0: 움직이면 안 된다, 멜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1: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 우린...
2: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3: 그래, 다들 날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지금은 친구들 말대로 팔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4: 맥스 카이저의 에너지가 바닥났다.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장이야.
5: 루시,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1: 블랙해머의 등 뒤에 있는 전기 코어를 빼낸다면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을 거야.
5: 좋아, 전기 코어를 노린다.
1: 큰일이야! 맥스 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6: 이제 크레이트 코일은 카르노님의 끝이다!
5: 안 돼! 맥스! 여길 어떻게?
7: 미안해, 모두들. 너희가 너무 걱정돼서 가만히 쉴 수가 있어야지. 상황은 다 파악했어. 내가 저 전기 코어를 뜯어낼게!
1: 안 돼! 안 돼, 맥스! 그랬다가 팔을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어!
7: 내 팔을 잃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너희를 잃는 건 절대로 견딜 수 없어!
6: 시끄럽대!

0: 것이다니!
1: 안 돼! 맥스!
2: 친구들은 내가 지켜!
0: 팔을
2: 못 쓰게 돼도 상관없어. 이 친구들은
0: 구할 수만 있다면!

0: 말도 안 돼. 카르노님의 장치가.
1: 블랙 해머.
0: 잠깐.
1: 용서 못해.

0: 나 성공한 거지?
1: 맥스, 팔은? 팔은 괜찮은 거야?
0: 그게...
1: 이럴 수가! 안 돼!
2: 짠!
3: 내 팔은 괜찮아.
4: 말했잖아. 나 아주 튼튼하다고.
5: 깜짝 놀랐잖아, 맥스!
6: 맥스! 장난친 걸 줘야지!
1: 그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6: 아, 그러니까!
4: 야, 아파! 나 진짜 아프다고!
7: 치명적인 죽음의 그림자, 포이즈 나이트!
8: 카른 언님!
9: 카른 언님! 지시하신 대로 드디어 뭐든지 녹여버릴 수 있는 독을 가진 금속 포이즌 나이트를 가공하여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력을 한번 보시죠!

0: 있다. 포이즌 아이트의 가고 갈 위력이.
1: 아주 만족스럽군. 역시 대계획대로다.
0: 이제 이 포이즌 아이트 무기로 다이노이드들을 모두 녹여버리고 크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좋다. 어서 가라.
0: 네, 카르노님.
2: 정말 예쁘다.
3: 그렇지?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해줘야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4: 맞아, 맞아.
5: 산책을 수리하니까 더 좋고.
6: 뭐야? 토끼잖아.
7: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8: 얘들아, 저기 나.
5: 동물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냐?
9: 느낌이 좋지 않군요.
6: 이게 뭐지?

0: 레인저 블랙?
1: 괜찮아?
0: 괜찮아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레인저 블랙.
2: 야! 괜찮아? 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니서 감히 반말해, 레인저 블랙이 네 친구야! 야! 그게 아니야!
3: 동물들의 이상 행동, 갑자기 쓰러지는 나무, 거기에 레인저 블랙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4: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겠군. 따라와라.
5: 이럴 수가, 숲이.
6: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다니.
0: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무 불쌍해.
2: 도대체 이 숲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이 숲뿐만이 아니다. 지구 곳곳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본부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너희와 마주친 거다.
0: 그랬군요. 꼭 동물들을 숲을 구해주세요. 부탁해요.
4: 이런, 독에 중독됐군.
0: 네? 그럴 리가.
7: 수지야!
4: 큰일이군. 이 독에 중독.

0: 계속되면 며칠 내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1: 뭐라고? 그건 절대 안 돼! 수지야! 수지야!
2: 네! 독을 해독할 방법은 없나?
0: 오염의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3: 제군! 블랙소드가 블루시티에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도록!
4: 네! 알겠습니다! 하필 이럴 때 쳐들어오다니! 카르노 군단 녀석들이!
0: 내가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반드시 오염의 원인을 밝혀 수지를 구해내겠다.
5: 부탁할게, 레이!
4: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2강 공룡 미니 특공대.

0: 너네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카르노 군단의 차지다. 걸려들었군.
1: 렉스카이자의 왼팔이 오염됐어.
2: 회복 시스템은?
1: 분석 결과 녀석이 사용한 무기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 포이즌 아이트로 만들어졌어. 독성 때문에 회복 시스템이 안 통해.
0: 아까 그 기세는 어디로 갔나?

저기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건

0: 있지, 나이트? 이걸 만드느라 숲이 오염된 거였군.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카르노 군단이 만든 포이즌아이트가 원인이었습니다.
1: 뭐? 포이즌아이트? 지금 블랙소드가 그 포이즌아이트로 만든 무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거군. 너무 강력해서 막을 방법이 없네.
0: 사령관님, 어쩌면 그 무기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이럴 수가!
1: 모두들 괜찮나? 녀석들의 잔치, 정화잔치로 개조했다.
2: 고마워, 레이. 자, 이제 우리 차례다. 얘들아, 가자!
3: 오케이!
2: 넥스 카이저 D7 합체!

0: 수문은 잊지 않겠다.
1: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0: 네, 덕분에 모든 게 다 해결됐어.
1: 난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럼 이만.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PD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PD님이란 호칭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 지금 이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PD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바로 AI로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우리도 충분히 AI로 타닥타닥 영상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AI계의 거장, 떠오르는 샛별 우리 현광민 PD님은 어떻게 AI를 쓰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1: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만들 때 쓰던 이제 카메라, 조명, 그리고 이제 출연자, 네. 그리고 촬영 장소가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글로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0: 와,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의 팀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 만드는 걸 배워볼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우선 한 장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0: 아, 그게 시작이죠.
1: 그렇죠? 네.
0: 그러면
1: 네.
0: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용할 AI 툴 어떤 걸까요?
1: 아, 저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플로우 3라는 툴을 한번 사용해볼 거예요.
0: 플로우 3.
1: 네. 네. 보시면 밑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0: 네.
1: 네. 먼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0: 새 프로젝트 만들기.
1: 네. 눌러주면 요 밑에 이제 창이 뜨죠?
0: 네.
1: 이 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0: 네.
1: 설정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0: 개념? 네.
1: 네. 두 가지 개념. 텍스트 투 비디오.
0: 텍스트 투 비디오.
1: 이미지 투 비디오.
0: 이미지 투 비디오.
1: 네,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텍스트 투 비디오는 말 그대로 글만 써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0: 어허.
1: 하늘을 나는 형광민 PD를 만들어줘.
0: 와.
1: 뭐, 잠수하고 있는 허성곰을 만들어줘.
0: 어허.
1: 이렇게 글로만 써도 이게 나오는 게 텍스트 투 비디오고요.
0: 네.
1: 이미지 투 비디오는 사진이 영상의 시작 지점인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도 동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텍스트 투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0: 네네.
1: 네, 여기 있는 이 플로우 3에서는 요 프레임이 이미지 투 비디오, 에셋이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우리는 요 에셋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0: 에셋. 텍스트 투 비디오를 먼저 해볼 거죠.
1: 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이제 비율이거든요. 화면 비율.
0: 네.
1: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이제 쇼폼 같은 경우는 여기 9:16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0: 오, 네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레비로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만들고 싶으면 16:9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0: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의 차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로형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영상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요. 이제 다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0: 뭐죠?
1: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0: 네네.
1: 혹시 성범 씨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0: 토끼와 거북이.
1: 아,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잠을 자고 있고 네. 거북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저희가 이제 써볼 건데요.
0: 네.
1: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 이미지, 토끼가 잠을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간다. 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기가 좀 막연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이제 딱 네 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0: 오, 공식.
1: 네. 네. 누가?
0: 누가?
1: 어디서?
0: 어디서?
1: 무엇을?
0: 무엇을?
1: 어떤 느낌으로?
0: 어떤 느낌으로?
1: 네. 그 네 가지.
0: 어허.
1: 토끼가
0: 네.
1: 들판에서
0: 네.
1: 잠을 자고 있다.
0: 잠을 자고 있다.
1: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요?
0: 건방진 느낌으로.
1: 아, 자만하고 있으니까.
0: 네.
1: 오케이. 그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은 거북이가 자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나간다. 라고 적어줄게요.
0: 네.
1: 그리고 한번 만들어볼게요.
0: 좋습니다.
1: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0: 네.
1: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간단한 영상 같은 거는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만들어지는데.
0: 네. 네.
1: 그리고 좀 복잡한 영상의 경우에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 말하는 사이에 다 만들어졌네요. 우리 한번 만든 영상 한번 볼까요? 토끼가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가죠.
0: 기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니 토끼야. 아니 근데 좀 동화적인 요소를 기대했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1: 우리가 프롬프트를 적을 때 네네. 제가 아까 어떤 느낌으로 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그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얘기한 거예요.
0: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네. 실사 영화처럼 이런 네. 거군요.
1: 맞습니다. 아.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와. 그거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하실 때 막 자유롭게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성범 씨가 말한 대로 좀 동화적인 느낌이 나야 되니까 네. 아까 썼던 프롬프트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0: 추가해서.
1: 어, 이거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0: 어? 이거네.
1: 아, 또 음악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 장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0: 와, 한 컷일 뿐이죠.
1: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컷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혼자 달리고 있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거북이가 숲에서 열심히 달린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어? 좋습니다.
1: 아이고.
0: 마, 이 정도 말 아니에요, 말?
1: 저는 탱크 같은데?
0: 적토마 같은데요, 지금.
1: 아,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까 거북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0: 네.
1: 우리가 명확한 레퍼런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0: 네네.
1: 이게 영화로 치면은 영화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에요.
0: 문제죠.
1: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0: 아, 약간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 한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동영상 만들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거를 이미지 만들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이 동영상을 클릭을 다시 하시고요.
0: 네.
1: 여기 위에 보면 동영상과 이미지가 있죠.
0: 네.
1: 저희는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0: 아, 이미지로 바꿔주고.
1: 네. 토끼가 자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좀 자고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멋들어지게. 네. 좋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1: 네, 좋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가 나왔는데요. 저는 토끼가 약간 좀 이 동화 속에서는 좀 건방지고 자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잤으면 좋겠거든요.
0: 아, 약간 정말 오만한 곳으로.
1: 네네네.
0: 좋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을 해보죠.
1: 그러면 반영을 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벌러덩 누워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0: 뭐야? 그 두 마리야?
1: 아, 토끼야. 다리를 꼬고 있지만 두 마리고, 이 친구는 완전 실패를 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0: 네네.
1: 거에.
0: 네.
1: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이 친구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자고 있는 토끼 한 마리만 남겨줘라고 프롬프트를 적어볼게요.
0: 네. 나이스.
1: 아주
0: 대박인데요?
1: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0: 오, 네.
1: 아주 건방져 보이네 아주
0: 오,
1: 토끼가. 정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네.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좋습니다.
1: 자, 뒤로 나가서 아까 여기 설정창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눌러주시고요. 밑에는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0: 프레임을 해야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만들었던 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시작이라고 있는 곳에 네. 넣어줄 거예요.
0: 아, 우와.
1: 네, 시작 프레임 추가라고 뜨죠.
0: 네.
1: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네 가지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디서 누가는 여기 이미 그림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행동만 적어줄 거예요. 낮잠을 잡고 있는 토끼 밑으로 거북이가 지나간다. 요 정도만 적어줄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0: 엉금엉금 지나간다.
1: 오케이, 적당히 마음에 듭니다.
0: 어허.
1: 이 이후에 나올 컷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토끼가 이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깨는 장면,
0: 어허.
1: 그리고 거북이가 저 멀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0: 네.
1: 그리고 거북이가 정면에서 이겨서 신나 하는 장면,
0: 어허.
1: 요 세 개를 하면 이제 우리 토끼와 거북이 뒷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0: 지금 나오는 거네요.
1: 네. 네네. 제가 앞에 했던 것대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0: 그러면 과연 진짜 현직자께서 쓰고 있는 또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한번 직접 해보면서 실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 하나 따져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2: 아니, 아니, 아니, 안 부족해요.
1: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꿔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 갑니다. 약재를 다려서 맛을 내요.
3: 여기는 상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선생님들의 선생님.
1: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0: 잔치 같습니다, 잔치.
2: 맛있죠?
3: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2: 사랑 접고 먹고 싶어요.
3: 너무 행복해다, 내가. 그 배고픔은 호가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여름철 뇌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고 있진 않은가.
7: 한여름 날씨라 너무 더웠어요. 오른쪽 후두부 쪽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8: 깜짝 놀랐어요. 두 개씩이나 꽤 컸어, 까리가요. 잘못하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9: 대못을 박은 것 같은 큰 두통이 와가지고요. 내 동맥류가 발견이 됐어요. 유소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6: 때로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때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뇌동맥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올라 파열되면 급사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그런데 최근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늘면서 여름철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 예전에 겨울철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름에 파열하던 환자들이 꽤 많이 병원에 옵니다.
6: 뇌동맥류 파열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11: 혈압 있죠. 술, 담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7: 고혈압 약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비만이어서
12: 가족력이 있어갖고요. 신경을 써요, 제가 맨날.
6: 국내에서는 드물게 하이브리드 수술이 가능한 뇌동맥류 수술의 권위자 윤원기 교수. 뇌동맥류 치료의 첫걸음은 질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0: 뇌동맥류는 커지면 위험한 질환. 시한폭탄인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6: 여름철, 머릿속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뇌동맥류로부터 생명을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명희와 함께 그 해답을 알아본다. 성인 100명 중 2명에서 5명꼴로 발견되는 질환. 뇌동맥류는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다. 변효자 씨는 한 달 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두통을 겪었다.
8: 장례식장 가게 돼가지고 울컥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양쪽에는 대못으로 이렇게 막 커다란 거 두 개 박는 갑자기 그런 통증이 와가지고 되게 놀랬거든요. 두통을 내가 잡아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뇌동맥류 두 개가 발견이 된 거죠.
6: 신경외과 윤원기 교수의 첫 진료.
13: 여기 동그란 게 살짝 보이실 텐데 여기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왼쪽 이렇게 있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위치에 대칭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8: 네.
13: 그래서 이걸 3차원으로 재구성한 거 보시면 오른쪽은 이래요. 5mm 조금 안 되고
9: 네.
13: 왼쪽 겁니다. 왼쪽은 오른쪽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동맥류가 있어요.
9: 그럼 세 개만?
13: 세 개예요.
9: 아.
6: 미세 동맥류까지 뇌동맥류가 무려 세 개나 발견됐다. 당황한 효자 씨에게 치료법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윤 교수. 막연한 불안보다 중요한 건 병에 대한 이해다.
13: 왜 나한테 이런 거 생겨? 그럴 수 있잖아요.
9: 네.
13: 많아.
9: 아, 그래요?
13: 동지가 많아.
9: 그래요? 네.
6: 생각보다 흔하지만 여전히 낯선 뇌동맥류. 과연 어떤 질환일까? 뇌동맥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진 부위가 지속적인 혈류의 압력으로 인해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파열 전까지 증상이 없지만 동맥류의 크기가 커져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 심한 두통이나 시야 이상, 안검 하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뇌동맥류가 파열될 때다. 벼락 두통이라 불리는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 저하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10: 동맥류가 일단 터지면 15에서 20%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사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사라고도 표현하고 응급실 오셔서 치료의 과정에서도 20, 30%가 사망합니다. 생존자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는 장애가 낫게 되죠.
6: 그렇다면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
10: 네, 뇌동맥류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갑자기 동맥류가 형성될 때, 멀쩡하다는 혈관에서 동맥류가 형성될 때,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찍 하고 늘어난 그 순간, 뇌혈관의 통증이니까 두통이죠. 두통인데 굉장히 심한 통증.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맥류가 터질 때 생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통증이라고 환자분들이, 생존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뭔가 강목으로 머리를 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하나는 동맥류가 꽤 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뇌신경을 압박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 번 뇌신경이 지나가는 곳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검 하수라고 해서 눈꺼풀이 이렇게 덮여버리고 이 눈동자의 움직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두 개로 겹쳐보게 되면 복시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죠.
6: 심한 두통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땐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심한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뇌동맥류를 발견한 효자 씨. 윤 교수와 충분한 상의 끝에 시술을 결심했다.
13: 수술의 목적은 동맥류 코이색전 수술을 통해서 파열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으시고 하실 거예요?
9: 예.
13: 내일 당장에 뭔가 하고 싶지 않으시면 바꾸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 몸이기 때문에 본인이 권리가 있어요. 전혀 미안하실 거 아니에요. 약간 미안할 수 있지.
9: 네.
6: 윤 교수는 늘 환자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돕는데 시술은 파열 위험을 낮추지만 시술 자체로도 부담이

0: 따르기 때문이다. 남편 앞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는 아내. 감춰둔 속마음을 꺼내본다.
1: 저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한 부분이긴 한데 유서를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작년에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걸 처리하고.
2: 근데 혹시 눈치채셨었어요?
3: 아니. 안 났어. 이게 뭐 하자는 거 다 따라 해야죠. 그동안 못 해줬는데.
0: 그저 사느라 바빴던 두 사람. 이제야 부부가 함께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말해본다. 오붓한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 치료 계획을 세우느라 뇌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이가 있다.
4: 왼쪽 거는 이거는 2mm가 채 안 됐었고요. 전 맨하청 동맥류는. 근데 이 아나동맥 분절 동맥류는 약 5mm 정도 됐었고 오른쪽 거는 4mm 정도 됐었어요.
0: 총 3개의 동맥류 중 2개만 치료하기로 계획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뇌동맥류는 크기에 따라 구분하는데 3mm 미만은 미세, 3에서 10mm는 소형, 11에서 25mm는 대형, 25mm 이상인 경우 거대 뇌동맥류로 구분한다. 뇌동맥류의 치료 여부는 크기와 위치, 형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최대 직경이 5mm 이상일 경우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3에서 5mm 이하의 작은 크기라도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빠르게 커지는 경우, 파열 위험이 높은 혈관 부위에 있는 경우, 또 신경 압박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4: 동맥류는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파열 위험 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3mm 미만의 작은 동맥류는 되도록이면 치료를 권하지 않고 적어도 5mm 이상이거나 모양이 좀 불규칙하다 그러면은 치료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환자에게서 동맥류가 여러 개가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있는 분보다는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뇌동맥류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4: 하나는 혈관이 있으면 동맥류가 있으면 동맥류 바깥에서 걔를 막아주는 거죠. 결국엔 머리를 연다는 거예요. 개두술, 동맥류를 결찰, 목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클립이라고 하는데 클립 결찰 수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혈관 안에 들어가서 작은 관을 통해서 그 관 안에 더 작은 코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 안에서 풀어줘서 그 동맥류 안에 꽉 채워주면 동맥류 안으로 피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치료를 하는 코일 색전 수술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0: 클립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은 각각 어떤 장점과 한계가 있을까?
4: ISAT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을 비교를 했을 때 결찰술은 재발률이 낮은 반면에 수술에 의한 합병증 발생률이 좀 더 높고 코일 색전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좀 낮은 대신에 재발률이 높다 그런 장단이 있습니다.
0: 절개 없이 뇌혈관 안으로 접근하는 코일 색전술을 받기로 한 효자 씨. 개두술보다 위험 부담은 적지만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시술이 시작됐다. 혈관 조영 장비를 통해 뇌혈관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카테터를 삽입한다. 좌우에 대칭적으로 위치한 뇌동맥류와 미세 뇌동맥류까지 세 개의 뇌동맥류가 확인된 변효자 씨. 그중 크기가 5mm 이상이고 목이 넓은 좌측 동맥류부터 치료하기로 했다. 먼저 허벅지 동맥을 통해 유도 도관을 삽입해 경동맥까지 접근한다. 이어서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뇌동맥류에 진입한다. 입구, 즉 목이 넓은 동맥류는 일시적으로 풍선을 부풀려 동맥류 입구를 지지한 상태에서 코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

0: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삽입해 채우는데 색전술을 마무리할 즈음 스텐트를 삽입해 펼쳐준다. 이로써 코일이 빠지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혈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동맥류 내부를 코일로 채워주면 시술이 끝난다. 코일이 채워진 부위는 혈액이 차단돼 파열 위험을 낮추게 된다. 이후 방사선 조사량과 조영제 사용량을 고려해 반대편까지 치료할 계획이다. 우측 동맥류는 목이 좁은 형태로 코일 색전술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긴장된 순간. 윤원기 교수는 가는 뇌혈관을 통해 첫 번째 미세 카테터를 삽입해 뇌동맥류 진입에 성공한다.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된 술기 없인 불가능한 시술이다. 카테터가 동맥류 벽을 자극해 파열될 위험이 있는 만큼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어서 풍선 보조술을 시행하는데 목이 넓은 동맥류는 코일이 빠질 위험이 있어 풍선으로 입구를 지지하기 위함이다. 마침내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촘촘하게 채우는 과정이 이어진다. 풍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동일한 카테터를 이용해 스텐트를 삽입한다. 코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지하면서 색전술을 마무리한다. 한쪽을 순조롭게 마쳤다. 단, 혈관 조형 장비를 보면서 진행되는 시술이다 보니 시술에 따른 방사선 조사량과 조형제 사용량까지 고려해야 한다.
1: 1.5mm짜리 할게요.
0: 다행히 빠르게 진행한 덕분에 우측 뇌동맥류 치료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오른쪽 동맥류는 입구가 넓지 않아 코일 색전술로만 치료가 가능하다. 풍선처럼 부푼 동맥류는 코일로 가득 채워졌다. 뇌동맥류 두 개가 모두 폐색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를 파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 수술은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과 방사선 조사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끝내놓고 나서 오른쪽까지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안정돼 있으시면 다음 날 주관자실에서 바로 귀가하시게 해드립니다.
0: 고향에 내려와 평화로운 노년을 기대했다. 하지만 김영규 씨에게 뇌동맥류는 소리 없이 찾아왔다.
3: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그런데 입원이 꽈리로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냥 입원을 했어요. 해보면 황당하지, 겁나지. 그래도 우리는 가정력이 있어갖고요. 신경을 써요, 지가 맨날 우리 식구들은. 어제 왔던 동생이랑은 동생, 그 동생이 머리 수술했잖아요. 동생 또, 모순의 동생 하나 그렇게 해서 또 30 넘어서 가버렸고.
0: 뇌혈관 질환으로 일찍 세상을 등진 남동생이 떠올라 덜컥 겁부터 났다는 연규 씨.
3: 사인은 못해 그냥 둘이가 그냥 나왔어. 겁나.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터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이. 입원실에서 와서 이제 입원실에서 사인을 해줬어요. 입원실에서. 얼마나 겁나는지.
0: 한 달 전 코일 색전술을 받고 윤 교수를 다시 만난 김영규 씨. 77 고령에도 회복이 빠르다.
2: 열은 안 나시고 집에 가요?
4: 열 그런 거는 없었어요.
2: 이렇게 하니까 이쁘시네.
3: 고맙습니다.
0: 이젠 환하게 웃을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2: 이게 동맹이 우리 두 개 치료할 때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때 제가 수술 전에도 제가 작은데 되게 위험하게 생기고 그리고 혈관이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0: 혈관을 감싼 위험한 동맥류가 두 개나 발견됐던 연규 씨. 고난도의 코일 색전술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2: 스텐트가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몸 안에.
4: 머리에요?
2: 근데 제가 약을 잘 챙겨드릴 테니까
4: 네.
2: 잘 드셔야 돼요, 이거는. 스텐트 때문에 약을 아주 잘 드셔야 돼. 풍 안 오려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맥류는 완전히 완치가 됐으니까
4: 네.
2: 동맥류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거나 또 이게 걱정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으세요.
4: 네.
0: 없으세요.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 이후 복용하는 약은 어떤 약이고 또 약물 복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0: 포일색 전술로 뇌동맥류를 치료한 경우 뇌혈관에 삽입된 금속기구 주변에 혈전이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해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야 한다. 항혈소판제는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혈소판제는 해열 소염 진통제로 익숙한 아세틸 살리실산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일 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는 혈전 발생 위험이 더 높아져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이제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 장기 복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항혈소판제 복용 중에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 출혈, 위장관 출혈 위험에 주의가 필요하다.
1: 스텐트 지지요법을 쓰는 걸 하게 되면 혈관 안에 그런 금속 물질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혈액이 거기서 응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항혈소판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복합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요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제요법으로 낮춰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스텐트를 죄다 정상적인 내피세포들이 다 덮어버립니다. 스텐트는 더 이상 혈액에 노출이 되지가 않는 거죠.
0: 고향에 마련한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김영규 씨.
2: 미나리, 모이, 뽕잎, 알타리, 오이김치, 김치찌개, 생선. 이건 생선은 한 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아들이 너 안 먹었으면 또 안 먹었다고 잔소리해.
0: 효자 아들의 잔소리에는 약을 챙겨야 한다는 당부도 빠지지 않는다.
3: 먹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님?
2: 아니, 힘들어요. 뭘 힘들어, 이게. 밥 먹고 먹 넣는 거. 딱 넣어 먹으면 되지 뭐.
0: 뇌동맥류 시술 후 웃음을 되찾은 연규 씨. 한 달 사이 빠른 회복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 텃밭으로 향한 연규 씨. 몸을 움직이는 게 좋다는 윤 교수의 말에 운동 삼아 들깨 농사를 짓고 있다. 근처에 사는 동생들과 삼삼오오 모여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진 요즘이다.
2: 우리 이장님 동생, 투마시. 이장님이 동생, 저기 어디 있어? 저 동생도 내 동생.
0: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가족력이 있는 이 집에서 연규 씨의 뇌동맥류 시술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4: 엄청 걱정했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아갖고 엄청 좋아요.
2: 재밌잖아요. 이렇게 형제간이 만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씨가 만나서 돌아다니면 네 이래고 내 이래고 해봐. 재밌지.
0: 한 달 전 시술 받은 연규 씨. 모든 어머니의 바람처럼 그의 바람도 하나다.
2: 그저 아프지만 말고 병원만 안 가고 큰 대복이지. 그렇게만 하면은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이제. 아.
0: 뇌동맥류가 낯선 질환이라는 건 옛말이다. 뇌동맥류 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4년 사이 45%가 증가할 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여성에서 환자 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동맥류. 과연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1: 뇌동맥류 발생의 가장 위험한 인자, 위험 인자는 흡연, 고혈압, 가족력입니다. 뇌동맥류의 발생 과정은 혈관 벽에 어떤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 가고 그것에 의해서 벽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 혈압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상태에 노출되게 되면 내피세포 손상이 되게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염증의 대표적인

0: 이런 게 흡연이 그런 위험 인자들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그걸 치료하지 않고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뇌동맥류 발생할 수가 있겠죠.
1: 뇌동맥류의 주요 위험 인자는 고혈압, 흡연, 가족력이다. 이들은 뇌동맥류 발생뿐 아니라 파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57살 장명철 씨는 2주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2: 혈관이 침을 꾹꾹 찌르는 것처럼 유별하게 아프더라고요. 꽈리 나와가지고 언제 터질 줄 모르니까 그게 위험하단 거죠.
1: 그는 과연 위험 인자가 얼마나 될까?
2: 혈압 있죠. 담배 피우죠.
3: 담배는 어느 정도?
2: 한 갑에서 한갑반 정도.
4: 아, 있어요. 삼촌. 그냥 술을 줘서 돌아가셨죠, 그냥.
1: 유독 위험 인자가 많은 명철 씨. 그의 뇌혈관 상태는 어떨까? 약 6mm 크기의 뇌동맥류는 혈관을 가로지르는 길쭉한 형태로 코일 색전술이 어려워 개두술로 치료를 결정했다. 수술 전 회진을 온윤 교수.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게 그의 철학이다.
0: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혈관을 감싸고 있거든요. 좀 치료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네, 좀 이따 봬요.
5: 예.
0: 네.
1: 윤 교수는 개두술과 혈관 내 치료 두 가지 치료법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뇌혈관 분야의 권위자다.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환자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안면 신경 감시 모니터링을 하며 진행하는 미니 개두술도 그중 하나다.
0: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미니 개두술이라고 하는 거는 통증을 좀덜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안면 신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용합니다. 특히 이요 위쪽을 움직이는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를 그려서 그걸 피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1: 미니 개두술은 일반 개두술보다 절개 범위를 크게 줄인 최소 침습적 수술법이다. 명철 씨는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 중요한 뇌혈관이 갈라지는 분지부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특히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를 감싸고 있어 클립 결찰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술은 통증과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해 피부와 두개골 절개 범위를 최소한으로 절개하는 미니 개두술로 진행한다. 먼저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뼈를 절개해 절편을 드러낸다. 이후 뇌를 감싸고 있는 얇은 경막을 절개하고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의 미세한 틈을 따라 박리해 동맥류와 연결된 모동맥을 먼저 확보한다. 박리 중 파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동맥을 일시적으로 결탈한 뒤 동맥류 아래쪽을 클립으로 부분 결찰한다. 이어서 창문형 클립으로 기존 클립과 정상 혈관을 피해 남아있는 동맥류 목 부위를 완전히 결찰한다. 골편을 원래 위치에 고정하고 봉합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 안면 신경 감시 모니터링을 하며 지도를 그릴 준비를 한다. 수술 중 신경 자극에 따른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경 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윤 교수만의 특화된 술기다.
0: 여기?
3: 여기 좀 나타납니다.
0: 여기?
3: 네, 여기 좀 크게 나타납니다.
0: 여기?
1: 이마와 눈꺼풀을 움직이는 안면 신경 지도를 그린 뒤 뇌동맥류에 접근하면 수술 후 안면 신경 마비와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소한의 절개로 병변에 접근하는 미니 개두술은 환자의 부담은 줄이지만 집도의에겐 더 좁은 시야에서 정교한 술기가 요구된다. 수술은 현미경을 보면서 진행한다. 뇌를 감싸고 있는 섬유성 조직인 경막을 조심스럽게 절개하는데 윤 교수의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 뇌조직 사이에 자연스러운 틈을 따라 뇌동맥류가 있는 부위로 접근한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다. 숨막힐 듯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뇌 속에 꽈리처럼 부푼 뇌동맥류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동맥류와 연결된 모동맥을 일시적으로 결절하기 위해 클립을 준비한다. 클립으로 모동맥을 결절하는 건 수술 중 예기치 않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단, 혈류가 차단된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격적으로 뇌동맥류를 결절할 차례. 먼저 동맥류 아래쪽을 무사히 클립으로 결절했다. 수술 중 합병증을 막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진다. 이어서 두 번째 창문형 클립을 준비하고 동맥류의 목 부위까지 완전히 결절했다. 이때 정상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혈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동맥류 내부로 혈액이 유입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 윤 교수가 이렇게 보다 정교한 자신만의 술기를 끊임없이 고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5: 환자분들이 개두술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덜 침습적인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미니 테리오나 어프로치라고 하는 작게 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작게 열을 때 충분한 수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눈썹 절개로 들어간 제 엄지손톱이 1.7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니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제 스스로 고안을 해냈고.
1: 사흘 뒤 명철 씨의 병실에 일반식이 배달됐다. 미니 개두술로 진행한 덕분일까? 명철 씨는 제법 빠르게 회복한 모습이다.
6: 입에 맞아요.
1: 미니 개두술로 뇌 동맥류를 폐색한 사흘 사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6: 수술한 자리고 아프고 그 어지럽고 그것만 빼고는 지금 많이 좋아졌죠. 덜 아프고. 그때하고 지금 차이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냥 많이 걷고 그냥 쉬지 말고 걸으래요. 그래야 운동 많이 해야 이 회복이 빨리 된대요.
1: 식후 곧바로 운동에 돌입하는 명철 씨. 수술 전 태어난 척 웃던 그도 동맥류의 위력을 실감한 모양이다.
7: 진짜 여자 모양 인생이죠.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술 담이나 담배 아예 끊고 이제 뭐 건강 식품을 먹고 살아야죠. 이제 새 인생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야죠.
1: 한여름 찜통 더위가 기승이다. 에어컨 없이는 한시도 견디기 어려운 요즘. 실내외의 큰 온도 차이는 고혈압 환자의 급격한 혈압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때문일까? 윤원기 교수는 요즘 응급 콜을 받고 달려갈 때가 적지 않다.
8: 통이 많았다.
9: 통이 열렸는데?
1: 환자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이 아닌 외상성 뇌출혈이다. 신경외과 교수에게 응급콜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샌가 인터벤션실로 달려가 시술 중인 윤 교수.
10: 10mm이세요, 코에. 지금 해파린 2000 주십시오.
1: 생사의 기로에선 뇌동맥류 파열 환자.
10: 와, 코일 나. 코일다.
1: 응급수술을 통해 이루어진 코일 색전술. 파열된 지 5일이 흐른 환자의 예후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과연 뇌동맥류 파열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5: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그러나 24시간을 넘기지 말자.

0: 24시간이라는 기준이 생긴 이유는 재파열의 위험성이 24시간 이내에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또 터지면 사망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50% 이상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재파열이 되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동맥류를 폐쇄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여름철에 뇌동맥류 파열 위험은 더 높아질까?
0: 최근에 여름에 파열하는 환자들이 꽤 많이 병원에 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밝혀졌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온의 급격한 차이, 예를 들면은 안에서는 되게 시원하게 있다가 갑자기 더운 데 가고 혈관이 이완된다든지, 그리고 다시 또 추운 데로 또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파열을 할수 있죠.
1: 뇌동맥류가 시한폭탄으로 작용하는 더 확실한 위험인자는 따로 있다.
0: 중요한 게그 환자의 생활습관,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그 외에도 이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동맥류 파열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인자입니다.
1: 1년 반 만에 18kg을 감량한 김채린 씨. 악몽이 찾아온 건 3년 전의 여름이었다.
2: 한여름 날씨라 너무 더웠어요. 7월 말 여름 날씨. 오른쪽 후두부 쪽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극심한 두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선생님께서 너무 응급한 상황이라 지금 당장 혈관이 터질 수 있다.
1: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던 당시 채린 씨는 비만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2: 고지혈증도 있었을 거고, 고혈압 약도 계속 복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비만이어서 먹는 건 매일 야식을 먹었고, 치킨과 맥주를 너무 즐겼어요.
3: 아시는 한 일주일에 몇번 정도 그렇게 하세요?
2: 거의 주 5일은 했던 것 같아요.
1: 바쁜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 밤이면 밤마다 치맥으로 하루를 달래곤 했다. 야식이 주는 즐거움은 컸지만 그 사이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는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2: 시술 받고 이후에 체중 감량을 지금 이미 한 18kg 정도 한 상태고, 일단 야채랑 과일 위주로 많이 바꾸고, 단백질인데 살안 찌는 단백질, 두부나 편두부 뭐 이런 두부포 이런 걸로 바꿨어요.
1: 3년 전 뇌동맥류 시술을 받고 채린 씨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오늘은 윤 교수에게 정기 진료를 받는 날이다.
0: 처음에 이병 자체가 혈관이 박리된 거잖아요. 혈관이 찢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은 했고, 그걸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텐트도 집어넣고 코일도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1: 채린 씨는 혈관벽 일부가 찢어진 박리성 동맥류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을 통해 뇌동맥류를 안전하게 치료했다.
0: 이 약을 줄여가고 있는데, 저 봐서 이제 끊을 생각도 할
2: 아,
0: 거예요.
2: 정말.
0: 젊으시고 동맥경화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적 검사에서 혈관이 계속 괜찮은 상태 확인하고, 좀 경과도 너무 좋으시고 신경학적 합병증도 없고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계속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2: 감사합니다.
0: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2: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아마 혈관 질환은 아마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2: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 채린 씨는 뇌동맥류 시술을 받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항혈소판제 단약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 이런 날이 올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시술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채린 씨. 그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처음 배운 그림이라는 취미였다.
2: 제가 우울증으로 아프고 나서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우연히 여기 화실을 지나가다가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보고 너무 마음이 활짝 피더라고요. 저는 그림으로 치유했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1: 뒤늦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깨달았다는 채린 씨. 가장 먼저 떠오른 고마운 사람이 있었다.
2: 또첫 작품은 제일 살면서 은혜를 입은 분한테 선물을 하는.

0: 관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해바라기 선물, 처음 했던 거 선물하게 됐죠.
1: 혈전 예방과 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챙겨 먹는다는 채린 씨. 그런데 놀랍게도 줄어든 약이 있다.
0: 지금은 체중 감량도 많이 하고 혈압도 잘 조절이 되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끊어도 될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혈전 이거랑 고지혈증까지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고지혈증 약을 다 빼주셨어요.
1: 뇌동맥류 시술 이후 비만에서 적정 체중이 되면서 훨씬 건강해졌다는 채린 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0: 줌마 댄스 하거나 오후에 헬스장 가서 뭐 근력 운동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해요.
2: 전에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0: 숨쉬기? 저는 걷는 것도 싫어서 집 앞에 편의점도 차를 타고 다녔어요.
1: 누군가에겐 시한폭탄이라는 뇌동맥류. 하지만 채린 씨에겐 삶의 전환점이 됐다.
0: 터닝포인트가 없었겠죠, 제 인생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원래 해왔던 대로, 먹었던 대로, 살던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건강도 신경 쓰게 됐고 정말 다이어트도 해서 자신감도 찾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밝아졌다. 원래 이렇게 성격이 쾌활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 늦은 밤, 수술을 마친 윤 교수가 연구실로 향한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여느 신경외과 교수처럼 그 역시 초과 근무와 당직이 일상이다. 그 시간마저도 수술 준비에 몰두하는데 오래전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잊어본 일이 없다.
3: 사람을 살리고 싶다.
4: 웃음 경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멋있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거였었어요, 그때 당시. 저 환자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호자분들이 원망도 받고 자괴감이 굉장히 컸죠. 수술은 수술로서 잊혀지는 것 같아요. 환자로서 잊혀지고 다음 환자에게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 잘 받고 가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1: 절망을 딛고 그가 택한 건 끝없는 연습이었다.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는 오늘도 고난도의 수술을 연습한다.
4: 머리카락보다는 더 가는 실이 굵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번 실이고 보통 뇌혈관 문합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2: 종이컵은 왜...
4: 깊은 곳을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 조직의 손이 기구나 이런 걸 닿지 않고 좀 더 각도를 세워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혼자 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1: 숙련된 전문의가 된 지금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어김없이 수술실을 지키는 윤원기 교수. 공동 개발한 3D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해 뇌동맥류 시술을 준비 중이다.
4: 동맥류의 형성이 각 환자의 뇌동맥류 혈관을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3차원 공간에다 3차원의 모델을 바로 띄워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장치입니다. 제 손에서 지금 혈관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혈관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이 부위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했던 기술입니다.
1: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그의 사명감이 2차원인 뇌혈관 영상을 3D로 구현한 첨단 기술 개발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3D 홀로그래피 기술 덕분에 수술 중 실시간으로 뇌혈관 구조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 오늘도 다양한 뇌동맥류 환자들이 윤원기 교수를 찾는다.
4: 네, 앉으세요. 잘 지냈어요?
5: 네.

0: 어디요?
1: 응?
0: 못 끊은 데는 어디야?
1: 여기, 엎지롱.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주
0: 탈
1: 좋아요.
0: 웃겼어요?
1: 응?
0: 탈 웃겼어요?
1: 탈 없지. 네, 탈 전혀 없어요.
0: 그래서 언니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1: 뭐 잘해. 우리 외할머니가
0: 아이.
1: 죽어야지 맨날 그러셨는데 94까지 사셨어. 무병장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잘 자시고. 응?
2: 뇌동맥류 치료를 잘 마치고 따뜻한 덕담이 오가기도 하고.
1: 우리 숙제가 남아있는 이 조그만해.
0: 네.
1: 얘가 하나 있다.
3: 저 가족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시한폭탄인데 안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1: 왜 시한폭탄이야? 시한폭탄은 아니지.
3: 한가하실 때 해야죠, 수술을.
1: 한가할 때는 없고요. 한가할 때는 없는데, 이거가 지금 계속 변화는 없는 거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었고,
3: 네, 제가.
1: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권하진 않아요.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
2: 뇌동맥류가 발견됐지만 파열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과를
1: 네,
2: 관찰하는 환자들도
1: 안녕하세요.
2: 적지 않다.
1: 동맥류가 있으면 나는 이제 터져서 죽는구나. 이렇게 겁내면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셨을 때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건 겁내지 마시라고. 이거는 치료하면 잘 되는 거니까 겁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우세요. 안심이 되는 거죠. 크기가 3mm 미만으로 되게 작으면 대개는 파열을 하지 않거든요.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정도 영상 촬영을 해서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지를 평가를 해보고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 동맥류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치료를 하게 되죠.
2: 주말이면 집 근처 공원에 둘러앉아 소풍을 즐긴다는 이 가족. 개구쟁이 손주들 때문에 한시도 조용할 날 없는 영자 씨네 가족이다. 시끌벅적한 오늘이 선물인 것만 같다.
4: 형아들이 왜 그러는 것 같아? 몰라요?
5: 할머니 좋아요?
6: 빨려! 많이 좋아요!
4: 말만 잘 들으면 항상 이쁘죠? 말잘 들으면 항상 이뻐요. 진짜 뭐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 할 정도로 그냥 자식보다 손주는 그냥 이뻐요. 이유 없이.
2: 석달 전만 해도 이 평범한 일상이 허락될지 알수 없었다. 영자 씨는 친구 덕분에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4: 친한 친구가 꺼리가 있는데 자기는 수술 안 하고 3년을 경과를 보자 그래가지고 저보고 항상 가서 좀 해보라고. 자기도 무슨 뭐 증세가 있어서 한게 아니니까 깜짝 놀랐어요. 두 개씩이나 꽤 컸어, 꺼리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다른 데면 뭔데 머리니까 이거 잘못되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2: 뇌동맥류에 따라 붙는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이름. 그 무게로 인해 영자 씨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7: 엄마가 좀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시려고 해가지고. 여전히 막 저희 다 장성한 자식들인데도 항상 역류하고. 저희가 제발 그냥 편하게 사셔라, 편하게 사셔라. 이게 안 되시나 봐, 습관이. 좀 자기 삶을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2: 늘 자식 손주만 바라봐온 영자씬. 오늘도 엄마이자 할머니로 행복할 따름. 그 행복을 되찾아준 건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이었다.
4: 근데 굉장히 감사해요. 발견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건강검진 하는 차원에서 받아보라고. 많이 그래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전도사는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2: 누군가에겐 시한폭탄이, 누군가에겐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뇌동맥류를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1: 검사는 혈관 CT라든지 혈관 MRI, MRA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받아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동맥류 파열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고혈압, 흡연,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대 때부터 한 번씩은 검사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0: 그냥 뒤에 열나고 마크를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1: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2: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진행되면 아예 적연수의 모낭조차 없어지게 되고 흉터 탈모가 되게 됩니다.

0: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 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77-1704.
14: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5: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6: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12: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13: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4: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5: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6: 집밥 전문가 이종임의 입맛도 챙기고 더위도 날리는 일석이조 밥상. 콩물 맛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수제 콩국수. 검은 콩을 직접 갈아서 더 고소하고 더 걸쭉한 서리태 콩국수부터 여름의 필수 재료 고소한 옥수수를 이용한 이색 전 레시피. 옥수수 하나로 여러 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옥수수 전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7: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이종임입니다.
7: 네. 네. 선생님, 네. 요즘 밖에서 이 콩국수 사 먹으려면 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네. 여름철 건강식의 대표 서리태 콩국수 재료를 한번 볼까요?
8: 네. 콩 중에서도 고소하고 맛있는 서리태 콩, 네. 검은 콩이지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요새 미숫가루들 집에 많으시잖아요.
7: 맞아요.
8: 미숫가루를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서 네. 더 진한 맛을 살려줄 예정이고요. 네. 간하는 거는 소금 간만 하는데 기호에 따라서 또 설탕 넣으시는 분 계시니까 맞아요.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생소면 준비를 했어요.
7: 네. 그 콩국수 위에 채소나 달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더욱더 그렇죠. 맛있잖아요. 네.
8: 그래서 양배추, 오이,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7: 네. 네. 선생님, 여름하면 이 진하고 고소한 콩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집에서 만드는 홈메이드 콩국수,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리태 콩국수 시작해볼 네. 텐데요. 정말 이 여름철에는 콩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8: 맞아요.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철만 되면은 예. 콩 불리셔서 많이들 이제 하실 텐데.
7: 맞아요.
8: 근데 보통은 콩국수 하면
7: 노란 콩.
8: 그냥 노란 콩, 예. 배도 배태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여름

0: 이렇게 서리태, 검은 콩으로 준비를 했어요.
1: 네.
0: 혹시 더 작은 약콩 있으신 분은 약콩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콩은 깨끗하게 씻은
2: 서리태 콩을.
0: 서리태 콩을. 물은 한 뭐 네 컵반이나 이 정도 넣고.
2: 충분히 담기게끔.
0: 네, 불리시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럴 경우에는
1: 예.
0: 이거를 바깥에다가 아침에 담가서 저녁 때까지 두면 시큼하게 또 쉬어질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0: 간혹.
1: 예.
0: 너무 요새 여름철인 경우에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불린 다음에
1: 예.
0: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2: 네. 네. 마음 편하게.
0: 네. 이렇게 해서 한 6, 7시간 정도
1: 불리시고.
0: 제가
1: 불려놓은 게 있는데
0: 네.
1: 한번 비교해볼까요?
0: 네. 보시면
1: 예.
0: 콩이 이렇게 굵어졌잖아요.
1: 이야.
0: 근데 이 국물을 버리는 게 저는 너무 아까워서
1: 예.
0: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저는 이 국물 쓸 거거든요.
1: 오.
0: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2: 자, 이렇게
0: 네.
2: 저희가 콩을
0: 그러면
2: 불려봤는데요.
0: 이제 냄비에다가 이거를
1: 네.
0: 삶아야 되는데 여기에 콩 아까 한 컵을 불렸는데요.
1: 네.
0: 이게 두 컵 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두 컵 반이에요.
1: 오,
0: 돌리면. 네.
1: 오, 굉장히 또 크기가.
0: 네. 그래서 오래 안 삶아요.
1: 오.
0: 네. 이렇게 했지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이 국물 아까워서 저는.
1: 콩국물,
0: 네,
1: 예.
0: 네, 콩국물. 네. 불린 거. 네.
2: 어, 근데 저희는 항상 이제 콩국수를 이제 뭐 흰색이나 노란색 느낌으로
0: 네,
2: 먹었는데. 오늘은.
0: 네.
2: 좀 진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네. 네, 지금 세 컵 반 정도만 넣어서
1: 네.
0: 이거를 끓일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이 국물도 안 버릴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삶아서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1: 네.
0: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물량 없이 그냥
1: 예.
0: 넣어서 삶으면 되는데 저는 이 국물 그대로 쓰려고.
1: 예.
0: 그래서 지금 한 세 컵 반 정도를 넣어서
1: 네.
0: 뚜껑 닫으시면 안 돼요. 뚜껑 여시고
1: 예.
0: 센 불에서 10분만 끓이시면 돼요.
2: 10분이요?
0: 네.
2: 어, 기억하기 쉬운데요.
0: 그렇죠.
2: 그럼 10분
0: 네.
2: 동안 한번
0: 네.
2: 조금 끓여볼까요?
0: 네. 지금요.
1: 네.
0: 한 8분 이상 지났는데
1: 네.
0: 이렇게 끓이다 보면 거품이 또 이렇게 막 올라오기도 해요.
1: 네.
0: 그럼 이제 거품 걷어내 주시고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 골고루 좀 이렇게 젖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루 이렇게 좀 다.
1: 예.
0: 네.
2: 아직 근데 콩국물이 아주 진하게 우러나왔네요, 선생님.
0: 네. 그러니까 이 국물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국물 쓸 거예요, 제가.
1: 예.
0: 네. 이렇게 됐으면은
1: 네.
0: 네. 딱 10분을 끓였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어서 식히면 뜨거운 물에서 계속 있으니까 메주 냄새 날 수도 있어요.
1: 너무 있죠, 그래요.
0: 네, 그래서 콩만 건져서
1: 예.
0: 네, 찬물에다가 한번 헹구겠습니다.
1: 네.
0: 콩만. 네.
2: 자, 콩이 잘 삶아졌고요.
0: 네.
2: 콩 국물 사용하신다 그랬죠?
0: 네.
2: 뜨거운 채로 사용하나요?
0: 아니요. 이거 이제 믹서에다가 갈을 거니까
1: 예.
0: 식힐 거예요.
2: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네. 갈아볼까요?
0: 네. 지금 삶은 콩
1: 예.
0: 식힌 거. 왜냐면
1: 예.
0: 믹서에다 갈아야 되니까
1: 네.
0: 뜨거운 걸 가시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차갑게 식힌 콩
1: 네.
0: 넣습니다. 네.
2: 어우, 이 콩 향 네. 너무 좋아요.
0: 네. 지금 삶은 콩,
1: 예.
0: 이 껍질을 다 벗겨서
1: 네.
0: 이 콩을 만들면 이런 빛 색깔의 콩국이 나와요.
1: 예.
0: 근데 이 껍질째에 갈면 약간 회색빛이 나죠.
1: 네.
0: 그러면은 여기에
1: 네.
0: 지금 삶은 콩에
1: 네.
0: 지금 이 국물은 식혀서
1: 네.
0: 지금 두 컵 반 들어갈 거거든요.
1: 두 컵 반 정도.
0: 네. 네. 지금 좀 모자라니까 나머지는 생수로 채우시면 됩니다.
2: 될까요?
0: 네. 두 컵
2: 반. 맛있는 콩국물까지 다 넣었습니다.
0: 네네,
2: 아낌없이.
0: 네. 이렇게 해서 믹서에다가
1: 네.
0: 그 대신에 껍질채 넣었잖아요.
1: 네.
0: 아주 곱게 갈으셔야 돼요.
2: 아주 곱게.
0: 시간으로는 한 2분 이상인데
1: 예.
0: 이거를 한 번에 다 돌리시면 안 돼요.
1: 오.
0: 무리가 가니까
1: 예.
0: 처음에 한 1분만 돌리세요. 그리고
1: 네.
0: 조금 쉬셨다가 다시 또 1분
2: 갈아볼게요.
0: 또 넣으시면 돼요. 네.

0: 여기에 제가 뭘 넣냐 하면
1: 예?
0: 이건 미숫가루예요. 오. 미숫가루 속에는 또 막 9곡, 11곡 다 넣어서 미숫가루 만들기 때문에
1: 예.
0: 여기 또 영양이 아주 좋고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1: 아주 이렇게. 고소하면 배가 되겠는데요.
0: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진짜 콩국이 고소한 맛이 나는데
1: 예.
0: 이게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 미숫가루 향이 너무 강해서
1: 콩국이
0: 맛이 죽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한 숟가락 정도만 딱 넣으시면 됩니다.
1: 네. 네.

0: 가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잘 됐나요?
1: 네,
0: 곱게?
1: 잘 됐어요. 네. 자. 조금 더 이제 곱게 가르신다 그러면 더 돌리시면 되니까 한 네. 2분 30초 정도 이렇게 돌리시는 게 되더라고요. 네.
0: 자, 한번 부어볼게요. 네. 와, 정말 고소한 향이 대단합니다. 네. 우와.
1: 와, 네. 근데 보시면 예. 국물이 진하지요?
0: 예. 네. 아까워요.
1: 왜냐면 묽은 거는 저는 이렇게 이왕 건강 음식으로 네. 보양식으로 드시려면 이렇게 좀 껄쭉해야지 너무 묽은 거는
0: 겉도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묽었지만 이제는 껄쭉하게 먹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0: 이야.
1: 여기에 이제
0: 가능한
1: 소금으로
0: 건가요?
1: 이게요 작은 걸로 두 스푼 정도 네. 넣으시면 돼요. 간을
0: 두 스푼 정도. 네.
1: 이거는 볶은 소금이라서 네. 훨씬 좋습니다. 맛이
0: 티스푼으로.
1: 네. 티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들어갔어요.
0: 네.
1: 근데요, 소금만 넣어서 드시는 게 좋나요? 설탕도 넣으시나요?
0: 물론 소금만 넣는데 저는 네. 살짝 그래도 설탕이 조금 네.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소금만 넣는 게 좋은데 네. 우리 스태프들은 다 설탕을 넣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안 넣을 테니까요. 네. 기호에 따라서 단 것도 좋아하시면
0: 맞아요.
1: 이것도 동량으로 작은 스푼으로 두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0: 네.
1: 기호에 따라서
0: 국물 정말 진하네요.
1: 깔끔한, 네. 이것만 봐도 건강한 느낌이 막 들지요.
0: 그죠.
1: 네. 이것도 이제 차갑게 네. 얼음 조금 넣어서 약하게.
0: 네. 네. 줄게요.
1: 그 다음에 채소 이제 썰기만 하면 돼요.
0: 자, 채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1: 여기에 오이 채 썰겠습니다.
0: 네. 자, 또 오이는 또 빠질 수 없죠.
1: 그렇죠.
0: 국수에 네. 빠질 수 없어요.
1: 맞아요.
0: 예.
1: 비빔이든 또 냉면이든.
0: 예. 콩국수든.
1: 또 콩국수든 이
0: 오이는
1: 꼭 들어가야 돼요.
0: 맞아요.
1: 그죠? 네. 아, 여름에는 이 오이 없으면 어떻게.
0: 그러게요. 너무 얼굴이 더울 때는, 얼굴이 너무 네. 울긋불긋 될 때는 또 오이팩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1: 맞아요. 네. 그쵸. 강희 씨 같은 경우는 또 피부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맞아요.
0: 아니, 근데 먹다 남은 잡들이, 끄트머리 이런 부분은.
1: 네. 근데 자. 이제 저는 아까 네. 미숫가루만 넣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뭐 땅콩이라든지 잣들도 같이 갈기도 해요. 근데 콩에도 지방이 많고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견과류보다는 예. 미숫가루 들어가는 게 더 고소하고 깔끔하고
0: 예.
1: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
0: 네, 찬물에 넣어볼게요. 네,
1: 잠깐 담갔다 싱싱하게.
0: 네.
1: 그다음에 양배추 요거 씻어놓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양배추도 채 썰어서.
0: 네,
1: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0: 확실히 이렇게 얼음에 넣어놓으면
1: 네, 싱싱해져요.
0: 예.
1: 아, 맞아요.
0: 달라요. 자, 이렇게 양배추까지 썰어봤고요.
1: 네.
0: 자, 이제
1: 담기만 하면 돼요.
0: 예.
1: 이제.
0: 이렇게 시원하게 네. 먹으면
1: 그러니까요.
0: 더위가
1: 네.
0: 달아나요.
1: 여기에 이렇게 오이하고
0: 네.
1: 네. 이거 저는 많이 넣어야 맛있던데요.
0: 저도요.
1: 채소도.
0: 심심식하면 좀
1: 네.
0: 있어요.
1: 너무 그냥 콩국에 예. 조금만 있으면
0: 예.
1: 좀
0: 심심해요.
1: 심심해요. 네. 이렇게 여기
0: 네. 색감까지 예쁘게.
1: 네.
0: 별거 아닌데 이렇게 또 느낌이 달라요.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네. 서리태 콩을 맛있게 또 갈아봤죠.
1: 네.
0: 미숫가루랑.
1: 네. 네.
0: 정말 진하네요, 선생님.
1: 네.
0: 말씀하신 대로 정말 콩 좋아하시는 분들은 텀블러에 넣어서
1: 그러니까요.
0: 음료처럼 드셔도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네, 여기 이제 조금 띄워서.
0: 네. 이야.
1: 아이고. 얼음 때문에 망가졌네요. 제가 네. 다시 하나 얹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0: 요즘 15일까지도 덥잖아요, 선생님. 네,
1: 요것도 하나 넣고 예. 이렇게 넣을게요. 있으니까. 네, 이렇게.
0: 이야, 마지막 깨로 마무리할까요?
1: 네. 요게 또 뿌려줘야
0: 예.
1: 맛있어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네. 이렇게.
0: 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한 서리태 콩국수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서리태 콩국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리태 콩은 물에 담가 6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콩 삶은 물도 사용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돼요. 냄비에 불린 서리태 콩, 콩 불린 물, 물을 넣어 센 불에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서리태 콩을 건져 찬물에 담가 식힌 뒤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믹서에 서리태 콩, 식힌 콩 삶은 물, 물을 넣어 1분 정도 간 뒤 미숫가루를 넣어 1분 정도 더 갈아줍니다. 콩국물에 소금, 얼음을 넣어주세요. 오이, 양배추는 채 썬 뒤 얼음물에 담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삶은 면을 담은 뒤 양배추, 오이,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를 얹고 콩국물을 붓고 통깨를 올리면 서리태 콩국수가 완성됩니다.
0: 옥수수로 만드는 부침개, 이 옥수수의 톡톡 터지는 식감이 제대로 살아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옥수수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초당 옥수수가 있어서 네. 초당 옥수수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양파와 노랑 파프리카가 필요하고요. 네. 반죽으로는 부침가루, 달걀, 그리고 소금만 있으면 돼요.
0: 오. 네. 이 옥수수전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옥수수 좋아하시잖아요.
1: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여름에는 이 옥수수가 예. 네. 뭐 간식으로도 먹고 최고예요. 쪄서도 예. 드시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초당 옥수수 여러분들 이거 찌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0: 과일처럼 또
1: 예. 바짝 붙여서 요거를 보통 하나 하면 예. 보통 한 컵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 옥수수를 한 컵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아라리 뭐 이렇게 조금 부셔져도 상관없으니까.
0: 맞아요.
1: 네, 전으로 부칠 거니까.
0: 네. 옥수수는 정말 뭐 콘샐러드로 또 먹고.
1: 네, 그렇죠. 샐러드로.
0: 네. 예.
1: 자, 오늘 근데 이 또... 초당 옥수수는 참 예. 이렇게 매력 있어요.
0: 맞아요.
1: 그냥도 드셔도 되고 예. 씹히는 맛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사각사각거리고 예. 달콤함까지 해요.
0: 맞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이 옥수수를 네. 옥수수가 이제 크면은 조금 양이 크겠지만 보통은 한 컵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네. 사이즈면. 네. 그래서 이게 옥수수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초당 옥수수가 아니고 네. 일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찐 걸로 하셔야 전 부치실 때 좋아요.
0: 맞아요.
1: 특히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생으로 하시면은 네. 그게 좀 부드럽게 잘 안 익을 수도 있어요.
0: 네. 네. 자, 옥수수 한 개 분량이죠.
1: 네.
0: 자, 선생님, 이렇게 옥수수 준비됐고요. 네. 다른 재료 한번 또 네. 손질해 볼게요.
1: 옥수수 저는 이렇게 노란 빛깔을 좀 내야 돼서 네. 제가 여기에 파프리카를 노란 걸로 준비를 했어요.
0: 색깔을 또 맞추셨네.
1: 네, 근데 꼭 그런 거 굳이 뭐 안 하시고 예. 집에 다른 파프리카 뭐 주황색, 예. 붉은색, 파란색 있는 거 네. 그거 다 쓰셔도 되고요. 예. 버섯도 넣으셔도 되고 예. 집에 있는 버섯에서 어느 거든지 같이 넣으시면 돼요.
0: 예, 부침개 어울릴 만한.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요 파프리카나 모든 재료들은 네. 그냥 옥수수 알 정도의 크기로 썰으시면 돼요.
0: 아. 예. 이따 급식은 네. 또 이제 부침개 이 전이 그렇게 땡겨요, 선생님.
1: 그럼요. 그쵸? 특히 이제 뭐 여름에 비 오는 날이면 더 땡기고요. 네. 뭐 비 오는 날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렇게 지진 거라서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뜨거울 때 드시면 예. 진짜 맛있는 전. 오늘 제철 옥수수를 가지고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 아니 채우비에 나오는 음식은 왜 이렇게 다 땡길까요? 네. 그렇죠.
1: 여러 선생님들이 예. 가장 또 즐기시고 예. 또 하면 좋을 그런 메뉴들만
0: 맞아요.
1: 선택하시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0: 제철에 또 어울리는
1: 네, 제철 음식으로. 예. 네. 그다음에 여기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같은 크기로 썰으시면 됩니다.
0: 아니, 저도 정말 네. 전 좋아했는데 어떻게 또 옥수수를 또 네. 넣으셔서 하실 생각을.
1: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0: 그럼요.
1: 옥수수 자체가 맛있잖아요.
0: 식감도 좋고.
1: 네, 식감도 좋고.
0: 맛도 좋고요.
1: 네. 재료 흔히 여름철에 있는 재료.
0: 네, 예. 네. 쉽게 구할 수 있고.
1: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0: 오늘은 네. 반찬으로 먹어도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네. 요거는 달달해가지고요. 전이래도 예. 굉장히 좀 달달한 그런 맞아요. 전이에요. 초당 옥수수인 경우는.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0: 크기를 좀 맞춰서 한번 썰어봤습니다. 네.
1: 네. 그러면 이제 반죽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0: 예.
1: 네. 여기에 옥수수 네. 한 컵 정도 되니까 혹시 통조림이나 이런 걸로 쓰실 분들 그리고 쪄서 이렇게 발라놓은 게 있으면 한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0: 네.
1: 그럼 이제 2인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여기에 그다음에
0: 이렇게 네. 자 저희가 집에 있는 재료들 한번 넣어봤어요. 네. 각자 있으신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하시오.
1: 절여놓고
0: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달걀 예. 하나 정도 깨트려서 예. 넣으세요.
1: 좀 하나 넣었고요. 예. 근데 선생님 네. 지금 재료에 네. 반죽 재료에 물이 빠진 것 같아서
0: 네. 물 안 들어가고요. 네. 이 재료 자체에서도 이제 수분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1: 채소에서도 네,
0: 달걀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1: 아, 물 없이도 예. 반죽이 되네요.
0: 그렇죠. 예. 달걀을 잘 이렇게 풀으신 다음에
1: 예. 네. 아, 더 고소하겠어요.
0: 네, 달걀 양이 혹시 적어서 예. 달걀도 왜 크고 작고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조금
1: 달라요.
0: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물 조금 넣으셔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1: 네. 이렇게 반죽을 보면요, 선생님. 이 부침가루보다 다른 재료들이 더 많아서 오늘 네. 푸짐해 보여요.
0: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옥수수 전이라서 예. 노란 빛깔로 이렇게 했습니다.
1: 전으로 이렇게 부쳤을 때도 씹는 식감도 좋겠어요. 그렇죠? 네.
0: 그러면 이제 부쳐보도록 할게요.
1: 예. 네. 이 전 부치는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0: 맞아요.
1: 이 소리도 너무 좋고요.
0: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소한 맛이 또 식욕을 또 막 땡겨주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자, 이 전 부칠 때는요, 선생님. 네. 불을 좀 세게 하는 게 좋은가요?
0: 아니요. 그러니까 세게 해야 되는 이제 전들이 있죠. 거의 왜 감자도 채 썰어서 부칠 때 바삭하게 하려면
1: 맞아요.
0: 기름을 넉넉히 넣고 하는 거는 불을 조금 넉넉히 넣고 튀기듯이 하시는 게 좋은데 예? 일반적인 전은 너무 센 불에다 하시면은 안 되고 기름을 또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거는
1: 적당한 정도.
0: 네.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기름은 네. 적으면은 좀 넣어주시면 되니까. 네. 네. 오늘 거는 이렇게 해서요.
1: 자, 여기 숟가락 네. 하나 더 드릴까요?
0: 네, 하나 더 주시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전을 부칠 거예요. 아, 제가 불을 좀 네. 달구느라고 그랬고요. 이제
1: 네.
0: 중불로. 네. 왜냐면 센 불에다 하시잖아요.
1: 예.
0: 이렇게 집어넣는 동안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미리 또 넣은 거 안 뒤집으면 타잖아요.
1: 아, 그럼 정신 그래서, 없어져요. 예.
0: 네. 그래서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하시는 게 안전해요. 요거는 이렇게 한 스푼씩만 뜨시면 됩니다.
1: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0: 네네. 요렇게.
1: 네.
0: 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1: 어, 정말 맛있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네, 이제 기름이 좀 지글지글 소리도 좀 나지요?
1: 예.
0: 네, 이렇게 해서.
1: 아, 근데 선생님, 무엇보다 색감이 참 예쁘네요, 네. 이 옥수수는.
0: 그래서 다른 색깔 나는 거를 제가 안 썼어요. 그냥. 예. 그래서 파프리카도 노란 파프리카.
1: 예. 반찬도 됐다가 간식도 됐다가,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간식으로도 드셔도 됩니다. 네.
1: 어, 진짜 옥수수도 이렇게, 옥수수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원래 네. 피자도. 이, 옥수수가 들어가고 부침개에도 옥수수 넣으시는 네. 조금씩 있거든요.
0: 근데 옥수수들을 다 많이들 좋아하니까.
1: 예.
0: 네.
1: 오늘 옥수수가 주인공으로.
0: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넣은 거는 이렇게 해서.
1: 이야.
0: 네. 이렇게 해서 집어주시면 예. 돼요.
1: 아, 노릇노릇하게.
0: 네,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1: 어, 그리고 한 번씩
0: 이렇게 눌러주고요.
1: 예. 네. 어, 일단 재료가 간단해서
0: 네.
1: 집에 있는 재료로 이렇게 금세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요, 찰옥수수를 하시면 또 굉장히 또 쫄깃한 맛이 또 좋아요.
1: 어, 그건 그것대로. 네, 옥수수마다 다르겠네요.
0: 네, 초당옥수수는 아주 사각사각하면서 부드럽고 달콤하고 네. 또 이렇게 찰옥수수는 그 쫀득쫀득한 그 맛이
1: 맞아,
0: 있어요.
1: 맞아요. 네.
0: 여기 이제 기름이 적을 때는 조금 네. 더 넣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1: 이렇게 전을 부실 때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시네요.
0: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판판치 않으니까
1: 예.
0: 그걸 좀 눌러줘야지만 좀 이렇게 판판하게 되니까 네. 가스불이라 가운데가 좀 약하고요. 네,
1: 근데 확실히 조금 불을 약하게 해서 네. 여유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0: 네네,
1: 선생님.
0: 이렇게.
1: 네. 근데 확실히 또 색깔을 맞추니까 더 예쁘네요.

0: 술 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예, 선생님. 어, 네. 그냥.
1: 아, 요건 버리지 말고 또 드셔야 돼요.
0: 그럼요. 네,
1: 맛있는 거.
0: 네. 자, 옮겨서 담아볼까요? 네.
1: 아, 진짜 옥수수가 너무 깨끗하지요?
0: 예.
1: 네, 이게 또 초당 옥수수가 주는 또 그 느낌이 있어서 좋고요.
0: 이 옥수수 씹는 식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0: 집에서 이렇게 간식이 땡길 때, 그리고 뭐 특별한 반찬이 먹고 싶을 때 네.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1: 이거는
0: 같습니다.
1: 이거는 굳이 초간장 없어도 예. 그냥 드셔도 잘 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예. 그런 전이에요.
0: 크, 네. 이야, 무슨 꽃 같지 않나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옥수수전이 완성됐습니다.
2: 옥수수전에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초당 옥수수는 칼로 알갱이를 발라줍니다. 여기서 잠깐! 초당 옥수수는 생으로 사용해야 식감이 좋고 맛있어요. 노랑 파프리카, 양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옥수수 알갱이, 노랑 파프리카, 양파를 섞은 뒤 소금, 달걀물, 부침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려 앞뒤로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옥수수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아삭아삭해서 오독오독으로 변신하는 참외 장아찌 무침부터 빠르게 만들어 맛있게 즐기는 여름 별미 참외 냉국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건강한 집밥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This is the
8: way you left me.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No love, no glory. 사진 찍는 평범한 40대가 여행하는 법.

0: 파키스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감탄의 연속.
1: 우와, 진짜 멋있다.
2: 그럼 이렇게 파키스탄은 어느 때나 와도 여행을 하다 보면 정말 봄, 여름, 가을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1: 안 더워요? No hot? Hot, yeah.
2: You speak English?
1: No.
2: Come on.
1: 자, one, two, eight.
0: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을 만들고 친구가 됩니다.
1: You happy? I'm happy too. 시골 만에 산에서 산 넘어가듯이 지금 물에서 강에서 강 건너가는 걸로 이렇게 된다 보네요. 야,
3: 이 길이가 지금 450m입니다. 450m를 거의 한 1분 만에
1: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폴로 경기 하고 있습니다. 와,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되게 역동적인 스포츠네요.
0: 꿈속을 걷는 듯한 풍경 훈자. 이 장수 마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 물속 안에 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는.
0: 파키스탄 여행만 11번째. 많이 왔어도 태국을 경유하는 여정은 설렙니다.

0: 볼수록 올수록 새로운 파키스탄. 이번 여정은 파키스탄 북부 치트랄로 갑니다. 치트랄, 제가 파키스탄에서 좋아하는 여행지를 꼽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힌두쿠시 산맥의 최고봉, 티리치미르산이 한눈에 보이는 곳, 장엄한 설산이죠. 해발 1500m 고산지대에 위치한 치트랄은 아름답고도 거친 태초의 자연을 품은 곳인데요. 그중 하나가 쿠나르 강이죠. 힌두쿠시 산맥에서 발원해 아프가니스탄까지 흘러가는 긴 강입니다.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세찬 물살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네요.
1: 저 뭐지? 저 약간 옆으로 길을 건너가는 뭔가 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0: 강 건너 마을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뭔가 보입니다.
1: 우와, 강 물살 세게 봐. 오,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지나가고 있어. 와, 지금 두 분이 타고 건너왔어요.
0: 쿠나르 강 사이를 오가는 케이블카네요.
1: 와, 아, 여기 지금 강 물살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물살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이 어떻게 건널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골 마을에 산에서 산 넘어가듯이 지금 물에서 강에서 강 건너가는 걸로 이렇게 된다 보네요. 우와, 대박. 손으로 하는 거 봐요. 야, 절도 있어요. 몇 번 돌려서 어디까지 하면 딱 가는지를 딱 알고 계시네요. 보면.
0: 수동이어도 속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1: 이야, 엄청 빠르다 근데. 와.
0: 편도 요금이 우리 돈 100원. 가성비 끝판왕이네요.
1: 하루 종일 여기 혼자 계시는 거예요? 교대 같은 거 없어요?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0: 쿠나르강 케이블카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되는데요. 강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1: 오, 호흡까지 지나가.
0: 문은 셀프로 열고 닫게 되어 있네요.
1: 와.
0: 2년차 기사님, 이동 거리를 계산한 후 케이블카가 출발합니다.
1: 와, 시원하다. 와, 진짜 물살 세네요. 사람이 걸어서 지나갈 수가 없는 물살이다. 일상생활에서 참 중요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교통수단인가.
0: 승차감도 좋고요. 순식간에 강 건너에 도착.
2: 아,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1: 이 길이가 지금 450m입니다. 450m를 거의 한 1분 만에 확.
0: 케이블카 덕분에 쿠나르강을 편하게 건넜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는 작은 시장이 있는데요. 어슬렁 어슬렁 돌아봅니다. 상점을 한참 구경 중인데 마침 눈에 띄는 게 있네요.
1: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모자가 여기 전통 모자인지.
0: 이건 파콜이라는 전통 모자인데요. 치트랄 지역의 특산품인 양모로 만듭니다. 둥근 모자 가장자리가 돌돌 말려 있어서 머리에 딱 맞게 쓴다는데요. 제 머리에 맞을까요?
1: 아저씨 손길이 너무 터프하네. 머리에 딱 들어가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쏙 들어왔어. 엄청 이게 약간 고정감이 있을까 싶었는데 엄청나게 고정이 딱 됩니다 지금.
0: 파콜은 파키스탄 남성들이 쓰는 전통 모자.
1: 아저씨 입은 옷이랑

0: 요거랑 전통으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네.
1: 네, 하루씩. 가미 लोग शलवार कमीज पहनते हैं, ये लोग पैंट शर्ट पहनते हैं, जो चीज पहनते हैं उसमें चलता है।
2: 정말 날씨가 더운 여름 날인데도 파키스탄 남자들 모두 파코를 쓰고 있네요. 어슬렁 어슬렁 걷지만 가고 싶은 데는 다 갑니다. 파콜 가게 주인이 소개해준 장인을 찾아가는 길.
0: 아까 가르쳐준 데가 여기 저기 헷갈리긴 한데 이쪽 방향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 조금 헤맸지만 찾았습니다.
0: 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
2: 순모숄 센터. 영어와 울두어로 쓰여있는 간판에서 만만치 않은 내공이 느껴지죠.
0: 안녕하세요.
2: 마침 양모로 천을 짜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리드미컬한 데트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수천 올의 시실과 날실이 만나 양모가 천으로 탄생하는 과정. 우리네 배틀과 비슷해 보이는 이 기계는 파키스탄의 전통 모직을 짜는 배틀로 커디라고 부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싸라니꾸.
3: 오케이.
0: 아, 몇 년 동안 이거 만드셨어요?
3: 예, 우리 사우 졸았대세. 졸았대.
0: 50년?
3: 네.
0: 50 years. 50. 어, 와. 48년 장인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운동 삼아서. 하니까, 와.
3: 여태 같은 아메리카 고비자대. 1000 meters. I make this two hours. One shot.
0: Oh, your hand very fast.
3: Wow,
0: you are like the machine. You are more fast. 와, 자부심이 엄청나시네요.
2: 자부심 넘치는 장인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0: 대단합니다.
2: 갑자기 눈을 가리는데요. 하지만 작업은 이상무. 가히 50년 경력의 달인다운 실력입니다. 시트랄 지역은 질 좋은 양모가 생산되는 곳으로 대를 이어 전수된 전통 직조법으로 유명합니다. 이 청년은 둘째 아들이라는데요.
4: 아버지의 대를 물려서 아들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0: 아, 속도가 다르다.
3: 1 month.
0: You 2 hours. He's 1 month. Yes. You working how many years? 1 year. 아, 1년밖에 안 됐구나. 야.
2: 아직은 초보. 그래도 아들 실력을 더 보여주고 싶은가 봅니다. 어디론가 안내하는데요.
0: 아, 여기 또.
2: 여기가 아들의 작업장인가 봅니다.
0: 오케이, 예. 아, 이렇게.
2: 아버지의 전통 배틀보다 간소화된 배틀 앞에 앉은 아들. 아, 그래도 어딘가 어설퍼 보이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 실력 발휘를 하고 싶은데 하필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0: Yeah, so you make now son is a beginner. 걸렸어 지금 아버지 오십니다.
2: 배틀에 실이 걸려서 한참 헤매는데 경력 50년의 아버지가 나섭니다.
0: 지금 또 문제가 생겼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2: 아버지의 손길이 닿자 신기하게도 다시 배틀이 움직입니다.
0: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또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일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어때요?
5: 내 빌고 내 뭐 마지막 삼고 아차 내가 아차 이제 두 시간.

0: नौकरी के बजाय वैसे बेल्ट का नौकरी होता है, पुलिस का, स्काउट का, वो बहुत मुश्किल होता है। इससे ये अच्छा है कि अपने घर के सामने ये काम कर रहे हैं दुकान में, इसलिए बहुत अच्छा लग रहा है। अच्छा है।
1: 아버지가 막 화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0: 네, 부산에 갈 때 뭐 나를 감사하실까 말까.
2: 호시 어때? 무제 호시 어때? 해피.
1: 해피. 유해피.
3: 네 명의 아들 중 유일하게 가업을 잇겠다고 나선 둘째가 아버지는 그저 대견합니다. 요즘 젊은이답게 아버지가 평생 일군 사업을 더 키우고 싶은 야망도 있다고요. 가업을 이어가는 부자의 모습이 다정해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치트랄산 천이 궁금해지는데요.
1: 아, 이게 다 지금 만든 완제품이구나. 아, 모양이 너무 예쁘다.
3: 장인이 아. 직접 양모로 실을 뽑고 배틀로 짠 천입니다.
1: 아, 여기 다른 문양이네, 두 개네요. 모양이 다른 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This is a trouser, 바지. 요거는, 아, 요거는 이제 숄이구나, 숄 맞죠? 덮는 거. 이게 파키스탄 분들이 좀 추운데 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 뭐지? 아자락다. 니가 호시 어때? 아, 해피.
1: You happy? I'm happy too.
2: You happy.
3: 50년을 이어온 장인의 자부심과 열정. 치트랄의 전통으로 이어져 온 비결이겠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묵묵히 일터를 지켜온 장인들의 손끝에서 느낀 파키스탄의 진짜 모습. 사진으로 훔쳐봅니다.
1: 뭔가 붙이는 소리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3: 뭔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1: 우와, 이 밑에도 다 사람이에요.
3: 폴로는 페르시아 때 시작된 스포츠로 파키스탄 최고의 인기 스포츠죠.
1: 우와, 전력질주. 우와, 우와,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되게 역동적인 스포츠네요.
3: 이곳은 해발 2200m 고원의 경기장. 박진감으로 치트랄이 들썩일 정도입니다. 온 동네 주민이 경기를 보러 나왔는지 관람석이 꽉 찼어요.
4: This is a match. Yes, this is a practice polo match. Practice match. Exactly. This is a match between Chitral Police and Chitral Levies. Ah, I see. They are practicing for a match in Shandur. Ah, Shandur. Ah, yes. Seven, that will be played from 7 to 9 July. Yeah. Against Chitral A team. Ah. And Gilgit A team. Ah. So Pakistani people like about the polo?
5: Pakistani people like polo as it is known as the game of kings.
1: Oh, wow.
5: There are few players who are part of Pakistan national team.
1: Yeah, yeah, yeah.
3: 폴로는 특히 치트랄 지역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1: 지금 쉬는 시간이네.
3: 경기 중간 쉬는 시간 달궈진 열기를 식혀갑니다. 하지만 말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걷는데요.
1: 말이 경기를 했잖아요. 그럼 말도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무 격렬하게 달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보면 근육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근육을 굳지 않게 하려고 지금 계속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말을 걷게 하는 겁니다.
3: 동네 꼬마들도 선수가 된 양 경기장을 누빕니다. 폴로는 아이들도 즐기는 국민 스포츠. 오늘 치트랄은 폴로 경기 덕분에 모두가 즐겁습니다. 파키스탄 북부 치트랄 지역은 힌두쿠시 산맥 기슭에 위치해서 지형이 험준합니다. 아찔한 굽커브는 기본. 굽잇길을 달려서 힌두쿠시 산맥의 최고봉 해발 7,708m 트리치미르 산을 마주하러 갑니다.

0: 저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죠.
1: 저는 항상 길기트 발티스탄 쪽에 K2나 또는 옆에 난가파르밭 이런 산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 치트랄에서 유명한 치르트미르 산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모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차 타고 걸어서 제가 그 산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치르치미르 산은 전문 등반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산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오늘 트레킹으로 대신해봅니다. 이 지역은 정식 트레킹 코스가 없어서 발길 가는 대로 걸어보는데요. 고도에 따라서 주변 풍경이 다채롭게 변하는 재미가 있어요. 지칠 무렵 반가운 개울을 만났는데요.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물이죠.
2: 우와, 물 엄청 차. 와, 오, 손 시려. 지금 거의 10초 이상 손을 못 담그겠어. 손이 너무 시려요. 와, 진짜 손 시려요.
0: 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와. 기운이 번쩍 납니다.
2: 진짜 손이 너무 차.
0: 제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 우와, 진짜 멋있다. 안녕. Hello. You everyday watching this view. 어? It's a happy person. 와.
0: 전망이 기가 막힌 곳을 찾았습니다. 눈으로만 담아가기엔 너무 아까운 풍경. 마음을 울리는 풍경을 만나면 망설이지 말고 셔터를 누르세요. 사진은 나만의 추억이니까요.
1: 주는 진짜 힘이 다르다.
0: 아름다운 설산은 존재 자체가 작품 같아요.
1: 큰 산 앞에 서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와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거대한 자연 앞에 이 조그만 사람이 탁 섰을 때 그 위협받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압도되는 느낌.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0: 그저 바라만 봐도 압도적입니다.
1: 와. 와. 풍경.
0: 티르치메르 산을 향해 다시 걷는데요. 자꾸만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1: 저는 여기 진짜 파키스탄 많이 와본 편인데 멋있네요, 풍경이. 지금 걸어가면서 제 걸음을 봐야 되는데 계속 얼굴이 지금 옆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
0: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이 높은 곳에서 삶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1: 여기는 밭인 것 같아요. 먹을 작물들하고 닭도 있고 꽃나무도 있고 참 대단해. 이 산비탈에도 이렇게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와, 저 집에서 진짜 풍경이 끝내주겠다. 와, 저 집 한번 가보고 싶네.
0: 저 작은 집이 궁금해집니다.
1: 길이 여기가 맞나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이게 이게 엄청 미끄러워. 이게 여기
0: 길인 듯 길 아닌 듯한 길을 조심조심 내려가서 봤더니 정말 집이었어요.
1: 아, 멀리서 봤을 때 좀 학교인가 아니면은 집인가 좀 궁금했는데 집이네요.
0: 하늘 아래 첫 집에도 삶의 흔적이 보입니다.
1: 우와, 세상에.
0: 풍경으로만 치면 파키스탄 최고 부...

0: 부잣집일 것 같네요.
1: 세상에, 이게 우리 집 앞 뷰라니.
0: 힌두쿠시 산맥의 설산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보이는 풍경이겠죠.
1: 와, 끝내준다.
0: 처마 끝에 걸린 설산의 풍경은 낭만 그 자체. 이런 풍경 속에서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1: 안녕. Nice to meet you. You live here?
2: Yes.
1: Ah, but you can speak English?
2: Yes, sir.
1: Ah, you was born here?
2: Yes.
1: Wow. How old are you?
2: 11.
1: 11?
3: So, you think here the everyday sunrise is beautiful or the sunset is beautiful?
2: Sunset.
3: Sunset?
2: Yes.
3: Ah, yeah? Sunset is more beautiful?
2: Yes.
1: 야, 지구와 진짜 멋있다.
0: 설산이 아름다운 건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티리츠미르산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치트라를 떠나 이제 길기트 발티스탄주에 위치한 훈자로 갑니다. 여행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곳이죠. 장수마을 훈자. 아따바드 호수는 2010년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훈자강이 막혀서 생긴 호수입니다. 당시 마을들은 이 에메랄드빛 호수 아래 수몰됐다고 하죠. 아름다운 풍경으로 지금은 유명 관광지가 됐지만 호수 아래 안타까운 사연들이 가라앉아 있네요. 훈자로 가려면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타야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로 훈자와 세상을 이어주는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주변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신비의 계곡 훈자에 도착했습니다. 해발고도 2430m의 깊은 계곡, 과거 훈자 왕국의 흔적을 간직한 곳이죠. 마을로 가기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있는데요. 파키스탄은 우리나라보다 8.8배 넓은 땅. 10번 넘게 왔어도 못 본 게 있죠.
1: 산장 같아요. 왠지 뭐 산채비빔밥 이런 거 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비교해 좀 네팔 약간 산장 느낌이 있어서 아 여기 보세요. 스티커 붙어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산악인들이 와서 자기들 심벌 붙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대학 산악연맹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올 때 자기들이 스티커나 이런 와펜을 제작해 와서 자기 다녀왔다 붙이는 거죠.
0: 전 세계 산악인들도 꼭 찾는 곳이라는데요.
1: 오, 바람 찼다.
0: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1: 와, 바람이 한번 불었는데 찬 바람이 싹 왔어요. 근데 이 바람이 약간 냉장고 바람 같은 게 느껴보니까 앞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뭐가 심상치 않다, 지금.
0: 현재 해발 고도는 약 3,500m. 걷기만 해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오기가 발동합니다.
1: 멋지게 찍고 싶은데 지금 위험해가지고 제가 사진 작가니까 사진을 한번 같이 찍어드려야겠다. I will take photo you. I will take photo you. Yeah, all together. Yeah. Three. Okay. One, two. Smile again. One, two. Yes. One, two. Where are you from? 아, 말레이시아였어.
4: 말레이시아 머리.
1: 예.
0: 기다렸다는 듯이 아, 사진 찍어 달라는 행렬이 생깁니다.
1: 좋아하시네. It's good? 산성구.
0: 산악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좋은 곳.

0: 검은 빙하로 불리는 호퍼빙하는 길이만 9km에 이르는 대빙하. 수백만 년 전 형성된 빙하의 표면이 얼음탑처럼 뾰족한데요. 빙하가 이동하면서 생긴 독특한 지형이죠. 거대한 얼음강이 흐르는 듯한 정강, 호퍼빙하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1: 이게 입체적으로 되게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2: 와, 멋있네요.
1: 정말 신이 만든 작품이에요. 멀리서 보고 있는데 자꾸 더 빙하 가까이로 지금 가려고 하는 뭔가의 사람의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0: 호퍼빙하는 트레킹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천천히 적응 시간을 가져야 고산병으로 고생하지 않아요. 빙하를 향하는 길은 풍경도 참 좋습니다.
1: 와,
0: 호퍼빙하와 가장 가까운 전망대.
1: 야,
0: 빙하의 모습이 색달라 보입니다.
1: 밑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좀 입체적인 느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용암 마그마 같아요. 와, 이렇게 좀 소용돌이 쳐서 내려와서 다 굳어버린 그런 느낌이 됐어요.
0: 대자연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압도적 풍경을 연출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사진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키스탄은 잘 몰라도 혼자 하면 아, 거기 할 만큼 유명한 곳이죠. 700년 전 건축된 훈자 왕국 시대에 요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깊은 훈자로의 여행. 뭐니 뭐니 해도 훈자는 장수의 상징이죠. 최고령 어르신을 만나보고 싶은데요.
1: 훈자 is a friend talked about the, this village, the more people long life.
3: Because our grandmother is now almost 90+ years old.
1: Yeah. 와. 안녕하세요. 훈자 friend talked to here. People is a long life, long life. Yeah. Yes. Yes.
3: Little bit.
1: Little bit. But you have? Okay. Oh yes, yes. Okay, I will go.
3: Time maybe no house.
1: No house. Okay. Wow, no house. No. He's still working.
0: Wow. 혼자 마을에서 손꼽히는 최고령 어르신 바로 이분입니다.
1: 알리라자. 안녕하세요.
4: 마부 트라프자 왔어요.
1: 얘기 안 하죠.
4: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알리라자. 아, I from South Korea.
1: 응, very old. How old is he?
4: 105 years.
1: 105. 와, 이 기운을 받아서. 와, 105. 이 건강의 장수의 비결이 뭔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는지.
4: He's always in exercise.
1: Exercise, still working. 와.
5: 가만히 앉아. 잠시 잡음.
0: 105살 모하마트 할아버지. 청력과 시력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하십니다. 이남이녀 자식들도 벌써 70이 넘었고 평생 먹어 온 집밥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집안의 막내 손자가 이제 14살. 결혼식을 보려면 한참 더 기다리셔야겠죠. 오늘도 부지런히 운동하는 105살 할아버지입니다.

0: 혼자에서 70대는 젊은이로 친답니다. 파키스탄의 평균 수명이 66세인데 말이죠.
1: 몸이 엄청 you look very strong.
2: 나이스. How old are you?
3: 72.
1: 72.
2: 예. 와. 사진 한 장 찍고 싶다. 너무 딱 사진 찍기 멋있는. 예? 오케이.
0: 세월이 담긴 얼굴은 참 멋지죠. 여전히 현역인 70대 할아버지. 세계적인 장수마을 혼자의 비밀을 찾아서 발품을 팔아봅니다.
2: 디스 클린 드링크 워터. 와, 이게 되게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기에는 조금 안 그렇게 보이긴 한데.
0: 혼자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수로 여기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2: 우와. 오, 물이 진짜 너무 차가워요, 근데. 우와, 이거 보세요. 그 꼭 기분에, 손에 금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와, 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꼭 움직이게 금이 움직였죠.
0: 바로 이 물이 그 유명한 혼자 워터입니다. 신비한 명성과는 달리 얼핏 보면 회색빛을 띈 탁한 물 같은데요. 이 물의 정체는 뭘까요? 장수의 비밀이 맞긴 할까요?
2: This is clean water. Yes? So drink.
3: After filter.
2: After filter. Now, like this after filter,
3: now it's
2: drink.
3: Same. We let it like this way.
2: 15 minutes, 20 minutes.
3: We use it.
2: 아, 이게 지금 만드네.
3: When the mud is settled.
2: How long? How many hours?
3: Not hours. Few, 10 to 15 minutes.
2: Oh. They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the Pakistan, but most people know about the Hunza. Because
3: yeah.
2: Why? Hunza is a long life. Long life.
3: Long life. Yeah.
2: Because the water.
3: Yeah, everything is pure here.
2: Yes. But I see this color is true. It's a long life.
3: The green yeah? color. There are many minerals in
2: from the Galatia water. You will try for me.
3: I will try for you.
2: Yeah.
3: Sure.
2: Yeah. Really?
0: 솔직히 막 마시고 싶은 색깔은 아닌데요.
2: The mineral water.
0: 매일 마신다는 혼자 주민은 잘 마십니다.
2: 와.
3: Cold fresh water.
2: Cold fresh water.
3: Yeah.
2: 아, 딱 다리도 받쳐서 딱 뜨는 데가 있네요.
0: 마신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불순물을 미리 가라앉혀 놓는 배려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와, 이 안에 뭐가 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게.
0: 빙하가 녹아 만들어진 혼자 워터에는 건강에 좋은 미네랄이 많다는데요. 처음 마시는 여행자는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아까 전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애들이 좀 없어졌어요. 네. 우리 할아버지 마신다고. 할아버지 만난다고.
0: 시원한 물 한 모금도 어르신부터. 혼자 워터의 색깔을 보고 처음에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이 물은 혼자의 자랑입니다.
2: 끝.
4: 예, 우리 아바우 아지다드는 비 이 파니 이스테말 키야 해. 피네 케 리에. ठीक है. और हर चीज के लिए इस्तेमाल किया है और आज के दौर में हम उनके पोते हम इस्तेमाल कर रहे हैं बस इसी पानी की वजह से इसमें शिफा है

0: ठीक है, तो इस वजह से यहाँ की उम्रें लंबी होती हैं।
1: 훈자 마을의 장수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흐르는 물을 바로 떠서 마시면 됩니다. 훈자 워터는 수로를 통해 집집마다 공급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장수의 비결 아닌가 싶네요. 그러므로 이 황홀한 풍경도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자연 치료제 아닐까요? 훈자 마을에는 훈자 워터만큼 유명한 게 또 있습니다.
2: 와, 여기는 지금 과일 나무 같은데 분명히 그 훈자니까 훈자에 어울리는 나무들이 있을 건데 저게 Hi.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Too.
2: Today is very cloudy day. Hunja is very famous in the fruit many things, but I don't know now everything is just green.
3: Our Hunja first fruit comes from mulberries.
2: Mulberry.
3: And cherries.
2: Cherry.
3: And
2: apricot.
3: And then peach.
2: Peach.
3: Plum. And grapes.
2: Grape.
3: Yeah. I will show you.
2: Oh, please. Wow. Oh, thank you.
1: 훈자 마을의 인심도 이렇게 좋습니다.
2: Is this your house?
3: Yeah, this is my house.
2: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w, 저기 보세요. 체리가 너무 빨개졌네. Wow.
1: 훈자의 명물 체리입니다. 봄에는 체리꽃으로 아름답고 여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일 만큼 탐스럽죠.
2: I see the cherry only the supermarket.
3: Really?
2: This is on the tree.
3: You can pick cherries from here.
2: Yeah. 아니 저렇게 체리 나무에 체리가 걸린 거 처음 봤어요. 항상 마트에 가면은 팩에 있는 거만 봤지.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다.
1: 태어나 처음으로 체리를 따봅니다. 원래 훈자의 장수 비결로 살구가 더 유명한데요. 아쉽지만 살구를 수확하는 철은 지났고 지금은 체리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2: 와.
3: It needs some more time to prepare.
2: 근데 지금 굉장히 신선하고 약간 신맛이 있는 단맛이 있지만 저는 정말 한 뭐 조금 더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와. 근데 오, 아저씨 안 무서워해.
1: 자베트 씨의 푸른 정원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2: 오.
1: 염소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2: 여기 지금 닭들도 있고.
3: We do our own food here. We prefer to eat organic food.
2: Oh yeah.
1: 다양한 과일 나무는 물론 텃밭의 채소까지. 알고 보니 자베트 씨는 가족의 먹거리를 전부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네요. 풍요로운 유기농 정원이 따로 없습니다.
2: 알몬드. 와, 아몬드. 이게 아몬드 트리, 아몬드. 아몬드 처음 봤어. 예.
3: This is apricot.
2: 아, this is apricot. 아, 여기 살구.
1: 20세기 초반까지 존재했던 훈자 왕국 시절에는 살구와 오디만 있었다고 합니다. 살구야말로 훈자의 역사를 담은 과일이죠. 훈자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매일같이 말린 과일과 건과류를 먹어왔다고 하는데요. 왠지 중요한 비밀을 엿듣는 듯한 기분입니다.
3: We use apricot nuts.
2: Apricot.
3: That's why we use walnut.
2: Walnut.
3: And nuts.
2: Nuts.
3: And almond.
2: Almond.
3: Yeah. And the dry mulberries.
2: Mulberries.
3: When the mulberries start, they stop cooking.
2: Ah.
3: In Hunza, they stop cooking.
2: Stop cooking.
3: No food. Only they eat fruit. Until the fruit finish, they don't eat meat. They don't eat anything.
2: Almond, apple, walnut.
1: 훈자의 장수 비결이 된 견과류.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장수 마을의 명성도 예전 같지 않죠.
3: when the Karakoram Highway comes, every you know, everything is come inside. Yeah. That's why not so healthy people.
1: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은둔의 계곡 훈자를 세상과 연결해 줬지만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이라면 상석에 앉는 게 파키스탄 예법인데요.
2: 와, thank you. This is cherry juice.
1: 방금 수확한 체리로 만든 주스와 훈자 전통 샌드위치도 내왔습니다.
4: 와, 이거는 이게 저는 알아요. 이거 살구씨. 요게 살구 말린 거.
1: 훈자 장수식품 삼총사가 총출동했습니다. 거기다 말린 살구도 있고요. 바로 이것이 훈자의 건강밥상. 제철 맞은 체리 주스는 새콤달콤 입맛을 돋아줍니다.
2: 드디어 훈자에서 가장 유명한 살구. This is last year?
3: From last year.
2: 와.
1: 골고루 맛보는 동안 집주인은 보고만 있는데요. 알고 보니 손님이 남긴 음식을 가족끼리 나눠 먹는 게 훈자의 예법이라고 합니다.
2: 가서 손님이라고 음식을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집에 가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처음 만난 한국 취재팀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이유가 또 있었어요.
3: Mr. Kim, she is my daughter, who is in Korea. What have you guys
5: said? Yeah. First daughter.
3: My first daughter, yeah.
5: Wow. So every parent thinking of the first is a special one.
3: That's true.
5: Especially this daughter.
3: I've got three.
1: 첫째 딸이 그리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3: Hello, Mehnaz. How are you? I miss you. So these my friends came all the way from Korea. And then maybe you can see on the channel, on the Korean channel. So thank you so much. Bye-bye.
2: 어색해. 앉아 먹어.
1: 어색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전달되기 마련이죠. 제가 훈자에서 깨달은 장수의 비밀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미소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비밀 아닐까요?
4: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곳에 가면 너무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여기가 오늘 저의 집입니다. Good night!
6: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DB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7: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3: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4: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4: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4: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7: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8: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9: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0: 이게
1: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가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4: 이거 진짜야?
15: 에이 설마. AI겠지?
14: 오, AI로 만든 거네.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매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가운데 사교육의 도움 없이 EBS만으로 대학 합격의 꿈을 이룬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뤄낸 학생 13명이 올해 EBS 꿈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요. 금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 윤찬양 양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암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지만 농어촌 지역이라 병원 이송이 늦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위기를 넘겼을 거란 의사의 말은 아픔으로 남았습니다. 윤 양이 올해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진학한 이유입니다.
2: 그런 일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 고등학교 시절은 물론 재수 기간에도 가장 큰 힘이 된 건 EBS 강의와 교재였습니다.
2: 국어 모의고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라는 교재로 계속 공부를 했고 그리고 EBS에서 무상 교재를 지원해 주셔서 그걸로 방학 때 예습과 그리고 학기 중에도 복습

0: 외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1: 저마다의 어려움을 딛고 목표한 대학에 합격한 학생 13명이 EBS 꿈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들에겐 모두 6,2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꿈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은 입시가 한창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후배들에게 수험생활 노하우도 전했습니다.
2: 수능은 정말 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년간 이어지는 연속이다 보니 생활 패턴을 수능에 맞게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시부터 12시쯤까지는 수학 시험 시간이고 이런 시험 시간들에 맞춰서 공부를.
1: 사교육 없이 목표를 이룬 만큼 EBS 강의와 교재를 200% 활용하는 방법도 잊지 않았습니다.
3: 본인의 역량이 된다면 빠르게 진도를 나가서 수능 특강을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때 한번 풀어보고 또 그 다음 해에 나오는 수능 특강을 한번 더 즐겨보시는 것도.
1: 지난 2011년 열공장학생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EBS 꿈장학생은 올해까지 16년 동안 모두 298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습니다. EBS 뉴스 꿈창호입니다.
4: 내년도 공립학교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예고됐습니다. 전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특히 중등교사는 교육부가 두 달 전에 밝힌 채용 목표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특수교사와 사서교사, 전문 상담 교사는 늘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공립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했습니다. 선발 규모는 9,889명으로 지난해 사전 예고보다 300여 명 줄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중등교사로 내년에 4,387명을 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내년도 중등교사 채용 목표를 4,700명에서 5,100명으로 제시했는데 최소 목표치보다 300여 명 적습니다. 지난해 최종 모집 인원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지난해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최종 모집 인원이 7,147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사전 예고 인원은 이보다 2,700여 명, 39%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6: 사전 예고 나온 거는 더 줄어든 규모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사실은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열어주려면은 다양한 과목의 전공 교사가 정규직으로 배치되어야 되거든요.
5: 초등교사는 2,821명, 유치원 교사는 592명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반면 학교 현장의 수요가 큰 분야는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 확보율이 8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181명 늘어난 1,05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사서교사는 2배 가까이, 전문 상담교사도 30% 넘게 늘었습니다.
7: 현장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배치되는 기준을 고려해서 특수나 보건 영양 사서 그리고 전문 상담 교사의 신규 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5: 다만 이번 수치는 사전 예고인 만큼 최종 선발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모집 인원은 퇴직과 휴직, 과목별 수요를 반영해 다음 달 공고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4: 올여름 극장가를 달굴 또 하나의 대작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인터스텔라와 오펜하이머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신작 오디세이를 처음으로 들고 한국을 찾았는데요. 한국 영화 호프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에 이어서 이 오디세이까지 가세하면서 여름 극장가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8: 트로이 전쟁을 마친 영웅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시련을 헤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 호메로스의 대서사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손에서 올여름 최대 기대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No one could stand between me and home. Not even the gods.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 등을 연출한 놀란 감독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국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언급하며 소금빵이 맛있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9: We were going to come with Tenet and then COVID happened, so that wasn't possible.

0: possible. And so now with the Odyssey, we're getting to enjoy it with Korean audiences for the first time. I'm very, very excited to hear what people think.
1: 오디세이는 세계 최초로 모든 장면을 IMAX 카메라로 촬영한 장편 영화로 거대한 스케일과 압도적인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0: We're really trying in the way we've made the film to bring the audience on Odysseus's journey. So we want the audience to feel that they're on the deck of the ship with him and that they're climbing mountains with him or going to the Cyclops cave with him.
1: 3000년 전 영웅 신화로 전해진 오디세이는 놀란 감독의 현대적 각색을 거쳐 전쟁을 겪은 인간의 원죄와 책임을 묻는 이야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 Much like the original poem, depending on where you are in your life, it resonates in different ways for you. And I think the film is very rich thematically, and so hopefully it will resonate in different ways with the audience.
1: 놀란 감독은 영화의 감동을 가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은 여전히 극장이라며 관객들이 함께하는 경험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0: A theatrical experience where you're sharing that with other people and you're seeing it on a larger than life screen. That's a really great way to experience that.
1: 한국 영화 호프가 누적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블의 신작 스파이더맨도 올해 가장 빠른 속도로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디세이까지 가세하며 여름 극장가는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맞붙는 3파전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3: 네, 이상으로 8월 5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Come and look at that arm.
1: 자랑스러웠죠.
2: 나팔바지 나팔바지 스며들며
3: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4: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1: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0: 9살 선우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나는 아이반이야.
1: He really enjoys playing with his friends football, and then he's also doing taekwondo.
0: 잠자리, 요치, 무당벌레. 야, 엄마 해미, 아빠 안토니오.
1: I'm currently working for the game called The Sims. I'm working on the user interface.
2: 저는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이 와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어떻게 구매하는지 그 전반적인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3: 공항에 왔어요. 아이만 볼 수 있어.
4: 그럼. 그댄가 한번 이만 들어.
3: 스페인으로 출발합니다. 아이반 코포자. 아이반 어디 갔어?
5: 오이고.
0: 어?
3: 아이반! 아이반!
4: 잘 잊혔어?
3: 응.
4: 잘 잊혔어?
3: 응.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아이반.
4: 아이고, 뭔지 아는데 길에서 이렇게 먹어. 왜 이렇게 길에서 먹냐고.
6: 서서 먹을 수 있는 거.
4: 아, 서서 먹는 거 좀.
3: 맛이 어때? 맛이 어때?
4: 별로네. 저기 가리꽃 좀 먹는 게 낫겠네.
6: 아리랑
4: 쳐주는

0: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지. 더 줘야 돼. 뭐 큰 거 하나 줘. 된장에도 넣고. 남편은 매운 거 먹어? 된장에 조금 넣는 거.
1: 조금은 괜찮아.
0: 애미가 내가 해주는 집밥 먹고 싶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번에 가서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 치대야. 생각보다 이게 의외로 쉬운 것 같더라고.
2: 우리 집은 요리 담당은 이제 애들 아빠가 하고.
0: 지금 밥 해준 지가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내가 쓸 때는 내가 아침 다 해줘버려요. 배추가 한국 것처럼 깔끔하지 않아. 이렇게 쪄보면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잘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재료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당근이라든가 뭐 양배추 이런 건 좀 오래 쪄야 되고 시금치 같은 거는 그냥 김 나자마자 바로 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는 이제 경험을 이해서 하는 거.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느낌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3: 좋은 아침이에요. 냄새 좋아요.
2: 냄새 좋아요. 냄새 좋대.

0: 아이봐. 잘 잤어? 할머니 안아줘야지. 일어나세요. 할머니 얼굴 보여줘. 아이봐, 옷 갈아입어. 밥 먹게.
1: 잘 자죠?
0: 안녕히 주무셨어요.
2: 아이봐, 밥 먹자.
3: 뭐야, Iván, el desayuno tiene pintaza.
1: Ya, 고기.
0: 안녕, 고기, 고기, 고기.
4: 아이고,
3: 그치,
4: 쌀로.
1: 근데 소스 아빠, 맛있어. 소스 맛있어요.
5: 소스도 매운 거 못 먹어갖고 내가 이걸로 한 거예요.
3: 맛있다. 비나바터?
5: 된장. 된장 소스야.
3: 아, 된장 소스.
5: 된장 소스.
3: 아, 된장 소스. 아.

0: 아이고 뭐해. 빨리 먹어야지.
1: 얼른 부지런히 먹고 학교 갑시다.
0: 아이고. 할머니가 김밥 하나 싸줄까? 알바? 김밥 하나 싸줄래? 좋았어. 좋았어. 알바니 원하는 대로 싸줄게. 고기 넣고 입으로 슈. 아유, 잘 먹어. 한 번만 더. 많이 먹어야지. 한 입만 더. 너무 조금 먹어서 살이 안 찌잖아. 국물 한번 먹으세요. 미역국물.
2: 또 가보자. 자, 가자. 내가 저만큼 데려다 줄게. 가자. 자, 가자. 가자.
0: 어이차.
2: 오늘은 할아버지가 바래다 줄게요.
3: 네. 조금 더 빨리 가자.
0: 조금 더 빨리 가자.
2: 그래. 늦어. 학교 늦었어, 그지?
3: 학교를 빨리 가야 돼.
2: 학교 늦었어.
3: 9시.
2: 30분까지.
3: 25분에 가야 돼.
2: 25분에. 9시 25시 뭐야, 임마. 9시 25분.
0: 하나, 둘, 셋.
2: 야. 천천히 가. 학교 다 왔네, 뭐. 리소 솔루자.
0: 리소 솔루자.
2: 학교 다 왔어요.

0: 가지 이렇게 궁금하냐?
1: Bueno, ¿qué tal, Iván?
2: Bien.
1: A ver, de este. Y nos vamos, ¿vale? Pa, ch, ti, ti, ta. Te toca, ta. Otra vez, ta, ch, ti, ti, ta. Siguiente.
2: A Iván이 지금 다니는 학교는 지금 뮤직, 음악 이론이랑 드럼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거 그런 옵션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커리큘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equivocado un poco.
1: Sí, ya sé. Vale, bien, muy bien, ahí van.
2: Oh, fuerte, ¿eh?
3: 잘했어.
4: 너무 잘해서 와, 저렇게 집중력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려고 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5: 음악에 대한 리듬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아야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치는 것 같더라고.
4: 친구 데리러 갔어.
6: 네,
3: 알겠습니다. 뭐야, 뭐지? 뭐야, 뭐지?
7: 여자친구
3: 주는구나.
8: 아이고, 한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할아버지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럼 내가 선물 사갈 건데.
9: 여자친구 아니야, 그치?
10: 아이반 뭐 할 거예요?
11: 맛이 한 선물 줄 거야.
12: 올라.
3: 올라.

0: 아이고, 더운데 이걸 한다고.
1: 네, como ya dije, el viernes es la gala de la tienda.
2: Ay.
1: Balones, venimos. Toma, Oli. Jaime.
3: Yo voy con Jaime.
0: 오늘 아닌 것 같아. 안 입는 편이지. 이게 반대.
2: 아무시. 아,
4: 아, 집에서는 완전히 아기잖아요. 아기 같은데 아, 축구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달리기도 잘하고 공 가지고 노는 것도 너무 잘하고.
2: 아이. 아, 이
1: Naranjas a izquierda, sin peto derecha.
2: Mientras defendemos, yo me la quedo. Me quedo yo. Me voy a con el equipo y eso.
4: ¡Ay! ¡Ay! ¡Ay! ¡Ay! ¡Ay! ¡Ay! ¡Ay!
5: 잘한다. 오. 오. 우와. 잘한다. 잘했어.
0: 잘했어. 1대 0이요. 1대 0.
5: 아, 이거 참 위험하다.
4: 오. 아니, 랄랄랄.
5: 오.
4: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어, 꼬투바 조심해, 꼬투바 조심해. 어, 어, 야! 어, 어, 야!
5: 잘한다, 잘한다. 아, 얘네들은 전문가 같이 자라더라고. 프로 선수들처럼. 애들이 아니요. 뛰는 거 보니까, 아, 그 더운 날씨에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 아이발이 또 몸도 연약하고 그래서 잘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뛰고 그래서 좀 뿌듯했어.
0: 꼬리냐, 꼬리. 아주, 아주 넣어놓고.
1: 자, 가보! 페토스!
0: 2대 0! 2대 0, 잘했어!
4: 잘했어!
3: 아이반!
4: 아이반?
3: Very good!
4: Very good?
3: He plays very
4: good! 아이반!
0: 아이반!
4: 치킨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봐!
0: 아, 먹어봐. 맛있나 먹어봐.
4: 먹어봐.
0: 좋아. 자기랑 만들게.
4: 다 된 거.
0: 뛰고 뭐 그러다 나오면은 땀 나고 그래서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0: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 해갖고 가면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식혜를 해갖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1: 뭐든 뭐
2: 족하지는 않겠지.
1: 아이고는 기사를 내기 힘드네.
2: 선생님, 제가
3: ¿Cómo se?
4: Héctor,
5: ahí van a hacer
6: un poco. No, no, they can't. No, but we can. No, impossible. No, no.
0: 처음엔 당황했어요.
6: Yes, yes.
4: No,
6: school has to tell them to. No, but we can't. No, impossible. No, no. Because of the allergies, we don't know if they can have it or not.
0: 더운데 주면 좋은데 코치하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알레르기 때문에 안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2: 선생님 안 된다고. 아니,
0: 선생님이 알러지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런다고.
2: 얘들한테 얘기해줘.
0: 걱정돼서.
7: Que por las alergias, pues
4: sí,
7: no.
4: Por las alergias no. Porque yo no soy alérgico a nada de la comida.
7: Yo no.
4: Mateo tampoco a nada de la comida.
7: Yo en realidad
4: sí, tú lo cuidas entonces.
7: Yo en realidad no soy aquí, ¿no?
6: Venga, chicos, vamos.
7: Lo podría yo
5: hacer. ¡Ay, 진짜! 아니 힘들게 해왔는데
2: 요즘 음식을 한물로 보면 안 돼. 애들 요즘은 알러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사갖고 오는 게 나아.
0: 된 걸 사와야지.
8: 올라나 딸이. It's so hot. Can we come in?

0: let's close this because it's so hot.
1: Hola. Hello.
0: Yeah. So you were riding a bike here?
2: Yeah.
0: I see.
1: I반 친구들이 그날 오후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저희와 같이 비슷하게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이거든요. 한 친구는 이제 아빠가 스페인 아빠고 엄마가 일본 분이시고 다른 친구는 아빠가 이탈리안 분이시고 엄마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그 커플이에요.
3: 노래가 이 거치가 거치.
4: 거치.
3: 거치?
1: 네가 얼굴 발라줄래?
4: 엄마가 백 발라줄게.
5: Mamá, esto te lo tienes de quitar.
6: No, no lo quito.

0: 뭐 할 거냐면 짜란
1: 공교사대
0: 우리 반에 누리집을 만들 거예요.
2: 쇼
3: 오케이
2: 주
0: 우리 여기 그림 그릴 때 우리 반 친구들 그려줄까?
4: 아이 반을 한글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금 현재 저 혼자만 한국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 반 조부모님도 한국말밖에 못하시고 저희가 한국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의 목적은 그냥 아이 반이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고
0: 아이 반 오늘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5: 어?
0: 무슨 색깔 사인펜 갖고 왔어요? 어떤 색깔 있어요? 아이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1: 따다.
0: 그걸로 우리 색칠 한번 해볼까?
6: 이거 하나도. 아, 나.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저 이거. 나 씨

0: 여기는 길에서 많이 먹더라.
1: 맞아. 차고. 아 근데 사람들이 진짜 밖에서 나와 있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때 집을 살 때도 그래서 그
2: 도로 옆에?
1: 아니 발코니가 나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0: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음식을 먹고 그래.
1: 여기 사람들은 그 햇빛 보는 걸 진짜 좋아해.
0: 아니 안 그래도 햇빛이 많이 나는데 왜 햇빛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와, 저기가 이쁘고요.
1: 어디가 이쁜지 잘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모님이랑 많은 시간을 같이 딱 보낸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하는 시간, 예쁜 데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가네.
1: 응, 가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좀 큰 엘 라스트로라는 시장에 갔어요.
2: 사람들 많이 오네.
0: 사람 사는 건 똑같아.
1: 털코트도 판다, 털코트. 지금 입는 거 생각만 하면
0: 날씨가
1: 진짜.
0: 더운데. 이게 외국 나가면 절대로 옷은 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거든.
1: 아, 그럼 옷은 보기 금지야?
0: 아니, 한국 원단이 좋고 디자인도 한국이 제일
2: 그래,
0: 좋아.
2: 그래, 우리 한국이 제일 좋아.
0: 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
2: 예쁜 옷. 원피스 하나 사야 되겠네.
1: 원피스 눈에 보이면 딱 찍어. 어, 어때? 올라. 에, quanto costa? 35. 아, 38?
2: 아, 이거 아 위에
1: 35, 35 유로.
2: 위에만 하는 거.
1: 어, 위에만 하는 거.
0: 야, 그 굉장히 비싼
1: 있고.
0: 거야.
1: 조끼도 있고.
0: 비싸.
2: 혜미야, 이게 수영복 아니야?
1: 맞아. 아, 모르겠어. 아, 수영복 위에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 어. 수영복은 한국에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1: 아, 모자 봐, 모자.
0: 이런 건 우아하고 좋네.
1: 어, 예쁜데?
2: 그지 않나?
1: 어,
2: 한번 이거 써봐도 돼요?
1: Hola, can I try this one?
3: Yes.
1: Gracias.
0: 우아하게 우아하네.
1: 우와, 너무 우아하네. 어때? 괜찮은데, 근데 어디 놀러 가야겠다. 너무 커서.
0: 어,
1: 어떤 거?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어, 나쁘지 않은데?
2: 오, 오.
1: 어, 그라시아스. 아, 무차 그라시아스. 어, 근데 다른 색깔, 색깔만 다른 거.
2: 이거, 이거는.
0: 화려한 게 좋지.
1: 예쁘다.
0: 어, 괜찮다.
1: 어. 그래.
2: 알았어.
1: 그래요. 이거 할까?
0: 아, 진짜. 그래.
1: 어.
0: 물어봐.
1: Hola, how much is this?
3: 25.
1: Yeah, I will take it.
3: Okay.
1: 예.
0: 되게 비싸네.
1: 아우, 됐어요, 됐어.
0: 디스카운트는 안 되는 거야?
1: 아, 여기는 안 될걸?
0: 잡을게요.
1: 먼저 봅시다.
0: 갑시다.
1: 우와, 예쁘네.
2: 예뻐?
0: 예뻐요. 아이, 진작 사지 그랬어.
1: 어. 잘 샀어.
0: 고급스러워.
1: 아, 이제 할머니 찾기가 편하네. 할머니!
0: 불란서 여자 같아.
1: 옷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나요?
0: 우리 가방 아, 하니까 여기 명가방에
1: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파는 거야.
0: 그러니까.

0: 프린트.
1: 아, 예쁜 우리, 프린트랄까?
2: 프린트 해서 나가.
0: 이쪽으로 와요.
3: 저는 가방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방 제조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요.
3: 그래도 보이기는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4: 알겠어요.
3: 옛날에 그렇게 좋진 않다. 이거는 그게 디자인입니다.
4: 화려하긴하다.
3: 이거는 배낭이.
1: 여행 가방 같은 건가 봐.
3: 가방처럼 생긴 게 배낭이네. 우리가 가방 하니까 가방에만
1: 가방만 가.
3: 직업은 못 속여.
1: 그러니까 관심 가는 게.
3: 아, 물건은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특이한 것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더라고.
1: 이런 치마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4: 어? 어. 이거 카키 할까?
1: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좀 다른 색깔로.
4: 어때? 뭐가 나? 이게
1: 더 나?
2: 어, 그래. 아, 차라리 이거 낫다. 이거, 이 문이 있는 거, 이거 낫네.
3: 이건 얼마래?
1: 20, 이거는 20.
4: 20?
1: 이거? 이거 색, 됐어.
4: 오케이.
1: 아?
5: 주는 사람이 20.
1: 아, 엄마, 두 개면은 30이래.
3: 에이, 그렇다고.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만 사.
4: 이거 할까?
1: 20. 이거는 20.
3: 그럼 좀 더 주면 될까?
4: 두 개 달라 그래.
3: 30에 달라 그래. 30에 달라 그래.
4: 30에.
1: 30. Can you do 30? And this and this one?
3: 그 안 되면 가는 거요.
1: Or 30. Okay, okay, 30.
3: Gracias.
1: Buen día. Buen día.
4: 우리 딸 덕분에 이런 거 사.
1: 재밌었어요. 아,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는데 불러주신 가격보다 더 싸게 구매를 하게 돼서 아, 이런 게 삶의 지혜인가 싶기도 했어요.
4: 어디로 가?
1: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3: 맨 음식을 이런 데서 먹어.
4: 예쁘잖아. 이 사람들 다 기대하네.
3: 아니, 먼지 나는 데서 이렇게 먹나.
1: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10시, 11시쯤에 나와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음료 마시고 그러는 거야.
4: 어, 아, 저기 있다. 식당에 왔어요. 가자. 올라. 올라. 바이 밤.
1: 쭈꾸미.
6: Did you find something?
1: Yeah, look, 할머니, 할아버지.
6: 아, 됐어. 아, you got the
4: 모자.
6: 아, 모자.
4: 모자 어때?
3: 어때, 모자?
6: 아, 고.
3: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인 나는.
1: 네.
3: 보틴.
1: 보틴.
4: 보틴. 굉장히 오래된 식당인데.
3: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 1700 몇 년도 식당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1: Let's go.
4: Let's go.
3: 가자.
1: Vamos.
3: 최고 오래된
1: Vamos.
3: 식당. 가자.
1: 우와.

0: I sent an email with all the details of what we needed and everything. And then basically I got back contact from, I guess, from the CEO of Botín.
1: 요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그냥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2: Sí, sí.
0: This oven has never been turned off.
3: Wow, wow.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식당이래.
0: And this is the main diner in the restaurant.
1: Ah. 원래 헤밍웨이라고 그 노벨상 받은 진짜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 그 작가가 식사를 하던 테이블이 저기.
4: 헤밍웨이.
1: Oh, yeah. 바다와 노인. 맞아요. 그 작가예요.
0: We're going now to the underground diner that is from 1590.
3: 아유, 우리 너무 자세하게 잘 보여주시네.
1: 그러게.
3: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야.

0: 1519년대에 있던 지하래. 아, 와, 와.
1: 우와, 와.
2: 아, 이번 조심해서 내가.
0: 땡큐.
3: La bodega es de 1590.
4: From 1590, this
5: case. 1519년부터 있는 이 공간이.
3: Y ahora, bajar por aquí, esto sí que tiene más dificultad.
4: Sí.
5: 보통은 여기 안 들어, 못 들어가게 하는데, 궁금하면은 들어갈 수 있대.
6: 이 식당에 와갖고, 이거 여기 본다는 건 대단해.
4: It's very special.
0: 알반 조심.
4: Only for you.
3: 야, 대단하다.
5: 와. 와.
0: 조심해, 조심.
3: 와, 이렇게 대단한
0: 와.
3: 집. 와, 이렇게 있는. 이야.
0: 오, 여기가 이제 아와인 같은 거 넣어놓은 데네.
5: 시원해서. 아.
7: 멋있다.
5: 멋있어.
0: 멋있어? 보여주는 거야, 오늘.
6: 이게 빔, 전부 와인이 들어있네, 보니까.
5: 아, 진짜?
6: 난 빈병인 줄 알았더니 빈병이 아니에요. 이거 다 채워져 있어.
0: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5: 신기해?
7: 되게 신기해.
5: 되게 신기해.

0: 자,
1: 알반자, 알반자.
0: 알반자로.
1: 네.
2: 칭칭.
0: 우리 가족을 위하여.
2: 칭칭.
1: 맛있다.
2: 맛있어, 맛있어. 음식 나온다.
1: 드디어 음식 나와요. 음식 나와요. 하몽. 하몽.
2: 아, 이거는 마늘 수프예요. 빵이랑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늘 수프에는. 아, 마드리드에서 되게 전통적이에요.
3: 아미노 회분과 희몬. 계란 먹고
0: 오징어.
2: 오징어 튀김이에요. 아이바는 자기 계속 레몬 안 넣는다고.
4: 오, 이게 대전다.
0: 우와. 우와.
5: 뭐야.
3: La hemos matado para hacer papilla.
6: They're gonna bring warm plates for the.
2: 따뜻한 접시를 갖다 주신데 이제 따뜻하게 고기를 계속 먹으라고.
0: 대단하노. 잘 나왔다.
3: 와. 잘 나왔다. 꼬리 나왔다.
0: 와, 아이바는 더 좋은 거 좋네. 남자도 대빵 큰 걸로 주고.
1: 아이바.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어요. 아이바 잘라줄까요? 아이바 자를 거예요. 이거 포크이죠, 포크.
2: 껍질 맛있어. 부드러워.
0: 고기는 부드럽네.
2: 껍질이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자. 한번 어때?
1: 맛있어요.
2: 아니야, 오징어 튀김도 많이 먹어요. 너 먹고 싶어 했잖아. 응. 예! 예!
0: 알죠, 아이고, 안 먹어봐. 응? 먹어봐, 이거.
1: 저 먹고 이거는. 먹자. 천천히 꼭꼭 씹어.
0: 꼭꼭 씹어.
1: 이따가 공원 가서 막 놀으려면 말 먹어야 돼. 연 날리게 하고.
0: 레고보다 쉬워. 연 만들어야 돼.
1: 하나죠. 같이 연 만들자.
2: 그 날리는 거.
0: 아. 만들 수 있어.
2: 만들어야 돼.
1: 만들 수 있어? 엄마 스페인은 많이 아는데? 아이반이 많이 가르쳐줬어, 엄마?
2: 아이반이 엄마 선생님이잖아. 스페인 말 선생님.
1: 그랬어?
2: 응. 오. 엄청 차근차근 잘 가르쳐줘.
0: 아이반이 선생님.
2: 아이반은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어.
1: 아이반. 맛있어. 그 말은 스페인어로 어떻게 해요?
3: Está muy rico.
1: Está muy rico.
3: Está muy rico.
1: Rico. 맞아?
3: 네.
2: Está muy rico.
1: 알반도 군대.
0: 알반 군대 아니야?
1: Está muy rico. Está muy rico.
7: Muchas gracias.
2: 그날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게 보티는 보통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굉장히 시끄럽고 음식을 느낄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도 없고 저희 테이블만 있어가지고 더 음식에 집중할 수도 있었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0: 우리한테 특별히 오늘 잘해준 거 아니야?
2: 안토니오가 이메일에서 다 한 거야. You arrange everything. So, thank you.
6: 네?
1: 고마워.
6: No problem. 전만해요.
1: 전만해.
6: Very happy. 행복해요.
0: 얼마예요?
2: 393.
0: 안녕. 몰라.
2: 네.
6: 여보, 제가 너 이번.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2: 여기가 성이에.
0: 오, 멕시코시오. 오,
1: 돈을 갖고 와야지.
2: 에서 옵션.
3: 눈가서 그 신분 보여라. 감사합니다.
0: 아이반 가자. 옛날로 가자. 샥샥샥.
3: 할머니, 이게.
0: 끈을 사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뛰어와.
6: 뭐야, 이거. 아, 됐어, 좀. 가자, 가자, 가자. 설탕 빨아.
1: 안토니오.
0: 한번 나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네.
5: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7: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9: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2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9: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20: 네?
19: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20: 와.
19: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셈인 거죠.
4: 어떻게?
19: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8: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0: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2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3: 이어서 한국기행이 방송됩니다.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

0: 예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오늘 하루도 찜통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의 모든 계곡을 소개하는 홍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오로지 계곡만 찾아다니는 현직 수영 강사 크리에이터와 함께 지금 가면 딱 좋을 명소를 꼽아보았는데요.
2: 요즘은 등산보다 계곡 트레킹이 핫하다고 하는데요.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두 가지의 계곡을 가보려고 합니다.
1: 뜨거운 여름에도 산을 즐기고 싶다면 시원한 계곡, 그 중에서도 물속 길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청량하고 맑은 계곡 걸으며 더위는 잠시 잊어보자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더니 강원도 삼척의 덕풍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살았을 정도의 심심산골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곡 트레킹 초보자들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의 장소랍니다.
2: 네, 덕풍계곡 생태탐방로 입구로 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3대 트레킹 명소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괜찮은 곳입니다. 이용소까지만 가도 충분히 멋있는 곳을 많이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소까지만 가주시길 바랍니다.
1: 안전 문제로 현재 트레킹이 허용된 곳은 제2용소까지입니다.
2: 1용소까지는 진짜 편하고요, 길이. 1용소에서 2용소 넘어갈 때 살짝 험해집니다, 길이.
1: 그래도 완만한 경사에 정비가 잘 돼 있죠? 마음만 먹으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게 계곡 트레킹의 매력인데요.
2: 와, 시원해.
1: 그새 친구가 생겼습니다.
2: 지금 저한테 물고기건 몇십 마리가 달려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너네 배고팠니?
1: 입구에서 1용소까지는 1.2km.
3: 구름다리 너무 좋다. 와.
1: 40분가량 걸렸습니다.
2: 1용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1: 여기 오길 참 잘했구나 싶은 풍경이죠.
2: 계곡에서 이렇게 넓은 곳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1: 이토록 깊은 웅덩이, 용소가 생긴 이유, 바로 폭포수 때문이죠. 덕풍 계곡 두 번째 용소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4: 사람들한테 계곡 추천을 할 때 기준 같은 게 있어요?
2: 일단 물놀이하기 좋아야 되고 최대한 안전한 곳을 위주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좀 깨끗한 곳을 가장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 그냥 한 손으로 가실 수 있어요?
1: 살짝 험해진 길이 딱 이 정도.
2: 와, 위로 올라갈수록 물색이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깨끗해요, 여기는.
1: 투명한 물 그림자가 일품이네요.
2: 와, 진짜 멋있습니다. 이용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 저 까만 부분 보이시나요? 저 부분이 용소인데 저 안에 굴이 진짜 깊습니다.
1: 그러게요. 얼마나 깊으면 저런 색이 나올까요? 그래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2: 딱 물놀이하기 좋은 온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뜨뜻미지근하지도 않고 시원한 정도입니다.
1: 좀처럼 보기 어려운 삼척 덕풍계곡 제2용소의 속살입니다.

0: 저기 바닥이 보이네요. 최저점을 찍고 나니 안심이 되고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이 보이죠?
1: 너무 재밌다.
2: 여기 핸드폰 상에는 30도 나오는데
1: 네. 최대 수심은 8m 나왔고요. 네. 수온은 19도에서 24도 사이 나왔어요.
3: 물 너무 깨끗했고요. 시원하고
4: 양쪽에 높은 산들 속에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1: 오늘도 덕풍 계곡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갑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0: 자연이 꼭꼭 숨겨둔 비경 한 자락 낱낱이 살펴보고 나니 떠나는 기분도 홀가분합니다. 한바탕 물놀이를 마쳤으니 빠지면 서운한 게 있죠?
3: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몸보신 하러 왔습니다. 계곡에 갔다 오면 백숙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0: 여기는 입
5: 이건 능이, 은나무, 도다지, 당귀들 있고 간단 이런 솥에다 해놓으면 네. 다들 맛있다고
0: 덕풍마을 70년 토박이 할머니 손끝에 아궁이가 꽉 차오르네요.
5: 익을 대로 막 기다려야지 뭐.
3: 빨리 익었으면 좋겠네.
2: 아이고, 딱.
3: 배가 너무 고프네요.
0: 네. 남의 속사정 아는지 모르는지 가마솥은 그저 제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3: 와, 맛있겠다. 닭이 진짜 커요.
6: 이게 능입니다.
3: 오, 능이가 너무 많은데요?
0: 지난 가을 거둬두었던 능이 버섯을 소담히 올려주셨습니다.
3: 와, 능이 형이. 향이 엄청 강해요.
0: 흙냄새에 꽃과 나무 향까지 버무려진 게 능이죠.
3: 와, 국물 향이 진짜 제대로 뵀어요.
0: 게다가 가마솥이 만들어준 부드러움은 덤입니다.
3: 와, 그냥 들었는데 스르륵 떼어지는데요, 다리가?
0: 여럿이 먹으면 더 맛있었겠지만 줄인 배를 채우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3: 오늘 계곡 스노클링 하면서 땀을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수영도 하고. 그래서 진짜 배고팠는데 닭다리 하나만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확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이열, 치열, 열을 열로 다스립니다. 여름철 백숙집들이 자연 곁에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아침 가리는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이 손꼽은 오지 중의 오지.
1: 오늘은 아침가리 계곡으로 가려고 합니다. 계곡 트레킹의 대표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0: 일단 북적이는 모습이 핫플레이스답네요.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의 시작은 완만하지만 하염없이 이어지는 2.6km의 오르막길. 이 구간을 누군가는 고행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방동초소는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 이곳에 유독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원한 냉차 때문인데요.
1: 저 오미자 두 잔 주세요.

0: 하게 따라가.
1: 근데 왜 한 잔이 아니고 두 잔이죠?
2: 감사합니다. 한번 두 잔 한번 하시죠.
1: 언제 일행이 생겼어요?
0: 맛있네요.
2: 와.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올라오는 게. 이거 먹으니까 진짜 좀 힘이 나네요.
0: 그러니까요.
2: 계곡 트레킹은 좀 자주 다니시겠어요?
0: 네, 매년. 매년. 아침 가리 계곡이 진짜 좋은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정말 깨끗하고 잔잔한 그런 물을 볼 수 있고요. 계곡 트레킹은 갔다 오면 그 기억이 거의 1년을 가는 것 같아요. 네, 한 해 열심히 살아서 내년에도 또 가야지 하고 작년에도 오고 또 재작년에도 오고 이렇게 매년 오게 되는
1: 1년에 한 번 내게 주는 상 근사합니다.
2: 계곡 입구에서 종착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다던데.
0: 근데 이제 중간에 쉬엄쉬엄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2: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진
0: 네네.
2: 않아요?
0: 아마 계곡에 들어가시면 금방 갈 수 있을 거예요.
2: 맞아요. 거기...
1: 계곡 전문가 홍성훈 씨도 아침가리 방문은 처음.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계곡 트레킹의 대명사를 드디어 만납니다.
2: 여기가 이제 조경교라고 이제 아침가리 계곡 트레킹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계곡물을 만나고 싶네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1: 이 순간을 위해 무려 3시간을 걸었는데요. 뜸 들인 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3: 우리 엄청 깨끗하죠?
2: 네.
1: 사방으로 1000m가 넘는 고봉에 둘러싸인 계곡. 아침 한나절 잠시 밭을 갈 정도의 햇살만 비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아침가리입니다.
3: 조심조심 진짜 잡을게요. 조심조심.
2: 더 시원해.
4: 너무 시원해.
2: 진짜 시원해요.
4: 이리 와 빨리 와 강이.
0: 강이야 빨리 와.
4: 너무 시원해.
5: 너무 좋아요.
4: 시원해요.
1: 강렬하던 태양의 열기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2: 등산 스틱이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등산 스틱으로 이렇게 깊은지 안 깊은지 확인할 수도 있고 되게 미끄러워요. 되게 미끄러워서 얘를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방수 배낭과 등산화도 필수. 이렇게 6km를 내려갑니다. 그러니 계곡 트레킹의 점수는 지금부터죠.
2: 가다가 너무 덥다 하면은 정말 가방 내려놓고 풍덩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내리쬐는 볕이 뜨거워도 하나 겁나지 않습니다. 발 딛는 곳, 거기가 바로 무릉도원이니까요.
3: 어머니도 즐거우신가 봐요.
4: 네, 시원하고.
1: 걷다 보면 물놀이터도 수시로 만납니다.
3: 네, 물미끄럼틀, 워터슬라이드. 가자!
1: 흐르는 물에 내 몸을 몽땅 내어주어도 그만인 곳. 이 맛에 여름 주말 아침이면 이 계곡이 온통 사람으로 덮인답니다.
2: 완전 시원하고 재밌어요.
3: 확실히 물에 들어가니까 진짜 시원한데요?
2: 네, 물에 들어가니까 지금 더웠던 거를 싹 잊을 만큼 너무 시원한 것 같습니다.
1: 혼자도 좋지만 서로 돌아보아 줄 수 있는 일행이 있을 때 더 안심되겠죠? 부모님 손잡고 따라 나선 어린이는 아침가리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네요.
6: 뭐 봤어?
7: 물고기 봤어요.
8: 걸음이 느려서 이렇게 수영하는 데는 수영 차서 오고 있어요.
2: 더위가 좀 가시는 것 같아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제일?
7: 물이요.
2: 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7: 고기도 있어서.
1: 아무 탈 없이 끝난 6km 대장정 그 마지막은
3: 하나, 둘, 셋. 화이팅!
2: 우리 신기한 게 들어가면 어른들도 아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보기가 좋네요.
0: 너무 좋아요. 역시 한국의 계곡은 아침갈이죠.
1: 언제든 가볼 수 있지만 여름 계곡 트레킹의 묘미를 맛보고 싶다면 바로 지금. 왜냐고요? 시려워서 계곡물에 발 못 담그는 거 금방이거든요.
2: 숲길을 걸으면 힐링도 하고 계곡 트레킹을 하면서 시원함도 느끼고 올 여름 아침갈이 계곡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청량한 물길을 걷는 것만으로 이토록 해방감을 느낄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6: 운명 순교자들을 만나러 순교자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9: 꽃이 맛집이에요.
10: 꽃이 피었을 때 제일 아름다운 집. 꽃이 한 1300평 지배하고 있어요.
1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딥이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2: 됩니다.
1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2: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2: 됩니다.
17: 암 치료비도?
12: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2: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2: 네, 됩니다.
1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2: 됩니다.
18: 1인실에 입원해도?
12: 됩니다.
1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2: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2: 돼요.
2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2: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12: 물론 됩니다.
18: 이게 왜 된다고요?
1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2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2: 080-860-9095

0: 고!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앞으로 8강에 걸쳐 갱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가 처음 갱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저희 엄마였습니다. 제가 졸업할 무렵에 저희 엄마는 상열감과 함께 비 오듯이 쏟아지는 땀, 그리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3일씩 물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갱년기 증상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저희 엄마를 치료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는 갱년기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하열이 심해서 자궁을 드러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자궁이라는 것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고, 자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때였습니다. 이 환자분을 치료를 하면서 갱년기 어떤 치료와 여성에게 있어서 이 갱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참 신나게 잘 뛰어놀았었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결혼,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굉장히 힘들고 숨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한숨을 돌릴만 하니까, 어느 날,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감을 느끼면서 제가 저에게도 갱년기 증상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갱년기를 맞아서 막연한 고민과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우리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갱년기를 바로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갱년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이라는 것은 다시 갱, 그다음에 새롭게 하다는 갱, 그다음에 바뀐다는 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갱년기라는 것은 우리 몸이 시스템을 바꾸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는 몸에서 없는 몸에 적응하기까지의 10년 정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고, 따라서 우리 몸의 취약한 부분들이 증폭되면서 다양한 증상들을 내보내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우리의 갱년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굉장히 뭐 갱년기라는 것은 그냥 누구나 겪는 거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갱년기에 나오는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전후로 이 갱년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되고 또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이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마음은 20, 30대 같은데 이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갱년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가벼운 우울감으로 시작해서 또 갑자기 늙어버릴 것에 대한 어떤 슬픔과 분노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나 아직 갱년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갱년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나만 이런 증상을 겪는가? 나만 힘든가? 왜 나만 이럴까요? 하고 상당히 억울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시고요. 남편의 대응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해를 잘하고 다독여서 갱년기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남편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남편들은 여성의 갱년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친구 와이프는 괜찮은데, 옆집 부인은 괜찮은데, 당신만 왜 그렇게 유별나? 당신은 참좀 별나다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갱년기 증상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는 궁극적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즉 갱년기를 겪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또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편이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고 노력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는 폐경을 중심으로 전후 1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폐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폐경을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인류로서 종족 번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출산과 임신을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에게 출산과 임신의 그 의무를 넘겨주고 이제는 여기에서 좀 해방되는 타이밍이 폐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체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자궁과 난소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혈류량을 줄이면서 난소가 위축되고 노화되어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의 여성이 생리불순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열감이나 땀, 수면 불량, 두근거림 등의 갱년기 증상이 같이 덧붙어서 시작된다면 폐경 이행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폐경 이행기는 개인에 따라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리불순 단계에서 1년 정도 무월경 상태로 진행이 되면 폐경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연적인 폐경이고요. 자궁 절제술을 한다거나 항암 등으로 인해서 의인성 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연 폐경에 비해서 증상 발현이 굉장히 신속하고 위중하다고 할수 있고요. 예후가 불량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궁 절제는 3.7년 정도 폐경 연령을 낮출 수 있고요. 흡연 여성인 경우는 비흡연 여성에 비해서 한 6개월 정도 당겨질 수 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2년 정도 폐경 연령이 늦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유방암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인해서 홍조나 열감, 근육통, 관절통 등 다양한 형태의 폐경 증후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황제내경이라는 그 바이블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요. 여기에 상고천진론 파트에 여성의 일생의 어떤 주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성은 7년을 주기로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7이 14세와 7호 35, 77이 49세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이 14세가 되면 신수가 왕성해져서 생리를 시작하고 임신을 할수 있으며 7호 35세가 되면 이 신장의 진액이 마르기 시작을 하고 77이 49세가 되면 신수 고갈의 시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폐경을 하고 더 이상 임신을 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음, 신수의 개념은 한의학적인 용어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신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식 능력이나 우리 뼈로 가는 기능, 면역력, 저항력 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에 와서 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호르몬 이론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 이론으로 보면 35세가 되면서 이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확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2018년도에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에도 평균 폐경 연령은 49.

0: 이러한 시기에도 여전히 폐경의 평균 연령은 49세 전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 폐경을 중심으로 한 이 갱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신음이라는 개념에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 한의학에는 경락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락에 의해서 오장육부는 서로 연결되어서 기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몸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궁과 난소 또한 모든 기능과 상호 연결되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갱년기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신기능이라는 것은 신의 경락순환적인 기능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생식능력, 주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척추나 뼈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기관지나 신장, 방광 등과 같이 직접적인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것, 면역력이나 저항력 등 인체의 생명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음의 고갈이라는 것은 호르몬도 포함해서 다른 인체의 진액들이 함께 고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폐경이 되기 전부터 어떤 호르몬적인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를 불규칙적으로 상하로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경에 임박해서 근종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먹는 것들이나 어떤 체중 증가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폐경 3년 내지 5년 경과가 되면 모든 여성은 심혈관계 위험군, 퇴행성 골관절 위험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생리불순이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갱년기 관리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는 여성들 중에서 25% 정도는 아무 증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50% 정도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덥고 땀나고 짜증이 나는 등의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질건조는 뭐 일반적으로 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25%의 여성들이 극심한 갱년기 증상으로 정말 병원을 순례를 하다시피 하면서 힘든 증상을 겪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 증상들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드러나는 갱년기 증상을 치료를 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갱년기에 쉽게 들어오는 성인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9988 말처럼 우리는 건강 수명을 늘리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갱년기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이 노화의 슬라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갱년기에 대한 개괄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갱년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8회에 걸쳐 노년 재산관리에 관한 각종 법률 이슈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는 일반적인 임대차와 다르게 월세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대신에 그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그 만기 시에 환급되어야 할 보증금 액수가 크다 보니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받은 임대인이 그 전세금을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가 돌려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이제 융통을 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낮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관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흔히들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표제부인데요. 표제부에는 건물의 위치, 아니면 어떤 구조의 건물인지,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지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 구조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면적과 층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표제부에 들어가는 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최초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매도 매수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압류, 가압류와 같은 내용들도 갑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갑구에 들어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접근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근저당권이 있겠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겠는데, 저당권이라고 하면은 특정된 금액에 대한 권리로 담보가 제공된 것이고, 근저당권은 변동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담보가 제공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이 근저당권을 통해서 이 금액까지는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나의 전세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한 후, 아, 저당권이 있더라도 내 권리가, 내 보증금이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될 때에는 접근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가급적이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접근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등기부등본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미비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 갑구에 가압류나 가등기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을구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채로 그냥 이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간 경우, 이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인 뭐 가압류권자 아니면은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가압류권자나 저당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유로 대법원은 이제 등기부등본 자체가 공시적인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은 후순위 임차인의 귀책사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후순위권자로서는 선순위 권리자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꽤나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경우인데요. 이 사례 살펴보기 전에는 대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그리고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 이두 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항력은 이름에서 봤을 땐 어디에 대항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권리 관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사람에게 가서 핸드폰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계약서를 B한테 가서 들이밀면서 나한테 핸드폰을 줘라고 하면 B는 당황하겠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욕을 하니까요. 즉, 계약은 그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대내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라면은 나와 이 집주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집주인에 대해서만 대항을 할수 있죠. 이 계약을 통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면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내가 그판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의 계약을 가지고 대항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바로 이 대항력의 개념입니다. 이제 낮은 보증금을 제한하며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해서 이에 응하고 집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해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서 대항력을 갖지 못한 상태인데 오로지 나는 계약상의 권리를 이전 집주인에게만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면 나는 아무에게도 이 계약을 가지고 주장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새로운 집주인이 나에게 퇴거 명령을 하게 되면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집에서 나가야 되고 보증금을 달라고는 전 집주인에게 말을 할수 있지만 그런데 이미 집이라는 담보를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사례고, 이 경우에는 이제 주로 모집책으로 된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로 된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건당 50만 원을 줄 테니 모집책인 노인들에게 주변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좀 모집해 와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명의가 이미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산 다음에 이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차액의 30%를 명의 대여 비용으로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몇 억씩 오르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돈을 무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투자도 없이 명의만 제공했는데 그렇게 큰 돈을 주겠다고? 괜찮네 하면서 혹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90%에서 100% 정도 수준으로 동일하게 아니면 유사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시장이 좋아서 집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명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돈 받고 즐겁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집값이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락을 할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을 전세금이 많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액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명의를 빌려준 노인이기 때문에 그 노인이 그 책임을 덮어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설령 집에 명의자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이기 때문에 집을 판다 하더라도 그 집값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차액을 메꾸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엔 명의를 대여한다거나 하는 행위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례입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를 조금 악용을 했어요. 집값의 90% 정도까지 전세보증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 집값을 애초에 2배에서 3배씩 뻥튀기를 시켜서 신고를 한 거죠. 원래 1억 원짜리 집인데 이거를 3억 원으로 신고를 해서 전세금을 90%를 받아서 2억 7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반환할 때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 내가 굉장히 집이 많은 사람인데 이민을 가게 되어서 이 집들을 다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상으로 다 드리고 나는 어차피 돈이 많으니 그냥 떠날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받아 가시라.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공짜로 집을 준다는데 굉장히 혹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명의를 덜컥 넘겨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이 집의 실제 감정평가액이나 시세는 1억 원 수준인데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이 걸려있는 전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다음 세입자에게 이 집을 2억 7천만 원 주고 전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1억 원짜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차액인 1억 7천만 원 수준을 이제 명의를 넘겨받은 자가 덤터기를 쓰게 되는 거죠. 결국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그 사기를 친 사람으로부터 명의자에게 전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때문에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이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살펴봐야 될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들에 대해서 예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세 동향을 확인하는 게클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 갭투자가 특히나 시장이 좋으면은 이게 투자가 되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사기라고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부동산 시세 동향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 집에 대한 감정평가액 그리고 공시지가액 그리고 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면밀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현재 이 집의 전세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아니면 우선변제권과 같은 그러한 권리관계, 법적인 보호장치들도 잘 법에 따라서 마련을 해두는 게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높고 큰 책임이 따르므로 전문가나 가족들과 논의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인입니다. 앞으로 8강 동안 피부 알러지와 관련된 다양한 피부 증상과 예방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피부의 자극이나 접촉으로 인해 생기는 알러지 반응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알러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알러지는 외부 물질과 우리의 신체가 맞닿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크게 피부와 점막이 있을 텐데요. 피부도 얼굴, 손, 두피, 목을 비롯한 부분이 있을 거고 점막은 눈, 코 안쪽, 입안, 그리고 입을 통해 음식이 들어가면 장점막 등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만지거나 먹었을 때 일어나는 이상 반응들이 전부 다 알러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러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증상 중에는 그 물질 자체의 자극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접촉에 의한 피부염을 접촉 피부염이라고 하고 원인 인자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화학 물질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 물리적이나 생물학적 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접촉 피부염의 주된 유형으로는 알러지로 생기는 것이 아닌 접촉에 의한 자극 접촉 피부염, 그리고 실제 알러지 반응에 의한 알러지 접촉 피부염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알러지 접촉 피부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생길 수 있고 그 발생 빈도도 높습니다. 증상은 급성으로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만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자극되는 물질에 따라서 피부 병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알러지 반응이 아니므로 피부 접촉 시험을 하게 되면 음성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증상은 주로 따갑고 화끈거리는 형태로 발현이 되고 이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자극 물질을 제거하게 되면 증상이 신속하게 소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화학 물질과 물리적 자극이 가장 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클로렉시딘, 트리클로산 같은 이제 항균 비누나 세제, 알코올 첨가물 등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예민해서 약한 자극에도 쉽게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가 자주 가렵거나 알러지 증상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병원에서 조기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 30대 남성분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알러지 증상이 생겼다고 병원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병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팔다리 접히는 부분, 목 같은 부분에 오래된 이제 이런 그 태선화 병변들도 보이고 실제 그분은 알러지 접촉 피부염도 같이 동반이 돼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의 아토피 피부염은 가지고 계시고 추가로 이제 접촉 피부염도 같이 오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접촉 피부염 증상을 치료를 해도 원래 기저질환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가려운 증상이나 어떤 각질이 일어나는 증상이나 이런 피부 병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정확한 진단 하에 두 가지 질환을 모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접촉 피부염은 이제 이런 특정 알러지 항원에 감작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상은 이제 항원 노출 후에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지연형 반응이 가장 흔하고 이 병변 발현 양상은 알러지 항원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병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이제 어떤 물질의 자극이 됐냐에 따라 이 병변 형태가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알러지 항원은 뭐 특정 금속이 됐든 뭐 다른 어떤 물질이 됐든 이제 특정 항원 종류에 상관없이 뭐 거의 비슷한 대다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두드러기처럼 보이는 팽진 그리고 구진 그리고 물집 형태로 보이게 되고 뭐 심한 경우는 염증 양상으로까지 보이게 됩니다. 직접 보셨을 때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런 특정 병변이 생기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 접촉 시험에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다르게 양성 반응으로 나오게 되고 이 증상은 주로 가려운 형태로 발현되게 됩니다.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다르게 알러지 원인을 제거를 해도 지속적으로 병변이 남아있는 경우가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 알러지 접촉피부염의 흔한 원인으로는 고무, 금속, 접착화학물,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보존제가 있고 그 외에 향, 계면활성제,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 등도 있습니다. 알러지 접촉피부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일단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 위생적으로 청결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손을 자주 씻을 경우에 수분이 부족하면 접촉피부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을 경우엔 그 직후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는 것이 이런 접촉피부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남들이 좋다고 하는 화장품을 무조건 따라서 쓰기보다는 자기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이나 보습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발생 부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피 또는 그 주변은 접촉피부염이 다수 흔하게 이제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염색을 하고 나서 알러지 반응으로 오시게 되면 두피는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두피에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두피 주변으로 흔히 이마, 귀, 목 같은 헤어라인이나 모발이 닿는 부위에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화학약품이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퍼마약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PPD 같이 염색약에 들어가는 성분, 또는 향이나 보존제 같은 성분들이 두피 또는 그 주변으로 접촉피부염을 일으키기 쉽겠습니다. 향이나 보존제가 들어가는 향수 또는 화장품 등도 흔하게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마스크 착용한 부위에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하게 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원인을 설명드리면 마스크로 인해서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피부가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유지가 되면서 이 정상적으로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피부 pH가 올라가게 되고 이 피부 pH가 올라가게 되면 피부가 손상을 입게 돼서 피부 수분도가 과도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피부 혈류가 늘어나서 이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우리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10%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여드름 등의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장기 착용을 하게 되면, 이 물리적인 마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돼서 이런 접촉피부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손에서도 접촉피부염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피부 pH는 정상적으로 약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손 피부 장벽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이 pH 밸런스가 깨지면서 손 습진 등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뜨거운 물에 자주 노출되거나 페이퍼 타월 등을 자주 사용했을 때 또는 설거지 같은 이제 물이 닿는 일을 자주 했을 때 이런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손 씻기 빈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나게 되고, 이 세정제와 알코올 사용도 늘어나게 됐는데, 이 세정제와 알코올에 의하여 이 표면 지질이 소실이 되게 되면서 이 TEWL, 트랜스에피더말 워터로스라고 하는 이 피부 표면 측정하는 지표를 봤을 때, 이 피부 표면을 통한 수분 손실이 올라가게 되고, 자극 물질과 알러지 물질이 피부 속으로 투과가 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게 됩니다. 또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TEWL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피부 표면을 통한 수분 손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말은 이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예민해진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피부가 그전에는 자극하지 못하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던 자극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랑 같이 이제 보습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접촉피부염은 피부 어느 부위에서나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2: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3: 디스크 파열입니다.
2: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4: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5: 1577-1791.
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7: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4: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91.
4: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8: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짐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4: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91.
6: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0: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11: 아,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10: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11: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10: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11: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0: 내가 귀여운 탓인가.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이입니다.
11: 땅이야.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안녕, 올라.
1: 네. 할아버지.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 여기가 성이에요.
0: 오, 김치구시오. 잘 그려요.
1: 에서
2: 오늘 갖고 와야지.
3: 눈에 잘 크신 분 사람.

0: 인공지능 시대의 이 과학 수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1: 스스럼 없이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뜨거운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2: 교사의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송태호입니다. 네, 오늘은 만성 성인병 중에서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지질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아니 시청자 여러분은 고지혈증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기름기, 지질이 많아서 병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혈액 속의 지질 중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수치가 너무 낮아도 합병증의 발병이 가속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란 말보다는 이상 지질 혈증, 즉 혈액 속의 지질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질병의 이름을 바꾸어서 공식적으로는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의 대명사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말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의미하는 콜레와 그 다음 딱딱한 고체를 의미하는 스테오로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세포를 이루는 세포막의 필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담즙산 그리고 수많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면서 비타민 D의 전구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꼭 필요로 하다는 거죠. 이상 지질 혈증 때문에 혈관에 때가 끼고 이제 딱딱해지는 죽상동맥 경화증은요. 4천여 년 전에 미이라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18세기의 담석에서 처음으로 콜레스테롤을 이제 분리를 해냈습니다. 예, 그리고 1975년도에는 HDL 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증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데도 죽상경화증이 잘 안 생긴다. 이런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혈액 속에 지질 수치에 이상이 생기면 심혈관 질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혈액 속에서 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개발하는 연구가 있었겠죠? 1950년대에 비타민 B3인데요. 이제 니아신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태까지도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콜레스티라민이나 피브레이트 등 이제 아직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지질 저하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네. 스타틴. 이게 이제 허가를 받고 치료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까지 여러 종류의 스타틴이 개발되었고 아마도 이상 지질 혈증 환자의 대부분은 이들 중에 한 종류의 스타틴을 복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발이 됐던 스타틴 중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아유 이제 우리는 이 스타틴을 안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철수한 약도 있어요.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의 또 다른 한 축인 에제티미브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2002년도에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요. 스타틴의 부작용이 있거나 경구약물로만 썼는데 조절이 충분치 못하는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가족성 유전성인 그런 고지혈증 환자분들인데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PCSK9이라고 하는 주사제가 2015년에 나와 있고요. 그 밖에도 스타틴과 다른 쪽으로 지금 고지혈증을 조절하려는 약물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의 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하나도 안 먹어도 내 몸에서, 정확히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100% 채식주의자라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를 혈관이라고 하면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쓰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쓰레기가 이렇게 자꾸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거리에 쓰레기

쓰레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치우러 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HDL 콜레스테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LDL이 좀 높아도, 즉 쓰레기가 좀 많이 뿌려져 있어도 혈관을 열심히 청소를 하기 때문에 죽상동맥 경화가 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 그렇다면 내 몸의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지질 대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잖아요? 그러면 대개 200mg per dL 이하를 정상 수치로 봅니다. 그렇다면 혈액 1리터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2g이 들어있고요. 60kg의 성인의 경우에는 혈액은 자기 체중의 8% 정도니까 비중까지 고려하면 혈액이 한 4.5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60kg 성인의 혈관 안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 양은 9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면 어느 정도냐면 11.25g이거든요. 그러니까 2.25g만 더 많아도 우리 몸에 크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작은 것이 변해도 우리 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다른 만성 성인병보다는 이상지질 혈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제 제법 나타납니다. 이게 이상지질 혈증이 유전적인 요인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이상지질혈증을 진단을 받았다면요, 한 번쯤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혈당 검사하고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도 공복 상태일 때하고 아닐 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하시고 검사를 해야 하는데 저는 12시간 이상을 추천합니다. 예, 근데 검사 당일에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격렬하게 아침 운동은 그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며칠 정도는 과식이나 음주를 하게 되면 수치가 평소보다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상의하시면 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스타틴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근육이 녹는다는데요. 당뇨가 생긴다는데요. 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맞는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스타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그 미국 심장학회의 보고에 따르면요. 스타틴 복용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약29% 환자가 어느 정도, 어느 기간이건 간에 근육통을 앓은 적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대부분은 4주 이내에 증상이 다 없어져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이 녹는 횡문근 융해증 같은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합병증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10만 명당 1명 정도에서 생긴다고 하니까요. 처음 복용했을 때 근육통이 생겼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이 이제 당뇨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건데요. 이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닌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스타틴을 복용하게 되면 복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9% 정도 높인다고 미국에서 2012년도 그 미국 FDA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스타틴을 처방하는 의사도 놀라고, 복용하는 환자도 놀라고, 전부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를 쭉 해보니까 아무나 다 높아진 건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혹은 당뇨 전 단계거나, 체질량 지수가 30kg per 제곱미터 이상인 비만 환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체질량 지수가 30kg per 제곱미터 이상인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진 않아요. 그런 환자들에게서만 높아졌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255명의 환자에게 4년간 스타틴을 처방을 하면 당뇨병은 한명 새로 발생을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을 5.4건이나 예방을 한다고 하니까요.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스타틴을 복용을 해서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사실은

0: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거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고지혈증 환자의 식이요법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는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로는 정제된 것보다는 통곡물, 고기보다는 양질의 생선이나 콩, 그다음 섬유가 많은 채소 이런 걸 이제 주로 섭취해야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식이요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달걀 섭취입니다. 이게 대략 하루에 권장되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 이하거든요. 그런데 달걀 노른자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70mg 정도나 들어 있으니까 달걀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 고지혈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달걀을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강한 사람, 즉 지질 대사가 정상인 사람은 매일 달걀 한두 개 먹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상 지질혈증 중에서 고콜레스테롤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한 가지는 커피입니다. 그 요즘 아메리카노는 뭐 거의 뭐물 같은 음료수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잔씩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아메리카노는 이게 원래는 에스프레소라고 원두가루를 압력을 가해서 압착을 해가지고 만든 커피, 거기에 물을 조금 해가지고 만든 커피에다가 이제 물을 타가지고 마시는 음료잖아요. 근데 원두가루를 이렇게 압착을 하게 되거나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이 나오는데요. 이물질 4mg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1% 정도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려서 마시는 드립커피는요, 카페스톨이 걸러진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시판하고 있는 동결 건조 커피 있잖아요. 거기에도 카페스톨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정 커피를 드시려면 이런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미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일반적으로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대로 그냥 식이요법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정상이지만 중성지방만 높은 경우라면 제일 중요한 게 금주입니다. 예,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커요. 이외에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수, 빵, 과자. 이게 뭐죠? 전부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예,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것들을 좀 줄이면 중성지방이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의 지질을 잘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오늘은 제6강 한 번에 끝내는 주방 냉장고 정리입니다. 주방은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중요한 공간이죠. 주방 정리 왜 힘들까요? 네,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네, 아주 큰 소형 가전부터 아주 작은 조리도구 포크까지 상부장, 하부장, 서랍, 무엇을 넣어야 될지 너무 복잡합니다. 주방 정리 왜 해야 될까요? 네, 요리 즐겁게 해야 되겠죠. 요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미역국을 끓여야 되는데, 잡채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재료를 못 찾겠어요. 조리도구는 어디 갔지 못 찾습니다. 주방 정리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 주방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무젓가락 일회용품 많이 모아 두었다. 나무젓가락 많이 모아 두실 텐데요. 모아 두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서랍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매일 사용하지 않는 소형 가전을 꺼내 두었다. 세 번째, 식기류는 항상 건조대 위에 올려져 있다. 네 번째, 꿀병, 잼병, 중용기를 많이 모아 두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잡동사니가 올려져 있다. 그래서 상을 펴고 식탁에서 식사를 못하고 TV 보면서 식사하신다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바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한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주방용품은 꺼내놓고 사용해야지 편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리를 하러 가면 많은 분들의 정리적 모습은 어떠냐면 싱크대 위에 다 쓰는 용품은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주방 싱크대 안에는 안 쓰는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방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방 정리 4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꺼내고 분류하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꺼내? 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꺼낸다는 것은 결국 재고조사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꺼낼 때 부피 큰 걸 먼저 선택을 하세요. 소형 가전이나 밀폐용기 김치통 같은 것들이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할 겁니다. 사실 배달용기, 중용기를 모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잘 사용하지도 않고 가끔 사용하는 용품들이 중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 모아보시면요. 아, 이렇게 많았나? 이거 안 쓰는 거 왜 가지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자, 분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용품의 크기별로 한번 나눠보세요. 밀폐용기 다 꺼냈습니다. 유리, 사기, 뭐 플라스틱, 스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종류별로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두 번째, 버리기가 쉬워집니다. 주방은 건강과 직결되는 공간,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효기간 지난 식품 먼저 가장 먼저 버리셔야 됩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무심코 몇 년 지난 식품을 먹는 일도 많이 있어요. 자, 조리도구 벗겨진 거 버려야 됩니다. 자, 프라이팬요 어때요? 코팅 벗겨진 거, 냄비 손잡이 떨어진 거, 망가진 거, 뚜껑 없는 거, 새 밀폐용기와 지금 사용하는 밀폐용기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그렇게 이렇게 누러졌구나, 이렇게 변색됐구나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화강 그릇이나 금강 그릇 짝 안 맞는 컵들 버리셔야 됩니다. 주방에는 자잘한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수납하기입니다. 자, 냉장고에서 자, 식재료를 꺼냅니다. 그리고 싱크대로 가서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서 다시 식탁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겠죠. 그래서 주방에서는 무엇보다도 수납할 때 동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수납할 때는 수납 공간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양념을 넣을 때 이 공간에 넣어야지, 냄비를 이 공간에 넣어야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납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수납 공간도 정하지 않고 수납 방법도 선택 안 하고 일단 우리는 넣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엉키는 겁니다. 자, 볼과 체반, 체망은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재료를 물로 씻고 다듬습니다. 네, 개수대에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개수대 아래 공간에 넣으면 좋겠죠. 다음은 컵은 어디에다 수납할까요? 네, 물을 마셔야 되겠죠. 네, 정수기 근처입니다. 정수기 근처에 또 무엇을 수납하면 좋을까요? 네, 차종류, 뭐 영양제. 이렇게 수납하면 됩니다. 밀폐용기는 어디에 수납하면 좋을까요? 네, 요리를 해서 반찬을 해서 담으면 되겠죠? 가열대 근처입니다. 근데 가열대 근처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조미료입니다. 후라이팬 두면 좋겠죠? 냄비류도 두면 좋겠죠? 네, 하부장과 상부장의 물건의 종류를 나누어서 수납만 하는 규칙만 있어도 훨씬 더 정리가 편해집니다. 자, 식기는 어디에 수납하나요? 자, 싱크대 상부장에 둘 겁니다. 그냥 쌓아두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래 거 꺼낼 때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주방 길이 조절 선반을 활용해서 이렇게 복층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한 손으로 꺼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정리 전문가들이 수납을 할 때 요점은 잘 찾고 쉽게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 꺼낼 수 있다면 너무 편리하겠죠. 그래서 쌓아두시지 말고 공간을 분리해서 수납해보세요. 또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수납하는 방법을 보면 많이 수납하려고 그냥 쌓아둡니다.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고 스크래치도 나겠죠. 문구

편의점에 가면 파는 파일 보관함들이 있습니다. 책을 꽂아두거나 문서를 정리할 때 대부분 많이 쓰는데요. 후라이팬을 정리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후라이팬을 가로로 쌓아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세로로 세워두면요. 한 손으로 꺼내기도 쉽고 사용 후 제자리도 굉장히 편합니다. 파일 보관함을 케이블 타이로 하나하나 묶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줍니다. 그래서 꽂아주면 매일매일 사용하는 후라이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 같은 경우도 그냥 쌓아두시지 말고 세로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수납용품을 활용해서 이렇게 세워둔다면 꺼내기가 쉽습니다. 양념류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양념류? 가루와 액상을 먼저 나누죠. 그냥 양념류를 세워두면 뒤에 있는 걸 꺼낼 때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 칸막이가 있는 수납용품을 활용해서 한 번에 저 안쪽까지 꺼낼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조리도구는 가열대 아래에 수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칸막이 수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박스나 뭐 우유곽도 괜찮습니다. 우유곽을 잘라서 칸막이를 만들어서 조리도구도 국자는 국자끼리, 뒤집개는 뒤집개끼리, 이렇게 집게는 집게끼리 나누어서 수납을 해주면 서랍을 딱 열었을 때한 번에 찾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겠죠. 네, 수저 포크 젓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수저 젓가락 포크를 설거지한 후 그냥 꽂아두고 계속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서랍 공간에 나무 젓가락 쓰레기 봉투 싸놓지 마시고 수저 젓가락 포크 물이 빠지면 서랍에 넣고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단계입니다. 유지하기입니다. 라벨링을 하면 가족끼리 요리할 때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사실 유지를 잘 한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물건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안 사야 되는데 우리 또안살수 없죠. 이럴 때한 개를 먼저 버리고 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고 버렸다 하면 잘안 버리게 돼요. 내가 뭘 사야 되겠어라고 결정했을 때 아예 버리고 가서 사는 겁니다. 아예 버리고 나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납 장소, 수납 방법을 꼭 먼저 정하시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유, 사지 말자. 내가 몇 번이나 쓴다고. 이렇게 물건을 절제할 수 있게 됩니다. 냉장고 정리 방법 10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검정 봉투 버리고 투명 용기를 사용하자. 네, 검정 봉투만 버려도 식재료가 잘 보이기 때문에 아마 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1회분씩 넣을 때 아예 소분하자. 쇼핑하고 마트 갔다 왔을 때 귀찮으니까 그냥 냉동실에 얼리지 마시고요. 귀찮더라도 1회분씩 한번 먹을 만큼 소분해 주세요. 그렇게 습관화만 돼도 아마 냉장고 식재료 유효기간 지나서 못 먹는 게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선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쌓아두면 아래쪽에 있는 건 거의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랍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적절한 수납용품을 활용해서 투명이면 좋습니다. 안쪽까지 꺼낼 수 있도록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냉장고 식재료 얼릴 때 선반에 넣을 때도 세로 수납입니다. 서랍식 수납을 할때 세로로만 소분해서 넣어준다면 쉽게 꺼내고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류별로 나눠주세요. 사실 냉장고 정리든 주방 정리든 모든 정리 핵심은 종류별입니다. 종류별로 그한 칸에 한 종류의 식재료만 둔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유통기한을 라벨링하기. 유통기한을요, 나중에 하시지 말고 아예 구매한 날에서 아예 언제까지 이렇게 적어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왔을 때는 기억이 나지만 몇달 지나고 나면 내가 이걸 언제 샀더라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냉장고 70%만 채우자입니다. 냉장고를 냉창고로 생각해서 100%, 150% 채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냉장고 정리가 힘든 이유는 너무 많은 식재료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너무

0: 공간 정도를 좀 비워두면 좋아요. 한 공간을 비울 수 없다면 냄비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기면 좋습니다. 왜 여름에 찌개를 끓였는데 다 먹진 않았는데 이거를 또 작은 냄비에 옮겨? 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자유 빈 공간이 있다면 냄비 통째로 넣었다가 다 드시면 그때 치우시면 됩니다. 자, 열 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리하자. 아예 비우는 날을 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냉장고 정리를 잘할수 있는 비법입니다. 네, 오늘 냉장고 주방 정리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주방에서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스트 선반장의 손민수입니다. 지난 5강에서 다뤘던 피난수도 시설유산에 더불어 오늘은 피난수도 생활유산 마을인 아미동 비석문화마을과 우암동 소망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입구에 도착을 하면 이 마을의 안내도가 있는데요. 이 안내도 속에는 공통되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비석입니다. 다들 비석은 어디에 쓰는 용어인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바로 묘지에 사용되는 기물인데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피난민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아가던 공간입니다. 1870년 강제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수많은 일본인들은 부산에 들어와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시신을 일본으로 가져가지 않고 화장을 하고 그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용두산 맞은편인 복병산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낙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본인들의 시가지가 확대되고 대청로 확장공사와 더불어 부산항 매축을 위한 토사가 필요했던 결과로 복병산이 깎이면서 일본인들의 공동묘지는 1906년경 아미동산 19번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광복 후 후손이 떠난 공동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되고 1950년 발발했던 6.25 전쟁 시기 부산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둥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집을 지어 생활했다는 흔적은 현재 아미동의 주택 구조와 집의 크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화강암으로 만든 낙골묘, 그 아래쪽 지하 공간에 뼈를 넣은 이 고람을 안장을 하고 그 위에 묘비와 더불어 다양한 기물들을 두었는데요. 제사를 지내거나 예를 갖추기 위해 두었던 이 다양한 기물들을 걷어내면 평평한 바닥만 남게 되었고 여기에 두 사람이 누워서 천막 하나를 덮으면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묘지를 걷어내고 생존을 위해 국제시장과 자갈시장 등 일터와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아미동의 공동묘지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는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 자리를 잡고 생활했던 흔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크릴로 덮여져 있는 이 집인데요. 집의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화강암으로 된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 네모 반듯한 화강암 구조가 바로 일본인들의 낙골묘이며 집 아래쪽 기초 부분에 놓여 있는 돌들과 집 입구에 놓여 있는 돌 역시 모두 일본인들의 묘지석인 것이죠.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네모 반듯한 비석은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따라서 집뿐만 아니라 마을의 계단, 축대에도 쓰이는 등 지금도 현재 마을의 곳곳에는 이 비석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듯하게 잘려나간 화강암 위로 벽체가 다 떨어져 나간 작은 슬레이트 집이 보입니다. 이 공간은 피난민들이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간 공간, 즉 죽은 자의 터전 위에 산자가 살았던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존을 위해 묘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던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조상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이었기에 묘지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안함과 그 고마움으로 아침에 식사하실 때

밥한 그릇 혹은 물한 그릇을 더 떠놓게 되고 이 공간의 주인에게 예를 다하기도 했습니다. 아미동 비석 마을에는 요즘 보통의 집안에 있는 세탁 공간이나 욕실이 없어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 외부에 별도로 빨랫방과 샤워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곳은 필지가 묘지인데요. 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팔 수도 정화조를 묻을 수도 없어 이 집안의 화장실도 욕실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이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불편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가족과 함께 나누었던 달콤하고 행복한 추억들이 남아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새로운 추억들을 쌓아가는 이 정이 가득한 마을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 아미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요. 묘지의 부속물들을 모아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곳입니다. 일본 사무라이 가문이 가졌던 문양인 가몬도 새겨져 있고 다양한 형태의 묘비와 상대석과 하대석들이 섞여 있어서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묘비를 한번 살펴보면 금만과 영표라고 쓰인 묘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는 금만이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가족의 영혼의 표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쓰인 여러 이름들과 후대를 위해 비어진 공간들을 통해서 한 가족이 이 공간에 함께 묻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터전 위에 산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아미동 비석 문화마을. 마을의 담벼락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나에게,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정면에서 헤치고 그 누구보다 평범했지만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오신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의 어른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어른들이자 부산의 역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었고요. 이제 우암동 소망마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암동 소망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소를 일제가 수탈해가는 과정 속에서 검역을 위해 만든 소막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1909년부터 우암동 일대의 바다를 매립해 산업시설과 함께 우리나라의 소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미생검역소와 소막사 등의 시설을 조성을 했고 당시 소막사 19동과 소각장 등 건물 40여 개를 이 우암동에 건축을 했습니다. 광복 후에 축사는 빈 상태로 남았고 광복 이후에 미군들이 6.25 전쟁 시기에는 피난민들이 소막소로 들어와 이 주택으로 사용을 하며 현재까지도 누군가가 살고 있는 마을이 된 것이죠. 한 번에 소를 1,400에서 1,60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이 소막사는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이 추위와 바람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소막의 자리를 잡은 피난민들은 이불이나 거석 등으로 이 공간을 구분하며 삶을 이어나갔고 이후 내부 통로를 기준으로 가운데 벽이 세워지며 양쪽으로 여러 채의 불리한 공간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암동 소막마을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장소는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입니다. 이 소막마을 주택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51호로 100년 전 소막사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소막마을의 형성과 역사, 그리고 실제 소막사의 모습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은 큰 막사 한 동을 전시 역사관으로 복원 개관한 것인데요. 당시 약 4평 남짓의 소막사에서 살았던 이들의 생활 공간은 매우 좁았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살기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 공간에서 한 세대, 최소 4, 5명 이상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거죠. 소막사로 시작해 이후에는 사람의 집이 되었고 가족의 온기를 품은 그런 공간이 되었고 하우스가 아닌 홈으로서의 삶의 역사가 켜켜이 축적된 이곳이 바로 우암동 소막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부산항 인근에 있는 우암동 주변에 이 주요한 공업시설들이 자리하게 되면서 이 우암동 소막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피난민들에 의해 시작된 마을은 인근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가난한 도시노동자들의 마을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이 슬레이트가 등장하며 소막사의 판자 위에는 슬레이트가 얹어지고 어떤 집은 나의 소유 공간만큼 점차 벽돌, 블록집으로 이 형태도 변화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기에도 비좁은 공간에 다락방을 만들어 이 노동자들에게 세를 주기도 했습니다. 소막마을 주택 속 막사 집의 구조 역시 복층의 구조를 보입니다. 이 공간을 수직으로 구분해서 1층과 2층으로 나누고 위쪽을 다락방으로 만든 것이죠. 이렇게 우암동은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몰려든 노동자들의 불안한 삶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이제 소막마을 주택을 나와 소막마을을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요. 소막마을 골목에는 과거의 흔적이 보존된 이 장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막마을 주택 바로 옆 골목은 소막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주택들로 변화된 집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쪽을 올려다 보시면 소막사 시절의 환풍구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환풍구는 피난민들과 노동자들이 다락방이나 창고로 개조해 사용한 흔적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암동 역시 아미동과 마찬가지로 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1920년대 이추루 검역소를 확장하며 건립된 백년 우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우물은 마을 곳곳에 약 20여 개가 존재를 했고, 지금도 10여 개는 형태가 남은 모습으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우암동 소막마을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곳은 이 골목 안쪽에 남아있는 작은 공터입니다. 빈집을 철거한 뒤에 4평에서 5평 정도의 공간을 남겨둔 곳으로 벽면을 보면 소막사 트러스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막사는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방음에 취약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색이 다른 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벽에 색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좁은 막사 안에서도 공간을 구분하며 살았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 좁은 공간을 5에서 10명의 한 가족이 그리고 세입자들이 함께 모여 사용했던 것이죠. 보시다시피 소막사만으로는 여러 명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좁은 공간이라 집의 영역은 점점 골목으로 넓어지고 반대로 골목은 점점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난수도 생활유산으로 선정된 이 아미동 비석문화마을과 우암동 소막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두 마을은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6.25전쟁 피난민들의 삶을 간직하고 있는 이 장소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비록 외관은 낡고 오래된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 공간이 부산과 우리 대한민국의 형성 역사를 품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원도심에서 바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광안리 해운대 바다가 아닌 이 송도 바다를 통해 그 공간을 거닐었던 사람들과 현재 거닐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구스트 손반장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변함이 없도록 지켜나가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근데 옛날에 허든 솜씨가 있던데 허든.
3: 여기서 60년 했어요. 요거는 한 30년 됐어요. 10년, 20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4: 저희가 뿌리지 하고 있으니까
5: 전통을 잊고 있다는 자부심. 해놓고 나면은 뿌듯하고 이쁘거든요.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나팔바지 스며들며
2: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3: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국 역사의 한 축을 튼튼히 세운 집단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 덕분에 시작됐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정신 없인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Manifest Destiny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단순한 종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0: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톱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죠. 다만 그는 윈스톱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 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미국의 특별함과 세계사적 사명을 찬양하는 정치문화적 신화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상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성공, 국가적 힘을 강조하는 세속적 인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엔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와는 별개로 미국이 세계의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국가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외주의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외 정책을 정당화해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윈스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라고 했죠. 그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실제로 느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조나단 에즈워스도 비슷하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의 폭발, 그러니까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만 신앙이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자들은 그냥 책이나 전통에 머무르지 말고 정작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당시에는 꽤 파격적이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연결되면서 그 옛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과 다 있었고 결국 혁명과 독립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토대 위에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신념과 합쳐지면서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 의지와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그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 권리 신장, 교육 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 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 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Manifest Destiny라는 팽창주 이념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부개척과 멕시코 미국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경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미국 예외주의가 전 국민적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배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발표한 먼로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복이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애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배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 싸움은 그냥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군사 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교리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주의가 미국의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알아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핑곗거리로 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같은 건 이 도덕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버렸죠. 국제형사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인권이사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외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 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 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남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 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이어서 레인보우 버블 잼이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4: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0: 도서관의 소문. 절대 비밀이야.
1: 그러니까 네 말은 블록을 해치우면 버블잼 조각이 생긴다는 거네?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
2: 진짜야? 어? 뭐든지 대답해준다고?
3: 그렇다니까. 도서관에서 책장 반대편으로 책을 떨어뜨리면 현자가 나타나서 궁금한 건 뭐든지 답을 해준대.
4: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책이 떨어질 때 소리가 안 나야 대답을.
0: 이야, 도서관 현자 정말 모든 대답을 해준다고. 우와, 여기가 도서관.
1: 퍼플, 도서관에선 조용해야 해.
0: 여긴가? 현자님.
1: 깜짝이야. 레드.
5: 도서관은 정숙의 기본인 거 몰라?
0: 아, 미안. 어?
5: 너, 쟤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1: 뭐?
5: 퍼플과 레드 말이야. 쟤네 좀 이상하지 않아? 쟤네 둘 다 인간 여자애 같지 않아?
1: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0: 현자씨야, 버블잼을
3: 불러하게 내가 먼저 하려고.
1: 왜 그래?
5: 내 소개를 하지. 난 가오리 왕국의 그린 림프.
1: 그녀 공주였어?
5: 화이트 골드의 뒤를 이을 여왕 후계자 1순이지.
6: 안녕하세요. 전 스팅스라고 합니다요.
5: 너희가 왜 인간 따위랑 어울려 다니는지 궁금해서.

0: 이라고.
1: 성장?
2: 제법이군. 벌써 저렇게 많은 버블잼 조각을 모으다니. 저것만 빼앗으면 생각보다 빨리 힘을 되찾을 수 있겠고. 어디 보자. 어디서든 튀어나와 어느 공간에든 숨을 수 있는 가든일. 가걸. 제 아무리 똑똑한 공주가 예상을 뒤엎으면 그만이지.
3: 그래! 나 예전에 싹 세 개 맞았는데 이번엔 네 개나 맞았어. 이거 성장한 거 맞지?
1: 무슨 소리야? 성장은 바로 이런 거라고. 어때? 어제보다 키가 요만큼 자란 것 같아.
0: 정신적인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 예를 들어주지. 너희 둘의 우정이 발전하는 것도 정신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1: 어허라?
3: 알겠어. 그런 거구나.
1: 우리의 우정 자라난다.
0: 완전 잘못 알아들었군.
3: 자, 아
1: 레드 하나, 나 하나.
0: 아휴.
1: 그린! 너 우리한테 일부러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우정이 발전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3: 맞아! 난 레드한테 예쁘다는 말을 100번도 넘게 해줬다고.
0: 그런 가짜 우정이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한 거야?
1: 에? 뭐라고?
0: 퍼플, 넌 버블잼을 흩어지게 한 장본인인데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책임감이 없으니 여왕 자격이 없다고. 레드, 넌 어떤 여왕이 되고 싶은 거지? 버블잼이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것도 공부 안 했지? 하지만 난 너희랑은 달라. 어릴 적부터 여왕 후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했지. 이런 나와 너희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잖아.
1: 하, 참나.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0: 내가 너무 솔직했나?
1: 생각할수록 기분 나빠. 그렇게 잘났으면 학교는 왜 다녀?
3: 아, 참! 잘난 척해야지.
4: 좀 로봇 같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3: 그린 말이 일리는 있잖아. 내가 책임감이 없었던 건 맞으니까. 아, 날 싫어하려나. 지금 도서관에 있겠지? 우리랑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봐야겠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가 있는데 날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난 걔랑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0: 좋아. 답을 말해주지. 친구라. 너무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되기 어려운 법이지.
5: 지금 퍼플 공주님의 질문은...
0: 알아. 하지만 우린 어차피 경쟁 상대야.
1: 블록? 블록? 그린이 위험해!
6: 이야! 불탄 차!
1: 그린이 무서워!
0: 너희들...
1: 블록은 어딨지?
6: 버블버블 다이아 체인지!

0: 넌 인간인데 어떻게 타임스탑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1: 아, 이 팔찌 때문일 거야. 너무 좁아서 날개를 긁는 거야.
0: 무턱대고 공격해봤자 소용없다고. 좋아, 패턴을 완전히 파악했어. 날 따라와. 내가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공격해. 12시, 3시, 4시.
1: 뭐? 에이, 모르겠다.
0: 퍼플, 네 마구잡이 공격보단 내 정보가 맞출 확률이 더 높다고.
1: 하지만 네 말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걸.
0: 뭐? 그런 거였군. 쉽게 설명할게. 오른쪽 저기.
1: 야호, 맞췄다.
0: 왼쪽, 오른쪽, 여기, 저기.
1: 레오, 레드, 버블 스파크, 버블 스파크.
0: 얘들아, 스크린 팟. 날 따라와. 왼쪽! 오른쪽! 사방이 막혔어!
1: 이제 어떻게 해야 해?
0: 우선 버텨봐!
1: 점점 좁혀오고 있어!
0: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분명 정답 있을 거야! 책들이 뒤섞였어!
1: 이제 어떻게 해?
0: 블록들의 대상이 도서관 밖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문까지 갈 수가 없어. 내 지식도 이제 쓸모가 없고 답이 보이지 않아.
1: 좋았어. 역시 그들은 대단해.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간단하네. 밥을 파. 얘들아, 나 좀 올려줘. 정답이 없으면 만들면 돼. 야후. 문까지 뛰는 거야.
0: 제법인데, 퍼플? 이번 일로 정답 말고 다른 방향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해. 사과할게.
1: 네가 알려준 덕분이지. 너처럼 똑똑한 친구가 생겨서 기뻐, 그리.
2: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가르쳐줄 거지?
1: 버블잼이야!
3: 이게 버블잼 조각이구나.
0: 그래, 바로 이게 정신적 성장이란 거지. 자, 이제 도서관을 정리해야지.
1: 뭐? 저걸 다?
4: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두운 깊으니까.

0: 이어서 마샤와 곰이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2: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줄까? 숨차 자아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아,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을 다 구해와야 해. 그래야 맛있는 스프를 만들

아, 아, 아.

넌 어떻게 됐어? 아니, 고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곰한테 물어볼게. 먼저 끓이고 있어.

Thank you.

이제부터 이건 우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요한 임무 중이라고. 자, 다시 탑승. 승무원 여러분, 드디어 화성이 보이는군요. 이제 착륙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착륙입니다.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와, 진짜 화성인이잖아. 보세요, 화성인들이 먹는 죽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나중에 닦아도 돼. 모험이 중간에 끊겨서는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타버버드 작동. 어, 안 돼. 저 악어가 우리 부숴버릴 거야. 어디 도망가자. 근데 왜 우리 물지 않는 거야? 너 악어잖아. 아, 이가 아픈 거였구나. 울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식겁이나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 양! 이리 나와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0: 고마 안녕?
1: 봐봐.
0: 지금 상상놀이 중이야?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치. 넌 정말 운이 좋다.
9: 너도 할 수 있어. 친구들한테 합치하자고 해보는 게 어때? 근데 먼저 너와 나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할 수 있어. 너와 나는 생김새가 달라. 한눈에 바로 알지. 모두 친구지만 우린 달라. 뭐가 다른 걸까 너와 난.
2: 내가 되고 싶어. 키가 작아.
10: 난 좀 더야 해. 근데 얼만큼.
11: 나도 행운의 질이 달래.
12: 우린 얼만큼 차이가 날까.
2: 모두를 써볼게.
13: 우리 차이는 4.
14: 상자에 올라가볼게.
15: 우리 차이는 6.
16: 몇 개 차이인지 바로 생각 안 날 땐 빠진 블록수를 한번 세어봐. 1, 2, 2. 우리 차이는 2야.
9: 그럼 몇 개 차이 나지?
17: 7 빼기 3은 바로 4.
2: 차이는 바로.

0: 네가 되고 싶어 근데 난 키가 작아 난 좀 더 해야 해 근데 얼만큼
1: 나도 힘 세질래 그처럼
2: 우린 얼만큼 차이가 날까

0: 참.
1: 빈칸을 채워봐. 차이는 바로 1.
2: 몇개 차이인지 바로 생각 안날땐 넘버 블러블 세어봐.
3: 1, 2, 3, 4, 5. 5. 차이는 바로 5.
4: 그럼 몇개 차이나지?
0: 9 빼기 6은 바로 3. 차이는 바로 3.
1: 9 빼기 8은 바로 1. 차이는 바로 3.

0: 오늘 통과해볼까?
1: 차이는 바로
2: 침대에 누워볼까?
1: 차이는 바로
3: 헐
1: 몇 개 차인지 바로 생각 안 날 땐 남는 블록 개수를 세어봐 1, 2, 3, 4, 5
2: 5
1: 차이는 바로
2: 5
1: 그럼 몇 개 차이 나지?
0: 9
1: 내기는
3: 바로 7 차이는 바로
1: 7
2: 10
1: 내기는
4: 바로 8
1: 차이는 바로
4: 8
1: 빼기 2는
2: 바로 5 그게 차이 5?
1: 이렇게

0: Zigzag.
1: Attention, all Zeds. Quick, march!
2: Yes!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말랑무지팩 네이버!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게 콕!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0: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자, 저기요.

0: 우와, 떡이다, 떡!
1: 잠깐! 이 떡을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뭘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까?
2: 에이, 그거야.
0: 꿀이지, 꿀!
1: 맞아! 그런데 그 맛있는 꿀을 혼자만 먹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0: 어? 그 욕심쟁이가?
2: 누군가?
1: 바로바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로 이분! 어? 훈장님이었어.
3: 감기 기운이 있나? 몸이 으실으실한 것이 목도 칼칼한 게 목이 아플 때는 이 꿀이 최고지. 자자, 어디 한번 먹어봅사. 자. 달콤한 꿀. 이거 애들이 봤다가는 다들 한 입만 달라고 난리를 칠 텐데. 한 입이 두 입되고 두 입이 세 입되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1: 훈장님, 저희 왔어요.
4: 왈수기 연습 때 안 했대.
1: 왜요? 그거 말하면 어떡해. 어? 이게 뭐지? 이건 꿀?
3: 여기다 두고 몰래 먹어야겠다. 설마 애들이 여기는 안 들어오겠지? 내 꿀단지.
5: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지부집 넓을 홍 거칠 황
6: 굴리면 쿨 쿨 굴리면 드르르.
1: 훈장님 도심이 좋은데요.
7: 어허, 도심이 이 녀석.
6: 하늘 천 땅지
1: 주신이 얼굴 봐.
6: 너희들 정말
5: 너희들 정말.
6: 아, 훈장님, 얘네들이 장난쳤어요.
5: 아, 훈장님, 얘네들이 장난쳤어요.
7: 예끼 이놈들 그만하거라.
5: 예끼 이 녀석들 그만하거라.
3: 너희들은 어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장난만 치느냐. 아이, 그 시간에 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라. 배워서 남지, 배워. 아이고, 목이야. 그,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 터이니 조용히들 공부하고 있거라.
5: 네, 부장님.
3: 역시 화장실보단 꿀단지지. 내 꿀단지. 아이고, 아이고, 단지.
5: 하늘 천 땅지 검은.
1: 와, 훈장님은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왜 똥 냄새가 안 나고 달달한 냄새가 나요?
7: 네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1: 아닌데, 나는데. 이건
7: 고소린다. 외우라는 건 다 외웠느냐?
1: 어, 아니요, 아직인데요.
7: 좀 이따 시험을 볼 터이니 어서들 외우거라.

0: 요즘 훈장님 좀 이상하시지 않아? 맨날 수업 시간에 자꾸 나가서 화장실 가시고.
1: 장이 안 좋으신 모양이지.
0: 아니야. 뭔가 이상해. 며칠 전 평상에 떨어져 있던 꿀, 훈장님한테서 나던 달달한 냄새.
2: 와, 훈장님은
0: 확실히 뭔가 수상해. 그럼 우리 오늘은 몰래 따라가 볼까?
1: 그러다 혼나면.

0: 맛있어? 아, 찰떡이 맛있긴 해.
1: 너네들도 웃을 거 없다. 다 똑같이 틀렸잖아. 아이고, 그 몇 잔 안 된다고 그걸 못 외워. 아이고, 답답한 지고. 저, 나 바람 좀 쐬고 올 터이니 한 자도 빠지지 말고 다 외워놓도록 하거라. 에이, 답답하기는. 아이고, 아우 답답하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0: 따라가보자.
2: 야! 혼날 텐데.
1: 아이고, 달다다로. 역시 이렇게 화가 오를 때는 달달한 걸 먹어줘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진정도 되는 법. 아이고, 달다 달로.
0: 이거 봐, 뭐 드시잖아. 꿀? 야, 민지 좀 봐.
1: 이 녀석들! 하라는 공부는 않고 여기서 뭣들 하는 게냐?
0: 아, 그럼 훈장님은요? 바람 쐬러 왜 곡간에 오셨는데요? 그거 꿀이죠? 우리 몰래 꿀 드시는 거잖아요.
1: 뭐? 이 녀석들이 어떻게 알았지? 혼장 치는 애 몰래 꿀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3: 훈장님, 그거 진짜 꿀이에요?
1: 꿀이라니? 아니다! 이건 약이다! 약!
3: 약이요?
1: 그래! 너희들이 하라는 공부는 않고 맨날 이 훈장님 속만 시키니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지고 가슴이 너무 아플 때마다 먹는 이 약이단 말이다, 이 약!
0: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2: 훈장님, 아프지 마세요.
1: 그래.
4: 에이, 아버지, 빨리요.
5: 그리고 며칠 뒤.
1: 아, 간다.
4: 아휴, 아까부터 이방나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1: 아, 참, 사또님은 왜 또 날 갑자기 보자고 하시는 게지. 그래, 애들 수업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장난치는지 안 치는지 가끔씩 들여다보거래.
4: 예예.
1: 네, 다녀오, 엄마.
4: 예. 아이,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1: 그래.
4: 아우, 배야. 아이,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아우.
6: 아무래도 약에서 달달한 냄새가 나는 게 이상해.
2: 훈장님이 거짓말하셨을 리 없잖아.
6: 가서 확인해보자. 가자. 가자.
0: 이거 봐. 누가 봐도 꿀이잖아.
3: 꿀처럼 생긴 약일 수도 있지.
0: 여기 좀 봐. 개미가 꼬였어. 개미가 꼬인다는 건 꿀?
4: 아우 배야. 아유, 배 아플 때 꿀이 최고인데 꿀을 대체 어디다가. 여기 있잖아. 아유, 아버지는 꿀을 대체 왜 여기다 두셨대. 아우, 한번 먹어보자. 역시 꿀이 최고야. 달다. 역시 최고야.
0: 거봐, 꿀이잖아.
2: 훈장님이 우리를 속이다니.
6: 맛있는 꿀 딱 한 숟가락만 먹어봐야지.
0: 나도. 자,
5: 입안에서 춤추는 것 같아.
0: 한 숟가락만 더, 한 숟가락만 더. 셋은 정신없이 꾹.

0: 그러다 결국!
1: 얘들아! 큰일이다!
2: 훈장님 꿀을 다 먹어버렸어.
1: 훈장님이 아시면!
3: 이 녀석들! 내 귀한 꿀을 다 먹어! 벌로 천자문 천번 써오거라!
2: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훈장님도 이게 약이라고 거짓말 하신 거잖아.
1: 그러지!
2: 좋은 생각이 났어.
1: 좋은 생각?
2: 일단 돌아가서 훈장님의 벼루를 깨는 거야.
1: 응? 벼루?
0: 여기서 문제!
3: 흥흥흥! 내가 마치겠소!
0: 벼루를 깬다고 했는데 벼루는 무엇일까?
4: 벼루? 1번이 붓인 건 알겠는데 벼루가 뭐더라?
0: 벼루는 바로바로 4번! 옛날에는 벼루에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고 그 먹물을 붓에 찍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대.
2: 훈장님 벼루?
1: 뭐 하는 거야? 두 배로 혼나려고?
2: 이따 훈장님이 오시면 우리는...
3: 얘들아, 나 왔다. 아니, 너희들 뭐 하는 게냐? 이거, 내 벼루, 내 꿀, 아니지, 약단지도 텅 비고,
5: 훈장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요.
3: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2: 실은 저희가 장난치다가 훈장님이 아끼시는 벼루를 깼지 뭡니까?
3: 아까운 내 벼루.
1: 훈장님한테 혼날까봐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6: 그때 훈장님이 말씀하신 약이 생각났어요.
3: 약? 설마 그 약이...
2: 네! 바로 이 약이요.
1: 저희가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진정시키려고 먹었는데 아무리 먹어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6: 많이 먹으면 진정이 될까 하여 셋이 계속 나눠 먹다 보니 약을 다 먹어버렸어요.
5: 죄송해요, 훈장님.
3: 아이고... 그거야 당연히 안 낫지.
1: 왜요? 설마 그게 약이 아닌가요?
7: 그럴 리 없어. 훈장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3: 아이고, 그게 실은 내가 거짓말한 게 맞아.
5: 네?
3: 너희들이 아이, 자꾸 꿀 달라 그럴까봐 이 약이라고 거짓말 한 거란다. 아휴, 미안하구나.
2: 네?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다 먹어버렸네요.
6: 어쩐지 약이 달긴 했어.
8: 저희도 훈장님 벼루 깨서 죄송해요.
3: 아니다. 스승이자 어른인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거짓말한 내가 너희들한테 더 미안하다.
5: 훈장님!
3: 울지 마. 그래. 자. 내가 거짓말한 게 미안해서 오는 길에 짜자.
5: 우와! 가래떡이다!
3: 아이, 가래떡을 꿀에다가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 꿀은 다 먹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어서 어린 철학자가 방송됩니다.
3: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엑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스톤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나는 왜 쟤가 좋을까?
5: 야, 뭐 보냐? 혹시 쟤? 박지음이 예쁘긴 하지. 인기 진짜 많더라. 중학교 형아들도 쟤 보러 온대.
6: 어? 그게 누군데?
5: 어? 너 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6: 난 쟤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제일 귀엽.
5: 아, 누군데?
6: 저기 안경 쓰네.
5: 안경? 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세요?
6: 그러게, 나는 왜 쟤가 좋을까?
7: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8: 맞아, 사춘기 때 되면은 이성한테 끌리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데.
9: 사랑 호르몬 같은 게 늘어나는 그때 시기인 것 같아. 청춘의 시기랄까?
10: 나는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살짝 호감? 있는...
11: 그게 그거 아니야?
10: 아, 그렇긴 한데 살짝 다르지.
8: 근데 호감의 기준이 뭐야?
10: 내 마음에 끌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 예전에 살짝 다쳤을 때

0: 때막 보건실로 가게 해준 그런 애면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물통 까먹은 거 챙겨주던가.
2: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이 없었어.
3: 충격적이겠지만 여친이 있습니다.
0: 너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
3: 제가 2학년 때 같이 놀다가 좀 끌리게 돼서 고백을 했어. 그래서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어, 3년간.
1: 처음에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끌렸어? 친한 친구?
4: 초등학생은 그 사귈 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1: 근데 얘는 3년이...
2: 나도...
3: 엄청 막 매일 약속 잡고 매일 놀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약속을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5: 아니, 친한 남자는 있는데 그거 고백했을 때 받아줬어.
3: 막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5: 아니, 나 지금 너무 현타.
1: 나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뭐 사귀는 건 아니고 친해. 같이 친했다가 서로 다른 학교에 갔는데 그... 내가 전학을 갔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있었어.
3: 와, 그 정도면은
2: 우연이네.
4: 운명인 거지, 운명.
3: 운명인 거지, 운명.
4: 다들 유치원 때부터가 뭔가 다 핑크퐁이네.
2: 형은 없어? 형은 없어?
4: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3: 얼굴도 잘생기시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5: 이거 고백을 받아봤다던가 이런.
2: 아니야. 형은.
4: 최근에 있긴 한데.
2: 형은.
1: 스토리.
4: 갑자기 걔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상담 같은 것도 해줬지. 근데 갑자기. 나 너 좋아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가지고 찾았어.
0: 나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5: 나는 얘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3: 감정이 다 색깔별로 나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1: 나는 뭔가 서로 사연이 있어. 뭔가 엄청 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2: 그것도 친해지려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1: 서로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딱 맞지.
2: 친해지기가 1단계, 2단계가 사귀는 거, 3단계가 사랑하는 거 이거일 것 같아, 난. 그냥 너무 간단해.
4: 사귀는 중에서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1: 맞죠.
2: 네, 형은 친해져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사랑해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3: 솔직히 우리 학교는 거의 다 친해져서 사귀는 그런 느낌으로.
5: 근데 나는 사귀는 거란 그 서로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일 때 사귀는 게 정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사귀면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2: 뭐지? 없어!
4: 있지?
5: 그럼 어디부터
4: 있지?
5: 놀래?
4: 밤에 못 자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들이대기도 하고 너무 막 엄청 좋아하면은 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생에 뭐라 해야 돼?
5: 바뀌어?
4: 어쨌든 인생이 그게 바뀌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1: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백을 하고 차여 보는 게 또 내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말을 안 하면
3: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만 남겨두고 진실로는 꺼내지 않는 게 짝사랑이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모든 걸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4: 근데 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5: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감정은 뭐야?
3: 그건 설렘인 거지?
2: 근데 일단 한번 맘먹고 하면은 뭔가 좋을 수 있는 게 아까 현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차이면은 그것도 경험이고 일단 해봐야 그 사람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
4: 그 연애를 하잖아. 이득이 뭐야?
2: 이득?
4: 이득은 뭐야? 나에게 그 현실적 그런 가치가 있나?
2: 있지.
1: 인생의 경험.
4: 뭔데 말해봐.
1: 인생의 경험.
5: 그 사람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감정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내게 남는 거지.
0: 응, 그리고 막 내가 따돌림을

0: 받고 있을 때막 지켜줄 수도 있고 편 먹어줄 수도 있고.
1: 나는 이미 친구들이 그래 줘가지고 상관없는데.
2: 늦어.
3: 그럼 형은 언제부터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1: 그래도 빨라도 중학교는 가야지.
2: 형 사춘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많이 긴장했네. 당황했어, 이번엔.
4: 착하고.
2: 다음은 망설이기. 그 뒤엔 손가락 흔들기.
4: 그냥 좀 착하면 될것 같은.
2: 많이 불안하지, 형.
4: 그래, 너부터 얘기해라. 센통이다.
2: 우와, 우와, 누구야?
3: 하드.
4: 누구세요?
3: 우와.
4: 우와. 오, 세 개 달려있다. 왔어.
3: 나도 세 개 달려있어.
4: 감사합니다.
1: 누구한테 줄 거야?
3: 엄마, 저희 엄마한테 딱 촬영 끝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프로포즈.
4: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줄 거야. 엄마 아빠 선물이야. 나도 예서희처럼 그냥 그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동시에 이렇게 줄 거야.
1: 난 내가 가질 거야.
4: 냄새가 좋은데?
2: 아니 근데 이거 키우는 법 있어요? 키우는 법 좋은데?
4: 물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

0: 꽃도 사랑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 이어서 수상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5: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5: 답답해.
4: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4: 여기 재밌겠는데?
3: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5: 토끼야, 추워?
3: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색종이가 보이네요. 어떤 색을 가져갈 건가요?
1: 초록색이요.
0: 서진이는?
2: 파란색.
0: 혜섬이는?
3: 노란색.
0: 시작해볼까요?
4: 네.
5: 생기요, 생기요.
0: 준비, 시작. 납작한 종이를 빨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열심히.

0: 몇 개 성공했는지 세어볼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다들 정말 잘했어요. 이번엔 색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2: 초록색이요.
3: 빨간색이요.
4: 노란색이요.
0: 준비, 시작! 콕 집어서 집중해서 빨아들여요. 음료수 마실 때처럼 잘 되면 좋을 텐데. 끝났습니다.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재미있는 놀이가 가득한 우리 집 놀이터. 다음에도 같이 놀아요.
1: EBS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안녕? 다들 잘 지냈어?
2: 응, 잘 지냈어.
3: 안녕, 나도 잘 지냈어.
1: 세 번째 미션. 나의 삼시세끼 소개하기.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모두 소개해주세요. 단, 한 끼 식사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기. 별 3개.
2: 알았어. 내가 먼저 보여줄게.
4: 안녕. 오늘 조금 뜨거운 걸 먹고 싶어서 샥슈카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2: 잠깐. 샥슈카는 토마토, 채소, 계란을 넣고 만든 요리야. 빨간 토마토 속에 달걀이 둥둥 들어가서 백인헬 지옥 속 달걀이라고도 불러. 미국에 토마토를 많이 좋아해서 샥슈카를 많이 먹는 것 같아. 따라와봐. 어저께 밤에 내가 준비 다 해서 이제 다 준비돼 있어.
4: 아보카도요.
2: 프라이팬에 우유를 두르고 양파를 볶아. 마늘.
4: 아, 냄새.
2: 후추. 파프리카 가루, 버섯을 넣어. 그 다음 옥수수, 치킨 스톡, 토마토 소스를 가득 넣고 좀 더 구워. 마지막으로 계란, 치즈 넣고 기다리는 거야.
4: 엄청 배고프지만 계속 보게 돼.
2: 준비 됐다.
4: 엄청 맛있게 생겼다.
2: 이거 아침에 먹으면 진짜 좋아. 왜냐면 속이 다 따뜻해지고 맛있는데 또 건강해.
4: 누나, 빨리 일어나.
3: 날 부른 거야? 주천이 덕분에 나도 일어났지롱.
5: 나루야. 굿모닝.
4: 오늘 나의 아침을 소개해줄게. 묵은지 참치김밥인데 엄청 맛있어.
3: 묵은지 김밥 만드는 법 알려줄게. 먼저 참치, 고추냉이, 마요네즈를 넣고 섞어. 참기름 듬뿍 넣은 밥에 깨를 솔솔 뿌리는 것도 잊으면 안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묵은지를 준비해줘. 묵은지를 물로 식은 다음 설탕, 들기름, 다진 마늘 넣고 달달 볶아줘야 해. 재료를 넣고 김밥을 말면 우리 엄마표 묵은지 김밥 완성!
6: 누룽지가 진짜 고소해. 이렇게 씻고 볶는 거거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엄청 매콤하고 참치의 그 고소함이 조화가 진짜 예술이야.
7: 우와! 묵은지 김밥? 신기해. 너무 먹고 싶다.
8: 근데 글씨는 윤희 짜장면 나오는데 수요일이잖아. 아침 많이 먹으면 많이 못 먹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다.
7: 정말 맛있겠다. 나는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었어. 나랑 친구들의 점심이야. 나는 치킨 너겟, 라비올리, 라스베리, 딸기 가져왔어.
9: What do you like to eat?
10: For lunch at school, yeah, smoked salmon sandwich.
11: Or burger.
9: Or burger? Okay. What about you, Adrian?
12: A sandwich.
9: Okay. What's your favorite thing to eat?
12: Pasta.
9: Pasta? Well, me too.
7: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어.
13: 신기하다.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는데 오늘은 맛있는 눈이 짜장면이 나왔지 뭐야? 사진은 못 찍었지만 정말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집에 와서 간식을 먹었지.
14: 제 간식을 소개할 건데요. 제가 자연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과일을 먹을 거예요. 이거는 방울토마토보다 좀 단 토마토인데 왜 설탕을 더

0: 때려 박은 느낌이에요.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참외를 먹어볼게요. 이 껍질이 개구리 모양처럼 생겨서 개구리 참외라고 하고. 진짜 달아요. 참외보다 더 달아요. 이거는 때려 부은 거지. 그렇 진짜 달거든요. 이거는 솔솔솔솔 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오디라고 조금 징그러운 악마의 열매처럼 생겼지만 맛은 있어요. 달콤하고 뭉클하고. 색 나는 것 같아요. My favorite is blue Odie. I love you, Odie.
1: 조금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됐어.
2: 와, 진짜 진수성찬.
3: 잘 먹겠습니다. 소라 먼저. 진짜 땡글땡글해.
1: 소라는 푸딩 같고 제육볶음은 환상적이야.
3: 나 제육볶음으로 하루 살수 있어.
1: 아, 오늘도 못 참고 제육 한 숟갈 추가. 아빠 밥 한 숟갈도 추가. 아빠 죄송해요.
4: 서울도 도구려. 역시요. 보여줘, 접시.
3: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끝! 조금 실망이었던 거는 된장찌개에 소라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소라소라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제육볶음으로 밸런스를 맞춰준 게 진짜 완전 진짜. 그래서 오늘은 한식 위주, 해산물 위주 먹었으니까 스파게티나 소고기 같은 느끼한 음식도 한 번씩은 먹어줘야 되거든요. 내일은 조금 더 기대하면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뿅!
5: 나도 가족이랑 특별한 저녁을 먹었어.
6: 오늘 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동물들도 있고 신기한. 가보자. 스테이크, 이거 크랩, 랍스터, 사인 메뉴, 햄버거.
5: 나도 나루 누나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었어.
7: 그렇다면 주찬이랑 나루가 내일 먹고 싶은 음식은?
3: 나는 파스타.
5: 나도 파스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7: 오호, 둘이 비슷한 점이 있네. 그렇다면 다음 미션까지 6일 23시간 59분 59초 58초 57초. 서로의 공통점 찾기 성공! 공통점을 찾았다라. 아주 재미있어지는군.
8: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놀라이 목욕놀이 거품으로 보글보글 양치질 거품으로 보글보글 목욕제 샤워기로 샤르르 튜브 타고 빙그르
1: 목욕은 언니랑 하자.
0: 놀라이 목욕놀이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토끼 레베카.
4: 아쉬운 하루가 끝나갑니다. 페퍼랑 조지는 레베카, 리처드를 만나 놀고 있었죠.
5: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얘들아.
0: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엄마?
5: 내일 놀면 되잖아.
0: 페퍼랑 조지요, 내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요?
5: 그럼
0: 만세!
6: 리처드 얘 왜 울어?
0: 계단을 내려오는 게 무서워서 우는 거 아닐까?
6: 아니 왜?
0: 우리 집엔 계단 같은 게 없거든.
6: 뭐? 너넨 계단이 없어?
0: 응, 없어. 내일 와보면 알 거야. 내일 보자.
6: 응, 그래.
4: 다음 날 아침, 페퍼랑 조지는 토끼 레베카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7: 운전은 당신이 하지. 지도 보는 건 내가 할 테니까.
5: 이번엔 믿어도 돼요, 여보? 당신이 지도 보면 항상 길을 잃어서 불안한데.
7: 이번엔 확실히 잘 찾을게.
5: 알았어요. 다들 뭐 빠진 거 없지?
7: 네, 없어요.
5: 그럼 출발한다.
4: 팔팔한 조지는 무척 설렜습니다. 레베카 집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6: 아빠, 아직도 멀었어요?
7: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레베카 집은 다음 언덕에 있다고 돼 있어. 이상하다. 이럴 리 없는데. 레베카 집은 바로 이 언덕에 있어야 되는데.
5: 이번에도 길을 잃은 거죠? 여긴 당근밭밖에 없잖아요.
4: 토끼 레베카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0: 모두 안녕하세요.
6: 레베카!
0: 일단 내 방에 들어가서 놀래.
6: 네 방이라고? 집도 없는데 무슨 방?
4: 아무리 둘러봐도 집 같은 건 안 보였죠.
0: 이 언덕이 다 우리 집인데 우린 굴 속에 살거든. 오. 날 따라오면 돼.
7: 이따 보자.
6: 네, 아빠.
0: 들어와. 우리 집은 계단이 아니라 이런 굴로 이어져. 와.
4: 레베카 집은 팔판의 집이랑 조금 달랐어요.
0: 바로 여기가 내 방이야.
6: 와, 침대도 있고 창문도 있고 장난감 상자도 있네. 우리 방처럼.
0: 당연하지.
6: 나 너희 집 마음에 들어. 나도 너처럼 토끼였으면.
0: 하면 되지. 너희도 우리 토끼처럼 하는 법 배울래?
6: 응, 가르쳐줘.
0: 일단 토끼처럼 코를 찡그리면서 울어볼래? 이런 식으로. 잘했어요. 페파토끼랑 조지토끼 어린이들.
4: 페파는 토끼 따라하기가 좋았어요. 조지도 토끼 따라하기가 좋았죠.
0: 토끼는 당근을 잘 먹거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우와.
4: 조지는 당근을 먹기 싫었습니다.
6: 얜 입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0: 싫은 마. 우리가 다 먹으면 되지.
6: 레베카, 토끼는 또 어떤 걸 좋아해?
0: 응, 토끼는 뛰는 것도 좋아해. 내가 가르쳐줄게. 나와봐. 이렇게 뛰는 거야.
4: 토끼는 아주 잘 뛰죠.

0: 너희도 진짜 토끼 같다.
1: 얘들아, 점심 먹자, 들어와.
2: 레베카 엄마 아빠가 점심을 준비해 놨네요.
0: 레베카가 우리 토끼 되는 법 가르쳐 줬어요.
3: 그럼 이 점심도 잘 먹겠구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인데.
0: 우와, 맛있겠다.
4: 아, 맛있겠다.
0: 왜? 조지엔 당근 안 먹는데요.
3: 오,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조지가 진짜 토끼라면 당근 엄청 잘 먹을 텐데.
0: 우와, 조지도 당근 엄청 잘 먹네.
1: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당근 케이크입니다.
5: 만세!
0: 당근 케이크.
6: 조지도 이제 진짜 토끼 다 됐네.
0: 즐거운 산책.
2: 팔팔 가족은 오늘 자연 산책로에 가기로 했어요.
0: 아빠, 자연 산책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7: 새도 있고 나무랑 꽃이랑 벌도 있지.
0: 공룡. 아, 조지, 자연 산책로에 무슨 공룡이 있다고 그래?
2: 여기가 자연 산책로 입구입니다.
7: 다 왔어요.
1: 어참 여보, 우리 도시락 두고 온 거 아니죠?
7: 안 그래도 챙기려고 했는데.
0: 아빠, 여기서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7: 아, 그야 지도 보고 가면 되지. 안내판이 있을 테니까. 산책로 입구에 표지판이 있대. 여기다.
1: 어서 출발해요, 여보.
2: 어, 맙소사. 팔파 아빠가 도시락을 깜빡했네요.
7: 페파, 오면서 뭐 재밌는 거 찾은 거 없니?
0: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나무밖에 없는데 뭘 찾아요?
1: 베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좀 봐봐.
0: 알았어요. 열심히 보면 되잖아요. 그래도 진짜 별거 없어요. 어? 이게 뭐지?
2: 팔팔가 발자국을 찾았네요.
0: 이 발자국 누가 낸 거지?
4: 공룡.
0: 제발 그만 좀 해. 이건 공룡 발자국 아니거든.
1: 이 발자국 따라가 볼까? 누가 낸 건지 알아보게.
0: 네!
1: 쉿! 이제부터 작게 말하자. 발자국 주인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게.
0: 네, 엄마. 조지.
2: 팔팔랑 조지가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0: 저거 봐!
1: 저 새가 남긴 발자국이구나.
7: 저기 저 나무 위로 날아가는데.
0: 어디요?
7: 자, 페파, 망원경으로 찾아보렴.
2: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는 것도 커 보이죠.
0: 아기 새다. 하나, 둘, 셋. 세 마리다. 어, 아기 새들은 뭐 먹고 살지? 우와! 뭐야, 벌레를 먹어? 더럽게 무슨 벌레를 먹냐?
2: 조지도 발자국을 찾아냈어요.
0: 오, 이 발자국은 되게 작다.
7: 이 발자국은 개미들이 남긴 거구나. 나뭇잎 먹으려고 모으고 있네.
0: 점심으로 나뭇잎 샐러드 해 먹어요?
7: 맞아.
1: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여기서 도시락 먹을까?
7: 어우, 도시락.
1: 설마 당신 차 안에 도시락 두고 그냥 온 건 아니죠?
7: 그랬나 본데. 근데 아무렴 어때. 다시 차에 가서 도시락 먹으면 되지.
1: 우리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요.
7: 지도 보고 찾으면 되지. 이쪽이다. 나무가 왜 여기 있지?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1: 아우, 어쩜 좋아. 또 길을 잃은 건 아니겠죠?
7: 그럴걸.
0: 우리 차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2: 조지가 또 발자국을 찾았어요.
0: 우! 이 발자국 진짜 크다.
4: 공룡.
7: 이거 정말 뜻밖이네.
0: 왜요? 조지가 찾은 게 진짜 공룡 발자국인 거예요?
7: 아니, 잘 봐. 이건 우리 발자국이야.
1: 그래,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 차가 있는 데가 나올 거야.
7: 그럼 도시락도 먹고.
5: 만세!
7: 이제 우리 차를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이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갑자기 비가 오지 않아?
1: 다행히 내가 우산을 하나 챙겨왔네요.
2: 비가 와서 발자국이 다 사라졌어요.
1: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차 어떻게 찾죠?
7: 도시락은 어떻게 찾나?

0: 오리들이다. 얘들은 우리가 소풍만 오면 따라오더라.
1: 미안한데 오리들아, 오늘은 도시락이 없는데 어쩌지?
2: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0: 어, 맞다. 있지 오리들아, 우리 도시락 있는데 좀 너희가 찾아줄래? 다시 왔다.
3: 만세.
0: 고마워 오리들아. 자연 산책로 정말 좋아요.
1: 그치? 아빠는 이 도시락이 더 좋지만
0: 우리들도 우리 도시락이 좋대요.
2: 새들도 도시락이 좋다는데.
1: 개미들도 도시락을 좋아하는군.
0: 도시락은 누구나 좋아하는구나.

이어서 장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가 방송됩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유리의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조리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현?
1: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1: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으아!
0: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

0: 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0: 그건 바로 파이어 로보의 피닉스님이야.
2: 피닉스? 역시
0: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3: 괜찮으세요?
0: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2: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4: 네가 왜 감동을 해?
5: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1: 아니, 그게...
2: 롤러코스터가 배에 달려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5: 아이스 걸치신가?
4: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 가!
6: 마스팀장님!
2: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7: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자! 탈탈 액션! 무슨 상황이야?
0: 미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살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3: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3: 알았어.
0: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2: 고마워요.
3: 자, 다음 간다.
0: 응? 자. 어떡해.
4: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3: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3: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분 준비해주세요.
4: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4: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3: 훌륭하게 버텨줬어.
5: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4: 천만에.
3: 자, 그럼 이제 내려가.
0: 어?
4: 아이스걸?
6: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7: 움직일 수가 없잖아.
4: 이카루스!
6: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또 보자고.
1: 어쩌지? 곧 그만둘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아,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5: 반장아!
6: 아빠! 다행이다.
3: 아빠!
5: 왜 그래? 어디 다쳤니?
4: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7: 아,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8: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5: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2: 너희들 어디 갔다 와?
1: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5: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1: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4: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1: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5: 유리를? 왜?
3: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1: 아, 정 박사님이.
3: 정 박사님이 누군데?
1: 그야, 파이어로브의.
3: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다이어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아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어? 어,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1: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어? 어디 가려고?
0: 하! 이런... 하!
1: 태호야!
0: 난 괜찮아. 너희들을 어서 빠져나가!
2: 하지만...
3: 피닉스 액션! 자!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2: 알겠어.
1: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3: 어딜? 으차! 으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2: 이안아!
1: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 애가 넘치시네!
2: 이안!
1: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3: 어디?
2: 정말 고마워 얘들아.
3: 고맙긴.
1: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2: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됐어! 레스큐 제트, 액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목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고민 못 가지? 안 전!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풀이란 꼭꼭 약속!

0: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보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특별한 PD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PD님이란 호칭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 지금 이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PD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바로 AI로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우리도 충분히 AI로 타닥타닥 영상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AI계의 거장, 떠오르는 샛별 우리 현광민 PD님은 어떻게 AI를 쓰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1: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만들 때 쓰던 이제 카메라, 조명, 그리고 이제 출연자, 네. 그리고 촬영 장소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 오직 글로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0: 와,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의 팀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 만드는 걸 배워볼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우선 한 장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0: 아, 그게 시작이죠.
1: 그렇죠? 네.
0: 그러면
1: 네.
0: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용할 AI 툴 어떤 걸까요?
1: 아, 저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플로우 3라는 툴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요.
0: 플로우 3.
1: 네. 네. 보시면 밑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0: 네.
1: 네. 먼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 줍니다.
0: 새 프로젝트 만들기.
1: 네. 눌러 주면 요 밑에 이제 창이 뜨죠?
0: 네.
1: 이 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0: 네.
1: 설정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0: 개념. 네.
1: 네, 두 가지 개념. 텍스트 투 비디오.
0: 텍스트 투 비디오.
1: 이미지 투 비디오.
0: 이미지 투 비디오.
1: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텍스트 투 비디오는 말 그대로

0: 글만 써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허. 하늘을 나는 형광민 PD를 만들어줘. 어허. 뭐 잠수하고 있는 허성곰을 만들어줘. 어허. 이렇게 글로만 써도 이게 나오는 게 텍스트 투 비디오고요. 네. 이미지 투 비디오는 사진이 영상의 시작 지점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그럼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도 동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텍스트 투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네, 여기 있는 이 플로우 3에서는 요 프레임이 이미지 투 비디오, 에셋이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는 요 에셋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1: 에셋. 텍스트 투 비디오를 먼저 해볼 거죠.
0: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이제 비율이거든요. 화면 비율. 네.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이제 쇼폼 같은 경우는 여기 9:16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레비로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만들고 싶으면 16:9 비율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의 차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로형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영상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요. 이제 다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1: 뭐죠?
0: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혹시 성범 씨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1: 토끼와 거북이.
0: 아,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잠을 자고 있고 네. 거북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0: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저희가 이제 써볼 건데요. 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 이미지, 토끼가 잠을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간다. 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기가 좀 막연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럴 때는 이제 딱 네 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1: 오, 공식.
0: 네. 네. 누가?
1: 누가?
0: 어디서?
1: 어디서?
0: 무엇을?
1: 무엇을?
0: 어떤 느낌으로?
1: 어떤 느낌으로?
0: 네. 그 네 가지. 어허. 토끼가 네. 들판에서 네. 잠을 자고 있다.
1: 잠을 자고 있다.
0: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요?
1: 건방진 느낌으로.
0: 아, 자만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오케이. 그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은 거북이가 자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나간다. 라고 적어줄게요. 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좋습니다.
0: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요런 간단한 영상 같은 거는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만들어지는데. 네. 네. 그리고 좀 복잡한 영상의 경우에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 말하는 사이에 다 만들어졌네요. 우리 한번 만든 영상 한번 볼까요? 토끼가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가죠.
1: 기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니, 토끼야. 와, 아니 근데 좀 동화적인 요소를 기대했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0: 우리가 프롬프트를 적을 때 네네. 제가 아까 어떤 느낌으로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그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얘기한 거예요.
1: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네. 실사 영화처럼 이런 네. 거군요.
0: 맞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와. 그거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하실 때 막 자유롭게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성범 씨가 말한 대로 좀 동화적인 느낌이 나야 되니까 네. 아까 썼던 프롬프트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1: 추가해서.
0: 이거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1: 이거네.
0: 또 얼마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 장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1: 아, 한 컷일 뿐이죠.
0: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컷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혼자 달리고 있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거북이가 숲에서 열심히 달린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아이고.
1: 막, 이 정도 말 아니에요, 말?
0: 저는 탱크 같은데.
1: 적토마 같은데요, 지금.
0: 아,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까 거북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1: 네.
0: 우리가 명확한 레퍼런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1: 네네.
0: 이게 영화로 치면은 영화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에요.
1: 문제죠.
0: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1: 아, 약간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동영상 만들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거를 이미지 만들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이 동영상을 클릭을 다시 하시고요.
1: 네.
0: 여기 위에 보면 동영상과 이미지가 있죠.
1: 네.
0: 저희는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1: 아, 이미지로 바꿔주고.
0: 네. 토끼가 자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좀 자고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멋들어지게. 네. 좋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0: 네, 좋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가 나왔는데요. 저는 토끼가 약간 좀 이 동화 속에서는 좀 건방지고 자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벌러덩 누워서 잤으면 좋겠거든요.
1: 아, 약간 정말 오만한 포즈로.
0: 네네네.
1: 그런 것들 반영을 해보죠.
0: 그러면 반영을 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벌러덩 누워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1: 뭐야? 그 두 마리야?
0: 토끼야 다리를 꼬고 있지만 두 마리고 이 친구는 완전 실패를 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1: 네네.
0: 거에.
1: 네.
0: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이 친구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1: 좋습니다.
0: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자고 있는 토끼 한 마리만 남겨줘라고 프롬프트를 적어볼게요.
1: 네. 나이스.
0: 아주
1: 대박인데요?
0: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1: 오, 네.
0: 아주 건방져 보이네 아주 토끼가.
1: 정말.
0: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좋습니다.
0: 자, 뒤로 나가서 아까 여기 설정창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눌러주시고요. 밑에는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1: 프레임을 해야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만들었던 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시작이라고 있는 곳에 네. 넣어줄 거예요.
1: 아, 우와.
0: 네, 시작 프레임 추가라고 뜨죠.
1: 네.
0: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네 가지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디서 누가는 여기 이미 그림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행동만 적어줄 거예요. 낮잠을 잡고 있는 토끼 밑으로 거북이가 지나간다. 요 정도만 적어줄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1: 엉금엉금 지나간다.
0: 오케이, 적당히 마음에 듭니다.
1: 어허.
0: 이 이후에 나올 컷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토끼가 이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깨는 장면, 그리고 거북이가 저 멀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1: 네.
0: 그리고 거북이가 정면에서 이겨서 신나 하는 장면, 요 세 개를 하면 이제 우리 토끼와 거북이 뒷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1: 나오는 거네요.
0: 네. 네네. 제가 앞에 했던 것대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1: 그러면 과연 진짜 현직자께서 쓰고 있는 또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한번 직접 해보면서 실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860-9095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EBS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두 번째 업무 보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교육계의 오랜 쟁점인 대입개편 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AI 시대에도 객관식 중심의 시험이 적절한지부터 논서 수령 평가 확대, 또 킬러 문항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오갔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 교육부 숫자가 줄어서 상황이 줄었더니
2: 올해 특히 사교육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3: 같은 등급 안에는 점수차가 있지만 같이 지도하는 거죠.
4: 입시 과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0: 네, 교육부 출입하는 진태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업무 보고 5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요.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주제는 역시 대입 개편이었습니다. 특히 논서 수령 평가 확대가 주요 화두였다고 하죠?
5: 네,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는 대입 개편 논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 오늘 두 번째인 오늘은 전체 보고의 절반 가까이가 이 대입 문제에 할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현재의 객관식 중심 시험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 AI가 답을 알려주는 시대에도 이 정답만 고르는 시험을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또 앞으로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을 길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였습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대입을 논서 수령 평가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차정인 위원장은 대입이 바뀌어야 학교 수업도 바뀐다며 이 부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교육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최규진 장관은 중학교 3학년만 되면 결국 대입 때문에 학교 교육이 다시 입시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이 대입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시를 바꾸게 되면 이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는데요. 차정인 위원장은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 사교육은 생긴다면서도 학교에서 시행하는 서논술형 평가는 제시문과 채점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별 논술 시험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그러면 실제 대입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5: 네, 사실 당장 이 대입 제도가 바뀌는 건 아닌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대입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고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10월 말 시안을 공개하고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3월 말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오늘 언급된 논서 수령 수능 개편 외에도 영어와 한국사에만 적용되는 수능 절대평가를 국어와 수학, 탐구 등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바꾸자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두 차례 강조했고요. 또 대입 개편을 건드려 칭찬받는 정부는 없었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사실 교육부는 평가 방식 개편에 대한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선 학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늘릴 수 있도록 AI 채점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학생 답안과 채점 결과를 AI가 학습해서 교사의 채점을 지원하고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평가 전문가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와 함께 출제 평가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설립도 추진합니다. 사실 서울과 경기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국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 목표는 2029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 결국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이 논서 수령 대입 개편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AI 시대에 맞게 대입과 학교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 대통령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가 함께 공유한 자리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시대에 맞게 대입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띈 게 킬러 문항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소 다른 진단을 내놨다고 하죠.
5: 네, 표현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 교육부는 오늘도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은 계속 배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반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조금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상위권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지금도 사실상 킬러 문항이 나오고 있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그동안 교육당국은 킬러 문항을 없앴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이 국가교육위원장은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 이 발언 역시 논서수량 대입 개편 논의와 연결되는데요. 이 객관식 시험으로 상위권을 변별하려고 하면 고난도 문항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역시 AI였습니다. 대입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결국 이런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양성 계획도 좀 나왔습니까?
5: 네, 오늘 대입 개편 논의도 결국 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로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도 이에 맞춰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먼저 직업 계고부터 바뀝니다. 산업기사나 기사 자격증 취득에 특화된 특성화고를 새로 만들어서 학교를 졸업하면 자격증까지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약 20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또 전국 모든 과학고와 영재학교에는 AI 심화 연구반을 만들어서 AI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대학도 AI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 대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AI 공동 구독도 지원합니다.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이 AI를 배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명강이라는 온라인 강의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0: 네,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관심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개 업무보고에서는 별도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공개된 업무보고에서 이 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가 개편 방향을 내놓을 걸로 보여서 이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다만 교육부가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정부 기조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쓰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이 학생 수당이나 입학 준비금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을 늘리면서 이 교부금이 남아도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이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사업 지출이 많은 상위 8개 교육청에 대해서 최대 100억 원까지 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든 현금성 복지에는 교복처럼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원은 해당하지 않았고요. 이 학생 수당이나 교통비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현금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시행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국정과제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공개하고요. 그 결과를 다음에 교부금 배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대 지원 방안도 우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5: 네, 사실 업무 보고에서는 길게 다뤄지진 않았지만 이 교육부 자료에 후속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 과정을 만들고 또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올해는 우선 세 곳을 선정할 계획인데 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서 아직 어느 대학이 선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선정된 대학에는 학생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교수 충원 그리고 규제 완화 등 대폭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건 지역균형 장학금인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 국립대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신입생부터 시작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할 예산은 연간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이후 재학생까지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 원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사립대의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육부는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한 장학금도 함께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예산안이 정리되는 이달 말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0: 네, 당장 뭐 입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입과 우리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과제로 떠오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진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0: 네, 지역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전해드리는 지역교육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소식은 서울입니다.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상대 학교를 조롱하는 구호를 외쳐서 논란이 됐었죠. 배제구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배제구는 최근에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었고요. 지난 6월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일고 학생들을 향해 조롱성 구호를 외친 학생 선수들을 징계했습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EBS 취재 결과 이 학생들에게는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출석 정지는 퇴학을 제외하면 학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징계 내용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도 있어서요.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명이 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징계 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배제구 야구부 전원은 지난달 6일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지고 사과를 했는데요. 광주일고 야구부 선수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배제구 야구부에 대해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었는데 재심의를 거쳐서 징계 기간을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제구 야구부는 이달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른바 스타벅스 조롱 구호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 사건의 공식 징계 절차가 일단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역사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 이런 혐오와 조롱의 표현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더 깊이 성찰하고 논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소식입니다. 급식 조리실무사 파업으로 석식을 중단한 일을 두고 고등학교 교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죠.
1: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대전의 둔산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조리실무사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못한 채 오전 수업만 마치고 하교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이후에 이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는 석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학교에서는 약 1년 동안 저녁 급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해당 학교 교장을 약식 기소했는데요. 석식 중단으로 이 조리실무사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검찰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달 이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법원과 교육청에 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0: 그러면 그 당시에 급식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선 걸까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1: 예, 그 당시에 조리실무사들은 이 열악한 학교 급식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면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 폭염 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환기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튀김류 조리를 제한하며 또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줄여달라는 요구였는데요. 이 고강도 압축 노동을 개선해달라는 취지였지만 교육청과의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학교와 조리실무사 측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끝에 검찰 기소와 교육청 징계 절차로까지 번지게 된 상황인데요. 검찰은 교장에게 벌금 2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게 되면 교육청 차원의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둔산여고의 저녁 급식은 이번 여름방학이 끝난 뒤인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0: 네, 학교 안에서 풀어야 할 이런 노사 간의 노동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조금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또그 상황에서 학생들은 저녁 급식을 먹을 수 없었잖아요. 학생과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좀 협의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가이드

0: 헬프라인이 나왔다고 하죠.
1: 네, 전북교육청이 이번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국제 인공지능 윤리협회와 함께 제작했고요. 현장의 교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AI 리터러시의 기본 원칙과 함께 수업 과제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활용 기준이 담겼는데요. AI 답변에 오류나 편향이 있을 경우에는 공식 출처를 통해 반드시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또 과제나 평가에서 AI를 활용했다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적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동의 없이 합성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데요. 또이 가이드라인 특이한 점은 교사를 위한 활용 기준도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수업 설계에 AI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교사가 직접 최종 내용은 확인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고요. 학교 생활기록부와 같은 공식 기록을 작성할 때는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좀더 구체화해서 실제 수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할지 보여주는 공개 수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리터러시 가이드라인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 교육 자료를 활용한 수업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내 선생님들께 수업 공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앞서 대구교육청도 지난 3월 창작물 보호와 관련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는데요. 학생과 교사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 또 초상권 등 법적 쟁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담았습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또 자신의 창작물이 AI 학습이나 결과물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점까지 안내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자주 참여하는 대회나 공모전 등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이런 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사항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0: 네, 생성형 AI. 이제 학교 현장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게 우리 현실로 들어와 있죠. 단순히 사용을 허용한다, 만다, 이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기준을 세우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AI 활용을 위해 교육당국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지원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8월 5일 수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860-90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

0: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서해의 드넓은 갯벌 가로림만을 아시나요? 수많은 생명을 품은 천혜의 자연.
3: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로림만 갯벌입니다.
2: 신명난 화합해장, 서산 농악도 있고요.
3: 앞뒤가 다 다르듯이 각 모인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서산에 있는 모든 이렇게 품을 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 꿀맛 같은 인생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4: 진짜 멋있네. 오. 나한테 꿀도 주고 꽃도 주고 나무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주는 곳이 바로 서산이니까 내가 그래서 서산을 제일 좋아해.
2: 서산에서 일궈나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만나보시죠.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활발한 간척사업이 진행된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갯벌인데요. 자연 상태가 잘 보존돼 있어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가로림만 일대는 구릉성 평지로 하천이 발달하지 못했고 때문에 바닷물의 소금기를 뺄 수 없어 개간한 땅을 농지로는 사용할 수 없었죠. 대신 이곳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염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오지리에는 수많은 염전이 있었다는데요. 때마침 작업 중인 한 염불을 만났습니다.
5: 아, 소금 작업이 아니고 소금 생산하려고 판을 닦는 거예요. 이게 대패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요거를 밀으면 이렇게 바닥이 깨끗해져요. 장마철에 청소나 해놨다가 장마 끝나고 나면 이게 소금 생산하려고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6: 총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5: 여기가 5만 4천 평이에요. 이 서산 지역에도 이 염전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 공장 등 들어오고 태양광 들어오고 뭐 야극장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염전이 다 폐쇄됐죠.
2: 한때 넓은 소금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90년대 폐전 정책과 바닷가 개발 사업이 맞물리면서 대부분의 염전이 문을 닫게 되었죠. 가로림만에 얼마 남지 않은 염부 상근 씨. 그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 이게 진짜 소금을 찬 거요, 여기 아내가 이게. 3월달서부터 소금 생산한 건데요. 한 7,000포는 될 거요.
2: 하얗게 반짝이는 보물 바로 이 소금 때문이죠. 가로림만에서 생산된 소금은 유난히 깨끗하고 영양가도 높다는데요.
7: 손맛은 좀 짠데 뒷맛이 좀 감칠맛이 네. 오는데요?
5: 진짜 맛있어요. 네. 나 65세 넘더라 건강하게 지금 염전만 하고 있어요 이거.
7: 그럼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일을?
5: 그러니까 뭐 한 40년 됐죠. 40년.
7: 어떻게 많이 힘드셨겠어요?
5: 비 갑자기 오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이제 없을 적에 그런 쪽에다 좀 애로가 있죠. 힘들 때도 있었는데 재밌어요. 지금은 할만해요. 이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 잘 가르치고 지금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8: 아유, 오늘 이렇게 날씨 더운데 오늘 또 나오셨어요?
5: 아이고, 염두마사 항상 여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청소하는 아우려.
8: 내일 마을 부역이니까 꼭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5: 예, 예 그렇게 예. 할게요.
8: 예, 예.
4: 누구세요?
8: 오지 일리 이장입니다.
2: 때마침 염전에서 만난 이장님을 따라 본격적인 가로림만 구경에 나섰습니다.
3: 저희 마을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오지리 갯벌입니다. 보시다시피 풍경은 진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2: 이곳에서 촬영한 영상이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경운기를 몰고 총 출동해 화제가 된 것이죠. 천혜의 풍광을 자랑하며 관광지로 떠오른 오지리 갯벌. 최근 또 한 가지 이유가 더해졌답니다.
3: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마을에 또 세 식구가 있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저 섬 앞에 모래터 보이시나요?
9: 그 위에 전방위 물범 가족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중국 쪽으로 갔다가 3월에서 11월 사이에 백령도에 거쳐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2: 풍부한 먹이와 깨끗한 휴식처를 찾아 이곳까지 온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박이 물범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이 유일하답니다. 그런가 하면 벌천포 해수욕장 또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데 이 흰발 농개 조형물이 큰 몫을 한다는데요.
9: 여기서는 황발이라고 오.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바다의 저기 개였습니다. 시골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게장 담듯이 해가지고 지금 여름에 짭짤하게 잘 드셨습니다.
4: 말씀하시면서도 뭐 침이 네. 보이신 것 같아요.
9: 옛날 생각이 나네요.
2: 이번엔 가로림만의 맛 구경에 나섰습니다.
3: 박속에다가 밀가루를 비추해가지고 하는 향이 있어요. 가로림만에서 유명한 음식입니다.
2: 이 낙지들은 인근의 중앙리 앞 갯벌에서 잡아온 것들인데요. 모래와 뻘, 민물이 적당히 섞여 있어 낙지 산란지로 유명한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닭인데요.
10: 여기가 낙지 산란지이기 때문에 산란해갖고 새끼 낙지 나올 때가 뭐 5월 중하순부터 해갖고 그때 되면은 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때 여기 시골에서는 박농사들을 많이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하고 같이 이렇게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수제비나 칼국수 같이 끓여 드시고 그랬던 거거든요.
2: 구수한 밥솥과 가로림만 낙지가 만나 별다른 양념 없이도 깊은 맛이 난다는 팥속 밀국 낙지탕. 이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호사였답니다. 여기에 칼국수까지 더해지면 이보다 든든한 한 끼가 어디 있을까? 이 한 그릇에 그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지요.
9: 옛날에는 아버지가 바다 가셔가지고 낙지 잡아주고 오면은 어머님이 이제 밀가루 반죽하고 밥 따서 밥솥 긁어낸 다음에 끓여가지고 가족들하고 모여서 맛있게 먹었죠.
4: 그때 먹었던 엄마가 해준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커서 먹는 게 나아요?
9: 그때야 맛이 더 훨씬 낫죠. 아, 이건 사장님이 들으시면 안 되고.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 덕분에 이런 좋은 데서 살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자연 환경에서도 생활할 수 있게끔 살고 있고 너무 좋아요.
2: 어머니의 품과 같은 가로림만이 앞으로도 잘 지켜지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향한 곳은요. 서산시 음암면의 작은 마을인데요. 서산에서도 해가 잘 드는 양지바른 동네로 손꼽히는 팝곡리. 겉으로 볼 땐 평범한 시골 마을이지만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네요. 때마침 만난 주민분께 일단 마을부터 걸어봐야겠습니다.
11: 안녕하세요.
12: 예,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2: 예, 예, 예.
11: 아유, 이건 뭐예요, 지금 하시는 게?
12: 이게 저롱박. 저기부터 저기 이제 위쪽까지 아주 길게 지금 한 800m가 이게 심어져 있어갖고 이거 게으름펴갖고 난 듯이.
11: 800m를요?
12: 예.
2: 그런데 요 조롱박의 쓰임새가 따로 있다네요.
12: 오, 자, 보실까요?
11: 뭐야 이거?
12: 박 심은 거 그거를 이제 키워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도 있어요. 저 위에.
2: 그러니까 인형을 만들기 위해 박을 심은 건데요. 이곳은 다름 아닌 박첨지 마을로 무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민속 인형극 박첨지 놀이를 계승해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12: 1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서산 박첨지 놀이 인형들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에 이제 아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벼운 소재가 박바가지. 이제 어머니 등에 3살, 4살 때 이제 보면서 볼거리가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애착도 가고 해도 재밌어요. 네.
2: 1920년대부터 시작된 박첨지 놀이는 고 주연산 선생에 의해 전해질 수 있었는데요. 주연산 선생의 외손자 박태수 씨가 고전 회장을 하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 의해 전승된 유일한 민속 인형극이죠.
12: 걔 누구야?
11: 오, 진짜 크다. 네. 야, 사람 안 크다고 오신 줄 알았어요.
12: 네, 이게 주인공 박첨지입니다. 홀은 이제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제 소나무 껍데기 그거는 깎아서 떨어지지 않게 몇 번 붙여갖고 코를 만드는 거예요. 측넝쿨 줄기 거기 껍데기를 삶아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거로 해서 실처럼 쓰는 건데 이게 100년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인형이 이제 30년 넘은 인형인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11: 보다 보니까 상당히 닮으신 것 같은데.
12: 그래요? 닮았어요?
11: 네.
12: 이게 계속 주인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11: 아, 그래요?
12: 네.
2: 그날 오후 전수관에 모여드는 주민들.
12: 아유, 안녕하쇼. 어서 들어요. 안녕하쇼.
13: 네.
12: 네. 네. 가운데 고생하시러 오시네. 네.
13: 안녕하세요.
12: 네, 들어오시오. 요 어르신은 우리 또 박첨지 산바지 콩심따가 늦었디야.
13: 안녕하세요.
12: 네, 콩심따가. 박첨지 동생 역할을 맡고 있는 여기 송재환이라는 고추 농사를 아주 잘 져요. 동네에도 제일 잘 져. 스님 역할하고 있어요. 마늘 농사 또 선수야.
13: 아하.
12: 우리 아주 마늘 상자 갖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라.
2: 농사철에도 매주 목요일이면 전수관을 찾는다는데요. 한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 합창지 나와!

0: 말할 것 같으면 박한량 박치사 가는데 네. 저기 경상도에 가서 이쁜 처자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작은 마누라로 삼았어. 자, 보게 나왔던가.
1: 아이고, 천하일색일세.
2: 안녕하시오. 지가 박참지 적은댁인데요.
3: 여보시오, 여보시오. 지가 박참지 큰 마누라유.
4: 세 개의 마당 중 첫째 마당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양반 박첨지를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2: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자랑스럽고 내가 이거 한다는 게 자랑스럽고
1: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탁공리 저기 사고 주민이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지.
5: 그게 추억이고 이제 지금 역사인데 옛날 걸 보존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여럿이 같이 재밌게

0: 즐겁게 건강하게
1: 오래오래 아주 같이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박첨진 놀이를 즐기며 늘 재밌고 행복한 마을이 되기를 응원하고셔요. 이번엔 서산시 부성면으로 향해봅니다. 이곳에서 안빈 낙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다는데요. 이분이 바로 꿀맛 같은 인생의 주인공 조규영 씨입니다.
3: 소나무 전지하는 거예요.
4: 이제 가지를 정리해줘야 바람도 들어가고 병충해도 강해지고 모양도 나고.
3: 이런 가지가 다른 가지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빼줘야 모양이 갖춰지게 됩니다.
5: 나무 이발시키는 거 같네요. 네.
4: 어떻게 보면 나무 이발사죠.
2: 4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 나무 농사를 시작했다는데요. 어떻습니까요? 나무 이발 솜씨가 꽤 훌륭하지요?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엔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그야말로 꽃천재입니다. 이야.
4: 서산이 옛날부터 생강과 마늘 많이 심었습니다. 그 사진량 토탕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배수가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꽃게통, 야생화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이런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남이 개업집에 화분을 꺼내놓으면 그 밖에 내놓으면 말라 죽지 않습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책가방 들고 물을 떠다 죽어 다녔던 이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엄마 그 천재 타고났다는 게 있나 봐요.
2: 남의 집 화분마다 물을 주고 다니던 소녀는 어느덧 칠순이 넘어 이 넓은 땅에서 수많은 나무와 꽃을 가꾸게 됐죠. 그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 아니 선생님 뭐 양봉도 하세요?
4: 글쎄 생각지 않은 양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꽃이 많다 보니까 벌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또 심의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2: 꽃은 벌을 부르고 벌은 그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었으니 말하자면 나비 효과 아니 벌의 효과라고나 할까요?
4: 아, 여기 꿀 찬 거 보이시죠? 이게 꿀입니다, 여기. 이거 하얗게 막은 거.
6: 아, 저 꿀이에요?
4: 네. 왜 전문 양봉인들은 이제 그 아카시아 꽃이 제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방아 꿀을 많이 따는데, 우리는 5만 가지 꽃이 많이 피다 보니까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귀한 거 어디 가서 마음대로 못 먹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6: 아, 이대로 먹어야
3: 돼요? 네, 뭐가 좋습니다.
6: 아, 그래요? 와, 너무 맛있다.
4: 향이 좋지? 와. 향이 좋지?
3: 진짜 멋있네. 오.
4: 난 이 서산이 참 좋은 게 나한테 꿀도 주고 꽃도 주고 나무도 주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주는 곳이 바로 서산이니까 내가 그래서 서산이 제일 좋아요.
2: 하하, 그렇습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존재죠. 내친 김에 고향집 구경도 한번 해볼까요?
4: 자,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들어오세요.
6: 와, 되게 오래된 고택 같은데요?
4: 예,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사시던 집이라 지금 1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 방에서 태어났고요.
6: 생활을요?
4: 예, 생활은 저쪽 별채.
6: 어디요?
4: 별채 저 우이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6: 아, 저 방에서요? 네.
2: 1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관리가 잘 된 탓에 고풍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것은 아마도 이곳에서의 추억일 텐데요.
4: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6: 어떤 거요?
4: 이 뚜껑 덮어놓은 이게 지금.
6: 이거요?
4: 예.
6: 그냥 바닥 아니에요? 어? 어머, 뭐예요? 와.
4: 요거 옛날
6: 구멍이 있어요. 왜?
4: 옛날 생강 굴입니다. 이게
6: 생강이요?
4: 할아버지께서 생강을 이주해서 처음 재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생강을 항상 여기 보관해서 금이 이렇게 좋을 때 팔고 팔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굴이 우리 집 표

0: 뭐 연극하러 가시는 거예요?
1: 아, 연극? 아마 연극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한번 떠나와 보세요.
0: 더 재밌다고요?
1: 예.
0: 근데 잠깐만, 이렇게 비 오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1: 아, 비 와도 더 재밌어요. 비 오면은.
0: 아, 그래요?
1: 예.
2: 이? 비가 오면 더 재밌는 곳이라고요? 그렇다면 또안 따라가 볼 수가 없죠.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이렇게 비 오는 데들 고생들 하시네요.
4: 안녕하세요.
1: 아, 오늘 연습은 다 원래 이렇게 들렸습니다.
3: 뭐 하러 오신 건데요, 지금?
1: 풍물 한다고 원래 이렇게 놀라 같이 가면 어울려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3: 농사 말고도 이렇게 뭐 농악까지 하시는 거예요?
1: 농악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3: 얼마나 되신데요?
1: 지금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4: 저는 고목면에서 왔어요.
3: 어디 오셨어요?
4: 저는 운산면이요.
5: 서산시 수석동.
4: 음암면
5: 율무리.
3: 왜 각지에서 오는 거예요?
4: 고국인이 뭐 이렇게 다 동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하니까 그게 더 매력인 것 같아요.
2: 농업과 어업이 모두 성행한 서산 지역은 마을마다 고유의 풍물단이 있었는데요. 온 풍물단이 하나로 모여 여러 특색이 더해지고 무등을 탄 단원의 연희가 풍을 돋우는 서산 농악. 조규영 씨는 서산 농악 보존회 회장을 맡아 오랜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죠.
3: 와, 선생님 너무 멋있는데요?
1: 아, 정말 멋있어요?
3: 예. 네. 와.
1: 이따 저 노릇 때 보면 더 멋있습니다.
3: 아, 진짜요?
1: 자, 준비하시고요.
6: 네.
1: 한번 해볼게요.
6: 네. 네.

상쇄에 꽹과리를 선두로 신명나는 풍물이 시작됐습니다. 어디 그 연주 한번 감상해 볼까요? 얼쑤!

0: 아니, 형님 너무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야, 땀 흘리세요. 와,
1: 이거. 네, 열심히 했어요.
2: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3: 업그레이드가 탁 된 기분.
2: 업그레이드가 탁 된 기분.
4: 뭐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3: 뭐 모든 기분.
1: 기분이 한판 놀고 나면은 악기가 다 다르듯이 각 모인 사람들도 다 다르잖아요. 전부 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서산에 있는 모든 이게 풍을 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 같아요.
5: 서산 농악이 역사가 깊잖아요. 그 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계속 이어갔으면.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 앞으로도 계속 내 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계속해 나갈 겁니다.
7: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화합의 장을 펼치는 서산 농악, 그리고 어머니의 품을 닮은 가로림만이 있는 곳. 이곳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서산입니다.
8: 이렇게 보면 크잖아. 예쁘잖아.
9: 야, 서산 양파 사러 오세요. 쌉니다. 가지 서산, 농각 서산, 청주 서산. 땅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서산 축복받는 땅이요.
10: 그래서 서산 다들 파먹고 있다.
11: 맞아 맞아.

0: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3: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2: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그 터부터 범상치 않은 400년 부자 마을이 있습니다.
6: 만석을 하시니까.
7: 만석이요?
6: 옛날로 치면 대재벌이었습니다.
5: 아... 부자는 기본, 출세, 입신, 양명까지.
6: 우리 집안에는 예, 연고대 나가는 빛을 못 봅니다.
8: 제일 못하는 사람 만나나?
5: 한편 그 기운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또 다른 마을.
9: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 동시생들 이렇게 만나면은 야 너는 늙지도 않네. 세상 거꾸로 간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5: 사람들이 모여든다는데요.
6: 한옥의 묘를 빠져서 내 지금도 지금 구상이 다 됐어요. 어떤 걸 지고 색깔은 어떻게 올리고. 하늘 미친 사람 미친. 참 부럽습니다. 박사님. 저하고 바꿉시다.
5: 복을 부르는 특별한 집들. 어디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찾아간 곳은 경북 칠곡의 매원마을. 하회 양동마을과 더불어 일찍이 영남의 3대 반촌이었다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네요.
7: 조선시대부터 천석군? 아니 만석군? 뭐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나왔었다고 해요. 야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이 마을에 있는 건가? 집에 있는 건가?
5: 400여 년간 광주이시 집성천이었던 매원마을. 최근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7: 저기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집이 있는데.
5: 60여 채의 전통 한옥 중 유독 눈에 띄는 고풍스러운 집이네요.
7: 오, 야, 이 안내판이 있는 거 보니까 이 문화재인가 보네. 야, 그 문화재 누가 사신다는 건가? 누가 계실까?
5: 무려 130여 년 전에 지은 집이랍니다.
10: 어서 오세요.
11: 선생님이 여기 이제 집주인이신 거죠?
6: 예.
11: 그 안내판에 예. 이 문화재라고 되어 있던데 문화재에 사시는 거예요?
6: 예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이시 둔촌공 21대손 매원 사는 이수욱입니다.
12: 아내 황태숙입니다.
6: 매원마을이라는 곳은 특히 부촌으로도 영남에서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농토로는 선산, 구미, 김천부터 경남의 의령까지 토지가 뻗쳐 있습니다. 천석이 일곱, 만석이 셋집 이렇게 되었습니다.
13: 아버님, 어머님도 굉장히 부자시겠어요?
6: 아, 그러시는 원합니다.
5: 매원 마을의 고택들은 대개 조선 후기에 지어진 상류주택이라는데요.
7: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집에서 천석군, 만석군도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 비결이 뭘까?
6: 이름 이딱하는 풍수들이 우리 마을을 꼭 찾았습니다. 뿌에서 이래 보면은 매화꽃이 딱 떨어져가 있단 말이다. 노란 수순이 되어 있는 마을이 우리 마을입니다. 여기에 바로 보이는 데가 고래입입니다. 산을 중심으로 반타원형으로 여기 보고 있고 여기 방향을 맞췄는 데가 훨씬 부자였습니다.
7: 이런 아주 명당 자리를 찾아가지고 집을 지으면 이 선생님 가문처럼 이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을까요?
6: 예, 그렇지요. 그런데 잘 없습니다.
5: 약 130년 전 남편의 조부님이 지었다는 이 집은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지형에 당시의 생활상과 경제력이 잘 드러난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상류가옥입니다. 곡식과 과일을 보관했던 3칸짜리 광채도 있네요.
11: 우리 한옥 구조가 보통 이제 살림은 좀 가리고 예. 또 사랑채만 외부에 이제 공개하는

0: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깜짝 놀랐어요. 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안채가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예. 경우가 별로 없어서
1: 6.25 때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집이 소실되고 예. 또 대문차가 여기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소마구 그다음에 방앗간 예. 그다음에 창고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3칸이.
2: 마을의 낡은 고택들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 등록을 주도했다는데요.
1: 그때 마을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3: 한옥을 지어야 된다 이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한옥을 못 짓는다 이래갖고도 더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 뭐 하여튼 네, 여러 가지 네. 복합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2: 일명 진주댁이라 불리는 이 집이 문화재가 된 거는 특히 지붕 때문이라는데요.
4: 이 사랑채 지붕이 조금 달라 보여요?
1: 이거는 일제시대 때에 예. 납닦기와 문화재 급히기에 지정이 되는 거는 뭐 때문에 되었나 하면은 2조 때와 일제 때 현대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축 양식의 변화 때문에 이 집을 빨리 지정을 했어요.
2: 비록 15년 전 보수는 했지만 조선 후기 건축 양식 그대로를 재현한 안채와 현대 사랑채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130여 년 전 지었다는 사랑채와는 달리 사실 안채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무려 250년 된 집을 역시 남편의 조부님이 이토로 옮겨온 것이라는데요. 당시의 재력을 짐작할 만합니다.
3: 친정 모친이 이제 여기 적극 시집 가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양반이 좋다. 중매하신 분이 중매해갖고.
5: 운이 좋지요.
6: 운이 좋죠. 아버님 딱 보시면 선비의 그게 느껴지시거든요.
3: 완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집을 12월 달에 시집을 왔는데 며칠 안 돼서 할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수도도 보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잖아요. 밖에서 설거지를 해갖고 엎으면 딱 들어붙어 떨어지라 합니다.
2: 그러게요. 아무리 양반댁 부잣집이라도 그 추운 겨울 옛 한옥에서 시집살이의 살림까지 녹록지 않았겠네요.
3: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지요. 그래서 80kg 한가마니 밥을 했다니까 한 달에.
1: 네,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 지금 젊은 사람들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6: 아마 도망갈까요?
3: 도망갈까요? 저도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7: 와, 근데 그 맛배 지붕 굉장히 예. 이제 단순한 지붕 너머에 예.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예.
2: 한옥에 어울리는 회화나무는 집안의 위세를 상징하는 나무였다죠?
1: 이건 아무 집에나 또 몬심서입니다. 옛날에 당상관 이상되는 집이라야 이 나무를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대과급제하라고 기념식으로 심습니다.
2: 그래서일까요? 주로 양반가와 서원에 선비나무인 회화나무를 많이 심었다네요. 그런데 매원 마을도 회화나무의 덕을 본 걸까요?
1: 16대 족께 할아버지가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년 됐는데 이 대과급제에 23분이 하셨답니다. 그 제일 좋다 하는 서울대도 한 70명이 넘는 분들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잘 아시는 인물로는
3: 제일 못한 사람 많아요.
2: 그런데 이 마을의 고택 가운데는 부부가 소유한 또 한 채의 옛집이 있는데요. 지경당이라는 곳입니다. 미음자형의 비교적 잘 보존된 집인데요.
7: 제가 아까 쭉 돌아갔는데 너무 한옥이 명품이더라고요.
1: 예. 우리 할아버지 형제분 댁인데 이 집이 우리 종조부님께서

0: 만석을 하셨으니까
1: 만석이요?
0: 옛날로 치면은 대재벌이었습니다.
1: 아.
0: 고택을 죽타내시면서 대문이
1: 네.
0: 이런 대문을 보셨습니까? 이게 팔짝 지붕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궁예밖에 없는 겁니다. 판문.
1: 네.
0: 이거는 어른 5지가 둘러 있는 소나무인데 이런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답니다. 이게 귀한
1: 그래요?
0: 수수께끼의 저 나무랍니다. 집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안답니다.
1: 아, 집 자랑하시니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시네요.
2: 주로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채와 안채를 비롯해 각 공간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지만은 그래도 시대의 아픔을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0: 6.25 때에 인민군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여기가.
1: 그래요.
0: 미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서
1: 네.
0: 저 우리 종가 쪽에는 모두가 불타버렸습니다.
3: 불타버렸어요.
0: 여기는 환자들이 있는
1: 병원이니까.
0: 야전병원이라서 여기는 폭격을 덜해서 그나마 여기 남아 있습니다.
3: 주변만 살아남은
0: 거. 예.
1: 그래요.
2: 당시에 집이 얼마나 크고 좋았으면 병원으로 쓰였을까요? 법원은 이 집을 인수해 사비를 들여 꾸준히 보수해 왔다는데요.
3: 뜯어가는 걸로 조건을 가지고 누가 사가지고 하게 됐다고.
0: 물어보는데 그 계약금 배를 물어주고.
3: 애들이 가보고는 전부 다왜이 집을 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완전 귀신 나오기 직전이래.
0: 제가 술이 해놨기 때문에 저래라 됐지. 지금 나뭇값하고 조경비 하고 예 하면은 돌값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한 10억은 들어갔을 겁니다.
3: 흙만 해도 몇차 왔지?
0: 흙을 40몇 차 잡아였습니다. 25톤 차.
2: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수리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집이랍니다.
0: 그래, 고우에도 썰고, 거기 깨끗하게 썰어.
4: 이게 구입한 지가 벌써 한 십몇 년이
0: 그렇지, 12, 3년 됐지.
4: 그 왔을 때만 해도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었는데.
0: 지금 수리하기 좋지?
4: 보기엔 좋네. 저희 일가부분께서 이게 필요가 없어서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값 정도만 지급했던 부분인데 안 좋은 부분은 흙 도두고 다시 돌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죠. 네.
0: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상이 물려주는 걸 돈으로 보면 그 집은 망합니다.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딴데 돈을 만들면 되지요.
4: 노블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희 어머니랑 저희랑 세 명이서 왜 그렇게 몇달 동안 사다리 올라가면서 흙 깨고 오기고 부수고 부수고 다시 걷어낼 거 걷어내고 왜 이거를 했을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좀 굳이
0: 아무리 좋은 명문가라도 자기 자신이 흐트러지면 그 명문가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명문가를 만들라 그러고 지키려고 해야만이 그게 명문가가 되는 거지요.
4: 뭐 목숨 걸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2: 삼남매인 자식들이 대를 이어 이 집을 지켜가는 것이 부부의 바람이라네요.
3: 이미 정해졌습니다.
0: 다 정해졌습니다. 진주댁은 맞지? 요거는
3: 딸.
0: 딸이 늦게 사. 나도 여 살란다 해서 이걸. 조은은 막내. 그래, 같이 살라고 해요.
4: 주입식으로 여기는 형이 살고, 여기 너가 살고, 여기 누나가 살고, 형제들 있어야 재밌다. 그래야지 와서 재밌을 거라고 계속 주입 아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2: 자손들이 대를 이어 물려받을 집이기에 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완공이 되면
0: 예.
1: 이곳은 그냥 이렇게 비워놓게 되는 건가요?
3: 아니, 우리가 이리 이사 와서 살려고.
1: 아, 그래요?
0: 예.
1: 아니, 근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3: 안은 내부는 우리가 뭐 편하게 새로 해도 되니까 새로 고쳐서
1: 아,
3: 와야 되지.
1: 결혼하면서 사셨던 그 집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생활에 맞게.
2: 12년 전부터 보수가 진행 중인 이 집은 안채만 부분 수리와 보수를 마친 상태인데요. 중사랑채와 고깔이 있는 광채 등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1: 부분 교체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0: 예.
1: 근데 이 정도의 정말 문화재급의 그 건물이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0: 전부 다 뜯어가지고 번호를 매겨서 썩은 거는 도리내고 끼우고 맞추고 영 못 사는 거는 갈아넣고 설계대로 하나하나 끼워 맞춰 나가는 겁니다.
1: 근데 그 문화재가 아니면 아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수해서 쓰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네요.
0: 새로 짓는 게 낫지.
1: 아,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나아요? 예.
0: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거지.
2: 원래 춘향목이 버금갈 고재가 없어 새 목재를 썼다는데 시간이 더 해져야 제멋이 나겠죠? 한때는 도심에 살기도 했지만 옛집들을 지키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부분인데요.
1: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사시는 집이 바로 이 집인 건가요?
0: 네, 예, 맞습니다.
1: 새로 지은 집 같은데?
3: 예, 새로 지었습니다. 원형 보존 지역이라서 문화재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1: 네.
0: 원형대로, 위치도 그대로.
1: 대문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예. 또 좀 점잖고 예. 이 집의 어떤 기품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아, 왜 저희 주춧돌을 예. 좀 이렇게 반듯한 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자연돌을 그대로 쓰셨나?
0: 예. 자연색으로 했을 때는 나무를 거기에 자연색대로 다듬어가 했으니까 네. 그것이 받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밀리 나오지도 않고 밀리 들어가지도 않고.
1: 요 자연석을 쓰면 정말 이렇게 원형으로 파야 되니까
0: 예, 예. 예,
1: 구조적으로 예. 좀 더 안정감이 있게 되겠네요.
0: 그렇지.
1: 아
0: 예.
1: 그런 또 이유가 있었군요.
0: 예, 예.
1: 집 내부도 한번 예, 어떤지 예. 들어가 볼까요?
0: 예, 예. 들어가죠.
2: 마을의 고택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은 집이랍니다. 우선 대문채를 지나면 제일 먼저 사랑채가 반겨주고 사랑채와 헛간의 사이길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가면은 안채가 소박하게 버티고 있지요.
1: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산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잖아요.
0: 예.
1: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 사셨던 집보다 이 집이 좀 앞에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산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0: 예.
1: 그래서 이 사랑채로 좀 그 기운을 막아주고
0: 예.
1: 이렇게 사이에 보이는
0: 예.
1: 공간이 좀 이렇게 숨통을 트인다고 할까요?
0: 그 옛날에는 폭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무 개방식만 나가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1: 않는구나.
0: 이 가두는 역할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터가 좋게 만들려면 뾰족한 부분은 오래 내요. 오래 내고 담을 그 담 밖으로 내놔요. 그렇다고 해서 팔 때 그 땅 안 파는 건 아니라요. 그 자리를 나무로 가루든지 담을 막아서 가루든지 해서 신경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명당입니다.
2: 풍수적으로 복을 담당한다는 마을의 주산을 바로 앞에 둔 이 집. 과연 그 덕을 좀 봤을까요?
0: 큰애는 그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두째가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셋째는 대구 한의대를 다니는데 우리 애들이 학원에 안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안에는 예, 연고대 나가는 빛을 못 봅니다. 뭐 열촌 이내에 뭐 쭉 애들이 예, 거의 뭐 서울대고 뭐 이런데 예, 예, 전부 그렇습니다.
2: 예나 지금이나 자식 잘 되는 것 이상의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더 좋은 이 집에 출가한 자식들도 자주 올 수 있도록 사랑채의 내부 공간도 요즘 식으로 생활하기 편리한 게스트룸으로 바꿨다는데요.

0: 자연과 함께하는 한옥의 장점은 그대로죠. 이 집의 주요 살림집인 안채. 아니, 그런데 안 어울리는 게 있는데요?
1: 근데 이 태양광 전지판으로 이렇게 처마를 만드는 거는
2: 전기 설치법이 특별법이 생기가지고
1: 아, 그래요?
2: 이 전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코로 되어 있습니다.
1: 요새 이제 태양광 전지판들을 많이 설치를 하시니까 예. 고민이거든요.
2: 예예. 예.
1: 뭐 한쪽 주차장에 놓고 쓸까 뭐 어떻게.
2: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형 보전 지역은 비가 이렇게는

0: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가리개가 자동으로 돼가지고 좀 보기는 그래도.
1: 아니 근데 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2: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전통 한옥은 겨울철 난방이 가장 큰 애로점인데요. 이 집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루와 천장의 단열부터 이중창까지 꽤 고심을 했다는군요.
1: 제 발바닥은 따뜻하지가 않거든요. 온기가 없는데 여기는 온도를 안 하셨던 거죠?
3: 지을 때 저는 이 마루를 밑에다 볼레를 깔자 했거든요.
1: 아~
3: 깔자 그러니까 네. 한옥의 백미는 대청마루라고 그건 절대 안 된대요.
1: 아 그래요?
0: 한옥에 가장 좋은 게 마루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 딱 들어올 때 딱 냄새 맡으면은요 솔향기가 확 납니다.
1: 네 맞아요.
0: 그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데 구태여 세면으로 바를 필요가 어딨니?
3: 집 지으신 분도 대청마루 말고 보일러를 깔면 네. 훨씬 생활하기 좋다고.
1: 아니 아버님 좀 이렇게 말씀도 좀 요청사항이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0: 아니지요. 지금 아무 불편 없지요.
1: 아 그래요?
0: 바로 이게 라디에다나 또 전기장판을 했을 때 경비는 조금밖에 안 드는데.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급스러워 보이고 따뜻한 느낌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바닥 난방은 포기하기가
0: 예, 이거 계속 오늘 하루 정도 해놨다면 따뜻할 겁니다.
1: 근데 저는 좀 차가워요 발이.
0: 금방 피웠잖아요. 이 남자가 남자를 좀 못 믿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2: 결국 남편의 남다른 대청마루 사랑으로 보일러는 포기했지만 과거 추운 한옥에서 시집살이를 해야 했던 아내를 위해 주방과 안방 등 나머지 공간들은 현대식을 가미했답니다. 방 안에는 수납을 위한 붙박이장까지 마련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욕실도 실내에 두었죠.
4: 이게 뭐지? 이거 왜 안 열려?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2: 어린 손주들도 할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오는데요. 올 때마다 신기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4: 이게 뭐지?
0: 뭐하노?
4: 이게 뭐예요?
0: 아 이거 열쇠 이거 여는 건데 열어볼까?
4: 네.
0: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어이쿠 됐다. 그럼 한번 열어봐.
4: 열쇠는 철인데 왜 굳이 이거 나무로 했는지.
0: 나무가 많았고 철이나 이런 게 적어가지고.
4: 신기해요.
2: 옛 물건 하나로도 손주들과 소통이 가능하네요.
5: 그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되네요. 아니면.
0: 예, 예, 그렇죠. 저거가 사는 모습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모습이 약간은 틀릴 거란 말입니다. 세대의 차이가 남으로써. 처음에는 잘 몰라도 차츰차츰 그게 익숙해지니까 친밀감도 나고 사람 사는 맛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2: 세대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집안의 복이 아닐까요?
3: 복을 짓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항상 즐겁게 뭔가 이제 희망도 있는 것으로 추구한다는 거, 그런 의미가 복을 짓는다는 거 아니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2: 흔히들 복이라 하면은 오복을 말하곤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행복이 아닐까요?

0: 근데 이 마을 이름이 되게 특이하게 묘골이에요. 정말 묘하다 할 때 묘자라고 하는데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좀 묘한 것 같아요.
1: 이곳 묘골 마을은 조선 전기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과 관계된 마을인데요.
0: 안녕하세요.
2: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예,
2: 반갑습니다. 이거 귀한 손님이 오시면 비가 온다던데.
0: 아, 그래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육신 중에 한 분이신 박팽자 연자 어른의 18대 손 박돈규입니다. 육신사 사당이 있다 해서 육신사 마을이라 하기도 하는데 552여 년 전부터 박씨 집성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풍수가들이 여기를 다녀가는데 자궁트라 하시면서 바깥에서는 마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2km 정도 들어와야만이 마을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아주 묘하다 해서 묘골로 되어 있고
1: 박팽년의 며느리가 이 마을의 은신에 출산한 아기를 노비와 바꿔 가문을 이었다죠. 태고종은 그렇게 살아남은 박팽년의 후손 박일산이 99간 종택을 짓고 이 마을에 정착했던 자취가 담긴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건축물입니다. 풍수적으로는 마을이 좌청룡 500호의 길지라는데요.
2: 정막강산입니다. 아주아주 고요하니까 풍수의 그 지기, 정신적으로 내려오는 철학 이런 것들이 주위 환경에 의해서 주로 학자들이 많습니다.
1: 그 역시 대학과 지역서당에서 인재를 육성해왔다는데요. 마을 위쪽의 자리에 운경정사라 불리는 이 집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0: 너무 단아하고 네. 아름다운 한옥이 있네요. 네,
2: 큰 사랑채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태고중 정자가 있습니다.
0: 아, 예.
2: 거기가 이제 큰 집이다 보니 거기보다 크게는 지을 수가 없고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져 있고
1: 건축주의 8대조 어르신이 300여 년 전 지은 집을 지난 2011년에 복원해 현재의 사랑채와 안채까지 중건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고향과 가문을 지키라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낙향을 했다는데요.
2: 평소에 저는 사랑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있으면은 여기를 떠나가지고 행동했던 것들이 조상님 거처하는 집에 내가 있으면서 그걸 바르게 했나? 혼미했던 것이 맑아집니다. 우리 동기생들 이렇게 만나면은 야 너는 늙지도 않네. 세상 거꾸로 간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1: 옛 선조들이 지냈던 그 옛날 사랑채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안채는 고풍스런 전통 한옥의 외경에 현대적인 요소들을 가미했다는데요. 특히 단열을 고려해 유리와 이중창을 설치했답니다. 하지만 천장의 대들보와 석가래만큼은 고수했다는데요.
0: 예전에 지어진 건물 같지는 않은데요. 한옥이긴 하지만.
2: 손자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걔네들도 여기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대 생활에 맞게끔 네. 조금 구조 개선을 했습니다.
0: 지금도 춥거든요. 네. 근데 만약 이거 이중창 없고 이랬으면은
2: 그렇죠.
0: 아, 저도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예, 여기 하루를 보내기는커녕 그냥 잠깐 한옥 좋네요 하고 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2: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그대로 힘들더라도
0: 참아라.
2: 그대로 참으라 하지만은 몇 번 참아봤지만은. 도저히 내 손자, 손녀가 와서 자기 생활에 부합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0: 네. 우리가 뭐 문화재청

0: 홍보 광고 찍는 것 같은데.
1: 그렇게 겨울에도 따뜻할 뿐 아니라 방과 주방, 욕실도 마치 아파트처럼 동선이 연결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꾼 것입니다.
2: 생활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전부 아궁이로 해서 방에 군불을 떼고 1년 365일 계속 쓰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쓰다가 쓰게 되면 그 안에 가스가 차여가지고 불을 떼면 폭발을 해버린대요. 신구가 겸비가 돼야 되겠죠. 옛날에 그 생활하던 것도 받아야 되겠고 좋은 거는 받고 또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1: 한옥의 멋을 해치지 않는 부엄이에서 살기에도 편안한 집을 원했다는데요. 그러면서도 집안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을 함께 두었답니다. 또 나무 한 그루도 허투루 심지 않았다네요.
2: 제 여기 지금 수목이 예전에 집을 비워뒀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막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추억을 다 살려가지고 중요한 회화나무도 살리는데 병치료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조경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 생전에 조부님이 좋아하셨던 매화와 배롱나무, 소나무 등 계절마다 어울리는 뜰을 가꾸는 일에도 정성을 다해왔다는군요.
2: 다른 집과 달리 저는 전통을 살려서 그대로 문화재 관련하는 업체에다가 시켜서 굴토 작업을 해가지고 원형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 주춧돌 하나까지도 찾아내 문헌과 고증을 토대로 최대한 원형 그대로를 살렸다는데요.
2: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중사랑채 6년 시절을 보냈던 집이옵시다. 예전에 어른들이 사시던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 안식구는 안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답답하다. 제 자식들은 네. 아빠 여기 수영장 만들자.
0: 아 수영장이요?
2: 네.
0: 아 아이디어가 기발하긴 하네요.
2: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네. 복원하고 싶어요.
0: 아.
1: 과거 이 자리에 있었던 중사랑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은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는데요.
2: 며칠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니까 설 차례 때나 기제사 때 지방을 일일이 서서 메시고 있습니다.
1: 문득 기억 저편에 옛집과 어르신들을 떠올려 봅니다.
2: 조모님이랑 백모님이랑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삼시세끼 밥 못 먹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그 어른들이 안 드시고 우리한테 줄 때 그때 마음 지금 생각하면 그 추억은 정말 가슴 아리한 부분이 있죠.
1: 도시에서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고향 마을로 내려온 또 다른 이유는 마을의 빈집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는데요.
2: 내화하는 인구수는 혈족들, 시족들이 다고 3분의 2는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고 교육 환경이 절대 안 되고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1: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집도 마을도 오롯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묘안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이 마을에 좋은 이웃들을 맞이한 거죠.
3: 안녕하세요.
4: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0: 아, 예, 예.
4: 아이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0: 아, 예. 아, 저희 네, 반갑습니다.
2: 이분이 전통 한옥을 좋아하시고, 예. 이 문화예술을 다루시는 분인데.
0: 아, 저는 복장만 보고.
4: 아하, 예.
0: 서장 선생님이시거나.
4: 40년간 전통 지연을 연구하고 있는 황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골입니다. 첩첩 산골인데, 태어나기를 그곳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한옥집이니까 군불 때는 방에서 태어나가지고 항상 그 온돌방을 그리워하고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이 한옥에 매우 빠져있죠. 저거 결이 나 있는 자연 갈라져 있는 모습, 자연적으로 누가 하지 나 이때 옹이가 생기는 모습 정말 아름답잖아요. 한옥집에 살 것이 다라고 오늘 수근으로 제가 생활을 왔었어요.
5: 여기서 지금 사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4: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뭐 며칠 안 됐습니다. 보험은 안 되십니다. 아직 전기세도 한 번 안 내봤습니다. 며칠 안 되십니다.
1: 전통 지연 장인으로서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요.
4: 대구 근교를 그 10년을 다녔습니다. 가장 여기가 최고입니다. 또 기운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고 그래서 내 뼈를 여기 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1: 평생 로망이었던 한옥의 거주 공간과 작업실을 동시에 마련하게 됐다는군요.
4: 지금 이제 전세로 들어가 있죠.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 60이 넘어서 보통 시골에 그 한옥집을 짓고 보통 5억, 6억씩 두 자리가 짓습니다. 뭐 작고를 하시고 나면은 그 집은 폐허가 되게 되죠. 이런 틀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집에 하면 엄청나게 짜죠.
1: 몇골 마을의 남다른 기운에 이끌려 이 집을 구했다는 연장인. 대문체부터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0: 그 연에 이렇게 뭐가 그려서 붙어있던데.
4: 저기 이제 12지 상인데, 예. 우리 여기 남치현이라는 집을 들어오면은, 그 쥐띠 가진 사람, 뭐 쥐띠가 각자 12지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 집만 통과하고 갔다 나가면은 모든 애건 보내고, 복은 받는다라는, 그래서 대문 밖에 붙여놔봤습니다.
1: 그러게요. 12개 띠가 다 걸려있으니, 이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주요 생활 공간인 안채는 역시 생활의 편리를 위해 집주인이 개조를 했다는데요.
4: 지금 요 집도 이제 조금 개조가 된 상태라 가지고 그 불편하고 또 개조됐는 게 이 집도 화장실도 또 이게 원래 한옥집 화장실이시면 안 되거든요. 화장실 부분이 썩어요. 물이 튀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 2년, 3년마다 재보수를 해야 됩니다. 아,
0: 그렇죠? 너무 습기에 약하니까.
4: 네, 네, 맞아요. 네.
6: 저 요강도 있네?
4: 아, 예, 요강을 제가 10년 전에.
0: 화장실이 여기.
4: 한옥집에 가면은 저 요강 필요하다 싶어 구해있는 걸 뭐 여기 옆에 갖다 놨습니다.
5: 아. 리본레닝 하는 거는 반대하는?
4: 저는 반대합니다. 한옥은 한옥 맛이 있어야 되죠. 약간 뭐 겨울에 좀 추워도 방바닥 뜨시니까. 뭐 사치를 한다든지 뭐 방음을 하게 해서 사치 이런 건 안 하고. 순상 전통, 그건 원래 전통, 그 전통입니다. 그 이제 단지 이제 구두리, 구두리 이제 그럼 꼭 치면 저는 방 하나는 구두를 만들 겁니다. 굴뚝 올려고.
1: 한옥 본연의 멋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호지 문도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0: 그 선생님 댁처럼 약간 이중창호로 해서 네. 이 안에는 창호 하나 더 해서 좀 따뜻
4: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그 창호 그 만능 딱이 있는 모습이
6: 그거 삐끼고 바르고 하는데
4: 이사장님 그게 그 삐끼고 바르고 하는 그게 멋있다 관계네. 겨울을 준비하는 동절기 준비하는 그 기분이
6: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어.
4: 아 그거 변화 안 돼야 돼. 한 지만 있어요. 우리 그 이사장님 집에 마루에 그 얼마나 뭐죠 그 기둥 그 큰 소나무에 둘레 여는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은
6: 그래도 네. 네. 혼자 사시니까 네. 그래 하지만 나는 후속이 와야 되는데 안 고치면 안 된다 말이야.
4: 현대생활 해야 돼. 안 돼. 제가 무조건 전통맥을 살려야 돼.
1: 이 한옥 끔찍이 아껴줄 인자 한번 제대로 만났네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한옥에 왔으니 작업도 일사천리겠는데요.
4: 자, 우리 한국 땡이 본다.

0: 직접 작사한 노래라는데요.
1: 무지개 피는 눈마다 손이만 꿈을 싣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동안 하는 동안에 일반 콘크리트 속에서 만들 때 이 전통 연을 만나거니 좀 부끄럽죠. 진짜 전통의 맛을 진짜 연을 만들겠다.
2: 아, 내가 이렇게 나르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 저런 작품이 나왔는 거 보면은 기분이 날아가시는 것 같아요.
0: 연 하나만 잡으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장인이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연들을 만들지 참 궁금해지네요.
3: 이 집보다도 네. 또 아주 이렇게 쭉 내려온 길을 받은 집이 있어요.
4: 아, 이 집도 길을 받고 가는데.
3: 이 집도 길이 있는데 네. 더 좋은 기가 있는 집이 있어요.
4: 그래요? 네.
0: 묘골 마을에서 유독 관광객이 몰리는 집이라는데 뭐 겉보기엔 따로 대문도 없는 집이네요.
3: 기운이 좋은 전통 한옥입니다.
4: 아니 근데 이 근처에도 한복 대여하는 데가 있나 봐요. 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시네요.
3: 이 집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5: 아, 그렇구나.
4: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는데요. 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예, 반갑습니다. 집 앞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6: 한복 입은 김에 이제 사진 찍어준다고 원래 그래요. 젊을 때부터.
3: 이 집은 제 왕고모 생가입니다. 스님이 지나가다가 왕고모님을 보고 재벌가의 부인이 되겠다 이렇게 스님이 관상을 보셨어요. 그게 그 말이 시가리였는지 삼성재벌가의 창립자 이병철 회장님의 부인이 되셨습니다.
4: 오, 그래요?
6: 네, 박두울 여사.
0: 박두울 여사가 살았던 생가터에 2010년 옛 모습의 일부를 복원한 집인데요.
7: 이 말 안에 박두울 여사의 생가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습니다.
6: 저한테는 얘기했어요. 2년 전에야 좀 알았어요. 제가 처음 계약한 날, 근데 여기 이제 마루에 앉아서, 근데 저 앞에 있는 야트막한 산을 보는데 풍경도 예쁘고 마음도 안정된다는 느낌도 좀 들고 바로 그 다음 날 전화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0: 거부의 아내나 왕비가 나올 집터여서일까요? 마을에 심한 가뭄이 와도 이 집에 우물 만큼은 절대 마르지 않아서 온 마을을 살렸다고도 하네요. 평생 우리의 글과 말을 연구해온 국문학자이자 교수였던 부부는 이 집을 서거와 주말 세컨하우스로 마련했다는데요. 특히 남편은 한옥 학교에 다닐 정도로 한옥을 동경했답니다.
7: 이 집 정말로 좋습니다. 이런 집이 좋습니다. 그 색깔에도 보이고 참 부럽습니다. 박사님.
8: 저하고 바꾸고 싶다.
7: 이 집은 나만 쓰는 집이 아니고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꽃밭을 갖고 왔습니다.
6: 이 집을 그냥 그 폐허 같이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동네에 이제 포토존이 되리라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사람들이 꽃밭을 배경으로 그네에 앉아서 이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러셔요.
0: 스스로를 이 집의 관리인들이라 생각한다는 부분은 이 집을 정성껏 갖고 가고 있습니다. 어린 선주들이 찾아와 마을에서 마음껏 뛰어놀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부부. 집을 살리고 온기를 더하는 것은 역시나 사람일 테죠.
3: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행복한 것은 순리대로 살면서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6: 편안함, 안정감. 로망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넓은 마당을 손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
0: 결국 복이 있는 길한 집이란 사람의 정이 넘치는 그런 집이 아닐까요?
5: 한옥이의 집이 떠 있다고요?
9: 지금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만족을

0: 너무 좋은 조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회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기회인 줄 알았던 일자리, 벗어날 수 없었던 함정이었습니다.
1: 계약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랐습니다. 계약과 다른 일, 미뤄지는 임금, 불법 브로커, 약속과 달랐습니다.
2: 원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감옥,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인신명이었습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860-9095.
5: 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싸늘하다. 공포 영화의 주인공 등장? 영락없는 맹수의 모습인데요.

0: 강렬하게 포효하는 이 녀석의 정체! 어라? 귀여움의 대명사 웰시 코기인데요? 깜찍함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진실!
1: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자기가 완전히 여기서 왕이 된 거예요.
2: 내 걸 건들지 마라.
0: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폭군의 기세에 가족들은 안절부절인데요.
3: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얘가 으르릉 하면은요, 막 철렁해요.
4: 또 물리게 될까봐 이미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0: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4년간의 전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내기 출동합니다. 평화로웠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황급히 대전으로 달려왔는데요. 아, 오늘따라 더 긴장되네요.
5: 안녕하세요.
6: 네.
5: 네, EBS 새나기에서 왔습니다.
6: 네, 들어오세요.
0: 드디어 주인공을 만날 시간. 어휴, 깜짝이야. 아, 집에서 입마개를 하고 있네요. 제작진을 위한 배려일까요? 수문장처럼 집 앞을 막고 있는 녀석. 저기 우리 들어가서 얘기 나누면 안 될까? 이웃들한테 혼나겠다.
7: 안녕하세요.
0: 샴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제작진과의 만남이 여전히 불편한 샴푸. 이럴 땐 무기가 있잖아요.
5: 샴푸 간식 좋아해요?
1: 네, 간식 먹을 거는 그냥 최고예요. 그냥.
5: 간식. 간식! 간식!
0: 예상했던 반응과 달리 경계를 풀지 않는데요.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요. 어? 급기야 보호자한테 화풀이하는 샴푸! 먹고 싫으면 안 먹으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샴푸야, 그만 그만!
1: 그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다른 사람은 안 물어요. 네. 근데 저한테 물었는데. 아,
0: 벌써 20분째 대치 중.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아이고, 이러다 날 새겠어요.
1: 알았다.
0: 터져버린 시한폭탄처럼 속수무책. 입마개가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5: 이거 먹어, 먹어, 여기 있다.
0: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 손님이 오는 건 꿈도 못 꾼대요.
5: 그런데 지금 샴푸는 이렇게 입마개하고 목줄 한 채로 생활하는 거예요?
1: 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착용을 했던 거예요.
0: 무려 23시간 동안 입마개를 착용한대요.
3: 디오라, 이리 와. 디오리, 이리 와. 디오리
5: 친구 누구예요?
8: 아, 디오리라고요? 자, 우리 디오리 이쁘죠?
1: 얘도 파양되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0: 어머, 깜찍이 디오라, 반가워.
8: 디오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얘는.
4: 카메라가 너무 뭐냐? 엎드려. 엎드려. 할까 말까 하지 말고.
8: 여기, 앉아. 엎드려. 디오라, 여기, 먹어.
1: 얘는 겨우 이거 하고요. 샴푸 네가 해봐.
4: 샴푸, 앉아.
9: 자,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4: 엎드려. 빵야.
9: 으아.
4: 빵야.
9: 으아.
4: 빵야.
1: 옳지.
4: 엎드려.
0: 기다려. 멈출 줄 모르는 샴푸의 기다려. 개인기 공연. 눈치 보는 거야, 샴푸야? 어우, 귀여워라.
4: 먹어.
0: 손님 맞이할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
4: 빵야! 빵야!
0: 뭐죠? 슬슬 또 시작되나요?
4: 차렷! 차렷! 제대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손! 손 줘야지. 손! 이쪽도 손! 손! 또 승질내네. 또 승질내네.
0: 샴푸야, 그러면 안 되지.
4: 하지마.
0: 결국 또 분을 참지 못하고 엄마 보호자한테 달려드는데요.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죠? 시동이 걸리면 끝장을 보고 만다는 샴푸. 샴푸의 반응을 보니 입마개를 풀어주는 게 쉽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1: 저는 안 물릴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신감을 느끼긴 했는데 얘한테 그래서 공포나 이제 불안감이 생긴 것 같아요.
0: 한바탕 소동 후 또다시 짓는 샴푸.
2: 그만 짖어 엄마. 나도 네 주인이야.
4: 왜 짖어? 왜 짖어? 아빠인데.
2: 나도 네 주인이야.
0: 아빠와 사이가 서먹서먹한가 봐요.
2: 큰 관심을 알고 주방 들어갈 때 좀 관심 갖고요. 그리고 뭐 와이프 방이나 딸 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경계를 해요.
0: 친해지기 작전 역시 간식인데요. 그런데 어우, 뭐야? 깜짝 놀랐어요.
2: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0: 엄마에 이어 아빠한테까지 공격성을 숨기지 않는 샴푸. 흥분도가 높아졌는데요. 이거 피 아니에요? 설마 물리셨어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샴푸야, 그만해.
2: 나도. 아니, 이렇게 약하게. 엎드려. 이렇게 안 돼.
0: 아, 이래서 목줄도 하고 있는 거구나. 다행히 진정이 됐나 봐요.
2: 샴푸 같아, 샴푸.
1: 자기
2: 괜찮아? 응. 그냥 나는 찌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입마개 맨살에는 기막 이게 스크래치가 나요.
1: 왜 그러니 정말?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빠한테도 그러네. 봐봐.
0: 전쟁 같은 집안 어쩌면 좋죠.
7: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 집은. 이 집은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스트레스 시그널이 많이 보이고 뇌에서 대뇌 쪽이랑 변연계의 그런 컨트롤 자체가 아주 잘 안 되고 있어요.
2: 이럴 줄은 몰랐는데 오랜만에 당황스럽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제가 잘 못한 건지.
0: 샴푸는 괜찮아요? 많이 아팠겠다. 입마개 때문에 코에도 늘 상처가 가득. 안쓰럽고 걱정되시겠어요.
5: 그건 또 뭐예요?
1: 이거 하고 나면 그나마 조금 이 상처가
0: 싶다가도 바로 시작되는 샴푸의 경고.
3: 괜찮아.
2: 민나 씨 부끄러워?
3: 어. 이상해? 왜? 괜찮지? 편하지?
2: 하얀 걸로 바꿔 채우자.
1: 이 상태에서 뭘 주면 그냥 바로 물을 것 같아. 지금 눈빛도 경계하는 눈빛이라.
3: 괜찮아.
0: 불특정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보호자는 항상 샴푸한테 미안하대요. 왜 샴푸와 문제가 생긴 걸까요?
1: 샴푸는 그러니까 이전에 키우던 아이가 시추가 있었는데 그 시추 이름도 샴푸였어요. 네, 2018년 9월 13일에 폐암으로 하늘나라 갔거든요.
0: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샴푸 1호가 떠난 뒤 용기를 내서 샴푸 2호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2: 뭐 안 떨고 되게 씩씩했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되게 친근감 있게 잘 다가왔고 굉장히 귀엽다고 봐야 되나요?
0: 천진난만한 성격으로 가족에게 웃음을 주었던 샴푸. 행복했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21년 4월 30일 그때쯤에 생일 파티를 해주자 막 준비하고 그러려고 했던 참에 이제 입질이 처음 시작됐고.
2: 저 손 이런 게 이게 다 물린 거고 여기 다리 이렇게 막 보면 이 끌킨 거 다 이렇게 물린 거거든요.
0: 어휴, 더 큰 문제는 온 가족이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2: 경고성 입질이 아니라 묶어서 이렇게 뭐 비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죠.
1: 안 되겠다 이거는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아빠랑 희정이랑 저랑 같이 찾아갔었던 거죠.

0: 입질을 고치기 위해 찾은 훈련소.
1: 이건 학대예요. 효과도 없고 트라우마에 훨씬 약한 게 걔예요. 맥락을 모르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가족들은 이유 없이 나를 패대기 치는 사람이에요.
2: 저희 처음 갔을 때 막 내동댕이 치고 막 이런 모습들 보고 저희 좀 많이 놀랐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물림사고도 안 나고 하니까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3: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배웠어요?
2: 근데 그때는 초크체인 그거
4: 네,
2: 막.
4: 네, 초크체인이었어요. 훈련사분이
0: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던 샴푸.
5: 이제 가자 그러다가 여기가 으르릉 으르릉 하잖아요. 그러면 줄을 팍 쳐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안 가거나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당겨갖고, 그러니까 너무 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짧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좀 컨트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3: 좀 나아졌나요?
5: 그 다음부터 입마개를 못 풀었죠. 오히려
2: 되게 우선 막 으르렁대면서 공격성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5: 거기 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교정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0: 벌써 4년이 지났대요.
6: 나왔어. 하이파이브! 화이팅!
3: 지금 누구세요?
2: 아, 저희 언니예요. 샴푸랑 디오리가 제일 좋아해요.
6: 샴푸야, 일로 와.
0: 어쩐지 샴푸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6: 이렇게 안 하면 으르렁 하는데 요즘 안 하네. 응? 으르렁을 안 해. 맨날 으르렁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부야, 너 오늘 왜 그래? 문제견이 아닌 것 같아.
0: 아하, 샴푸가 이모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어유, 아주 푸짐하게 주시는데요.
2: 요즘 이모가 주면 잘 먹더라. 이거 언니 고구마. 이모가 주면 으르렁 안 되고 먹어.
0: 너 손으로 주면 화내는 거 아니었어? 샴푸, 너 사실 엄마보다 이모가 더 좋구나.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나 싶은 그 순간, 야, 샴푸야! 예고 없이 이모에게 달려드는 샴푸. 깜짝 놀란 보호자가 상황 수습에 나섰는데요.
6: 다쳤어? 아니야, 아니.
2: 앉아! 앉아! 먹을 때 본인이 마음껏 막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0: 공격의 이유가 식탐 때문일까요? 눈이 안 풀렸는지 다시 한번 이모에게 돌진. 힘이 어찌나 센지 끄떡도 안 하는데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샴푸가 화나는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어쩌면 좋죠?
6: 엎드려.
2: 샴푸. 샴푸.
6: 괜찮아?
7: 이렇게 물지 옛날처럼 못 물지. 그냥 스친 거지.
0: 샴푸. 샴푸야, 그만. 진정해. 그만. 야. 이모도 깜짝 놀라셨겠다. 괜찮으세요?
2: 못 살아요. 음악이 안 하고 못 살아요.
6: 무서워요.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얘가 으르릉 하면은요, 철렁해요. 다리도 크게 물리고, 지금 이쪽 팔 크게 물리고, 이렇게 이제 동맥을 피해가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물지만 않으면 엄청 귀엽고 예쁜 짓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으니까 키워야 되나 하고 고민도 많이 되고.
8: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0: 가족들에게 아픈 손가락이 된 샴푸. 다시 행복했던 나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9: 샴푸, 이제 산책 가자.
3: 잠시만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산책 갈 때는 입마개 풀고 가거든요.
3: 상상이 안 가는데.
2: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이게 진짜 샴푸 맞나?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0: 하루에 딱 한 시간 입마개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짜잔! 산책 나가는 건 아닌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샴푸의 산책을 위해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자, 샴푸야, 가볼까? 선두에 나선 샴푸. 답답했던 입마개가 없으니 얼마나 개운할까요? 뭐라고 샴푸야? 정답이라고?
1: 아유, 산책 잘하네. 왜 밖에서만 괜찮을까요? 나쁜 데는 다 집에서만 일어났잖아요. 집이라는 게 평화롭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얘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0: 여기서 잠깐! 샴푸에게 특이한 버릇이 있다네요.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알던 샴푸 맞는 거죠?
10: EBS 세상이 나쁘네요.
2: 누나가 마음에 드나 봐요.
7: 고마워 진짜.
11: 샴푸 같은 경우는 지금 산책하는 시간 이 시간만 빼놓고 입마개를 하고 있어요.
7: 어떡해, 그래서 여기가 상처가 있구나. 저렇게 순해 보이는 친구가 상상도 못했어.
12: 저기 아저씨 온다. 아저씨, 그냥 가지 말고 저 예뻐해 주세요.
13: 보통 직업이 아닌 것 같은데.
2: 사람이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한테 되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5: 저는 봤다. 이렇게.
0: 또 누굴 봤나 본데요? 평소에 자주 보던 누나 친구래요. 아는 사이라 더 반가워하는 것 같죠?
9: 아이고, 오랜만이네. 산책 나왔어? 샴푸야, 기분 좋아?
5: 기분은 네가 더 좋은 것 같아.
2: 바지가 다 젖었어. 흥분했어. 어떡해. 샴푸 좋아.
0: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천사견의 모습.
11: 산책하고 나면은 분위기도 조금 집에 들어갔을 때.
2: 네, 더 순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하고 들어가고 나면 자기도 이제 더 편하게 릴렉스하게 더 있고 그런 공격성이 더 누그러진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말 그대로 샴푸의 이중 생활이네요. 입마개 생활하는 샴푸를 보면 어때요?
14: 저는 입마개를 하고 있어서 기분도 잘 모르겠고 무서울 때도 살짝 있는데 밖에서 보면 늘 웃으면서 저한테 안겨줘서 잘 재밌게 놀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7: 다음에 또 보자.
5: 가.
7: 가. 아.
12: 누나, 다음에 또 봐요.
7: 간다. 내가 먼저 가야지.
0: 자, 이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샴푸만큼 엄마도 신이 난 모습.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더 행복한 샴푸를 위해 전원주택 생활을 고민 중이시래요. 과연 샴푸를 위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분 좋게 산책을 마치고
7: 괜찮아 샴푸야. 엄마가 시원하게 해줄게. 좀만. 아니야.
12: 발톱 깎기 싫다고요. 싫어.
7: 아니 아빠 일어나라니까.
0: 엄마 혼자선 어림도 없대요.
7: 아니 아빠 이렇게 안 하라고.
1: 빗질이든 목욕이든 귀 닦기든 이빨 닦기든. 근데 얘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요. 거기서 파국이 생겨요.
0: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아빠.
2: 자기가 깎을 수 있어. 내가 안 할게요. 얘 허리 불편하다.
5: 아, 내가 해보자고 해서 못 들어.
0: 결국 선수 교체. 그렇죠. 엉덩이를 받쳐줘야죠. 시선 돌리기는 잘하실 수 있죠?
2: 잘했다.
7: 아, 무서워. 죽을 것 같다. 됐어.
0: 아,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7: 아야, 아야, 아야. 엄마랑 못할 것 같아.
0: 아이고, 발톱 깎기 실패.
5: 사실 뭐 말만 보고자 반간자였죠. 어떻게 보면.
2: 아빠가 맨날 훈육하고 악역은 다 도맡아서 했거든요.
5: 입질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된 거죠. 야, 또 그러나 또.
0: 충전기 선을 본 샴푸가 예민해진 건데요. 훈련소에 다녀온 뒤로 전선만 보면 흥분을 한대요.
7: 샴푸하지 마, 앉아.
0: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7: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15: 발견된 적 있어요.
1: 지금 다 동공 확장돼가지고 이제 제정신을 잃은 상태. 교감신경이 엄청 흥분했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냥 무조건 서열로 접근하면서 애 혼내고 때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잘못된 전문가와 그걸 따라한 보호자의 잘못이에요.
0: 목줄 트라우마였을까요? 샴푸가 입마개를 착용한 지도 어느덧 4년. 나름대로 적응을 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점도 있다는데요.
15: 물 빨리 갖고 오란다.
0: 입마개 때문에 자주 목이 마르대요.
2: 물 먹자. 목 마르지?
0: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먹는 샴푸. 지켜볼 때마다 안쓰러우시대요. 먹을 때도 입마개를 차고 먹습니다. 식탐 때문에 밥 먹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대요. 그런데 좋아하는 간식을 앞에 두고 짖기 바쁜 샴푸. 엄마를 부른 걸까요? 간식 앞에서 얌전한 게 수상한데.
3: 지금 왜 짖은 거예요?
2: 아, 이게 제대로 잘 놔달라고요. 이게 이쪽 위로 좀 올려줘야지 먹기가 편하거든요.
0: 놀 때도 장난감을 무는 게 쉽지 않은 모습. 이럴 때면 입마개를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된대요.
3: 이렇게 잘 밀다가도
2: 갑자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하고. 사실 저 얘를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도 했어요. 산책을 가면서 막 어떤 때는 얘 놓고 가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고민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막 근데 우리 집에 온 생명인데 어떻게 막 고민할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얘를 어떻게 하나 막 근데 너무 많이 다치고 이러니까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우는 개를 누가 키우겠어요. 진짜 못할 짓이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마스크를 쓰고.
0: 입마개 없는 샴푸의 견생 가능할까요? 그날 저녁 가족이 식사를 마쳤는데요. 갑자기 엄마 보호자를 막아서는 샴푸. 또 순식간에 야수로 돌변합니다. 갑작스런 샴푸의 반응에 엄마도 당황. 샴푸야, 누나 방에 무슨 문제라도 있니? 이게 뭐예요? 샴푸가 그랬다고요? 모든 문틀을 다 긁어놓은 모습. 이유가 뭘까요?
3: 지금 왜 그런 거예요?
2: 희정이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래요.
0: 방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다고요? 급기야 제작진까지 모두 접근 불가.
1: 지금 딸에 대한 소유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딸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보호자고 다른 가족들은 어느 정도 적이에요, 적.
0: 사실 샴푸의 어렸을 적 주 보호자는 누나였는데요. 친구처럼 지내며 언제나 샴푸의 편이 되어주었대요.
8: 근데 막 처음에 물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막 엄청 혼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 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2: 그때 아빠 말은 매운맛을 보여서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얘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했던 게.
0: 원래는 함께 잤지만 침대에서 입질 사고가 벌어진 후 분리수면을 하게 되었다는 샴푸. 오늘따라 샴푸가 더 외로워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15: 빨리 달라고 지금 그러나봐.
0: 어김없이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양보 없는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샴푸를 위해 훈련을 가르치고 싶으시대요.
2: 앉아. 안 준다? 안 준다?
0: 하지만 샴푸의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SNS에서 나온 방법을 다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 앉아.
16: 엎드려! 엎드려!
0: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샴푸의 공격성.
16: 샴푸 하우스! 하우스! 샴푸! 하우스! 들어가!
0: 밥은 먹고 싶고 캔넬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는 샴푸. 함께 살려면 규칙이 필요할 텐데 어렵네요.
16: 나오지 마. 들어가. 나오지 마. 들어가. 그래도 안 줘.
12: 안 준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16: 엎드려. 엄마한테 공격하는 개를 누가 줘? 어? 들어가. 하우스.
0: 한참 뒤에야 캔넬로 들어간 샴푸. 기다려. 지켜보는 보호자 기다려. 마음도 안쓰럽다는데요.
2: 얘가 주인인 거죠. 저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0: 이제 흥분이 가라앉았나 봐요.
2: 알지.
0: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을 맛있게 먹는 샴푸. 샴푸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2: 누구보다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케어하는데 왜 나한테 이럴까 되게 야속하고 믿고 막 그럴 서운할 때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저 이거 안 하고 얘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안 아프게. 그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저는.
5: 갑자기 입질하는 거 하고 얘가 갑자기 귀여우고 순응하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이유 하고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0: 샴푸의 입마개 벗기 프로젝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결의를 다지고 달려온 설쌤 잘 부탁드립니다.
17: 네.
18: 네, 안녕하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18: 역시 웰시코기라 울림통이 아주 크군요.
17: 안녕하세요.
18: 너구나. 들어갈까요?
17: 네. 네.
18: 가자. 들어가자. 벌써 입마개랑 딱 줄을 다 착용하고 있네.
17: 네, 네.
18: 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데? 어? 근데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하네? 응? 사람을 너무 좋아해? 눈빛도 그냥, 어?
0: 어? 세상에, 설쌤을 정말 좋아하네요.
17: 놀아달라고.
18: 맞아요.
17: 예.
18: 네. 놀아달라고요.
17: 예. 네.
18: 그랬어. 어? 불편하지, 이거 하고 다니는 거. 어?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내가 환대 받아본 것도 또 오랜만인데? 보호자님들은 많이 물리셨는데.
17: 네.
18: 디올이 물린 적 있어요?
17: 안 물었어요.
18: 그쵸?
17: 둘이 사이 너무 좋아요.
18: 그 이유를 생각해보자고요. 얘가 그냥 미친 개고, 네. 미친 공격성 있는 개라면.
17: 네.
18: 그냥 다 물었듣지. 가족들은 물고.
17: 네.
18: 개는 안 물고. 또 외부인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명확하게 뭔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원인을 찾지 않으면 문제는 지금처럼 산으로 갑니다.
0: 자, 이제 차근차근 원인을 파악해 볼까요? 일상 속 샴푸의 모습을 통해 민감성과 좌절 경향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신중하게 답변하는 보호자. 먼저 민감성 평가는 어떨까요?
18: 제가 많은 아이들을 이거 채점을 해봤는데 최고 점수 나올 것 같은데.
2: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18: 맞아요. 제가 괜히 검사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는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는 테스트예요. 높으면 4.9 초과예요.
2: 네.
18: 근데 6.43이 나왔어요.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샴푸는 엄청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이 점수가 높게 나온 애들은 절대로 체벌적으로 하지 말아라. 나빠지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센서리 프로세싱 센스티비티, 감각 처리 민감증이라고 해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 보호자가 잘못 키웠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기질적인 면이 강해요.
8: 그러면 이게는 이제

0: 평생 다 이렇게 맘대로 만지고 같이 자고 이럴 수 없어요?
1: 그런 거는 저는 추천 안 해요. 근데 약 먹으면서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자고 이런 거는 디올이랑 하세요. 얘는 그렇게 태어난 애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타협해야 돼요.
2: 약을 먹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상태가?
1: 덜 예민해져요. 이런 감각을 조금은 둔감화시켜줘야지 얘도 인간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더 편하고 보호자도 편할 거예요.
3: 다음은 좌절 경향성에 대한 평가. 왜 그렇게 심각해요, 설세?
1: 뭐 이거 더 채점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엄청 높게 나와요. 우리가 많이 화내는 이유 중 이유의 대부분이 좌절입니다. 기대 좌절도 엄청 높아요.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안 나오면 화내요. 그래서 간식 줄 때 빨리 안 던져주고 손에 잡고 있으면 그리고 손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을 거예요.
3: 이대로 입마개를 벗을 수 없는 걸까요?
1: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은 서로 조금만 소통이 되고 서로의 신뢰관계도 형성이 돼야 돼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보호자님들도 얘가 안 물 거라는 신뢰가 생겨야 되고 얘도 보호자님들이 나를 그렇게 혼내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생겨야 돼요. 이 두 개가 맞아졌을 때 입마개를 벗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저희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 많아요.
3: 설쌤의 응원에 힘입어 솔루션을 진행해 볼까요? 샴푸약 준비됐지? 우리 잘해보자.
4: 샴푸?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3: 어휴, 이거 보세요, 설쌤.
4: 하지마, 하지마. 엎드려, 엎드려.
1: 가만히 계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원래 잘하던 거 앉아나 엎드려 같은 거 단호하게 딱 한 번만.
4: 엎드려!
1: 소리 안 질러도 돼.
3: 한 번 화나면 말릴 수 없는 샴푸.
1: 지금은 완전 신뢰관계가 완전히 헝클어졌어요. 사춘기 때 사춘기 세게 겪는 아이들의 아이들과 부모같이 돼 있어요.
3: 이번엔 저항도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겁이 나는지 뒤로 물러서지만 짖는 걸 멈추지 않는 샴푸. 딱 보기에도 그 집이 세 보이죠? 그 순간!
1: 네. 지금 딱 누구한테 도망가냐면 따님한테 도망가거든요. 얘가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혼났어. 완전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한테 뭐만 하려고 하면 행동이 완전히 변해요.
3: 설쌤에 대한 경계심도 올라간 상황. 얼른 흥분도를 낮춰야겠어요.
5: 냄새 맡았어. 신났다. 맛있겠다. 냠냠냠냠 맛있겠다.
1: 그런 것도 최대한 줄여야 돼요.
5: 네, 알겠습니다.
1: 얘한테는 깔끔하게 소통해야 돼요. 최대한 깔끔하게 소통 대화.
5: 이제까지 너무 심하게 대했다, 내가.
1: 그러면 얘는 민감한 아이라서 정보에 과잉이 생길 거예요.
6: 봐봐.
4: 앉아.
6: 오, 좋아.
4: 기다려. 기다려.
7: 빨리 주세요. 맛있는 냄새 나요.
4: 기다려. 옳지.
1: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게 필요해요. 네. 우리 보호자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샴푸랑 보호자님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게 돼야 돼요.
3: 약도 잘 먹는 샴푸. 약 먹는 건 걱정 없겠어요.
1: 지금 눈빛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항상 흥분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뇌가 본능적인 게 막 끌어오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5: 네.
3: 약을 먹은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1: 약을 먹어서 조금 흥분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손으로 주는 연습이 되면 진짜 좋긴 해요. 앉아. 기다려. 반응을 한번 볼게요. 네. 옳지. 이 정도 느낌으로 갈 거예요. 생각하는 머리를 이용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를 시키고 손으로 줘볼 거예요. 샴푸, 일로 와봐. 앉아. 기다려.
3: 오, 평소보다 얌전하네요.
1: 옳지. 지금 약간 으르렁 하려다가 참았어요.
3: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
1: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0: 게 있으면 우선은 감정을 바꿔야지만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으르렁거리고 이러는 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내가 하는 행동, 얘가 싫어했던 행동과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만 도와주는 거예요.
1: 이번에는 엄마 보호자 차례.
2: 기다려? 기다려?
0: 네. 좋아, 좋아.
2: 기다려?
0: 네.
2: 옳지.
0: 좋아요. 네. 지금 되게 좋았고요. 지금 되게 미세하지만 저는 샴푸 행동이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뒤로 가요.
2: 네. 그러니까 알아서 뒤로 가네요.
1: 정말이네. 스스로 거리 두기를 하는 거야?
0: 자기가 네. 뒤로 가고 있어요.
2: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예전 같았으면 지금 바로 튀어왔습니다.
2: 기다려?
0: 네, 좋아요.
2: 기다려? 옳지.
0: 아, 저 괜찮아. 좋았어요. 얘 조금씩 참는 게 보여요. 그냥 이거를 이제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그냥 길게 안 해도 돼요. 하루 5분, 뭐 3분, 5분 이렇게만 해도 돼요.
2: 그냥 꾸준히 해요.
0: 네네. 그리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으르렁거린다고 준다고 해서 더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1: 오, 시작이 좋은데요?
0: 지금 보호자랑 보호자가 있는 영역에 대한 소유 공격성을 좀 보이는 모습도 영상에 있었거든요.
2: 네.
0: 따님한테 가장 강했던 것 같으니까
2: 네.
0: 따님이 한번 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 샴푸. 누나 바라기가 따로 없습니다.
2: 제가 들어가 볼게요.
3: 어, 안 돼! 엄마는 못 들어가!
0: 이런 반응이에요?
2: 네.
0: 평소에도?
1: 방법이 있을까요, 설쌤?
0: 간식 좀 있으시죠?
2: 네.
0: 간식도 한 번만 줘보시겠어요?
3: 어? 간식이라고? 하우스로 가자!
0: 쟤 이거 잘 가르쳤는데요?
2: 네, 그냥 들어가요, 알아서.
0: 간식 있으면 들어가는 거죠?
2: 네.
0: 이거 기본 교육을 잘 해놨는데 이걸 안 써먹으시네. 좋은 걸 잘 가르쳐놓고. 이걸 이제 문제 행동이나 실생활에 응용만 하면 돼요. 기다려 하고요. 조금씩 뒷걸음질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줄 거예요. 잘 먹었으면 다시 기다려 하고 점점점점 따님 방으로 갈 겁니다. 네 단계를 거쳐서 할 건데 직접 따님 문까지 열었다가 돌아오세요.
2: 기다려.
0: 네.
1: 캔넬 바로 앞인 1단계부터 조금씩 시야에서 멀어지기 시작. 최종 4단계에선 문소리까지 들어볼 건데요.
2: 기다려.
1: 최대한 샴푸를 자극하지 않는 게 포인트. 맞죠, 설쌤?
0: 얘가 공격성을 보일 일, 싸울 일들을 안 만들어서 길게 끌으면 얘도 마음이 편해지고 신뢰감이 형성이 돼요.
2: 신경전 버릴 필요가 없게.
0: 없어요. 그리고 얘는 공격성을 안 보이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내 뇌에서 그게 사라질 때까지.
2: 근데 똑같이 동물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0: 맞아요.
2: 네.
0: 난 사람인데 네. 개처럼 싸운 거예요.
2: 네, 맞아요. 기다려.
1: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
0: 기다려 하고 이제는 한 번에 가보세요.
2: 기다려.
0: 네, 한 번에 가보세요. 따님한테 문 열고 따님 방 들어가 보셔도 돼요.
1: 마침내 4단계까지 훈련 완료. 네, 어우, 샴푸야, 너 제법이다.
0: 옳지 하고 칭찬하세요.
2: 옳지.
0: 네.
1: 샴푸 참 잘했어요.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수학하듯이 응용해서 맞춰나가야 돼요.
2: 아, 네.
0: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2: 아, 예, 알아듣겠어요. 네. 앉아.
1: 훈련 우등생 샴푸를 위해 심화학습을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번엔 입마개도 풀어볼 겁니다. 짜잔. 샴푸도 깜짝 놀랐구나.
0: 자, 이번에 뭐로 할 거냐면 하우스 안 시키고
2: 네.
0: 우리 저랑 같이 가볼 거예요. 갔는데 따라오잖아요.
2: 네.
0: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 시키고 들어가 볼 거예요. 얘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따라올 거예요.
3: 어, 엄마 어디 갔어요? 나도 갈래.
0: 자, 여기서 앉아 기다려 시키자.
2: 앉아 기다려.
0: 네. 그리고 이렇게 딱 기다려 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기다려 계속 시키고.
2: 기다려.
0: 네, 좋아요.
1: 흥분하지 않고 잘 기다리는 샴푸.
0: 옳지, 이거예요. 지금 목소리도 엄청 좋아요. 네. 나오세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은 뒷걸음질 쳐서 가죠? 나중에는 그냥 편하게 다닐 수도 있어요.
1: 반복은 필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여기서 기다려 시키세요.
2: 기다려.

0: 흔들림 없는 자세의 샴푸. 간식 먹는 포인트를 벌써 아는 것 같아요.
1: 나오셔서 옳지.
2: 옳지.
1: 네, 이거예요. 이거 얘한테 이게 재밌는 놀이가 되고 계속 보상이 돼야 돼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2: 하우스.
1: 내 생각에는 이거 약 먹고 이렇게 해서 이거 손으로 주는 것만 꾸준히 연습시키면은 입마개 전혀 안 해도 되겠는데?
0: 훈련 태도도 너무 좋았던 샴푸.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볼까요? 설쌤과 함께하는 산책 시간. 어때요? 산책 잘하죠?
1: 야, 산책은 뭐 거의 100점이네. 그리고 냄새는 충분히 맡겨주셔도 됩니다.
2: 네.
1: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냄새를 맡았을 때 스트레스가 풀려요.
2: 네. 근데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데 괜찮을까요?
1: 괜찮아요. 저는 어느 정도 너무 심하게 토 안 하면 풀도 먹으라고 해요. 진짜 위험한 것만 아니면 저는 얘한테 맡겨라. 그리고 자꾸 안 돼 하고 뺏으려고 하면 그게 소유 공격성을 더 높이는 일이에요.
0: 오, 산책만큼은 샴푸를 믿어야겠네요.
1: 저는 줄 조금 더 길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2: 저 길게 하다가 그 뭐 2m 이내 그거.
1: 네, 이거 지금 2m보다 짧을 거예요.
2: 네.
1: 근데 워낙 잘하는 아이니까 저는 네. 추천하는 거는.
2: 더 길게 해도 될까요?
1: 네.
2: 네.
1: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세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샴푸! 샴푸! 옳지.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좀 앞으로 가면 줄 조금씩 길게 하면서 따라가주고 이럴 때 얘 냄새 맡거나 그러면 내가 속도 쫓아가서 줄 이렇게 잡아주고. 아유 잘해, 아유 잘해. 야, 산책은 우리 집 강아지보다 잘한다.
0: 잠깐의 산책으로 광합성도 받고 엔돌핀도 돌고 일석이조. 산책 후에 마시는 우유 한 잔이 그렇게 맛있다네요. 정말?
3: 처음에 그 오해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 자체가 좀 잘못됐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샴푸가 트레이닝 하는 걸 보니까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약 먹으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교육들 꾸준히 하면 6개월 이내에 입마개 벗고 사는 샴푸를 보실 수 있어요.
2: 감사합니다.
3: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아침에 그랬거든요.
1: 네.
2: 기대를 많이 했다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샴푸한테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하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진짜 소중히 잘 한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1: 네.
2: 우리 정말 감사해요.
1: 따님은?
4: 그냥 샴푸가 그냥 미친 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쌤이 이렇게 이유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샴푸랑 잘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1: 네, 꾸준히 계속 잘 도와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2: 네, 네. 진짜 꾸준히 할게요. 네,
1: 화이팅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솔루션 후 종종 입마개를 벗고 있다는 샴푸네.
5: 기다려.
0: 흥분도와 공격성도 많이 가라앉았대요.
5: 그렇지. 기다려.
0: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니기에 엄마와 샴푸의 맹훈련이 진행 중인데요. 어휴, 우리 샴푸 멋지다. 이미 누나방은 엄마한테 양보한 지 오래. 이 어려운 걸 샴푸가 해내네요. 스킨십은 샴푸가 원할 때만 해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샴푸야, 영원히 입마개를 벗을 수 있도록 더더더더더 노력해보자. 알았지?

안 돼! 이리 줘!

0: 중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비옥한 땅 페르가나벨리로 갑니다. 수도 타시켄트를 벗어나면 창밖 풍경이 금방 달라집니다. 빽빽한 건물들 대신 산과 구릉이 끝없이 펼쳐지는 지대, 언덕들이 살짝 비켜준 길을 따라 페르가나벨리의 깊은 품으로 들어갑니다.
1: 오, 이 앞에 보니까 굉장히 상점들이 많은데요. 아, 음식점인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전통빵인 파티르를 판매하는 곳이네요.
0: 타시켄트에서 페르가나벨리의 도시 남한간을 잇는 도로에는 우리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 있는데요. 휴게소라기보다는 빵가게입니다. 전통 화덕까지 줄줄이 설치해 놓고 제대로 빵을 굽고 있는데요.
1: 안녕하세요.
2: 파트 비레레몬?
1: 까까이 라지니체 뭐 딱고에.
2: 분은 스피치한이 파트 요글레. 무피아즈레 파트. 분은 사치크 파트. 마무는 스 돌타레. 분은 스 다마시니 사리 요글레. 영국 마그즈레 카이마올리라름 잠바.
0: 남한간에서 즐겨 먹는 납작하고 기름진 빵 파티르입니다. 빵사랑 지극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파티르는 별미로 통합니다. 페르가나벨리 대표 농산물이 면화인데 수확을 마치고 남은 목화가지가 이렇게 쓰이네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먹는 빵이지만 파티르 하면 남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대표 음식입니다.
1: 하루에 3천 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0: 파티르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빵 논 중에서도 고급 메뉴에 속합니다. 맛있는 음식의 기본이 신선한 재료와 요리사의 손맛이죠. 남한간은 예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미식 도시 중 한 곳으로 숙련된 요리사들이 많았습니다.
1: 아, 여기 반죽하는 곳인데요. 파티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장같이 생긴 저거를 찍어서 모양을 내고요. 근데 저 모양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안에 모양도 다 다릅니다.
0: 빵에 찍는 문양은 곧 가게의 상징이자 브랜드 로고가 되기도 합니다.
1: 아, 이렇게 생겼네요.
0: 보통 논에는 밀가루와 소금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파티르는 반죽에 유기농 버터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그래서 일반 논에 비해 풍미가 깊고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파티르는 물론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논 먹을 때는 칼로 썰지 않고 손으로 뜯어 먹는 게 기본입니다.
1: 겉이 엄청 바삭하네요.
0: 페르가나벨리에서 나는 깨끗한 물과 풍부한 밀, 목축 문화에서 얻는 가축의 지방, 그리고 요리 장인들의 기술이 더해진 빵, 파티르. 남한간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페르가나는 벨리라고 부르지만 깊은 산골짜기가 아닙니다. 텐산과 알라이 산맥 등 거대한 산맥 사이에 자리한 드넓은 분지형 계곡인데요. 도시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명물도 많습니다. 우와. 남한간은 파티르 빵뿐 아니라 쏨싸로도 이름난 도시입니다.
1: 아살람 알레이쿰 오첸 프리아트나. 아, 뭐 딱고 있나 비싸니? 또 딱고 있다.
3: 오르타 오스오다 야고나 보다 탄들. 아, 카틀리기 부이체 함 사그마 부이체 카틀 소플라나. 솜사 함 투르 부이체 함 코프 소플라나.
0: 와, 이렇게 큰 탄디르 처음 봅니다.
1: 오, 쓰거버, 쓰거버.

0: Bor, bor, bor. Chunki alangas katta bo'ladi bu yerda.
1: Yo'g'a, samsa mandining qo'shinayo.
2: Mo'zno bayzi.
3: Somsa는 쌀 요리 오시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기본은 군만두와 비슷하게 밀가루 피에 고기소를 넣어 굽는 건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솜싸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지만 이곳 솜싸는 크기부터가 남다릅니다.
2: 굉장히 다른 솜싸에 비해서 굉장히 커 보이는데
3: 솜싸 종류만 20가지 정도 된다는데 크기도 모양도 속재료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게의 원조 메뉴는 코사 솜싸입니다.
2: 아, 요 그릇에 코사 솜싸구나.
3: 코사는 우즈벡어로 그릇이란 뜻인데요. 이름처럼 속재료를 그릇에 담아 만듭니다. 그리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릇 입구를 밀봉하는 게 핵심이죠. 보통 솜싸는 간편하고 든든하게 허기를 때우는 간식 개념입니다. 간단한 재료로 빠르게 만들던 일종의 패스트푸드가 미식도시 남한간에서는 대변신을 합니다. 남한간식 솜싸 하나에는 페르가나벨리의 풍요로움과 전통의 탄디르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0: 물이래요.
3: 볼 때마다 신기한 풍경입니다. 물을 살짝 묻히면 요철이 있는 벽에도 반죽이 밀착되면서 잘 붙는다고 하는데요. 수백 도로 달궈진 탄디르 벽에 착 달라붙는 반죽은 순식간에 익으면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0: 왜 잘한 거냐? 네 아빠스.
4: 네 아빠스.
0: 아, 말라지.
4: 마르소와트. 그랑문은 다 떨어졌다.
3: 일반 솜싸는 보통 15분 안 박히면 완성되지만 남한간식 솜싸는 크기가 큰 만큼 훨씬 오래 걸립니다. 거의 1시간 만에 문이 열린 탄디르. 솜싸 떼내는 모습을 보니 벽에 얼마나 잘 붙어 있었는지 알겠네요. 남한간식 솜싸 한 화덕에서 나왔지만 모양도 맛도 제각각입니다.
2: 와,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식욕이 막 땡기네요. 보통의 쌈싸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물론 쌈싸가 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쌈싸가 많네요. 아, 이게 바로 호사 쌈싸네요. 아, 우와, 보기도 처음 봤지만 처음 먹어봅니다. 어우, 지금 바로 갓 나와가지고 엄청 뜨겁네요.
3: 비주얼은 국밥 같은데 어떤 맛일까요?
2: 아, 조금 짜긴 한데요. 네. 얘를 이렇게 같이 뜯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바삭하고요. 이 남한간 쌈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 양파를 많이 넣고 이 육즙이 많은 게 이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거 보시면 이게 막 혀입니다. 혀.

0: 그냥 무서워요.
1: 솜싸가 큼직해서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2: 한번 쪼개 볼게요.
0: 이 안에 보세요. 이 고기하고 육즙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것도 사실 처음 봐요.
1: 다진 고기로 속을 채운 솜싸에서는 이런 맛과 식감 느끼기 어렵죠. 남한간의 명물 솜싸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남자들 머리 위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0: 많은 분들이 쇼핑을 쓰고 다니시네요.
1: 우즈베키스탄에 올 때마다 이 모자, 도피가 참 궁금했는데요. 여기 남한간이 유명한 도피 생산지라고 합니다.
0: 아살라마 알라이쿰. 아살라야 알라이쿰. 예, 이즈카레.
3: 안녕하세요.
0: 안녕. 한국말 하시네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세요? 따님이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어를 조금 아신다고 하네요.
1: 남한간의 전통 도피는 가네 수공업으로 만들어집니다.
0: 와, 이거네요.
1: 도피의 초록색은 자연과 평화를 상징하고요. 맨 위의 문양은 모자의 주인을 보호하는 앵마기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담은 장인의 바느질은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마무라온 씨는 시부모님을 이어 6대째 도피 장인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0: 잘 어울리나요?
1: 마무라온 씨가 만드는 도피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러 올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도피도 많지만 수제품의 우아한 멋은 흉내낼 수 없죠.
0: 와, 감사합니다.
3: 아니, 캡치단 킨. 비즈 캡치라스 자라요나단 킨. 치로일레 �лып 스레치니 куйып, жак тикемиз. Мана бунда битта адам. Чолади битман.
4: Якадан ойдо?
3: Тикелади. Канда шу жак хамаси қолмайнида чиролик бўлиб қосил бўлади.
1: 이건 실을 걸어두는 도구라는데요.
0: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1: 도피 제작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0: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이 부분을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도톰하거든요.
1: 도피의 둘레를 감싸는 검은 띠 부분. 모자의 형태를 잡고 닳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실을 아주 팽팽하게 당겨서 바느질해야 한답니다.
0: 얘가 실이 저쪽에서 한번 이렇게 꼬아주면 꼬인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느질을 하시니까 그 바느질 한 거를 안쪽으로 돌려서 이 텐션을 주는 것 같아요.
1: 모자의 어느 한 구석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0: sizni eslab yuring o'zbekistonlik chevalarni.
1: Yana keling. Anyo hi kasisyo.
2: Anyo hi kasisyo.
3: Bye, komayo. Bye bye.
1: Bye bye. See you next time. Ah.
4: 페르가나벨리의 여러 도시들은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마르길란의 명물을 찾아갑니다. 마르길란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비단의 도시로 이름난 곳. 1000년 넘게 비단을 짜온 도시죠.
5: 우와.
4: 평범한 상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실크 공방입니다.
6: 이게요, 이 전통 문양인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7: 레브르젠.
6: 어때요, 아틀라스다?
7: Это у нас, да, атлас. Это чуть другое. Это у нас шелк с хлопком. Атлас называется. Это основа шелк, а уток хлопок. Атлас у нас здесь готовые изделия, там находится ткани. Там атлас у нас есть. Например, вот атлас. Это у нас самый лучший шелк, называется Хон Атлас.
6: О, 엄청 화려한데요.
7: Атлас всегда будет односторонний.
4: 아틀라스는 한쪽 면의 문양과 광택이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비가 또렷하고 화려함이 극대화되죠.
6: 예전에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이게 워낙 좋다는 게 알려져서 유럽의 명품 브랜드 회사들도 많이 사간다고 해요. 네.
4: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비단. 하지만 이토록 화려한 비단도 시작은 작은 누에꽃이 하나였습니다.
6: 아살라이쿰.
4: 누에는 번데기가 되기 전 침샘에서 나온 액체로 몸을 감쌉니다.
7: Ну, можете увидеть коконы. Вот гусеницы едят листья тутовника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отом он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кокон. А потом они обычно становятся бабочкой.
4: 고치를 이루고 있는 하얀 물질이 비단실의 원료.
6: 오, 살아있는 게 나왔어요.
7: 잘했어, 갔다. 많아, 마시, 마시.
4: 긴 실을 얻기 위해서는 나방이 나오기 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비단실을 뽑고 있습니다.
8: 칼은 여기 육가리기는 만화 부위에다 고른 바람 만화 시즈기한 홀았다 쉽게 요래마 아야 ingichka holat bo'lib qolsa, mana bunday qilib, mana qo'shib qo'yaman. Agar yo'g'onlashib, qalinlashib qolgan bo'lsa, mana bu yerda ipagim. Mana unda yana ozgina ob qo'yaman mana.
4: 뜨거운 물에 불린 고치에서 가느다란 실이 풀려 나옵니다.
6: 오, 안 끊어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 얇은 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4: 머리카락보다 가는 고치의 실이 모이면 이렇게 튼튼한 비단실이 되는데요. 직물을 짤 수 있는 비단실, 단 한 올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고치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풀고 또 한쪽에서는 감고 쳇바퀴 같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얻은 실은 또 다른 장인의 손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배틀마다 아래쪽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요.
8: 10kg 터트 타랑크 뚫어라드. 아시나 그냥 토클라드.
4: 실크는 아주 가늘고 미끄러운 섬유라 날실의 장력이 조금만 달라져도 문양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0: 그렇게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비어있던 공간에는 문양이 피어나고 한 폭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비단실과 장인의 손길이 만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선대와 후대가 시실과 날실처럼 의지하며 가업을 잇고 있는 어느 가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업을 잇는다는 건 이제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닌데요. 이 가족은 좀 특별합니다.
1: 아살람 알레이쿰.
2: 알레이쿰 아살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알레이쿰 사람 알레이쿰.
1: 이분이 유누살리 아타 가지예프인데 원래는 유누살리 가지예프예요. 근데 왜 아타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보통 아타라고 하는 것은 존칭어인데요. 이렇게 어르신같이 존경받는 분한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2: 제가

0: 세미야.
1: 아, 모두 세미. 가족분이래요. 아, 이제. 그래서 미처 빠져나시다.
0: 아니, 전, 무라탈레, 악바랄레, 다우란, 라임전, 늘더, 너더라. 아,
1: 뭐, 시도 닦고
0: 해.
1: 어?
0: 카르나이.
1: 카르나이라고 합니다. 뭐, 카르나이.
0: 토일라다, 스와드브다, 바이란다, 나우로즈다, 쇼나다가 카르나이, 슈르나이. 나우로즈 바이람이다.
1: 아. 저는 안 부르세요. 오진 들어오더라. 저는 안 되는데요? 아, 어디다 시도했다고 해야 돼. 까끝나서 봐야겠다.
2: 수르나이, 수르나이.
1: 수르나이.
3: 오, 낫다.
1: 아. 이 집은 가족 공연단 가지예프 가문의 보금자리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작은 공원에 온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동네 쉼터 같은 곳입니다. 유누살리 어르신이 직접 꾸민 이 집은 가지예프 가족의 살림집이자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유누살리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줄타기의 전설로 불리는 유명 인사입니다.
0: 우스타스 타슈켄바이프 아노 파스테기맨 여시리그 파스테기.
1: 오, 되게 젊었을 때 되게 미남이셨어요.
4: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줄타기 도르보질릭. 20대 청춘을 화려한 공연장에서 불태운 유누살리 씨는 1985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 공연단을 창단했습니다.
1: 이 줄타기를 배운 지 얼마나 됐지?
5: 몇시?
6: 몰라,
1: 동을 얘기하면. 아, 지금 몇 살이지?
5: 온몇시.
1: 10살부터 이거를 시작한 거네. 아, 되게 어릴 10살 때부터 이거 시작을 했네요. 우리 이 친구는 몇 년 됐어요?
5: 몇 살 됐어? 몇 살 됐어?
7: 몇 살 됐어? 몇 살 됐어? 몇 살 됐어? 몇 살 됐어? 몇
8: 살 됐어? 몇 살 됐어? 몇
4: 8명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이 유누살리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가지예프 가문의 어린 샛별들. 할아버지 재능을 제대로 물려받은 것 같죠?

0: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저 이 정도 공연을 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1: 이 가족 공연단의 이름은 안디잔의 하늘입니다. 그 이름처럼 아이들의 꿈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페르가나의 오랜 전통은 사람들의 손끝 발끝으로 때로는 한 그릇의 음식으로도 전해집니다.
0: 아살라무 살라이콤. 못했다. 옵다 옵가 슈트다? 아, 네네. 아, 네네네. 맞대요. 옵가 슈트인데요. 옵가는 우즈베거로 패를 뜻하고요. 바로 슈트가 우유를 뜻한대요. 라마.
1: 페르가나 밸리에서 볼 수 있는 희귀한 향토 음식인데요. 조리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먼저 폐에 넣을 우유를 만드는데요. 우유의 점도와 향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0: 그 다음에 양파를 넣네요.
2: olamiz, xamir, piyoz, tuzni birlashtirib olamiz. Keyin oxirida o'tkagan ichiga suv quyayotgandan keyin yog' qo'yamiz, muz solib aralashtirib qo'yamiz.
1: Uyuye milgaru의 전분과 단백질, 양파의 단맛이 잘 녹아나야 한다는데요.
2: 저거 piyozlarni ham xamirni ham shirasi chiqib bo'lsa bizga kerak emas uje. Sutga ta'mi chiqib bo'ldi.
1: 이쯤에서 등장하는 메인 재료 바로 양의 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방금 만든 우유를 폐 속에 부어주는데요.
0: 오, 부풀었나요?
1: 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오!
1: 이 요리의 핵심은 단순히 폐에 우유를 넣는 게 아니라 폐 안에 남아있던 물과 공기를 밀어내고 우유가 폐 조직 안으로 퍼지게 하는 겁니다.
0: 뭔가 막 흐르고 있어요.
2: 무겁게 내시는 거기 한 수도 번호 시카로라.
1: 폐 속 작은 공간까지 우유가 스며들면 축 늘어져 있던 분홍빛 폐가 하얗고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후추와 식용유를 넣어 향과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
2: 봐봐, 무슬라는 육 이치게 브라카우 탈카타. 볼까 이치게 무슬라 브라카우 탈카.
0: 이 뚜껑 이거 아 당근이에요? 당근 같은데요?
2: 삼선.
0: 근데 이거를
1: 마치 코르크 마개처럼 당근 조각으로 기도 입구를 꼭 막아주는데요. 삶는 동안 우유가 빠져나오거나 모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0: 이야, 맛있게 이거나.
1: 근데 이렇게 독특한 요리는 대체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2: 안차단 베라 컬리션 불만, 레케 안차 몬다탄 베라 컬라데, 쭉슈 메모라 오케 소라케라데, 스토브 슈슈슈 오케 베라마스, 슈비 체렌데, 마스카샤 타마보.
1: 두 시간 정도 푹 익힌 오프카수트, 왠지 낯선 듯 익숙한 모양인데요.
0: 뭡니까? 여기는 두부 같이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1: 순댓국에 든 돼지 허파는 먹어봤지만 우유를 넣은 양 페라니.
0: 아이고. 말랑말랑말랑 탱글탱글하네요.
1: 그 맛이 상상도 안 갔는데요.
0: 식감은 뭐 엄청 부드러워요. 아 씹을수록 씹을수록 보세요. 씹을수록
1: 담백하면서도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양의 모든 부위를 요리합니다.
5: 얘네 하스쿠시도르 교수님.
0: 아, 지금 하신 만드는 장소로 안내를 하신다고 해서

0: 하십은 양으로 만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소시지입니다.
1: 고르교시대 보이도스 눈매여가 요즘은 어디 토스 리몬 즈라 무르치 코슈라 어디야 스테어 코슈판 슈키 귀시 떠서라고
0: 우즈베키스탄에서 양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1: 블라마 우즈베이 읍겨서 코르나 kesip madan şu koydiçeye, moldiçeye kuyuşup şu istimor kılışken oldun gibi. Gürüş salışken onge. Tarıkta şu bop gegen değil mi bizde?
0: 농경과 목축이 발달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양의 어느 것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고 부위마다 가장 맛있는 조리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도 페르가나의 식탁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2: 지금 불을 지면
1: 어떤 타샵이 오감은? 얼마 우릭? 스님.
0: 깊이 1.5m의 지하 탕두드는 이 집 음식 맛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1: 아사시 사바베 뭐 탄들 크지시 gerek. 쇼 오티언이 초고 주시 gerek 뭐나선. 스리다 쇼 göç pişad. 뭔가 아사시 탄들 katta kilo ağır. 쇼 çok düşüp tandırı kızdırış gerek.
0: 장작이 화덕을 뜨겁게 달구는 동안 고기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건 막 잡은 신선한 양고기.
1: 토리아람 떡고기, 호두고추가.
0: 양 갈비와 앞다리 등을 통째로 손질합니다.
1: 그만 오상하스.
2: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는데요. 뭐 특별한 뭐 여기만의 비법이 혹시 있나요?
1: 역 세크레트요. 사나프로요.
2: 결국 이 이분의 손맛과 이 비결은 탄두르인 것 같아요. 탄두르.
0: 고기 준비가 끝날 무렵이면 탄디르 안에 장작도 거의 다 타고 뜨거운 순만 남는데요. 이때 화덕 안에 물을 뿌려줍니다.
1: 탄두르 스코시겠다.
0: 수증기로 불길과 재를 조금 가라앉히면 탄디르 안에는 달궈진 벽과 수채의 열기만 남습니다. 고기를 넣고 무거운 뚜껑을 덮은 다음 가장자리의 틈을 진흙으로 꼼꼼히 막아줍니다. 화덕벽에 저장된 복사열과 바닥에 숯에서 올라오는 열기, 그리고 내부를 도는 뜨거운 공기가 고기를 사방에서 천천히 익혀내는 방식입니다. 탄디르에 고기가 들어가고 나면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2: 완전 바삭하게 기름기가 쫙 빠져서 나왔어요.
0: 탄디르 카보브, 대규모 목초지에서 생활하던 유목 전통에서 만들어진 요리입니다. 탄디르 카보브는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먹는 음식이지만 이 식당에서 고수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양 한 마리를 거의 다 사용하는 것, 또 향이 강한 장작을 쓰지 않고 양고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2: 양 맛.
1: 어셨어.
2: 뜨거운데요.
0: 이 더위에 뜨거운 화덕 곁을 지킨 보람이 있습니다. 순대와 똑 닮은 양고기 소시지 하십도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
2: 너무 바삭하고요. 진짜 이거는 겉바 속촉이네요. 오쨘 부끄러스노. 야, 니까그다 니에 부탁고에 부끄러스노 니에.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야, 체스노 가버리. 야, 진짜 맛있어요.
0: 과장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하 탄디르에서 익힌 안디잔식 양고기 요리들. 기대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0: 이게 확실히 산들에서 구워내갖고 껍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황금빛 색깔로 노린 어리석에 기름이 쫙 빠져 있어요. 이 하십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별미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입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겉은 완전 바삭하고 속은 완전 부드러워.
1: 좋은 고기와 오랜 기다림이 만든 더할 나위 없는 맛.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고 갑니다. 배도 부르겠다. 좀 걸어볼까요? 안지잔 시내 외곽에 자리한 보기샤물 파크에 왔습니다.
0: 아, 저희 케이블카장인데요. 아, 이 케이블카가 여기 길이가 한 1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올라가면 이 산 정상에서 안지잔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도 역시 케이블카가는 인기 만점이네요.
1: 마침 휴일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케이블카 승강장이 만원입니다. 오래된 케이블카라 그런지 승객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눈치껏 타야 합니다. 막상 타고 보니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0: 사실 여기가 저는 페르가나 계곡에 위치한 그 도시라서 주변에 산도 많을 줄 알았는데, 아, 보니까 여기가 천산산맥하고 알라이 산맥 사이에 위치한 분지라고 합니다.
1: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야 페르가나 밸리의 광활한 지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여기 케이블카 밑으로 지나가는데 저 아래서 물을 판매하고 계세요. 와다 와다 아진 아진 아진 스콜커스타인.
1: 케이블카 위에서 하는 공중거래입니다.
0: 오 스파츠 아 두 개 2500솜. 그래도 시원해요.
1: 그런데 제가 실수로 돈을 더 냈나 보더라고요. 제값보다 비싸게 산 물이라 그런지 물맛은 더 좋았습니다.
0: 아우 시원하네요.
1: 보기샤몰은 우즈벡어로 바람의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바람도 전망도 시원한 언덕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0: 오, 이곳에서 안지잔 시내가 다 보이네요.
1: 우즈베키스탄 전통 평상 탑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0: 34년 전에 학교 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1: 대학교 동창 모임이라는데 여기서 이분들 웃음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이분들은 1992년 졸업 동기생들로 지금은 대부분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정말 반가워해 주셨어요.
0: 이게 드이냐라는 건데요. 맛은 멜론하고 참외 맛 같은.
1: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0: 동창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보기 좋습니다.
1: 그때 한 분이 자랑스럽게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0: 이게 동창분들이 옛날 사진이네요.
1: 다들 참 풋풋합니다.
0: 진짜 오래된 사진인데요. 이 흑백 사진이긴 한데 너무 다 미인들이세요. 아, 그제 왜?
2: 센터만.
0: 역시 가장 아름다우시네요. 여기 가운데 계신 이분이십니다.

0: красивая. Это самая, самая с них...
1: Ой, спасибо!
0: А вы часто выезжаете здесь?
2: Нет.
0: Нет?
2: Один месяц.
0: А, один месяц?
2: Да.
3: 한 달에 한 번 보기샤멀 파크에서 모이는 날이면 여길 먼저 들린답니다. 공원 정상에 있는 조리실인데요. 요리사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약간의 조리비만 받고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오시는 집에서 많은 양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재료만 가져와서 요리사에게 맡기는 거죠.
4: 왔다.
0: 일단 가르쳐주실까요?
4: 예. 일단 둠바.
0: 아, 둠바. 제가 감자같이 생겨서 감자냥 물어봤더니 양의 엉덩이라고 하네요, 엉덩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부드러워요.
4: 고맙습니다.
3: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음식 오시는 오늘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즐거운 날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죠. 푸짐하게 담은 오시 접시를 들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탑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이 오시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0: 아하, 아 고기하고 밥하고, 아하, 이렇게 고기하고 밥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먹는다고 해요.
5: 오쯤
0: 먹겠어. 원래 사마르칸트 블럭을 젤로 쳐주는데 사실 사마르칸트 블럭보다 훨씬 맛있어요.
3: 낯선 여행자에게 기꺼이 음식과 웃음을 내어준 이분들 덕분에 뭘 먹든 다 맛있었습니다.
0: 예, 요거는 아치축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뿔럽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뿔럽이 좀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먹으면 그 기름기를 조금 없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이런 모임이 10년, 20년, 30년 매년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3: 여전히 30여 년 전에 소녀 같은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 처음 만난 여행자에게도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0: 라마. 스파시버 건보이자. 스파시버 건보이쉐.
3: 따뜻한 환대로 가득했던 바람의 정원에서 페르가나 밸리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0: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하나 따줘볼까? 차에다 실어줄까? 오늘 싸줄 게 많네. 코다리도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구독해요.
1: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해. 바꿔주는 아줌마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갑니다. 약재를 달여서 맛을 내요.
3: 여기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의 선생님.
2: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3: 잔치 같습니다, 잔치.
2: 맛있죠?
1: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2: 사랑 적고 먹고 싶어요.
1: 너무 행복하다, 내가.

0: 그 배고픔은 오빠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어.
1: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2: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1: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2: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1: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
2: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1: 내가 귀여운 탓인가. 네.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입니다.
2: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막 시원한

0: 안녕, 올라.
1: 네. 할머니.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 여기가 성이에요.
0: 오, 김치구시오. 오. 잘 그래요.
2: 에서 돈을 갖고 와야지.
3: 생각한 그 신분 사람. 감사합니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수백 번 감금질을 거쳐 사람의 손끝에서 비로소 깨어나는 인고의 색이 있습니다.
1: 이제 그 색조를 잘 먹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0: 하늘빛 같기도 바닷빛 같기도 한 푸르디 푸른 색.
2: 뿌리에서 이 색이 나오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3: 제가 5대째 하고 있고요. 6대째 받아서 할 거예요. 자, 1번.

0: 6번.
1: 6번도 있어요?
2: 네.
3: 막내.
2: 막내인데. 고3이라 못 왔네요.
4: 저희가 안 하면은 사라지는 거니까, 이 전통은 사라지는 거니까 해야죠.
5: 푸른 청춘 6남매가 가문의 쪽빛을 지키겠다 나섰으니 이보다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0: 영산강 지류인 고막천변에 있는 나주 명하 쪽빛 마을을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가족들이 출동.
1: 쪽이라는 염색 풀이에요.
0: 이 초록잎에서 파란 쪽색이 나온답니다. 조선시대부터 쪽 농사를 짓고 대대로 가업으로 이어왔다는데요. 수확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2: 이 쪽풀이 이슬을 딱 머물고 있어야지 상처가 덜 나요. 상처가 난가 동시에 이거 보면은 다 이렇게 색소가 파괴가 되죠. 우리가 색을 가꾸려고 하는 모든 행위의 초점인데 마른 잎이었을 때는 지네들끼리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슬을 있을 때만 베고 이슬이 거쳐지는 시점에서는 그냥 수도.
0: 행여 잎이 상할까 낫으로 일일이 베는 수고로움도 자처하고 있지요.
3: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어요.
4: 언제부터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3: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변에서 하니까 그냥 같이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 몇 째세요?
3: 셋째입니다.
4: 낫지라는 게 어떠세요?
3: 아, 낫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지어서 쭉 같이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제일 제가 앞서 있습니다.
4: 쭉 낫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3: 아, 이렇게 할 만큼 훌쩍고 해서 잡고 스트레 됩니다. 근데 이때 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길이면 그때 흙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하고 놓을 때는 이렇게 또 위에 놓을 때는 반대쪽으로 그래서 지그작으로 놓으면 됩니다.
0: 이게 또 보기보다 만만치가 않대요.
1: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한번 잡아서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잡은 데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된다고.
4: 그냥 손 잘라버려. 그렇지. 낫으로 먼저 잡고.
5: 네. 오, 갈 길이 멀다.
6: 그 아드님이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1: 아니요. 야, 좀 더 나서지라고 좀 더 나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7: 다른 곳에선 안 그러는데 이제 쪽에 관련된 거면은 많이 엄하시죠.
6: 다르게 말하면 약간 확고한 거죠.
0: 그 확고한 고집은 그 역시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전쟁 통에 맥이 끊긴 쪽 염색을 되살리고 평생을 염색장으로 사시다 팔순이 넘어 그 공을 인정받으셨다죠. 선친이 지켜낸 가문의 유산은 그의 손을 거쳐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쪽 염색의 과정은 그리 단순치 않답니다. 초록 풀잎에서 파란 쪽빛을 얻으려면 우선 항아리에 넣고 염료를 추출해야 하는데요.
3: 나.
2: 베고 나서 최대한 단시간에 집어넣어서 추출을 해야 돼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색소가 파괴가 돼요.
0: 무작정 넣어서도 안 된답니다. 둥글게 공간을 만들어가며 쌓아야 한다죠.
8: 이게 되게 많이 넣어야 되는가 봐요.
3: 네.
8: 얼마나 넣어야 돼요?
3: 꽉꽉 저기 빈 공간이 없을 때까지 올랐을 때.
8: 아, 왜 그런 거예요?
3: 네. 왜 꽉꽉 눌러야 돼요?
1: 물을 가득 채울 거니까 물 비우라고 맞아줘야지. 물은 많이 들어가고 조금 안 들어가 있으면 색이 덜 모아지지.
0: 깨끗하고 맑은 물을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3: 옛날에는 강가에서 했대.
4: 강가요?
3: 야, 물 바가지로 퍼다가 날라야 되는데 안 되니까.
0: 이제 쪽풀에서 색이 우러나기까지 꼬박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0: 야, 넷째! 빨리 와!
1: 둘째, 셋째는?
0: 둘째, 셋째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2: 때 되면 알아서들 나온다네요.
1: 파란 옥색으로 바뀌었어. 이게 돌아가요. 다 우려놨을 때는 항아리 쪽풀이 돌아가. 꽉 끼어 있다가 더 이렇게 하면 돌아가.
2: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도 낮은 어두운 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건지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죠.
3: 보면은 네. 구분이 돼요, 이렇게 건질 수 있다.
4: 아, 당연하죠. 아, 이쯤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의 확인은 받고 모든 행동은.
2: 하나, 쪽을 대하는 마음은 1등이라 자신한답니다. 맨손 투혼도 불사하죠.
5: 장갑을 껴봤자 엉켜가지고 빠질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2: 푸르다 못해 검게 물든 아버지의 손을 보고 자라 훈장처럼 여겨진답니다.
6: 아들, 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1: 힘들겠다. 먹고 살려면 힘들겠다. 이거 하면 힘들어요.
6: 그래도 뿌듯하시겠어요? 뭐
1: 지키는 거지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2: 억지로 시켜서는 버텨내기가 힘든 고된 일이기도 하죠.
1: 굴껍질을 구워서 만든 색가루, 쪽잎에서 흘러나온 색소를 이것이 잡아줘요. 모아줘요.
2: 겨울에 직접 구워 만든 석회가루로 물에 녹아 있는 색소를 응집시켜 물감으로 만든답니다. 이때 석회와 쪽물을 잘 섞이게 하면서 잠들어 있던 쪽빛 특유의 색을 깨우는데요.
5: 방그레질이라고 안에다 산소를 넣는 중입니다. 안에 넣은 석회가루가 색소를 머금고 가라앉기 전에 이제 그 색소를 잘 머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2: 산소를 많이 공급해줄수록 좋은 색이 만들어진답니다.
7: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8: 아, 그렇진 않아요. 힘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야지 돼요.
9: 눌러줄 때만 힘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데 눌러줄 때 공기가 들어가야지 이제 색이 변하고 색이 나오고.
5: 아, 근데 올라올 때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1: 당그레가 물 밖으로 나오면 물이 튀고 안에서 멈춰가지고 내려가면 튀지 않아. 펑 소리만 나지.
2: 두어 시간은 쉼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죠.
6: 싫으면 못 하잖아. 하기 싫어지고.
5: 아, 아무래도 은연중에는 자부심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역사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를 좀 점점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자랑스러워지고.
2: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염색 장인.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쪽 염색을 배우며 자란 육남매는 전통을 이어가는 일을 온몸으로 깨달아서일까요? 가족과 함께 명맥을 지켜가겠다 자처했다지요.
10: 이렇게 그냥 해야 된 거를 숙명으로 알고 하게끔 애들한테 많은 도움 요청했는데 다행히 뭐 밖으로 안 뛰쳐나가고 아직까지는 그 마을 안에서 다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뿌듯한 거를 뛰어넘어서 자랑스럽죠.
2: 청출어람, 배를 이어 더욱 깊어지는 쪽빛입니다.
1: 이 상태로 한 3시간 정도 놔두면 쪽 물하고 앙금하고 분리가 돼요.
2: 윗물을 걷어내고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시루에 넣고 물기를 빼주면 물감인 쪽 앙금이 만들어집니다. 쪽 앙금은 잿물과 섞어 한 달 넘게 온돌방에서 발효한 후 사용하는데요. 염색할 때도 잿물이 쓰입니다.
9: 콩때 이런 잿물이라고 염료가 잘 들어가라고.
2: 먼저 콩때를 태워 만든 잿물로 무명천

0: 어떻게 얼어?
1: 아, 이제 얼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에서 이게 잘 펴줘야 돼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펴주고 이제 얼룩이 안 생기게 해야 되니까 산화할 때도 염색을 할 때도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 염색 횟수와 염액 농도에 따라 다양한 빛깔이 만들어지는데요. 물에 씻어낼수록 잿물이 빠져 색도 더 선명해진답니다.
3: 색이 잘 나오면 이제 기쁘고 또 이제 색이 예쁘잖아요. 보기에도 그냥.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마음도 좋고.
2: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얻은 쪽빛 물결이 참으로 곱습니다.
4: 짠. 아무도 짠 안 해줘. 뭐. 자, 짜자자자자.
5: 짠. 짠. 짠도 아닌데.
6: 고생했는데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았다.
4: 이제 시작이지. 짠 안 해줬어, 진짜.
2: 쪽 염색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7: 전 좋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6: 얘네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만 자기한테 잘 넣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2: 쪽이라고는 모르던 경자 씨는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한 달 만에 염색집 며느리가 됐다죠. 쪽과 함께 살아온 인생길 후회는 없답니다.
8: 고루 펴지죠. 실 가닥이 고루 가라고 지금 그런.
2: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그 빛깔은 천년을 간다고 하죠. 단순히 옷감을 물들이는 기술을 넘어 한 가족의 역사와 자부심을 담아낸 고귀한 푸른 빛입니다. 새로운 작업도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데요.
9: 쪽 원단을 활용해서 자수를 넣어가지고 지금 차 받침,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죠.
9: 작고 귀여운 것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옷보다는. 시대를 읽고 좀 더 발전을 해서 또 언젠간 또 소품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2: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지켜내기 위한 쪽빛 꿈. 1차 샘플이 완성됐습니다.
9: 원래 기술이었던 것이 예술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은 길이어도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게 나면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 같습니다.
2: 쇠도 씹어먹을 청춘들이 뭉쳤으니 무언들 못 해낼까요?
4: 다른 사람이 한 건 3천 넘지 뭐.
3: 행복하죠.
4: 엄마 이랬으면 좋겠어요.
10: 이렇게 질문한다고?
8: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정은 누가 될지 몰라도 혼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10: 다 같이.
4: 우리끼리 그 암암리에 그 약간 대화를 한 게 있어요. 누구는 우리가 콩대가 필요하니까 콩을 키우고, 누구는 쪽이 필요하니까 쪽을 키우고, 누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딸기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2: 가족이 물려받은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오늘도 변함없이 쪽빛이 휘날립니다.
11: 정말 120년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는 게 이제 무한말 평양에서 손님들도 뭐 대를 이어가지고 오시거든요.
12: 제가 이제 세 번째, 3대째 이어받은 대표입니다.
13: 더 많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4: 승덤을루시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5: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7: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7: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0: 삼다만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난방구는 붙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는 창을 열어 에어필터 창을 사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해충을 차단하고 방충망과 미세먼지 차단을 동시에 자연환기 시스템 에어필터 창.

0: 다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데 난 주걱을 들고 태어났네.
1: 자,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왔습니다. 시흥. 여기가 무슨 농장 같기도 하고.
2: 왜냐면 텃밭도 좀 보이고 약간 시골 할머니 댁 생각나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뭐 많은데요?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1: 잘 자라나요?
2: 되게 큰데요? 알이? 엄청 실어.
0: 사랑하는 서장훈 씨! 사랑하는 서장훈 씨! 안녕하세요!
1: 아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아유, 안녕하세요.
0: 아유, 안녕하세요.
1: 예.
0: 사랑하는 서장님, 서장훈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이 짓물라 그래, 보고 싶어.
1: 아이고. 아이고. 혹시 오늘의 백만장자 새?
0: 네. 네, 맞아요. 백만장자. 지금은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제 손바닥을 보세요. 얼마나 큰지. 자, 밥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네. 밥을 다 해서 퍼줘서 다 퍼주고 네. 별로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1: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 소개.
0: 예. 네. 네. 이경의 약손요리 연구가입니다.
1: 아,
0: 예.
1: 네,
2: 약손요리 연구가.
0: 아, 예, 예, 예.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가르쳐드리고 전국의 소상공 컨설팅을 16년 동안 했어요.
1: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0: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자예요, 그지?
1: 약선 요리 연구가라고 하셨는데 약선 요리라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약이 되는 음식.
2: 약재 같은
1: 약재를
2: 건가요?
1: 좀 넣어서 만든 음식 뭐 이런 거죠?
0: 천연 화학 조미료가 전혀 안 들어가고 약재물을 이용한 건강한 음식, 자연 음식으로 만들어서 약선 요리를 하고 있어요. 예.
2: 화분이에 쌈채소 같은 것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0: 예, 예. 여기 호박잎이고 이 호박이고 고추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호박잎은 장에 엄청 좋잖아요.
2: 네.
0: 고추는 비타민C가 어마어마해요.
2: 맞아요.
0: 고추 같아서. 예.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채소를 고백을 또 하자면 호박잎입니다.
0: 호박잎?
2: 진짜?
1: 제가 정말 호박잎 쌈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0: 네.
1: 오늘 또 우리 마침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박잎을 이렇게
0: 그 이거 내가 갈 때 이거 좀 따서 줄게.
1: 아니 근데 따서
2: 따서 주셔도 해먹을지 몰라요.
1: 다듬을 수가 없어. 네.
0: 내가 다 다듬어서 해줄게.
1: 아니 근데 그 또 쪄야 되죠. 쪄야 되죠.
0: 네.
1: 어찌됐든
0: 네.
2: 마음으로 오늘 또
1: 자 여기 있는 지금 그 나무들도 다 그러면 약선에 필요한 나무들인가요?
0: 예, 저희 집은 지금 다 아로니아, 포도, 샤인머신 없는 게 없어요. 예, 예.
2: 부지가 넘네요.
0: 예. 눈 좋으셔? 눈.
1: 네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0: 나쁘지 않아?
1: 네. 아, 블루베리요?
0: 얼마나 눈이 좋아야 돼요, 저게. 블루베리 졸리야.
1: 블루베리를.
0: 얼마나 크지 않고. 이거 봐봐, 이거.
2: 와, 포도 같아, 포도.
0: 어.
2: 우와, 포도 같아, 포도.
0: 어. 이게 짠 내자고, 이거 짠 거 보자. 이게 짠 내자고, 이거 짠 거.
2: 벌써 먹었어?
0: 이거 하나 잡아봐.
2: 짠을 했어야 되는데.
0: 아, 진짜 짠 무서워.
2: 썰기가 안 맞네.
0: 예, 예, 예. 자.
1: 아, 맛있습니다.
0: 맛있어요? 네. 진짜 달죠?
1: 네. 저 건물은 근데 뭡니까? 그.
0: 요리 연구소.
1: 연구소.
0: 예. 저희가, 제가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연구해라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지어줬어요.
1: 네.
0: 예, 예, 예. 예.
1: 저거는 왜.
2: 공작새를 키우시네요?
1: 키우시는 거예요?
0: 저희 공작새를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기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키우는데 지금 새끼도 나가지고 한번 가보실래? 혜림아, 사랑하는 서정훈 씨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남편 분이신가 봐요.
0: 예, 네, 저희 남편이에요. 아~
3: 안녕하세요. 서정훈 씨.
1: 아, 이게 공작새의 병아리.
3: 예. 예.
0: 지금 갖다 키우세요.
2: 아니요. 어떻게 키워요, 이게, 저희가?
3: 저, 이건 이제 백공자. 네. 이건 천공자. 잡고 있어요.
1: 잡아야 돼요.
3: 놓치면은.
2: 아니. 와, 미안해.
3: 괜찮아.
1: 닭 병아리는 많이 봤는데. 네. 공작의 이 새끼는.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 근데 너무
1: 좀 모양이 다르네요.
3: 예, 좀 막, 달라요. 어릴 때 나올 때부터 좀 크게 나오고.
1: 네, 좀 크고. 아니, 네. 저기 지금 이런 새끼들이 저 안에도 많이 있네.
3: 일주일 있으면 한 10마리 정도.
2: 10마리요?
1: 근데 선생님은 왜 갑자기 공작을 키우시게?
3: 원래 공작을 키우면 백공작이 길조를 해가지고. 아. 오늘도 길조를 키우니까 우리 저 서장훈 씨가 또 좋으신 분이 오셨잖아요.
2: 네. 너무 귀여워요.
0: 들어가서 영수에. 네네. 가서 볼 게 더 많아.
1: 알겠습니다.
0: 그럼 가서 보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2: 아, 예. 오, 시원하, 시원해. 네. 뭐가 많네요.
1: 뭐가 많습니다.
2: 네. 여기 약주도 엄청 많아요.
0: 이 약주, 저거 약손유리잖아요. 네. 제가 사위 얻으면 사위를 주려고. 네네. 약주를 담았는데. 네. 오래됐어요. 근데 사위들이 술을 안 먹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술이 많아, 여기 거. 네네. 이따 차에다 실어줄까?
2: 저는 자꾸 왜 실어주신다고.
0: 술 안 먹어?
1: 저는 괜찮습니다.
0: 네. 좋은 술 많아, 여기. 아, 40년 되고 막 이런 것도 많아.
1: 저는
0: 네.
2: 약주 안
0: 하셔?
1: 아니, 약주에 좀 약해가지고.
2: 아, 그래요?
1: 네. 저쪽에 벽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네. 아니, 한가득 채워놓으셨는데요?
0: 예, 네.
2: 와.
1: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0: 예, 예. 저게 약손유리를 하면서 대통령상도. 예. 세 번 정도 받고, 그렇게 장관상도 많이 받고, 대체로. 예. 요리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2: 선생님께서. 예. 요식업 대가들의 선생님이라고. 예, 제가. 예, 들었거든요. 맞아요.
0: 한식 대가들 여저까지 한 1,000명 있는데, 집안에 김밥. 예, 예. 회장님, 모종 회장님, 우리 회장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장님들을 제가. 예. 요리를, 김치, 저 김치를 가르쳐서.
1: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죠.
0: 예, 맞아요. 예, 예. 대단한 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센 불로 졸이면 국물이 싹 없어지고 꼬들꼬들해져. 불이 약하면 안 돼. 어느 정도 돼야 돼, 불이.
4: 지금 박스채로.
0: 박스채를 먹는 거니까 한 봉지씩이라고 그랬어, 내가.
1: 저희가 밥을 조금 뭐 먹어볼 수 있을까요?
0: 네, 네. 그럼요. 내가. 예, 밥을. 예. 채대서 맛있게.
1: 알겠습니다.
0: 해드려볼게.
1: 아이고.

0: 와, 손이 엄청 크시네요.
1: 아니, 근데 한 5, 6인분 같은데.
0: 5, 6인분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2: 에피타이저 같다.
0: 이거, 와, 이거 너무 맛있다.

0: 짠 이제 마지막에 짠
1: 또 있어요?
0: 네. 짠. 자.
1: 어디다 놔야 되나 이거를?

0: 잔치 같습니다, 잔치. 오기에만도 아주 눈이 행복합니다.
1: 맞아요. 예. 색이 막 다채롭고.
2: 그렇죠. 저희 집에 농장에서 키운 걸로 저렇게 해수놓았어.
0: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맛있게 드세요.
0: 저는 이게 지금 숯불 돼지고기랑 숙주

0: 약간 수육이랑 김치인데 진짜 다 맛있네.
1: 근데 내일 아침에는 이게 더 맛있어.
2: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맛의 밸런스가.

0: 맛있는데?
1: 우와.
0: 밥도 너무 맛있어요.
2: 너무 맛있는데.
1: 진짜 상을 받으셔야 돼.
0: 차량 접고 먹고 싶어요. 마음 같은 거. 너무 맛있는데?
2: 차량 접고 드시는
1: 거. 우와.
0: 조미료 안 쓰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2: 예, 황옥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1: 조미료를 네. 엄청
2: 전혀, 예, 재료.
1: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조미료를 때려 부은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간이 완전 되어 있어요. 네.
2: 저는 조미료를 다 만들어요. 자연 재료로. 해물가루도 다 만들어 쓰지, 맛간장도 만들어 쓰지. 이거 진짜 맛있나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지금 네. 장난 아니고 네. 이거
2: 잘라드릴게요. 네.
0: 맛있죠?
2: 비타민C.
0: 좋아하는 맛이죠? 진짜 시원하죠?
1: 너무 좋아하는 맛이죠?
0: 어, 맞죠?
2: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리 연구를. 어디 가셔?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아니, 저...
2: 물?
1: 아니, 아니, 저기 저... 뭐? 나 이거 저 뭐? 국물 좀 한 거.
2: 아, 저 다 보고 달라고지.
1: 어. 아니, 아니,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할게?
0: 국물이다.
2: 싸줘야 되겠다, 오늘.
1: 흘리지 않고.
2: 포장해줄게.
0: 바로 올렸는데요?
2: 응? 맛있다 그러면 무조건 포장해주는데, 내가 오늘 포장해줄게. 고사리 명하죠, 알아요, 나물?
0: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또 이거 해놓으셨어.
2: 이거 가져오지 마, 절로 가.
1: 아니, 아니, 아니.
0: 그래도 먹어봐야겠다.
2: 옛날 전통. 네.
1: 이걸 김치에다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0: 저 이제 김치 이렇게 담글래요.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
2: 어머나 어떡해. 나 오늘 손 안 씻을래. 감동에 눈물이 날라 그래. 날 잡았어. 어떡해.
1: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2: 눈물이 날라 그래. 어떡해.
1: 저는 정말 우리 선생님이 입말이 아니라 정말 요리 잘하시네.
2: 아, 나 밥 안 먹을래. 오늘 하루 종일 굶을래.
0: 뭐 필요 없이 먹는 것만 나가도 선생님의 말, 그 요리 말. 인생 다 설명될 것 같은데.
2: 그래.
0: 하신 것 같은데, 오늘?
2: 이거 진짜 맛있나
0: 봐. 너무 맛있어요. 토크하지 말까요?
2: 그렇죠.
1: 자, 50년간 요리를 연구해 오신 약선 요리 연구가 우리 이경혜 선생님. 저희한테 아직 그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2: 짠.
1: 200억.
2: 정도.
0: 물음표를 해놓으셨네요.
1: 200억이 뭔가요, 200억이? 엄청난 금액인데?
2: 그래요. 네. 이제까지 남에게 쓴 돈 해서 2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무조건 어릴 때 결심한 게 성공하면 나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1: 네네.
2: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여전까지 살아왔어요. 예, 그렇게 그 배고픔은 코 밥은 사람만이 알아요. 예, 그렇게.

0: 이게 아마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내가 번 거에 반 정도는 남이랑 나누겠다라고 하셔서 200억 정도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200억은 있다는 얘기지?
1: 200억? 광명시에 지금 제가 건물이 있고 또 여기가 있고 가산동에도 몇백평이 있어요. 오. 그리고 대림동에도
0: 다 합치면 200억 넘겠는데? 네,
1: 그럴지도 몰라요.
2: 백만장자답게.
1: 그런데 그러니까 백만장자라고 안 하겠어요.
0: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물주도 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대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길래 배고픈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 밥이 없어서 생강밭에서 생강, 어린 생강을 캐먹고 집에 들어오고 어머니는 농사를 짓고 아버지는 누룸 이거를 많이 즐기셔서 저희들을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0: 아니 그럼 어머니는 뭐 논이나 밭이 있었어요? 그러면
1: 하나도 없었어요. 팔아먹었어. 자꾸 팔아먹으니까. 엄마는 충남 서천에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야.
2: 어머님이.
1: 근데 예, 논을 사주면 아버지가 논 팔아먹고 밭을 사주면 밭 아이고. 팔아먹고 계속 그렇게 한량이었어요.
0: 아니 그저 어머니 혼자 벌어서는 예. 팔남매를 먹여 살리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1: 지금 상상도 못할 얘기잖아. 머리가 이렇게 길면 가위로 잘라야 돼. 잘라서 그걸 팔아야 돼. 그래서 엄마가 보리 바꿔서 보리도 그때 당시에는 많지 않아요.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3: 그 당시에 진짜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학교는 꿈도 못 꾸셨을 것 같아요.
1: 그 학교 가고 싶은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까만 보지게 돼요. 그냥 형식장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허리에다 매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요. 가면 부잣집 애들이 쓰다 남은 몽탈 연필 그 종이 쪽지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받아 쓰고 그렇게 공부를 뒤에서 육성예비 옛날에는 육성예비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성예비를 갖고 오라고 선생님이 안 오면 가라고 그러면 저 고집이 또 세서 안 갔어요. 선생님이 가라면 가는 척하고 그냥 뒤에 앉아있고 그렇게 공부를 계속했어요.
0: 육성예비는 그럼 어떻게 해요?
1: 안 냈어요, 결국은. 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요?
0: 아, 그럼 학교에서 암소리 안 했어요?
1: 계속 나가라고 그러죠.

0: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이제 고모님 댁에 사셨다고?
1: 고모네 집이 부여 읍면장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요. 그러니까 고모가 학교 보내주고 할 테니까 밥 먹고 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고모네 집을 갔어요. 네. 네. 고모네 집을 갔는데 밥은 실컷 먹고 진짜로 원 없이 먹고 고모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계란 가서 팔아와라는 부여 시장 가서 팔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나 학교를 보내줄까 엄청 그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그래도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결국은
2: 아니 그럼 중학교를 안 보내주신 거예요?
1: 네
2: 아니 그 뭐 되게 부잣집이라며 왜 고모가
1: 그게 좀 쉽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 아이고
1: 그 결국은 못하고 근데 언니가 그 인삼 전매청 홍삼 말린 거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해가지고 그 전매청에서 그 홍삼 말려가면서 그 홍삼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해요. 홍삼 많이
2: 근데 우리 선생님 눈물 흘리시면서 얘기하고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건강하신데 그 아까 보니까

0: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 어린 생강하고
1: 염증 잡는 거죠. 네,
2: 저도 그렇게
0: 생삼하고 부시래기랑 이런 계속 드셔가지고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였지만 굉장히 건강한 거를 계속 섭취를 하셔가지고
2: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1: 영양가 있는 것들로 네.
2: 저도 지금 74시잖아요.
0: 그러니까
2: 이제 75대잖아요.
1: 네. 저도 너무 좋으시고
2: 너무너무 그 홍삼 말리는 그 과정이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4층 올라가서 완전 건조 반건조 된 거 얼마나 쫀득쫀득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막 짐이 모락마락 나는 걸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저기 뭐야 갑자기 음식 장사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2: 이제 제가 많이 배고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항시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 장사를 할까 하고 배고프지 말고 실컷 먹고 하는 생각을 항시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점 먼저 시작하자 했는데 중국집을 하게 됐어요. 중국집을. 네.
0: 예전엔 뭐 외식하면
1: 중국집.
0: 대부분이 다 중국집만 있었어요. 뭐 다른 게 없었으니까.
1: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식당을 차릴 돈이 있으셨어요?
2: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1: 없죠.
2: 예. 없으니까 인수돈. 네. 하루 팔아서 하루 갚는 거. 네. 월세도 그 인수돈까지도 보증금을 걸은 거예요. 아. 그리고 파는 대로 거기에 네. 까나가는 걸로.
0: 아니 근데 그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게 잘 됐나요? 중국집이? 잘 됐나요? 중국집이?
2: 엄청 잘 됐어요.
0: 엄청 잘 됐어요.
2: 말도 못 됐어요. 이 음식을 못 해내고 배달을 못 할 정도로.
0: 원래 좀 솜씨가 있으셨나요? 손맛이?
2: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처음에는 중국집 짜장면 짬뽕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짜장면 간짜장이 만드는 방법을 채소 쓰는 방법까지 다 섬세하게 다 알려줘서 짜장면을 만들어 놨을 때 아 대단하다고 손맛 이 실력이 굉장하겠다고 나중에 뭐 주방장이 그 정도로 칭찬을 해줬어요.
1: 그럼 이제 일수는 벗어나셨겠네요.
2: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벌고 조금씩 모으는 거 하잖아요. 숨통이 트이려나 하니까 옆집 중국집 사장님이 건물을 샀어요. 저기 옆집이 너무 잘 되니까 옆집에서.
0: 아 그러니까 여기 경쟁 업체가 네. 이 건물을 사버렸어요?
2: 사버렸어요.
0: 그래서
2: 나가라고.
0: 나가라고 네. 쫓아낸 거예요?
2: 6개월 만에.
1: 너무한데요?
2: 애기 아버지가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 내가 사우디 한 4년은 갔다 오마.
0: 맞아요.
2: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1: 남편분은 언제 돌아오셨어요?
2: 4년 후에 돈을 좀 가지고 왔어요.
0: 네. 그 돈을 뭐 하셨어요, 그럼?
2: 말하자면 옛날 다방이야.
0: 네.
2: 그런 걸 목 좋은 자리 지하에 창고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그냥. 네. 근데 그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랑이 벌어온 돈 거기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을 거라 자신을 만만한 거예요. 막 중국집을 했으니까 이제 더 경험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찻잔 같은 거, 장식, 의자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다 해놓고 손님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돈을 모으려고 거의 3년 됐는데 장사 잘 되니까 거기서도 나가라는 거예요.
0: 건물주가?
2: 건물주가요.
0: 건물주들이 왜 그렇게 다 나가라고 그럴까요?
1: 꼭 늘 잘 될 때마다.
0: 참고로 저는
1: 네.
0: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분에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1: 갑자기요? 네. 갑자기 참고를.
0: 혹시 그런 생각을 살짝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 건물에 계신 그 어떤 분한테도 나가시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근데 거기 안에 인테리어하고 예. 한 건 다 어떻게 해요?
2: 다 이제 뭐 다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될 정도 그 많은 게.
0: 박가도로신께서 야 거기 사우디 진짜 미쳐요. 엄청 더운데 거기서 진짜 땀을

0: 그렇게 흘리시면서 일해 가지고 벌어온 돈이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날리신 거잖아요.
1: 예, 진짜로 그 심정은 어디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나와서 애들 데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그 계단을 밟아서 왔는데 여기까지 번째고. 왔는데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가 다 날린 거 아니야.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어요. 같이 예, 조금. 돈도를 다 날렸잖아요. 한 푼 거의 없을 정도로 날렸잖아요. 그 심정은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어렸을 때는 이랬고 좀 중간에는 이랬고 너무 굴곡이 심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게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고생인 거 제게다 네. 괴로울 때마다 쓰고 좋을 때 쓰고 다 써서 이렇게 해고록을 써놓은 게 있어요. 네.
0: 본인 얘기하신 것처럼

0: 근데 어떻게 다시 이제 일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1: 이웃집 분이 뭘 해서 못 먹고 살겠냐. 빈 가게가 하나 있으니까 월세 당분간은 안 받을 게 뚝순아. 너무 열심히 사느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라 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저기 넘어져도 오뚝 일어나는 똑순이네 막 이러면서 월세를 안 받고 돈이 아직 없으니까 벌으면 줘라. 그래서 아 살이라는 발자인가 보다. 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갈비 기술을 좀 알려줄게. 갈비집을 해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글쎄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아오려고 그걸 떠올랐는지 아 갈비집을 해? 그러면 한방으로 한방 그때부터
2: 한방 갈비요?
1: 갈비 해. 한방 숯불 갈비 한방
0: 한기가 환기가 그때부터 등장.
1: 네. 한약재를 대서 돼지갈비를 쟀어요.
0: 돼지갈비?
1: 그 한방으로 돼지갈비를 하니 잡내가 다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엄마가 매실만은 그런 거를 산에서 캐오셨어. 캐오셨는데 그거를 푹 끓여서 그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것도 엄마가 끓여줘서 배고픔에 그걸 끓여줘서. 근데 그걸 생각해서 아 이것도 약재로 이렇게 하면 뭐든지 나겠다는 그런 게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예.
0: 약재를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약재는 다 어디 있나요?
1: 저희 보물창고가 있어요. 아, 한번 가셔요.
0: 예.
1: 자 여기로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예, 보물창고예요. 예.
2: 보물창고다.
1: 예, 예. 우와. 여기서 약선 요리 연구를 해요.
0: 아 여기서?
1: 예 여기서.
0: 여기 뭐 계속 다리고 계시는데
1: 예,
0: 그게 뭐예요?
1: 밥도 하고 다리고 그리고 이게 환기예요. 이게 환기.
2: 아, 환기구나.
1: 예, 예, 예.
0: 냄새만 맡아도 되게 건강해질 것 같은
2: 예, 예. 이 지금 이게 환기예요, 보면 환기.
1: 깜짝 놀라지 마. 하나, 네. 둘, 셋, 넷, 게. 네.
0: 막 웬만한 건 잘 안 놀라니까. 예,
1: 하나, 둘, 셋.
2: 와! 왜 이렇게 많아요?
1: 네, 한번 봐.
0: 이야, 뭐?
2: 여기도 진짜 많아요.
1: 네, 진짜 많아요.

0: 장아찌랑 막 이런 게.
1: 장아찌랑 여기 밭에서 재배해가지고 네. 이런 장아찌를 다 담아서 보관해.
0: 시간장도 있고. 시간, 예. 이건 뭐예요?
1: 매실이에요.
0: 장아찌. 매실
1: 장아찌. 네. 매실 요소 만드는 거. 약재 냉장고도 이렇게고 다섯 개 냉장고가 효소 담고 약재를 이용해서 담고. 예.
0: 깊은 맛이. 어떤 설탕의 맛이 아니라
1: 네, 이렇게 약재를 다 이용한 네, 맛.
0: 이런 효소의 네. 맛이고
1: 네, 이게 농장에서 다 재배해가지고 다 약이 되고 네. 비법 소스가 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하고 건강에 음식을 할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0: 한방 돼지갈비. 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장사가 잘 됐습니까?
1: 예. 너무 잘 되고, 이제 한 칸 했는데, 줄을 서는 거예요. 왜? 예. 손님이 많고 하니까, 옆에 가게가 또 비어 있었어, 하나. 그걸 또 하나 헐었어요. 권리금까지 주고 헐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헐었어요. 그래서 세 칸을 헐었어요.
2: 계속 확장해 나가신 거예요?
0: 옆에 세 칸을 예. 다 터가지고.
1: 예, 예, 예. 확장을 크게 하니까 돈이 이제 막 엄청 벌기 시작하잖아요.
2: 소행님의 비결은 뭐였길래 그렇게 계속
0: 환기요.
2: 환기만으로 이 정도?
0: 이 손맛이 타고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음식을 먹어본 결과 우리 선생님은 그냥 타고나신 분이에요. 딴 사람은 그 맛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하면 그 맛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 그런 분들 그런 분인 것 같아.
2: 선생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시네요.
1: 예, 그래서 이제 엄청 돈이 많이 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0: 뭐 얼마나 버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1: 그때 예, 한 5억 정도 벌었나 봐요. 10년.
0: 10년하고.
1: 예, 예, 5억 정도.
0: 그게 90년대
1: 예, 예.
0: 초.
1: 저 초반 때.
0: 돈이 90년대 초에 5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1: 세였잖아.
2: 네.
1: 이제 내 건물로 해서 내가 멋있게 한번 해보자.
2: 아~
1: 예. 남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5억 들고 5억을 빚내서
2: 네.
1: 진짜 좋은 데로 가자.
0: 그럼 어디로 가셨어요?
1: 광명으로 왔어요.
0: 광명?
1: 예. 땅을 샀어.
0: 아~ 광명에다가 그러면 돈을 빚을 내서 더 크게 차리신 거예요, 식당을?
1: 이제 논밭이었어요.
0: 논밭.
1: 그러니까 아무 데도 없는 이 산 속에다가 그 건물을 친 거야. 그러니까 혜림이 엄마 또 미쳤다고. 제가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논밭에다 저 건물을 저렇게 크게 짓냐고.
0: 맛있으면 다 찾아와요.
1: 예. 예.
3: 거기에서 식당 차릴 때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1: 저는 어디 가서 장사해도 불안한 적 없어요. 다 잘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불안한 점 아직까지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손님이 안 오시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논밭에다 저도 내 손으로 음식하면 분명히 성공이라고 믿고
0: 잘 돼야 하는데 잘
1: 됐어요.
0: 잘 됐어요?
1: 잘 돼서 손님이 오시면 어우 반찬 맛있네, 김치가 더 맛있네 하면 저 그냥 그때는 포장용기도 없었어. 비누종이다 싸서 가져와서 드시라고. 그때부터 그냥 김치는 싸서 그냥 드린 거예요. 1년 되니까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말도 못했어요.
0: 훨씬 더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을 것 같아.
1: 거의 뭐 매출 올라올 때 2천만 원도 팔고.
0: 하루에요?
1: 그때 당시에는 카드도 별로 없고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잖아요. 그거를 은행 갈 시간도 없이 챗바퀴 돌듯 후대자료도 넣고 저녁이면 비고 자고 또 장사하고 모으면 거기다 넣고 쌀 푸대로 한 두세 개까지 은행을 안 가고 놔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가운데 넣고 끌어안고 신랑하고 끌어안고 자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앞에 거 사고 사서 2,000평을 산 거예요.
2: 와.

0: 가산 디지털에 몇 백평도 사고 또 막 가게를 여기저기 해서 가든 다섯 개를 했어요.
1: 딴 데도 그런 돼지갈비집 네, 하신 거예요?
0: 돼지갈비집, 소갈비집, 한정식집, 우와. 횟집, 오리집 안 한 게 없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2: 그럼 뭐 다 직접 관리하셨어요?
0: 네.
2: 왔다 갔다 하시면서?
0: 그 우와. 음식을 다 해서 봉구차로 실어 날렸어요, 제가.
1: 대단하시네요.
2: 예전에 그 바쁘셔가지고 식당에도 계속 사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좀 좋은 곳에 사시나요?
0: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에요.
2: 아, 이 위가요?
0: 위에가요. 예. 2층에 예. 너무 좋게 해놓고 살아.
2: 아니, 그래요?
0: 예. 깜짝 놀래게 아니, 좋게 해놓고. 네네. 이렇게, 이렇게 좋게 해놓고 살아.
2: 아, 여기가 지금 살림집이에요?
0: 예, 예, 예.
1: 뭐가 그죠? 없는데요, 손님? 예.
2: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0: 네.
2: 두 분이 주무시긴 너무 좁은데?
0: 여기서 자다가 TV 보다가 잠들고 그냥 생활을 이렇게 해요.
2: 여기 네. 보니까 네. 제가 네. 죄송하지만 잠깐 앉겠습니다. 경치는 엄청 좋아요.
1: 아, 이쪽 뷰가 좋네요.
2: 앞에 낮은 산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경치는 되게 좋은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버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검소하게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소박하게 예. 이렇게 배만 부르면 돼, 저는.
2: 저 돼지 저금통은 몇 번 갈랐다가 다시 붙여놓은 건가요?
0: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떨어뜨렸어, 잠깐.
1: 아... 아니, 얼마나 많이 넣으셨으면.
0: 몇십 년, 40년 됐나 한번 들고 집에
2: 아니, 이게 찢어져서 붙이신 거예요?
0: 네. 허리 다쳐 조심해 허리 아프.
2: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어우 돈이 엄청 많아. 네. 아니
0: 다 동전이에요.
2: 이거 새로 하나 좀 사시지.
0: 아 그냥 옛날 때 가지고 있던 거라.
1: 네. 눈을 그리셨네. 눈을 그리셨어.
2: 뭘 보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1: 단촐하게
2: 네. 사셔서 우리 저 방도 한번 볼까요?
0: 네 방이.
2: 이게 옷이 이제 여기 있는 게 요게 다고.
0: 예, 다고 대통령 상 받는데 좀 옷 입고 가자 했는데 네. 신랑이 백화점 갔는데 잡아 당겨요. 아마 옷 가격을 봤나 봐. 집 가자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 가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이거 입고 대통령상. 대통령상 받은 것이 이거예요.
1: 근데 거기서 사고 싶지 않으셨어요?
0: 내가 옷 좋게 입고 이런 건 하나 생각지 않아.
2: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는데.
1: 한 번 사셨어요.
0: 그게 백만장자가 아니라 옷은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예. 사람들은 그 많은 돈 있고 한데 왜 저러고 살까? 다 손가락질 받아요. 근데도 그게 내 돈이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게 안 느껴져요. 그냥 풍부해서 그냥 좋다만 생각 들지, 아, 이 돈을 내가 쓰고, 어디다 쓰고, 내가 막 내 치장하고 해야 될 때는 생각이 하나 안 들어요.
2: 정말 검소하시고, 네.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2: 여기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이 방엔 에어컨이 없어요. 여기서 여름엔 어떻게 주무세요?
0: 에어컨 없어.
1: 선생님 너무 더우실 것 같은데요?
0: 네, 에어컨 없어.
2: 여기
0: 살아요.
2: 엄청 더워요.
1: 아니 쓰러지세요. 이렇게 더우면.
0: 예, 그렇게 살아요.
1: 아, 쿨하게 나가셨네. 아니 쓰러지실까 봐.

0: 공작새가 알을 한 10개 낳더라. 10개 낳았지만
1: 맨날 공작새, 공작새.
0: 우리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친구들하고 맥주도 한잔 하고 얼마나 좋아. 그 인생 나가 이거.
1: 풀이 너무 많이 났다. 그 풀 좀 뽑아 그렇게.
0: 그래요.
1: 네? 네. 근데 여기 이 호박은 파란데 왜 저기는 저렇게 거름 안 줬어? 거름을 골고루 줘야지. 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줘?
0: 우리 사모님이 잔소리가 되게 심하네.

0: 지금.
1: 근데 왜 나한테 와? 저쪽으로 가서 풀 뽑아, 얼른 가.
0: 아니, 마누라 이쁘니까
1: 이제 뽑아. 아, 마누라 이쁘니까 맨날 이쁘다고 하면 돼. 미울 때도 있어야지. 저 가서 풀 좀 뽑아봐.
0: 이 뽑는 시간이라도 뭐 같이 있지. 맨날 너 뭐 요리하러 대고 뭐 어디 저, 어? 난 일로 와.
1: 일로 가, 그냥.
2: 뭐라고 막 터지면서요?
1: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 그래서 고추 갈아줘, 뭐 고추 갈아주고, 과일 갈아줘, 뭐 과일 얼른 갈아주고. 근데 워낙 잘 도와주고, 5년 나를 쫓아다녔잖아. 소리 질러도 이쁜가 봐. 이렇게 5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소리 질러도 이쁜가 봐.
0: 여자 미인 맞추고 살아야 돼, 남자들은. 여자한테 반응하면 밥도 반찬도 잘 안 나오고, 용돈도 잘 안 줘요.
1: 에이, 없쇼.
0: 이 까만 고추 이거 닦아.
1: 예. 혜림아, 밥 먹어요. 어제 담았는데, 김치. 간 봐봐, 맛있나.
0: 그러자. 항상 너 김치 맛있지, 뭐.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인데.
1: 이렇게 안 앉아. 옆에서 이렇게 해서 반찬 집어주느라. 반찬 집어주잖아. 이상하게 반찬을 이렇게 집어줘, 나는 습관이. 그리고 여기서 국에다 이렇게 말아서 먹어. 소리는 질러도 이렇게.
2: 사람들은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면서 조금 드시는 식사가 너무 적절한 거 아니에요?
1: 원래 국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어. 반찬을 여러 개 차려놓잖아. 한 번을 젓가락을 안 가. 반찬을 안 먹어요, 잘. 국만 있으면 돼. 그래서 반찬 없어도 이렇게 밥만 주면 웃어, 좋아서. 그게 이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굶고 살다시피 했고, 똑같은 게 밥 있으면 최고야, 그냥.
0: 응, 자, 한 잔.
1: 한 잔.

0: 우리 선생님께서 나누는 낙으로 사신다고 했는데 500평 가까운 땅을 광명시에 기증을 하셨대요.
1: 진짜 어렵게 식당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판자촌 동네에 이 동네를 어떻게 좋게 내가 다른 데 이사 안 갈 뿐에는 이 동네도 발전시켜서 좀 좋게 하자 해서 땅도 좀 많이 내놨어요.
0: 선생님이 기증하신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지금 거기를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0: 별명이 밥퍼주는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 음식 봉사하면서 좀 생긴 별명일까요?
1: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거의 1년에 3천 명씩 그렇게 많이 밥을 드렸어요. 저 그때 버스하고 봉구차 7개 있었어요. 각 지역 복지마다 다 모시러 가요. 모셔오는 거예요. 직접 불고기, 소불고기. 소불고기, 능이 저기 그때 오리백숙, 한방 오리백숙 이거에서 대접해드리고

0: 우리 이경혜 선생님께 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1: 그게 진짜 배고픔 겪어본 사람만이 알잖아. 네. 그러니까
2: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끼니를 챙기시는 거예요?
1: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굶어 왔잖아요. 그래서 배고파서 할머니 집에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가 그렇게 내쫓았어요. 왜 왔냐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는 성공하면 진짜 배고픈 사람 굶지 않게끔 하고 내가 번 돈으로 어떻게든지 그런 봉사를 하겠다 결심을 아주 하고 살아왔어요. 예.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예.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네.
1: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2: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3: 저희 다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0: 어우, 엄청나네요.
2: 아, 맛이 죽이네.
3: 9,000명의 눈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1: 알려주세요.
3: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1: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이.
4: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7: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7: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7: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7: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5: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8: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9: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7: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0: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5: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1: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2: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7: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5: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7: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3: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0: 그럼 올라.
1: 네. 할머니.
0: 아, 동네 구경 좀 하자. 이게 궁전이요?
1: 여기가 성이에.
0: 오, 빙치구시오. 오. 잘 그래요.
2: 에서 어, 오늘도 기억해야지.
3: 눈가 생기신 분, 사람. 감사합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음악을 만든 지는 10년이 넘었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간 지는 8, 9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 이제는 악장 불입이다. 이제는 정말 노래하는 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0: 더 좋은 공연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가고 싶고.
1: 잘해야 되고 잘 전달해야 된다.
0: 앨범을 내면서는 저랑 약속했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남이랑 나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어진 것만 잘하자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겨선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감 시청자 여러분들, 정우입니다. 몸을 불사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왼쪽 깁순이고요. 오른쪽 깁철이입니다. 둘 다 깁 기타라서 깁자 돌림이 됐어요. 저의 소중한 동료들. 오, 네. 그때 조그만한 식당 거기 테라스에서 기타 메고 솔방울 달린 모자 쓰고 열심히 노래 불렀거든요. 길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봤죠. 그래서 차가 오면은 노래 부르다 말고 차 조심하세요 이랬던. 차 조심. 야생의 시즌이었답니다. 당시에 앨범 없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람들에게 앨범 내

포크는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되는 음악이라고 전 생각해요. 명확하게 잘 찌르는 송곳 같은 장르가 포크이지 않나.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덕분에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때도 있고, 그 사람들 앞에 서기에 내가 너무 한없이 모자란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오늘이 끝나면 오늘 공연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겠죠? 내 순간이다.

0: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쟁을 뚫고 이곳에 도착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반가운 마음은 또 노래로 들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다음 곡이 뭘까요? 어? 어떻게 알지? 진짜 어떻게 아셨어요?
1: 저의 고클라우드 북프렌드는 자신이 힘세고 강한 줄 알고 있었던 화자가 실제로 그러지 않은 자신의 모습과 싸우며 중얼중얼하는 노래거든요. 흔히 너 영혼이 꽃밭에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할때 영어로 클라우드 북프렌드라는 표현을 쓴대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시점부터 자기 전마다 마음이 너무 소란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감각이 느껴졌어요. 고민 고민하던 끝에 그게 제가 두고 왔던 과거의 시간들이었다. 과거의 나를 위한 앨범을 만들어 보자.

락발라드는 장돌이라고 할 수 있죠. 열심히 휘둘러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소리를 이렇게 박아두는. 아우, 저의 도파민이죠. 도전하지 않는 삶은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날 만취해서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데 변기를 붙잡고 막 울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깡깡 하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윗집의 소음이었는지 아니면은 제 환상 속에 무언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강해지라고 누군가 날 두드리고 있다. 그곳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에 마음이 되게 잠잠해졌어요.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알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고 그 마음을 전부 다 쏟아내듯이 만들었을 때에 철의 삶이라는 노래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저에게 참 소중해요.

떼창 파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젊은 나와 춤을 춰요. 그것만이 나의 기쁨을 계속 불러주시면 돼요. 어떻게 했냐면, 해보세요.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을. 자, 젊은 나와 춤을 춰요. 해보겠습니다. 절망과 함께 춤을 춰요.

되셨나요? 저는 안 됐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젊은 나와 춤을 춰요. 그것만이 나에게.

반갑습니다.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해파입니다. 그냥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22년에 4년 전에 여기 헬로루키 참가자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공감에서 공연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 그게 올라온 날에 어떤 팬분이 채팅방에 이걸 올려주셔서 그걸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응? 제가 좀 입으로 말 못하지만 막 주위에서, 아, 해파는 백대명반이잖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참 기뻤어요. 저는 음악과 상관이 없는 전공을 한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여러 곳을 좀 전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사실은 되게 부끄러워서 밖에 꺼내지조차 못했는데, 나 사실 음악을 좀 만들고 노래도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 혼잣말이라는 노래로 참여를 했고, 그래, 노래를 만드는 이 전문가들도 그럼 내 노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럼 내가 노래를 계속 만들어봐도 되겠네? 그 대회가 조금 더 확신을 심어준 거죠.

대학 졸업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당연하다는 듯이, 막 졸업했으니까 나 이제 갈게,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있을까? 어떻게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 세상이라는 곰 앞에서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들키지 마라,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라고 호달달 떨고 있는? 작년 말 올해 초쯤에 공연을 너무너무 하기 싫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공연 전날에는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난 이제 다 떨어졌어. 이제는 자가복제밖에 못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의 돌파구가 되어준 게제 앨범을 같이 프로듀스해준 조월님. 막 데모를 이렇게 모아서 들려드렸을 때 별로인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월님이 오, 이 노래 좋은데요? 제가 이 노래 한번 만져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막 등줄기 짜르르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노래로 되돌아왔을 때그 짜릿함? 근데 정말 뜻밖의 많은 분들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다 합쳐져서 앨범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죽은 척 하고 있다가 살짝 눈을 떠봤는데 곰이 그렇게 저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사는 것의 힘듦에 관해서 약간 농담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앨범 커버에서 제가 자세히 보시면 대파가 아기가 하는 그런 포대기에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0: 그런 걸 넣어서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안고 찍어보면 어떨까?
1: 바꿀 순 없으니까 조금
0: 놀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본 것이 이집 건강한 사회 이론입니다.

다음 곡은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란 노래 부를 거예요. 제가 뭐 하자고 할것 같아요? 맞았어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20대 후반쯤에 불안장애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생활에 만족하는지, 제가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된 하나의 부품이 될수 있도록 내가 빨리 기름칠을 해서 이 불쌍한 청년 돌려보내자. 그런 느낌이 어느 날 문득 그 병원 나오면서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문구를 마음속에 품고, 음식을 만들 때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에 뭔가 자기 이야기처럼 느낄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올라서 수증기가 여기 안에 가득가득 차서 터질 것 같았을 때, 그때 음악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쉬익 하고 뭔가 구멍을 내어주는 기분? 막 시원한, 저를 보는 분들도 좀 그런 좀 같이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좋겠다.

보안은 창과 방패 싸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공격 기법이 나오면 그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이 나오고 그 보호 기법을 또 우회하기 위한 공격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1: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2: 아,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0: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카이스트 뇌인지 과학과 김한모라고
0: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0: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3: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2: 와, 진짜요?
4: 색깔이?
2: 몰랐어요, 이것도.
3: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0: 뇌가요?
3: 네.
0: 편집을 한다고요?
3: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1: 많이 움직여요?
0: 오, 움직여요.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아, 진짜?
3: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0: 딱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4: 안 보여요. 사라졌어.
0: 깜빡깜빡거려요.

0: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선과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응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n the
1: quiet of the railway station.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0: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아빠 책 노트도 막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건 살인이에요.
1: この中に183人の皆様が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 상담에 정말 흔한, 정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내가 좋지 않은가? 나는 내가 왜 미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주로 이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이 진료실에 와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자신에 관한 미움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친구 만나서 야, 내가 밉다?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마 또 부모님한테 나는 내가 싫다 이런 얘기하면 또 부모님이 아마 걱정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1: 엄마, 나 자신이 싫어요.
2: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싫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0: 그리고 아마 뻔하죠? 네가 왜 싫으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너를 키웠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어쨌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시작해요.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아마 나 자신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실망 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느냐, 왜 자기가 싫어졌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수 없다, 이런 상태에 도달해 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기대에만 있었죠. 청소년기 때 기대가 많이 부서졌죠. 청년이 되면 그 기대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뭐,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내 기대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를 미워할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걸 전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걸다 잘하는 사람.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또 동시에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기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민족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연구한 것도 있대요. 그런데 라틴계 매우 희망적이에요. 똑같은 10점을 맞아도 거기는 자긍심을 느낀대요. 백인계 그냥 70점이면 자기 관리는 했다. 아시아 이쪽은 똑같은 10점을 받았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부모 얼굴을 못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더한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쳐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또그 높은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싫어지죠.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 뒤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뒤처진 그런 열등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을 또 자신에게 바랬던 능력을 낮추기를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안 될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 분석가예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참 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 자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비교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인 줄 알고 사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도 들었어요. 예, 남의 털 다 모아서 제게한테 꽂고 그랬던 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는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짓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과업 이런 거를 만나면서 사실 실망하게 되는 일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아주 편한 얘기로는 폼나고 싶은 마음,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바람으로 가득 찬 거짓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바람이 뭔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런 방황을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또 싫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인생에서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 많죠. 때때로 또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네 진로를 찾지 못하냐,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냐 라고 들으면 더 무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왜 안 되고 이렇게 나는 나를 탓하고만 지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수치심, 또 부모의 수치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자기를 칭송하는 것보다 집단의 분위기에서 눈치 보고 사는 삶이 더 익숙하고 남들과 튀게 지내는 것을 이제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막대하고 비난하기를 이제 멈춰야 하는데 이제 이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나를 굉장히 옥죄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비난하고 막아섭니다.

0: 타인의 기준, 타인의 바람을 빼내고 거기다 나의 기준, 나의 바람을 자기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보니까 좀 별로인 면도 꽤 있어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판타지로 살면 되죠. 동화 같은 삶? 하지만 그 삶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판타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한 발짝씩 나간다.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산다. 표현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못났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채로 지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보지도 않아서 격려와 응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딴 것보다 나에 대한 비난은 멈추자. 이것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그냥 해볼래. 이런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난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밀어붙이고 한번 살아볼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멋진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제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별건 아닌데요. 괜찮다와 잘했다, 응원한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이 한 일 옆에 꼭 써주기를 바라요. 지금의 나 괜찮다. 내가 한 일 잘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돌보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괜찮고 잘했고 응원한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격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단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긍정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 청년들에게 희망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할 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멋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과 만나서 여러분을 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나팔바지 쓰며들며
2: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3: 그리고 그렇게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어서와요 학생. 네. 앉으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잘 지냈어요?
2: 오랜만에. 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의 두 번째 교육 시즌3인데 우리 현우 학사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의지가 되고 반갑습니다.
2: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3에서는 네. 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고전적으로 유명했던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몰랐던 그런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점점점 예전에 있던 그 유명한 어떤 고전 명작 시리즈라든지 필독서로 알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점점 등하시한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왜냐?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 중에서도 고전적이고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필독서의 일부야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짜르륵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우 학생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모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네. 고전 문학 작품을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리뷰가 달려 있잖아요. 네. 그 후기에 보면 꼭 이렇게 리뷰는 상반된 두 가지 리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읽어봤더니 이게 왜 이름난 명작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왜 200년 전 작품을 지고 읽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이거 읽을 자신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우 학생은 그 고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 고전은 저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 저학년 때?
2: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작 그대로를 읽지는 못하고
1: 맞아요.
2: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1: 그렇지.
2: 조금 요약하고 쉬운 단어로 바꿔놓은 책들을 이제 어머니가 60선 정도의 시리즈 이렇게 책을 파는 게 있어요.
1: 전집이요?
2: 네, 전집. 전집을 사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비문학 분야보다는 문학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나 그런 곳 안에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서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뭔가 주인공의 이입도 해보고
1: 상상도
2: 네,
1: 하고
2: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런 고전 문학을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1: 원래 그 고전이란 말이 옛고를 써요. 네. 그리고 저는 법전할 때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곰곰이 따져보면 이 고자란 옛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이거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고전 리스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고전에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네. 과거. 과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자, 그리고 현재에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거

0: 계보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그 원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일부가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에 그게 패러디가 된다거나 아니면 변형이 된다거나 해서 현재의 문학 작품, 영화, 예술, 연극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게 엄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거지만 한번 읽어봐. 이게 너의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왜?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쫙 펼쳐서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까지도 그 뿌리가 변주돼서 확장이 되고 있어라고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걸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숨쉬지 않고 지금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고전 리스트에서 빼야 된다. 그리고 고전이라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을 아세요?
1: 처음
0: 저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태주 시인이신데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시를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아폴리네르가 1910년대에 센강을 보면서 썼던 시예요. 미라보 다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나의 사랑도 흘러가네. 이게 본인의 연인이었던 마리 로랑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마리 로랑생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같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의 센강은 1910년대에 아폴리네르가 살았을 때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때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고전은 강 같은 거야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은 그때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고 앞으로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강들만 골라서 우리는 고전 명작, 고전 문학 작품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강이 만약에 지류여서 다 말라붙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엔 고전이었지만 이제는 고전이 아닌 거.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고전 텍스트, 문학 텍스트를 앞에 놓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강아, 강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강아. 너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래? 라고 하면 이거는 시대에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 세태에 맞지 않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랑이라는 테마를 결정을 했어요. 왜첫 번째 테마로 사랑을 주제를 삼았을까? 혹시 뭐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1: 감정이잖아요,
0: 네,
1: 사랑은.
0: 맞아요.
1: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고전의 의미랑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이 이전에도 흐르고 지금도 흐르는 것처럼 예전의 인간도 그렇고 현재의 인간도 그렇고 미래의 인간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놓고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강을 사랑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0: 맞습니다.
1: 해봅니다.
0: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뭔가 협의한 것도
1: 네.
0: 없는데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은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절망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세계 대륙이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큰 대륙의 이름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나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줄짜리 이런 사전적 정의로는 사랑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우 학생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런 청춘의 시기, 사랑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인데,
1: 네.
0: 혹시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제 생각 같은 걸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랑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1: 글쎄요. 어릴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의 문화에서는. 가끔씩은 어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랑을 까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한창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조금 잊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숨길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 본능 안에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마음이 우러나는 거고

0: 숨길 수 없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할수 없는 거고, 본능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전 문학에서도 사랑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보면, 전통적 시가를 보면 주제를 3분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움이나 사랑, 이별 노래도 사실 사랑
1: 그렇죠.
0: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근데 자연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왕이라든지 그 지배층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마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의 얘기예요.
1: 맞아요.
0: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그 전통적인 문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의 사랑 이야기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음악 프로그램에서 들수 있는 대중가요도 보면 대부분 사랑 얘기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진짜 천년을 넘어서는 만고불변의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현우 학생은 나는 사랑하면 이 작품이 떠올라 이런 게 있을까요?
1: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이제 고전 소설 중에 한 작품이 떠올랐는데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고전 소설은 사실은 이제 입시 공부를 할때 배우기로는 고전 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생규장전은 거기서 벗어난 소설이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남녀 주인공의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게 고등학생 때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주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대답이고요. 그건 정말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가쓰고 도포 입고 뭔가 애헤매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진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1: 맞아요.
0: 있지?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 그 사랑 나 이해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러기 때문에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몇백 년전 건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살아있는 고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라고 하면 시경이에요. 시경. 근데 시경에 이제 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리학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예의를 지켜라.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경은 이런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모음집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행가 가사를 정말 히트곡들만 모아서 엑기스만 담아놓은 가사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 곡, 노래, 아니면 뭐 GD의 노래, 뭐 에스파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가사만 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이게 몇백 년 후에 모음집으로 넣어서
1: 그렇죠.
0: 이게 한 2000년쯤 후에 아, 저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래 경전이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 정도 춘추시대에 한간에 이렇게 전해져 오던 수많은 노래 가사가 있었겠죠? 그거를 한 3,000편 정도를 모았대요. 수많은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공자님께서, 아, 이것은 정수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300여 개를 정리를 하여 한 책에 담아 놓으신 게 이제 시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허들이 좀 낮아진 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풍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 풍은 풍속할 때 나오는 그 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왕, 사람들, 민간,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노래.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아, 우아하다 할때 아자예요. 이거는 정치인, 정치에 관련된 노래들을 담은 거예요. 조금 더 위에 이제 상위 계층의 노래인 거죠. 그다음에 송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송이 붙으면 그건 제사 때 쓰는 노래인 거예요. 제사 때 이제 누군가를 기리거나 더 우아한 노래예요. 송이 제일 유명하고요. 송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주난편에 나오는 관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 시경도 몰랐고 관저란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현아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 끼룩끼룩 물소리가 강섬에서 오네. 아리따운 아가씨는 군자의 좋은 짝. 울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저리 헤치며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나깨나 구하네.
2: 구하여도 못 만.

0: 만나니 자나깨나 이 생각뿐 밤새도록 그리움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검은 고로 버타리라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풍악 울려 즐기리라.
1: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2: 네.
1: 이게 약간 노래를 할 때 보면 반복되는 또 후렴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저에서 관자라는 것은 끼룩끼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그러니까 새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물소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자가 자기의 짝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조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이런 구절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아. 전전반측. 아시죠? 네. 왜 우리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준비할 때, 1, 2, 3, 4, 5, 4, 그 오지선다 형의 전전반측 네, 있었어요. 있었죠. 이게 뭘 하냐. 이게 군역을 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저 아낙네의 심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자성을 고르시오. 그럼 전전반측. 이게 뒤척이고 뒤척이는 어떤 그런 잠 못 이루는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전전반측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 전에 있었지만 얘가 우리는 몰랐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야기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시경이라는 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라면 사랑 노래 중에 하나라면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네. 플라톤 아시죠?
2: 네.
1: 플라톤 하면 철학자잖아요.
2: 그렇죠.
1: 플라톤은 뭔가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은 오로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 그냥 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읽게 됐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급의 재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플라톤의 그 정체라든지 국가라는 그런 책보다는 훨씬 재미있었어요. 여기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로스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 유명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책을 볼 때는 항상 제목을 궁금해하라. 제목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향연은 그리스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거예요. 향연을 번역을 하면 잔치라는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잔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네. 향연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핑계로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거기서 디베이팅, 토론을 펼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걸 그리스에서는 향연이라고 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브런치 같은 거예요. 브런치라는 것은 약간 문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밥도 아니고 점심밥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침묵할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브런치인데 이때 철학자들은 어떤 학술적인 브런치로서 향연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니 뭐니 등장하고 이상하게 플라톤 본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이 마치 나는 어떤 브런치에 갔다 와서 거기서 유명한 엄마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둘게 이렇게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에서는 사랑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상승하려는 인간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로 마지막 결정을 해요. 근데 이 결론에 오기까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랑론을 펼치는데 그중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 저는 이쪽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아리스토파네스도 있고 아무 복잡한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팔도 네 개, 다리도 네 개, 얼굴도 두 개, 그다음에 남성, 여성 다 갖춰 있는 존재였대요. 이런 존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반으로 딱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팔 두 개, 다리 두 개, 얼굴 하나 있는 건 반편이라는 거죠.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원래 원형인 어떤 팔 네 개짜리가 되기 위해서 이성을 찾아다닌다. 다른 짝꿍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유 있잖아요. 내 반쪽은 어디에 있을까? 네. 이런 생각. 나의 배우자를 나의 반쪽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 반쪽은 어디 있어? 배우자는 어디 있어? 이렇게 반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팔 4개, 다리 4개는 좀 무서운 상태긴 네. 하지만 어떤 원형적인 뭔가를 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은 인간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에 대해서 동양에서 정말 오래된 시경, 서양에서 정말 오래된 향연, 이 두 가지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건 네.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표어처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소개를 할 때 누가 이제 드라마 평을 쓴다고는 할 때 쌍방 구원서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뭔가 괴로운 처지에 한 남성이 있어요. 괴로운 처지에 한 여성이 있어요. 둘 다 되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서 서로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랑의 네.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쌍방 구원 서사라고 하는데 전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구원의 서사가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 그 주인공들이 좀 잘 살게 됐어. 네. 저 아이들 마음이 좀 상처가 치료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맨 처음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단테의 신곡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랑을 아주 우리한테 강력하게 제시한 되게 오래된 고전 문학이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저도 마음 먹고 결심하고서 읽는 책이지 단테의 신곡을 내가 어머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읽는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2: 네, 단테라는 그쵸? 사람도 있고.
1: 단테의 신곡은 무려 14세기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실제로 단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또 은근 재밌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스. 그리고 이 작품을 썼을 때 이거는 라틴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의 그 이전 버전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시로 시를 짓지 않고 네. 우리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었어요. 네. 훈민정음 한글로 쓰여진 첫 번째 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어로 문학작품 창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단테의 작품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명확해지게 됐던 네. 기여를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서사시거든요. 서사시로 지옥부터 연옥, 천국까지 이르는 이 긴 여장을 서사시로 썼어요. 다 세 줄짜리 서사시로.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1년 안에 쓸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우선 지옥부터 시작해요. 단테라는 자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건데 왜 여행을 하게 됐느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단테가 이렇게 섬기 있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이 천국에서 단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연옥도 보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대는 그럼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단테 인생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네. 9살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9살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랑에 빠졌다. 근데 단테는 그걸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재회를 해서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베아트리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24살에 죽었답니다.
2: 베아트리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단테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냥 이상화된 여성인 거예요.
2: 그렇죠.
1: 만약 결혼을 해서 아내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그녀는 너무 멋져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사랑했는데 못 이루어졌어. 근데 그녀가 일찍 죽었어. 예쁜 나이 그대로 죽었어. 그럼 내 마음속 그녀는 늙지 않고 그렇죠. 영원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 되는 네. 거죠. 이상적인 영원의 여성상. 예, 전형처럼 이름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단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옥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우선 지옥은 총 9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옥이 역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 1원이라고 해요. 지옥부터 9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최악의 지옥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지옥의 이름이 림보예요.
2: 림보.
1: 영화 인셉션 봤어요?
2: 아니요.
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2: 네,
1: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네.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주사 약을 맞고 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속의 최탄왕의 꿈속이 림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인셉션을 보면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의식의 무한한 확장판입니다. 림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인셉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이 림보인데 림보는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에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고문을 받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해서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태어나갖고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는 그렇죠. 가야 돼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쁜 지옥에 못 넣겠어서 그냥 평원 같은 곳에 이렇게 거기 있으세요.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지옥, 제일 약한 지옥 림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9 번째 지옥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알죠?
2: 악마의
1: 그렇죠.
2: 왕인가요?
1: 악마의 네. 왕이에요. 네. 근데 루시퍼가 세 명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루투스. 세 번째가 유다. 예수를 팔았던
2: 네.
1: 유다를 씹어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투는 너무너무 고전적이고 그대 하였는가 나는 눈이 멀을 뻔하였도다 막 이렇게 말투는 고전적인데 네. 이거를 듣고 나면 흥미진진하긴 네. 해요. 그리고 고문받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2: 네.
1: 막 상처의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서 악마들에게 얘기해서 영혼이 창에 찔리는 죄인들의 함성 소리가 괴로운 외침 소리가 들리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연옥을 갑니다. 연옥은 사실 지옥은 아니에요. 이 약한 죄를 지었는데 잘 빌고 참회하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2: 네.
1: 우리들한테는 빵 아저씨라고
2: 그렇죠.
1: 알려져 있는 잘생긴 배우죠. 네. 근데 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마를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두 사람이 형사인데 잡으러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쇄살인마가 7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한 명씩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 죄가 바로 연옥의 7가지 종류입니다. 7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교만,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분노, 질투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많이 먹는 거를 죄로 여겨요. 아주 나쁜 죄는 아니지만 연옥에서 참회를 해야 될 죄. 근데 이제 막 많이 먹다가 이 죄를 딱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연옥감인데 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저는 약간 지금 중도비만 건강검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비만자는 여기 연옥 가야 되나. 비만자는 정말
2: 조금 좀 서운한데요.
1: 그렇죠, 서운하죠. 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죄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연옥이에요. 연옥의 끝에서 단테가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드디어 이제 베아트리체가 따단 하고 나타나서 단테 어서 와 이렇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천국편 내내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해요. 왜냐? 베아트리체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주민이니까. 근데 저는 베아트리체가 단테가 사랑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사랑을 하면 손도 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하고 싶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꽁냥거리는 게 절대 안 나와요.

0: 자, 이게 베아트리체에 대한 단테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1: 오, 내 희망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대의 능력과 너그러움에 의한 은총이자 힘이라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단테가 오, 베아트리체요라고 그녀한테 바치는 노래예요. 근데 여기에 꽁냥거림이나 뭔가 이렇게 심쿵심쿵하는 게 전혀 없어요.
2: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0: 그쵸? 뭔가 그녀는 굉장히 숭고한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나는 그녀를 찬미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할. 제가 이걸 확신했던 건 연호편 30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엄하게 보이듯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엄격한 자애로움의 맛은 쓰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연인, 평등한 연인이 아니라 엄마 같아요.
2: 그러게요.
0: 엄마가 너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왜 반성 안 하니? 앞으로 엄마 말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약간 이거거든요. 그러면 또 단테는 예, 베아트리체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적인 아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아트리체는 본인이 사랑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완전히 신격화시켜서 성모 자리에 놓았구나. 성모가 하는 말처럼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이건 수직적 사랑이에요. 아무튼 베아트리체라고 하면 구원의 여인상으로 되게 이름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여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사랑의 이미지. 우리는 첫사랑 하면 이제 배우 수지님을 떠올리지만 문학 작품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로테. 저는 이름 그거 처음에 중학교 때 읽었는데 로테가 나오길래 제가 그 롯데를 막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롯데가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첫사랑 이런 거고 베아트리체는 구원의 여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인상이 단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파우스트의 그레첸이라는 인물한테 넘어갑니다. 계보를 이어받아요. 레미제라블에서 팡티는 자기를 희생해서 딸을 구원합니다. 코제트는 그 순수함으로 장발장을 구원을 하죠. 우리 현대소설이나 현대 문화 같은 데서 보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매드맥스 시리즈가 있어요. 강인한 여성이 나와갖고 막다 해결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구원의 여인상이 변주되어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여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에요. 오무라고 하는 괴물이 인간을 막 덮치거든요. 근데 이 오무라는 괴물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때 공주이자 너무너무 착한 나우시카라는 소녀가 오무에게 분노를 멈춰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 분노를 잠재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끝내거든요. 소녀의 그 뒷일이 걱정되실까 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결국은 오무들이 살려줘요. 살려서 부활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영원한 소녀, 어떤 여성 주인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이 모티브가 옛날에 태생이 됐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곳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태어나고 있어를 확인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물론 신곡은 한번 결심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합니다.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0: 닥치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100. 야외 활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아웃.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0: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오늘은 내 친구는 인터넷 탐정 Part 1 해서 사진을 보고 추리하는 상황인데요.
1: 누군지요?
0: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 있죠.
1: 네.
0: 누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진을 딱 보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딱 보고
1: 네.
0: 뭔가 카페에 간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랑 갔나 남자랑 갔나 다 이런 거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1: 탐정님이죠.
0: 탐정님.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사진만 보고 이 시츄에이션을 뭔가 추리해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이걸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아니면 이건 100%야. 이런 거 있죠.
1: 와.
0: 아니면 뭐 반대로 바꾸면 남자랑 갔구만. 이런 것들.
1: 거의 강력계 형사님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다. 뭐
1: 네.
0: 테이블에 뭐가 올라가 있다느니, 뭐 의자에 뭐가 걸쳐 있다느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남자들이 많이 안
1: 안 입죠. 보통
0: 입거든요.
1: 여성분들이 입으시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에이.
1: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게 또 수사탐정 느낌으로
0: 오케이, 오케이.
1: 함께하게 될것 같은데요. 과연 누구의 옷일지, 과연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될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0: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어머. 어우,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 간 거야.
2: 응?
1: 어?
2: What are you saying? In English for me. Sorry, sorry.
1: 아우, 왜 이렇게 한국말이 안 늘어?
2: I can't
1: 아,
2: speak.
1: 공부해요, 한국말.
2: No
1: Please.
2: English.
1: 아, 오케이, 오케이. I try.
2: Thank you.
1: Yes, yes. He is certain.
2: Certain.
1: Certain. Absolutely.
2: Oh, certain. Okay,
1: Certain. Go to theater with her.
2: With her?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1: 봐봐,
2: was with a girl?
1: 내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봐, 사진 속에 요 가디건 보여?
2: 응?
1: 이 가디건 보여? 사진 속에
2: 카디건?
1: 자, in the picture,
2: Yeah?
1: did you see the sweater, cardigan,
2: Oh,
1: like?
2: cardigan.
1: 그렇지. Oh,
2: Oh.
1: see it?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응?
2: It looks like a guy's cardigan.
1: Guys?
2: Yeah, not girl.
1: 아닌데,
2: A guy's cardigan
1: 내가
2: to
1: 입는 거랑
2: me.
1: 비슷한데? 아니야, 이거. For woman.
2: Really?
1: Yeah.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맞아. 더 크게 봐봐. 맞다니까. 아유.
0: 네. 자, 오늘 사실 내용에는요,
1: 네.
0: 최근에 좀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비격식 스타일로다가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베이직하고 에센셜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 위주로 많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1: 오.
0: 그래서 정말 없어서는 안될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딱 보면서, 이거 볼때 혼자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 그쵸.
0: 다른 제3자 친구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이게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분명해. 이렇게 하면서.
1: 지금 이거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0: 이거 직감이라는 게또
1: 영화관에
0: 여자분들.
1: 갔어. 사실 이건데.
0: 이거는 그거다.
1: 에. He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0: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자,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갔다. 근데 누구랑
1: 네.
0: 갔다만 잘라서.
1: 그쵸. 소녀 간
0: I
1: 건데,
0: see.
1: 그 여자랑 간 건데, 여기에 그럼 확실히가 들어가야 되네요.
0: 그렇죠.
1: 그럼 확실히 맨날 제가 틀리니까, 오늘은 이걸로 totally.
0: Okay.
1: 네.
0: Alright. Not bad. So, 제가 항상, 뭐, 확실히, 완전히, 이렇게 할 때,
1: 완전히.
0: totally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1: 네.
0: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신 거랑은. So, he total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사실은, totally를 넣어도 나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느낌을 썼는데, D로 시작하는 저는 definitely를
1: Definitely.
0: 썼습니다. Okay? So, Definitely라는 단어는 딱 봐도 스펠링이 어려워 보이지만
1: 네.
0: 이거는 그냥 일반 회화 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오.
0: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So definitely, 확실히, 분명히, 걔 분명히 그랬구만. 이거 100% 갔네 갔어.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강세를 여러분들 이쪽에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definitely 이렇게 앞쪽에 강세가 가면서
1: 오.
0: 뒤에 틀리라고 할 여유가 안 생기게 돼요.
1: 네.
0: 그렇게 돼서 definitely 이런 이상한 발음이 아니라 definitely, definitely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Definitely. Definitely.
1: Definitely.
0: Uh-huh. Definitely. Definitely. All right, 좋아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자, 여기 전에 제가 영화관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할 때 표현을 몇 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오늘 썼는데 그게 바로 went to the movies. 현재형으로, 기본형으로 돌리게 되면
1: go to the movies.
0: go to the movies가 되겠습니다. go 네. to the movies. 어? 왜 go to the movies라고 쓸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the movies라고 하는 것 자체가 movie theater, right. 영화관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영화가 보통 하나 상영하는 경우 많이 없다고 했었죠. 아마 슬기 씨도 기억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영화가 있는데 걔네들한테 일단 가보는 거예요.
1: 어허.
0: 그리고 그중에서 뭐 볼지는 거기 가서 선택하면 되겠죠.
1: 네.
0: So go to the movies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가지고 결국에는 영화를 만난다, 보러 간다 이런 느낌. 이거 눈으로 본다, 이렇게 시청한다, 관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 네.
0: 친구들

0: 만나러 갈 때, 내일 봐. 할때 우리 쓰는 단어 뭐 있죠? 우리 내일 봐.
1: 네, and see you tomorrow.
0: Yes, so.
1: See a movie.
0: That's right.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go to the movies or see
1: See
0: a
1: a movie.
0: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특히나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꼭
1: 네.
0: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 가서도 그 극장에 앉아서 한참 그 영화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상영하는 걸 보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watch a movie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Alright, 자, 지금 보세요.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예, 영화관 분명 간 거야. 근데 누구랑 갔냐면 with a girl 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So with 뒤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일반 명사니까 a girl 썼지만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돼요. So with 목적어라고 하면 누구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산다. 근데 나는 산다에다가 나의 부모님과 그렇게 쓰니까 일단 나는 산다.
1: I
0: I
1: live
0: live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1: with my
0: with
1: parents.
0: my parents. I live with my parents. I still live with my parents, right? 자, how about this? 헤어지다는 break up with 누구 이러면요.
1: Yes.
0: 누구랑 헤어지답니다. 그리고 break의 과거형은
1: broke.
0: broke예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1: 네.
0: Wendy는 그와 헤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Wendy broke up with him.
0: 그렇죠. Wendy broke up with him. So 이것도 결국에는 덩어리 표현 break up with이지만 누구와인 거예요.
1: 네.
0: 그와 break up, 헤어졌다. 말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I live with my parents.
1: I live
0: Live
1: with
0: with
1: my
0: my parents.
1: parents.
0: Alright, how about this? Wendy broke up with him.
1: Wendy broke up with him.
0: Him. Alright, 좋습니다. 본문도 한번 가볼 거예요. 아, 얘 갔네, 갔어. 약간 나 알거든 이런 뉘앙스로, right? So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He
0: Johnny,
1: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0: movies.
1: with a girl.
0: Very nice. Okay, 자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친구가 아니 여자랑 있던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친구, 딴 사람이랑 갔을 수도 있잖아. 뭐, 여자들끼리 혹은 뭐, 남자들끼리, right? So,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0: 잘라볼게요.
1: He was with a 여자. 그럼 아까 girl 여기다가 써볼까요?
0: 오, 오케이. 발음도 좋았어요. Girl, right?
1: Girl.
0: So, how do you know? 뭐를요? He was with a girl. 자, 맞습니다.
1: Yes.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girl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소녀 이렇게 나오니까 아
1: 응.
0: 어린 사람만 girl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어 뭐 8세 아래 뭐 8살 아래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girl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르신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girl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쯤 나누면 딱 좋겠죠.
1: 예.
0: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자, 지금 보면 ho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이라는 의문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do you know 이러면 너 아니 너무 밋밋해요. 그렇기 때문에 how를 넣어서 어떻게 너 알아? 어떻게 아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뒤에 he was with a girl. 이거 평소문 어순인가요? 질문 어순인가요?
1: 평소문이죠.
0: 평소문이에요. 주어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이걸 만약 질문을 하면 엄청 어색해져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어? 이거는요,
1: 이상해요.
0: 질문을 두 개를 완전히 어색하게 넣어버린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너 어떻게 알아? 그가 여자와 있었는지 같은 말투인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두번 넣는 게 아니라, 뒤에는 평소문 어순을 꼭 넣어줘야, 너 뭐뭐인 거 어떻게 알아?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세다. 그러면 I am
1: 50
0: 50이라고
1: years
0: 하는
1: old.
0: 거잖아요. 그죠? 그냥 50까지만 쓰면 돼요. 그러면,
1: 네.
0: 내가 50살인 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1: How do
0: How
1: you
0: do you know?
1: know
0: Yes.
1: I am 50?
0: 그렇죠. How do you know? Am I 50? 이거 이상하잖아요.
1: 아하.
0: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그녀가 싱글인 거 어떻게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1: How do you know?
0: 그녀는 싱글인 걸.
1: She is single.
0: 그렇죠. 이것도, How do you know? Is she single? 이거는 이상해요, right? So, just like so, 이렇게, 이렇게.
1: Yes.
0: 그러니까 뭐뭐인지라는 효과를 내기.

0: 위해서 형소문으로 돌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know I'm 50?
1: How do you know I am 50?
0: Right?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1: How do you know she is single?
0: 자,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친구야, 이러면서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1: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Okay,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보여?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한글 표기도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재밌어요.
0: 아, 카디건이요?
1: 원래 가디건이라고 쓰거든요.
0: 아, 그래요? 안 그래서? 네. 표기야, 이렇게.
1: 네. Do you see, 보여? 이 가디건 in the picture.
0: Right.
1: 사진 속에 여기가 가디건이
0: yes.
1: 들어가야 되겠네요.
0: Mm-hmm.
1: 네. Car-di-gun.
0: Okay.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와서 그나마 일단 다행이고요.
1: 힌트가 많이 됐어요.
0: 와, 100% 맞지는 않는데 지금.
1: 아, 그래요?
0: 그래도 C로 출발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디건, 가디강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보겠습니다. How do you,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아, AN이구나.
0: 스펠링 하나 아쉽죠. 아, 그래도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지금 카디건은, I'm sorry about that. Okay. 요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C로 시작을 해야 돼요.
1: 네.
0: 근데 아까 전에 가디건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언젠가 잘못 들어온 겁니다.
1: 아.
0: 저희 할머니도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할머니도 실제로 그랬어요. 가디건. 내 가디건 어디 갔니?
1: 오.
0: 예전에. 그러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그냥 가디건인가 보지. 가디건인가. 근데 요즘에도 가디건이라고 하는 사람 많죠.
1: 다 가디건이라고 해요.
0: 네. 그래도 요즘에 옷가게 같은 데 가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카디건으로 바꿔서 써놓는 데
1: 아,
0: 꽤 많아요.
1: 그래요?
0: 뭔가 이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again, cardigan은 아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cardigan이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C인 것도 C인 거고요. cardigan 할 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강세를 많이 줘서 car, 그 다음에 D가 리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카디건처럼, 오케이. 자, try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Cardigan, cardigan,
1: cardigan, cardigan,
0: cardigan 좋아요. So cardigan이 보이니, 자, 이거는 패턴도 아닙니다. 심지어,
1: 네.
0: 자, 이 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C는 look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렇죠?
1: 네.
0: Look은 내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려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러고 다니니?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도 see 보이니?
1: 보이는 거죠.
0: 이런 느낌인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슉 지나갔을 때 이게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해요.
1: 네.
0: So 이 cardigan이 보여 in the picture 이렇게 쓴 거고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do you see?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유 보이니? 마유가 보여?
1: Do you see Mayu?
0: 그죠. Do you see Mayu? Right? How about this? 저 타워가 너 보이니? 저 타워 보여? 저기, 저기?
1: Do you see the tower?
0: Uh-huh. Do you see the tower? Do you see that tower right there?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죠. 물론, can you 해도 틀리지 않아요. Can you see Mayu? Can you see that tower? 그러면 너 눈이 뭔가 아픈 거 아니지? 뭔가 이게 안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볼 수 있니?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뿐이고 그런데 원어민들은 굳이 그거를 강조를 안 해요. 그냥 팩트를 물어봐요. 보이냐? 안 보이냐? 오케이, 너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 그래서 can도 가능은 한데 보통은 do you se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Do you see this cardigan in where?
1: Picture.
0: In the picture. So, picture 안에 보이냐? 라고 한 거죠. 여러분, in이란 전치사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상 당연히 뭐뭐 안에.
1: 안에.
0: 근데 의역이 되니까 그냥 사진 안에라기보다 그냥 사진에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게 생략이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예 문장은 아니고요. 봐주세요. In the kitchen. 이거 뭐라 그래요?
1: 주방에.
0: 네. 주방 안이지만 안쪽이지만
1: 네.
0: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1: 주방에. 주방에.

0: 하는 것뿐이죠. How about this? In your pocket.
1: 주머니에.
0: 너의 주머니에. 이것도 주머니 안쪽이지만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주머니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주머니 뭐 여기에 걸쳐있다 이런 식으로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right?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 완벽하게 느껴주시고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ey,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나한테는 그 남자 것처럼 보이는데 친구가 센스가 떨어지거나
1: 예.
0: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별 생각하지
1: 무디죠,
0: 않는 것
1: 같아요. 무딘 사람인 거죠.
0: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 It looks like a to me. 어, 이거는 남자처럼 보인다. 남자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man. Men's.
0: 오.
1: It looks like a 남자 것처럼 해야 되니까 소유격이 돼야죠.
0: 오.
1: 예. 나에게.
0: I love that. Okay.
1: 예.
0: 이거는 사실 문법책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맞아요.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지만 결국 맞습니다.
1: 오.
0: It looks like a guys to me. 뭐 guy, man. Guy가 조금 더 캐주얼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Gu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남자죠. 남자를
1: 네.
0: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apostrophe s를 찍어서 소유격으로 만들어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guys 이러면 이거 끝난 게 아니지 않아요? 남자의 뭐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 생략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자의 뭐라고 생략한 걸까요? 아까 전에 흐름을 따져보면은.
1: 남자의 cardigan. 네.
0: You got it.
1: Yes.
0: You got it. 자, cardigan, spelling. 다시 한번 쓰는 또 그런 것도
1: 네,
0: 있잖아요.
1: 네, 그럼요. 이제 완벽히 숙지됐죠.
0: 그렇죠. 그래서 a guy's cardigan처럼 나에게 보이는데 근데 너무 길고 귀찮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유격을 둔 명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냥 명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a guy's 하면 남자의 것. 여기서는 흐름상 남자의 cardigan으로 보인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줄인 표현으로 쓰는 거 되게 많잖아요.
1: 네.
0: 방금 거는 a guy라는 일반 명사에다가 소유격을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 대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 그의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쓸게요.
1: 예. His.
0: 아하. 이거 자체가 his 무엇이 아니라 그것도 되지만 his 자체가
1: 네.
0: 그의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1: 예. There. There일까요?
0: 오케이. 자, so his는 his 자체만으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의 것.
1: 예.
0: her 하면 her 무엇이라 될 것 같은데 her's라고 쓰면
1: 예.
0: 이게 그녀의 것이라는
1: 아,
0: 명사가 됐고요.
1: 어.
0: 자, there 여기까지만 쓰면 그녀 그들의이지만
1: 네.
0: there's라고 하면 그들의 것이라는 명사가
1: 오.
0: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오케이. So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것은 뭐뭐뭐뭐뭐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돼요. 문장에 넣어서 틀리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어 하나도요. 예문 안 쓰면 그냥 망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네네.
0: 무조건 이렇게. 자, 그리고 보세요. It looks like a 남자의 것 to me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케이. 우리가 최근에 뭐뭐해 보인다라고 할 때 형용사를 활용할 때는 look 형용사 바로 나왔죠.
1: 네.
0: Oh, you look good. Oh, she looks more cute. 이런 거. Look 뒤에 형용사를 썼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ook 뒤에 여기 보세요. A guy's or a guy's cardigan. Is that 형용사예요? 아니면 명사예요?
1: 명사죠.
0: 명사죠.
1: 네.
0: 그럴 때 중간에 뭐 껴야 되죠?
1: Like.
0: Like 껴야 됩니다. So, look like 명사. Okay? 여러분들, look like 명사, look 형용사 이 두 개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뭐 생기다, 뭐 이 정도로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건 여자의 것처럼 생겼다, 보인다. 그러니까 옷이 하나 있는데 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생긴 게 보니까 뭐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여자는 girl이잖아요.
1: 네.
0: So 여자 걸로 보여 그거. 그럼 어때요?
1: It looks like a girl's.
0: It looks like a girl's.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how about this? 그 풍뎅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레이디버그는 무당벌레인데.
0: 아, 무당벌레. I'm sorry. 네. 풍뎅이. 무당벌레, right?
1: 무당벌레.
0: Ladybug, right?
1: Ladybug.
0: 자, 그 자동차 있잖아. 뭔가 레이디버그처럼 생겼어.
1: 아, 귀여워.
0: 그럼 어떨까요?
1: The car looks like

0: Like a ladybug.
1: 오, 좋아요, bear. 그거는 벅스가 아니죠.
0: Ladybug.
1: 레이디버그의 것이 아니죠. 이거
0: 그쵸, 그쵸.
1: 그냥 a ladybug.
0: Ladybug.
1: There you go.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0: It
1: girl's.
0: looks like a girl's.
1: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0: The car looks like a ladybug.
1: 오케이. 그리고 항상 헷갈렸던 거, 여러분. 룩으로 질문 만들기. 내가 마유랑 닮았니? 내가 마유처럼 생겼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할까요?
0: Do I look like Mayu? 맞아요?
1: 저 휴지, 잠깐만. 티슈.
0: 어머.
1: 오 마이.
0: 잠깐만 좀 누울게요.
1: 아니. 자, 이거. 이런
0: 야.
1: 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Do I look like Mayu? 두로 출발하는 게 맞죠. 왜? 룩이 일반 동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Am I look?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룩은 일반 동사입니다. 이거 슬기 씨가 예전에 완전 틀리다가 최근에 조금 픽업을 해서 이번에
0: 와.
1: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0: 정말.
1: 씨만이 아니고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이게 되긴 하네? 계속 반복하니까.
0: 선생님으로서
1: 아우, 너무
0: 뿌듯하시겠어요?
1: 뿌듯해요.
0: 네.
1: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a guy's to me.
0: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0: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Alright. 사진 속에 이 카디건 보여?
0: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In the picture. 좋아요.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2: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2: It looks like a guy's to me. It looks like a guy's to me.
1: 네,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With 목적어, 목적어와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나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 난 나의 부모님과 살아.
0: I live with my parents.
1: Alright. 웬디는 그 남자랑 헤어졌어. Break up 했어.
0: 네. Wendy broke up with him.
1: Alright, 좋아요. 그는 확실히 여자랑 그 영화관에 간 거야. 자, 그는 확실히 영화관에 갔어. 그 영화들한테 간 거예요, 여자랑.
0: He definitely go to
1: 과거니까
0: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Ooh,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3: I live with my parents. Wendy broke up with him.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1: Alright, 자 다음은요. Do you see 명사 가볼게요. 마유가 보이니?
0: 어? Do you see 마유?
1: 네, 뭔가 공포 같아요.
0: 네.
1: 자, 저 타워가 보이니?
0: Do you see the tower?
1: Alright. 사진 속에 이 cardigan 보여?
0: Do you see this cardigan,
1: cardigan
0: in the picture?
1: 그렇죠. 읽어볼게요.
3: Do you see Mayu? Do you see that tower?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5: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0: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1: It looks like a guy's to me.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2: 해결!
3: He definitely went to the movies with a girl.
4: How do you know he was with a girl?
3: What? Do you see this cardigan in the picture?
4: It looks like a guy's to me.
3: No.
4: Guy's cardigan.
3: No. For women.
4: Oh.
3: Yeah. Color's red.
4: Oh my goodness.
3: Yes.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우리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2: I have a feeling we are wrong. 뭔가 네. 느낌이 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ey, do you see 명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너 저 고양이 보여? 너 저 고양이 보이니?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틀리는 거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2: Bye.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되게 반듯한 이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멈춰섰고 방향을 또 잃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다시 걷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멈춰있던 시간도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자라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전부 저를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저는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밥도 혼자 챙겨 먹고 또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 될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시간들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저는 수업마다 그냥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급식 시간 아니면 자습 시간, 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루가 그냥 온통 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소음이나 뭐 급식실의 줄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나 전부 저를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자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우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좀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네가 왜 자퇴를 해? 학교에서 뭐 잠만 자긴 하지만 다들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돌이켜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자퇴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은 뭐 취업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앞길을 제 발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확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학교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뭐 길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나 아니면 학교길에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몸이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괜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흥미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때 뭐제 방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작은 닫힌 문이었는데, 근데 그문 안쪽에는 넓은 제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드폰 끼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음악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가사가 꼭 재기 같은 노래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또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는 시기였는데 음악이 대신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뭐 수백 편을 봤는데. 그런데 남들은 보통 뭐 천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던가 그런 게 많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 하루도 누군가에겐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구나. 뭐방 안에 누워있는 저의 하루도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철학책도 파고들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수백 년 전, 뭐 수십 년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워나갔을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질문 자체를 해도 된다는 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좀 배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량처럼. 오히려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빠져들었던 음악이랑 영화랑 철학책들은 지금까지도 제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좀 멈춰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랑과 동시에 좀 한편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도 했어요. 우울증이 그 당시에 좀 심했거든요. 스스로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찾아갔어요. 누가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뭔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회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가지고 손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서툴렀던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받아가시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볼때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웃게 할수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완전 빠지게 됐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집을 하나둘씩 사모으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사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랑 빛을 익히기도 했죠. 결국 저는 사진학과에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꿈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들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분명 흥미로웠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민 끝에 사진학과도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방황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이 흐릿해서 무슨 꿈인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는 이제 20살을 넘겨서 성인이 됐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좀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생활비를 벌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이렇게 긴 미래는 좀 그려지기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 난 뭘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답을 아직 못 찾았던 거죠. 그게 조금씩 저를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자퇴하던 그때처럼 저는 또 방 안에 스스로

진료를 받은 셈이었죠. 잠깐 나아졌던 우울증도 예전처럼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또 문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 같은 청소년이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몇 년 만에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원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 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좀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있고 그랬죠. 입시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0: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거죠.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4: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5: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4: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솜털 같은 새하얀 구름이 식탁으로 내려왔습니다. 몽글몽글 피어난 뽀얀 순두부.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옛 손맛에 사람들의 발길이 오랜 세월 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뜨거운 불 앞을 묵묵히 지켜온 세월.
1: 업적스럽게 한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저도 음식을 하지만 대단하신
2: 손도 많이 피셨어요.
3: 응, 그럼 이게 곧 손이 다 타려지고 뭐 이제 손이 이제 막 아파가지고.
0: 굳은 살박인 엄마의 굽은 손을 따라 딸도 엄마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강원도 태백. 해발 800m 고원에 자리한 작은 산골 마을에 간판 하나 없어도 오직 손맛으로 이름난 집이 있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주인공은 콩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제 불려둔 콩을 씻는 일로

0: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물의 양에 따라 돌직해지거나 또 묽어지기 일수라는데요. 34년 손끝에 밴 감각만큼 정확한 저울도 없겠죠.
1: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2: 콩 가는 것도 엄마 마음에 별거 안 들어가지고 저도 나름 이제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게 무시를 당하죠. 제가 여기서는 김 여사님 요 공간에서는 제가 무시를 당합니다. 그 주혼자식처럼
1: 어머니 왜 따님을 툭툭 쳐내세요?
3: 하는 게 저 하니까는 내가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아니 딴 데 가면 선생님 잘해.
1: 아 여기서만 못하시는 거예요?
3: 여 내인데만 그러는 거예요.
0: 한식, 양식, 중식 조리사 자격증에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는 프로 요리사지만 엄마 앞에서는 여전히 견습생 신세랍니다.
1: 부부 만드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나는 뭐 오래됐지. 뭐 좀만 할 때부터 엄마 두고 하면 옛날에는 온 식구가 손에 일어나면 맷돌 갈아야 되잖아. 이 배운 게 이게 가제니까 그래서 두고 하는 걸로 했지.
2: 지금부터 이제 다 수작업이에요. 기계로 짜면 더 콩물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했더니 콩물의 본연에 있는 그 물을 한 두세 번만 딱 짜면 되는데 너무 압착시키면 그 모은 맛을 밍밍한 맛으로 먹는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랑 맨날 이제 여기서 싸우는
3: 건데 이제 내가 이제 손을 넣으면 뭐 나중에 기계를 하든지 뭐 어디든지 그거는 뭐 내가 하는 동안에는
2: 아니 그냥 엄마 편하다
3: 그냥 뭐 내가 편하면 그거 뭐 평상에 해 먹을 거야.
2: 편하게 하자는 거지.
0: 이 고된 일을 딸에게 맡길 법도 한데 여전히 손을 놓지 않는 이유. 늘 변함없는 맛을 내고 싶은 마음 하나겠죠.

0: 밥을 이제 짜서 하면은 매일 힘이 드들어. 싸짜가 안 빠지잖아, 물이. 저게 이 콩물이. 이렇게 끓이면은 잘 빠지지.
1: 얘가 항상 폭발하듯이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면 이제 콩이 익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두부할 때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가 가장 높으냐. 궁뎅이가 무거운 지키고 서 있어야 되니까.
2: 끓어오를 때마다 찬물을 부어 다독여야 하는 일.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국물 하나 남지 않고 넘쳐 흘러버린답니다.
1: 보셨죠? 지키고 뜨거운데 서 있으라 그래놓고 이제 끌어오르면 돼, 비켜, 괜찮아.
2: 불 앞을 견디는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손맛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3: 잘 익었다라고 알 수 있는 건 어떤?
0: 이제 이게 확 떨어가잖아요. 다 익었으니까. 아까는 막
1: 처음에 아까 저희가 확하게 들어갔잖아요. 두부가 콩 가는데
0: 이제는 이런 것
1: 유처럼.
2: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지켜온 뜨거운 엄마의 손맛. 34년을 이어오는 부엌에는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그중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는 이것.
3: 이건 뭐예요?
1: 죽대라고. 요게 보시면 다리 모양이잖아요. 요렇게 받칠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게 낡았죠. 이게 30년 된 거. 친정 아빠가 살아계실 때 두부 장사 하실 때 두 분이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빠의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걸 못 버리시고 그냥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시더라고. 이제 다 달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2: 달고 낡아갈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지겠죠.
0: 이게 여기 받침 보따리가 오래돼서 다 떨어졌어. 사가서 떨어져 버려가고. 이게 내 나름대로 머리 썼지.
3: 꼽는 거는 흔들리지 말라고 꼽는 거예요?
1: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2: 결혼하고 도시로 떠났던 딸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삼남매를 키워낸 엄마의 세월

0: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게 됐답니다. 엄마와 함께 한 지 20여 년. 뜨거운 두부를 직접 짜며 견뎌온 엄마의 손을 이제는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1: 업적스럽게 한 30년 이상 해오셨으니까 저도 음식을 하지만 대단하신 것
2: 손도 많이 피셨어요.
3: 응, 그럼 이게 곧 손이 다 타러지고 뭐 이제는 손이 이제는 막 아파간다.
1: 엄마 손을 보면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엄마 손을 저도 이제 똑같이 닮아간다는 게 둘이 같이 보면 엄마 손 대봐봐. 닮았지 엄마 손이.
2: 그러네, 손을 닮았네.
1: 그래서 이 손을 둘이 닮은 손으로 제가 해서 두부가 맛있답니다.
0: 고들법도 하건만 옥랑 여사에게는 삶을 지탱하게 해준 두부만큼 고마운 게 또 없답니다.
1: 아기 다듬듯이 천천히.
0: 꼬박 세 시간 불 앞을 지킨 끝에 꽃송이처럼 몽근 순두부가 피어납니다.
1: 어떠셔?
3: 잘했네요.
1: 몽글몽글?
2: 어머니는 어쩌다가 두부를 판매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3: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이 하다 보니 다 망했습니다. 뭐 할 게 있어야지. 내가 아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부엌에 이렇게 짜놓고 가면서 끌고 불 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일이 가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세월이 간 거예요.
0: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집. 남편이 직접 지은 이 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고 삼남매가 태어나고 자라났답니다. 한 가족의 세월을 품은 집. 식당이 아닌 시골 할머니 집에 온 것 마냥 정답습니다. 순두부를 한솥 끓여놓고선 어디론가 향하는 모녀.
2: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1: 엄마 식재료 창고. 저희의 식재료 창고죠, 신선한.
0: 산골 식당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이 텃밭. 있는 땅을 놀릴 수 없다며 농사까지 짓고 있답니다.
1: 자, 엄마. 한쪽에 노란 거 한쪽에는 빨간 걸로 갑시다. 보자. 이쁘네. 신성 그 자체는 완전히. 우리 농사 우리 너무 잘해줬다.
0: 싱싱한 텃밭 식재료들은 그날그날 따서 곧장 손님상에 올린답니다. 은둔 고수의 손맛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챙기는 정성에서 나오나 봅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판 하나 없는 산골 식당으로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른 시간부터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하루 딱 한 솥, 적으면 여든 그릇, 많으면 백 그릇 남짓. 아침에 끓인 순두부가 다 떨어지면 그날 장사도 끝. 그러니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30여 년 한결같이 지켜온 손맛. 콩 본연의 담백한 맛에 매료돼 한번 찾은 이들은 단골이 된답니다. 추억 속 따스한 한 끼는 허기만 채워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함께했던 사람과 그 시절의 기억까지 불러와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니까요.
4: 우리 이제 먹는 그 맛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0: 있는데 이 집에서는 그거를 해줘요.
1: 고양이밥 같은 거 있죠. 이 된장 먹으면 정말 시골집에서 밥 먹는 것처럼 된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그리고 이것도 맛있지. 완전 이거. 완전 이렇게 싹싹 비웠어요. 싹 비웠어요. 너무 맛있어요. 엄마의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맛은 없어요. 이렇게. 전 그래서 사장님 몰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3: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2: 집에 가서 나무꽃으로 해서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4: 엄마 손맛 보겠다고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손님들로 한 솥 끓인 순두부가 금세 동이 나고 맙니다.
5: 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순두부 다 떨어졌어요. 안에 계시는 분들이 마지막. 죄송합니다. 네.
6: 일찍 왔어야 됐네.
7: 아니, 12시 시간으로 한참 좀 충실한데.
6: 우리 집 6시에 안 걸렸어.
8: 서서. 안돼.
5: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냥 아침에 한 것만 해서 판매를 하니까 점심 시간 되면 거의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조금 시간대에 조금만 늦어도 손님들한테 많이 죄송하죠. 엄마 그러시죠. 내가 필딩 질 것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냐고 하는데 필딩은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맛있게 찾아주시니까 그게 필딩보다 더 높은 거 아닐까.
4: 한바탕 정신없이 손님을 치르고 맞이한 둘만의 시간. 마땅히 먹을 것이 없던 산골에서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을 추억해봅니다.
5: 해바라기가 또 한창이라서 해바라기 넣고 해바라기 보리빵을 만들려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감독님.
3: 막걸리네.
5: 그렇죠. 오늘 반죽 제가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할 거예요. 옛날 이제 먹거리가 없고 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거 쪄놓고 밭에 나가시면 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4: 자식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음식.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만 맛볼 수 있는 것이었죠. 엄마의 손맛을 쏙 빼닮은 딸이 오늘은 엄마만을 위한 밥상을 차립니다.
5: 먹어볼까? 지나서 꽃이랑.
4: 맛보다 먼저 전해지는 딸의 마음. 엄마도 진심을 전합니다.
2: 맛있네요.
5: 맛있어?
2: 응. 잘하셨어. 잘했어.
5: 아유. 엄마한테 칭찬 들으니까 좋네. 응? 아침부터 맨날 혼났다가.
4: 응? 엄마와 딸의 시간이 몽글몽글 익어갑니다.
2: 뭐 장사집이라고 장사한다고 딸로 하고 우리 먹는다고 딸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매일 같은 해가지고 우리도 먹고 손님도 대접하고 또 한 개 또 남으면 또 서로 또 논아 먹을 수도 있고 주고 이게 제 적이야. 그러니까는 손님들도 좋다 그러지.
5: 엄마가 지켜왔던 거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지키신 거를 저도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4: 한 솥의 순두부처럼 엄마의 시간이 딸에게 뭉근히 스며듭니다.
9: 옛날에는 엄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가르쳤다. 추억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0: 많이 가져요.
9: 감사합니다.
11: 상담할 요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12: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13: 그럼요. 당연하죠.
12: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3: 당연히
13: 지급되죠.
12: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3: 보장되나?
13: 네, 제 건 보장해줘요.
12: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3: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13: 네, 해줘요.
12: 암 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3: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12: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3: 어머머, 8회?
12: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3: 우와, 대단하네.
12: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1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6: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픕니다.
17: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8: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7: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아 너무 멋있네.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0: 스쳐 지나갈 뻔했던 풍경을 눈에 담고 걸어서는 닿기 어려운 곳까지 갑니다.
1: 아, 풀냄새. 아, 좋다.
0: 4년 전의 추억을 되살려 다시 타고 달리는 자전거 여행. 우연한 만남은 짜릿하고 더 깊숙이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면 이동하는 순간도 다 여행이 되거든요.
0: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2: 오호.
0: 여기는 베라크루스입니다. 멕시코만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베라크루스주. 최대 도시 베라크루스부터 해발 3,200m의 고산 마을을 거쳐 주도 할라파까지 240km를 달립니다. 시작은 베라크루스 시입니다.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최대 항구 도시로 카리브의 특유의 활기와 낭만이 넘칩니다. 저는 여기만 오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1: 깐사이노조레 Porque cantando se alegra el cielito lindo los corazones.
0: 베라크루스에 오면 꼭 봐야 할 명물이 있는데요.
1: Hola!
3: Hola!
1: Hola! ¿Cómo están?
3: Sí!
1: Hola, ¿cómo estás?
3: Bien, bien, bien, bien, bien.
1: ¿Cómo te llamas?
3: José Fabián.
1: José Fabián.
3: Así es.
1: Me llamo Lucho.
3: Lucho. Es coreano.
1: ¿Coreano?
3: Sí.
1: Corea. Uno, dos, tres. ¡Woo!
0: 자, 집중해야 합니다.
1: 예!
0: 다시 볼까요? 기도를 하고요. 동전을 던집니다. 그럼 따라 들어가서 동전을 주워 나타납니다.
1: 예. ¿Qué pediste tu deseo?
4: Pedí que mi familia no le pasara nada, seguir mis sueños de pues ser lo que yo quiero ser de grande.
0: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는 동전 사냥꾼의 활약. 베라크루스에서만 볼 수 있는 사카 모네다스입니다.
5: Y ver cómo enseguida salen, ¿no? Y atrapan la moneda. O sea, qué padre. Se siente muy bien.
4: Se arriesgan y se meten en la profundidad. Muy bien.
1: Cuando tiro la moneda. Pido un sueño.
3: Ah, un deseo.
1: Sí. Pido Ajá. un deseo.
3: Que te lleves una mexicana para tu casa.
1: ¡Cog, Ivón Noen! ¡Mustarague! ¡Chemique! ¡Hechuseo!
3: ¡Órale!
1: Voy a tirar. ¿Cómo?
3: Sí, tampoco le vayas a pegar al barco, lo vas a hundir. No, por allá, por allá.
1: Ok, ok.
3: Sí, correcto.
1: Dame cinco.
3: Cinco.
1: Órale. Ya.
3: Una vez más. ¿Se saludan en beso o no?
1: No.
3: ¡Ay, ay, ay! ¡Ay, ay, ay!
1: ¡Uno!
0: ¡Do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res! t 충분히 당당할 만하죠?
1: 예스! 와, 이거 똑같아요. 제가 던진.
3: 체크라, 체크라.
1: 제가 던진 10배소 동전입니다. 이거 거의 맛을 쫀대요. 이 정도면. 어떻게 주웠지, 이거를?
0: 평일에는 다른 일을 하고 주말에만 나와 관광객들을 상대합니다. 입수 횟수가 잦을수록 벌이는 많아지죠.
1: ¿Cuánto tiempo hacen este trabajo?
6: Yo tengo de los 9 años.
1: 9 años.
6: 15 años tengo aquí.
1: 15 años.
6: Tengo 30, en llegar a los 15.
1: Ah,
6: pero esta tradición tiene más años.
1: Ah.
6: Hay un señor que tuvo 50 años y ya de ahí de él, de parte de él.
0: 현재 활동하는 사카 모네다스는 약 30명 정도라는데요. 주말에 베라크루스 항구에 가면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베라크루즈는 제가 4년 전에 자전거로 멕시코 횡단여행을 할 때 가장 좋아했던 곳이라 꼭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요. 자전거로 이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0: 유명 관광지보다 그곳으로 가는 길,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죠.
1: Hola, señor. Buenas tardes. Tengo aquí para rentar una bici.
0: 해안 산책로부터 화산 하이킹까지 베라크루스의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1: Para montaña, para 이거 쿠션도 좋고 무게도 딱 적당합니다. Me gusta. 왜냐하면 너무 가벼운 알루미늄은 이 충격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지기도 해요. 이런 자전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타이어도 좋고요.
0: 대여하기 전 꼼꼼한 점검은 필수죠.
1: 브레이크 좋고요. 제가 자전거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 이렇게 점을 찍듯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전거를 타면 그 이동하는 순간도 다 여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모든 그 선을 그리는 순간들이 추억이 됩니다.
0: 저는 4년 전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부터 칸쿤까지 자전거를 타고 3개월 동안 여행했습니다. 제 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죠.
1: 나름 자전거 여행 전문가로서 간단한 준비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밑에 달린 이 친구는 텐트입니다. 자전거로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 저를 지켜줄 텐트예요. 저를 지켜줄 두 번째 친구. 짜잔. 라면은 필수입니다.
0: 그 외에 침낭과 구급상자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 짠.
0: 모든 준비 완료.
1: Que gracias, señor. 아, 지금 이곳에서 자전거를 빌리는데요. 하루에 4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000원 정도 합니다.
2: Que regreses como te vas, con salud.
1: Muchas gracias.
2: Con salud.
1: 자, 이제 베라크루즈 자전거 여행 시작합니다.
0: 먼저 멕시코만 바다를 끼고 넓은 해안 산책로를 따라 달립니다. 확 트인 풍경에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기분이 최고입니다.
1: 올라. 올라. 코레아. 올라.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아, 저 낚시하시네. 올라, 세뇨르. 바모스.
0: 현지인들의 일상과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올라. 제가 생각하는 자전거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속도입니다. 거기보다는 살짝 빠르고 차보다는 내리는 속도가 저는 너무 좋아요.
0: 기분 탓인진 모르지만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면 왠지 현지인들도 더 반겨주는 것 같아요. 해안을 벗어나 먼저 코프레 데 페로테 산을 향해 갑니다. 정상 부근까지 하이킹 코스가 잘 돼 있어 자전거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죠.
1: 와! 지금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기분입니다.
7: 구름이 어쩌면 또 멋있어.
1: 저걸 풍덩 뛰어들고 싶네요. 아, 올라.
8: Venga, venga, queso natural.
1: Está
8: 100% de vaca.
1: Hicieron en su casa.
8: Sí.
1: Aquí, en este pueblo.
8: Elaboradas en casa.
0: 간 만든 치즈라니 솔깃한데요. 베라크루스는 멕시코 내에서도 치즈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1: Puedo probar un poquito?
8: Sí.
1: ¡Wow! 오, 촉촉해. 마침 좀 출출했는데, 맛있다. 약간 짭짤해가지고,
5: 프레스코.
1: 꽤 프레스코. 꽤 프레스코. 길 가다가 어떻게 이런 치즈를 만나죠? 그것도 집에서 만든 수제 치즈. 메 gustaría comprar los quesos. ¿Cuánto cuesta un queso?
5: 20 pesos cada uno.
1: ¿20 pesos?
5: Sí.
1: ¿En serio? Uh-huh. Entonces, me gustaría comprar tres quesitos.
5: Ah, sí, tres quesitos. No?
1: Sí, sí, sí, por favor. Ajá. Uh-huh. 진짜 싸네요, 진짜 싸. 세 개를 사는데 60 peso.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거 거의 혜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못할 가격입니다. Muchas gracias.
5: Sí.
1: Entonces, muchísimas gracias.
5: Sí.
1: Nos vemos pronto. Gracias.
0: 예상치 못한 만남이 주는 즐거움. 자전거 여행의 묘미입니다. 지루할 틈 없이 펼쳐지는 풍경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코프레산 입구 마을입니다.
1: 홀로 세뇨.
9: 홀라
1: 세뇨. 아, 돈데 봐. 아, 빨리 꼬매. 벌써 배고픈가 보네.
0: 이 마을에서부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시작되는데요. 길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잠시 멈췄습니다.
1: 홀라 세뇨. Buenas tardes. Y me gustaría subir al cofre. ¿Es el camino?
10: Sí, sí.
1: Pero es peligroso subir en bici.
10: En una parte, ¿verdad?
11: Hay partecitas que está feo.
10: Está feo ya, para... hay una parte que ya no puedes andar en bici, ya tienes que ir caminando.
1: ¿Podría dejar la bici en su terreno por un momento?
11: Puedes dejarla aquí.
1: ¿Aquí? ¿Sí? Con...
10: Sí. Exactamente.
11: Déjela por un tal los bultitos aquellos. Ajá. Y déjela recanteada.
1: ¿Allá?
11: Sí. Ajá. Pasarla a traer al rato.
1: Sí.
11: Y allá se descubre todo para todos lados. Para Veracruz, para... Estando, porque está nublado, a lo mejor no se ve para allá. Que el Señor los lleve por un buen camino y vayan con cuidado y que regresen sanos y salvos.
1: Muchas gracias. Gracias.
11: Sí, sí.
1: 저도 이 산을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응원 덕분에 힘차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상 부근까지 도로는 나 있지만 비포장인데다가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많은 이들이 두 발로 산을 오릅니다. 정상까지 약 1000m를 올라가야 하는데요. 비교적 쉬운 등반 코스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져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자전거 맡기길 잘한 것 같아요.
1: 와, 날씨 좋다. 지금 여기 공기는 꽤 쌀쌀하거든요. 근데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니까 그게 좋네요. 정상 올라가면 진짜 얼마나 더 멋있을까 너무 기대됩니다.
0: 한두 시간 정도 걷는 거라 부담도 없습니다. 순조롭게 500m를 올라왔는데요.
1: 와, 여기 이렇게 작게 작은 성당이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아마 여기부터 길이 험난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성당에 이 트레킹의 안녕을 한번 기원하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Vamos!
0: 주변에 나무가 사라지고 날씨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저 괜찮겠죠?
1: 지금 제가 걷는 이곳이 벌써 해발 4,000m예요. 한라산보다 거의 지금 제가 두 배 위에 있는 거거든요.
0: 순식간에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화창했는데 고산의 날씨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1: 일단 풍경도 그런데 정신 살짝 몽롱해집니다. 한 발, 한 발. 지금 저보다 우리 피디님이 걱정인데요. 이렇게 매운맛을 느껴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9: 갑시다. 끝은 봅시다.
12: Vamos! Vamos, vamos.
9: Vamos, vamos, vamos.
0: 정상에서 뻥 뚫린 풍경을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1: 어쩜 날씨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냐. 금세 구름이 딱 꼈네. 아, 아쉽네. 아까 엄청 예뻤는데. 아, 이거 지금 안내판에 이 위에 안...

0: 안테나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등산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1: 그래도 그냥 갈 순 없죠. 잠시 앉아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0: 아이고 좋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이 코프레산의 정상입니다. 해발 4100m예요.
1: 고산병 증세는 없으니 다행입니다.
0: 지금 저기 저 안테나 있는 네모난 바위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이 산의 상징인 코프레입니다. 코프레가 뜻이 네모난 상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보물 상자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열면 보물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느 순간 꼭대기만 구름이 걷혔습니다. 주변을 구름이 감싸고 있어 오히려 장관입니다.
0: 야! 우와! 또 힘들게 왔다고 나를 반겨주는 건가? 하늘을 보여주네.
1: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서 얼떨떨합니다. 정말 신비한 자연의 세계입니다.
0: 지금 구름이 제 발 밑으로 쫙 깔렸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안개랑 구름이 싹 깔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미지의 숲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천국입니다.

0: 멀리서 온 손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최대한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힘내고 있는 듯한데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1: Hola, amigo.
0: (목소리) 자전거를 맡긴 마을로 돌아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0: 양들을 앞세워 퇴근하는 모습이 낭만적이네요.
1: 올라 세요. 올라 따르대.
0: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합니다.
1: 야, 영적 오는데 말 타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자전거 타고 있어요.
2: Sí.
1: Allá en mi rancho. Ah, rancho. ¿Cuántos caballos tienen?
2: Cuatro.
1: Tres. Cuatro. Tres. Tres caballos.
2: Ajá, y esta y otros dos más allá.
1: Ah, ¿en serio?
2: Hay vacas.
1: ¿Y vacas también?
2: Ranchos.
1: Entonces, si tiene un terreno en casa, yo podría acampar solo una noche. Porque estoy viajando en bici.
3: Vamos a hacer esto, vayan a ver si les gusta.
1: Ajá. Ah, sí, sí, sí, perfecto. Muchas gracias. Si me gusta, podría dormir una noche. Muchísimas gracias. Ya, 이렇게 정말 처음 온 저 이런 이방인에게도 본인의 마당을 내어주시는 이 인심, 이것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Aquí es México.
0: 이런 인심 덕에 3개월간 자전거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야생동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꼭 민가에 텐트를 칩니다. 아까 만난 농부가 동생 집을 소개해줬는데요. 마당이 넓고 아주 훌륭합니다.
1: 올라.
4: Hola.
1: Buenas noches.
4: Buenas noches.
1: ¿Cómo están?
4: Bien, gracias.
1: Hola. Hola. Hola. Muchas gracias por invitarme a estas horas. Muchas gracias. Gracias. Hola. Ay, pa. ¿Cómo se llama?
4: Suhei.
1: Suhei. Su hija.
4: Ajá.
1: Suhei. Hola. 부끄러운가 봐.
0: 부부와 사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화덕은 산간지대의 필수품.

0: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을 덮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물씬 풍기는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1: 너무 귀여워.
0: 아내분이 뜨거운 커피를 먼저 내주시는데요. 환영의 뜻입니다.
1: 해지니까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이 따뜻한 이 집 분위기며 이 커피 한 잔 내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0: 커피 향에 긴장도 풀리는데요.
1: 야, 이거는 맛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눈물 나려고. 아, 안타깝지만 좀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쉽게 인사를 건네기도 쉽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는 게 쉽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 멕시코는 이런 문화가 남아있어서 제가 이 멕시코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저녁은 대충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따뜻한 식사까지 내어주시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1: Muchas gracias. 와, vuel rico.
0: 손님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마음은 정말 순수하고 따뜻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손님이 오면 최대한 환대하는 게 이들의 문화입니다.
1: 특히 저는 이 콩을 좋아하는데요. 이 콩이 팥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팥을 단팥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팥을 짜게 먹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팥이 어떻게 달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0: 멕시코에는 내 집이 곧 당신의 집이란 말이 있는데요. 집에 발을 디딘 순간 손님도 한 가족이라는 환영의 의미죠. 내 집처럼 편안하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1: 또 할게 누가? 아끼?
2: Sí, aquí te gusta poderles enseñar otro poco más.
1: Sí, sí, sí. Que descanse y buenas noches.
2: Buenas noches.
1: Dulce de sueños. 자, 오늘은 여기서 잡니다.
0: 마당 옆 다용도 공간인데 땅이 평평해 텐트를 치기에도 좋습니다. 텐트에 매트가 있고 없고는 수면의 질을 좌우하죠. 저는 필수로 챙깁니다. 새벽에 추워질 걸 대비해 침낭까지 완벽합니다.
1: 이 멕시코 산속의 시골 마을에 만들어진 오늘 제 집입니다.
0: 지붕이 있어 비 걱정도 없으니 이 정도면 호텔급입니다. 오늘 밤은 아주 편안할 것 같네요.
1: 오케이. 내일 뵙겠습니다. Hasta mañana.
0: (목소리) 자전거 여행의 장점 중 하나는 어디서든 꿀잠을 잔다는 거죠.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0: 시골에서는 자연의 소리가 알람입니다. 저절로 눈이 떠져요.
1: 오늘 날씨 너무 좋네.
0: 고산 지역의 공기가 확실히 차갑습니다.
1: Hola, hola, buenos días. 아, 자 이제 좀 fuegos. 아, 이 tengo frío. 아, 오. 새벽에 좀 추웠는데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온기를 나눠주시네요.
0: 갑작스런 방문에도 따뜻하게 맞아준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요.

0: ¿Usted qué hace por la mañana?
1: Como ahorita pues, vamos al campo,
0: al campo
1: para asimarle un poquito de tierra a las papas.
0: ¡Qué hermoso!
1: Eso me gusta. Eso.
2: 일정을 조금 미루고 이반 씨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3: 와, 이게 거의 목장인데요? 말도 있고 양도 있고 양도 엄청 많아.
2: 이반 씨의 아버지가 키우는 양들이라는데 얼굴이 까맣습니다. 언뜻 흑염소 같아요.
4: Hay muchas razas, pero está azul. Por eso es todo negro.
2: 얼굴과 다리에 털이 없고 뿔도 없습니다. 주로 식용으로 사육된다네요.
3: 얼굴이 까마니까 확실히 애들이 터프해 보이고 좀 강한 마초의 느낌입니다.
2: 이반 씨의 감자밭으로 가는 길. 산 아래 밭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가는 동안 재밌는 걸 봤는데요.
3: 지금 저기 말이 쟁기를 끌어요.
2: 소가 아니라 말이 끄는 쟁기라니 생경합니다.
3: Hola. Buenos días.
2: 신기해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을 뿐인데 낯선 사람이라 말이 놀라다 봅니다. 괜히 미안하네요.
4: 야, desde que dejaron nuestros ancestros, ya los abuelos, los bisabuelos, luego nuestros hijos, luego sus otros así, es una transcendencia que se va a ir.
2: 경사지고 척박한 땅이라 기계를 쓰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말이나 당나귀는 산악 마을에서 여전히 귀한 일꾼입니다.
3: Es el campo. Aquí. 아, 다 왔네. 아, 여기구나. 여기가 이 아저씨의 감자밭입니다.
2: 무려 1시간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감자는 이반 씨 가족에게 전부라는데요.
4: Largo tiempo, 4 a 5 meses. Desde que sembramos, las cultivamos, se cosechan y se mandan a. Porque es muy frío y a veces llueve bastante y lloviendo mucho, pues no.
2: 해발 3,200m의 고산 마을. 날씨가 춥고 비도 잦아 감자 말고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다네요. 이랑을 만들어 감자를 심는 게 아니라 자라는 중간중간 감자 위로 흙을 덮어준답니다.
4: 아, 아바호. 아, 아, 오.
3: 밑에 땅을 퍼서 올리는 거구나. 봤어?
2: 저는 농사일이 처음입니다. 마음은 열심인데.
5: 자꾸 뒤에 흙이 쌓여있네.
3: 그다음에 흙이 쌓이지 여기 이렇게.
2: 저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아닌가 봅니다.
4: 아야, 신호봐. 오. Voy a enseñar otra vez cómo va para que le rimamos más tierra a la planta.
2: 농사일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보기엔 쉽고 머리로는 알겠거든요. 근데 왜 전 안 되는 걸까요?
3: 앞으로 감자를 먹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진짜.
2: 못하는 실력을 끌어모아 노력했습니다. 이반 씨 여섯 식구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누가 될 순 없죠. 올해 감자 농사가 풍년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헤어질 시간.
3: 미 레갈리토. Gracias.
4: Siempre a las personas que los encuentren le toman de la.
2: 만남은 반갑고 헤어짐은 늘 아쉬운 법. 넉넉하지 않아도 기

0: 아, 날씨 좋다.
1: 아, 여기는 정글 같네요. 해변에도 갔다가 정글도 갔다가 저 멀리 산도 멋있고요.

0: Vamos. ¿Cómo te llamas? Carlos. Me llamo Lucho. Lucho. ¡Vamos!
1: 조금 느려도 내 힘으로 이동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이 좋습니다.
0: 아, 시원하다, 시원해. 어, 풀냄새. 풀냄새 너무 좋다.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풀냄새가 너무 좋네요. 이 멕시코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지만, 이 베라크루즈에 오면 송어 요리를 꼭 먹어야 합니다.
1: 송어는 고산지대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죠. 그중 맛집 한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베라크루즈 주에는 송어 양식장이 많은데요. 그중 상당수가 코프레드 페로테 산자락과 주변 계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코프레 산의 물이 깨끗하다는 뜻이죠. 송어는 수온이 15도 이하, 청정 1급 수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염 지표로도 사용됩니다.
0: 우와, 물이 엄청 크네. 와, 엄청 큰데요, 이 친구는? 와, 잡으셨다.
1: 오메가3와 오메가6 같은 좋은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2: 아르코이리스.
0: 아르코이리스. 아. ¿Cuántas truchas aquí viven?
2: Más o menos
0: 1000.
1: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보통 송어 양식장과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데요. 한국인에게 어울리는 송어 요리. 먼저 손질한 송어에 소금 간을 하고 치폴레 소스를 듬뿍 발라줍니다. 치폴레는 할라페뇨 고추를 훈제해 말린 매운 소스입니다.
3: Aquí se pone un poquito de sal. ¿Está picante?
4: Sí. Sí, sí, sí. Sí es picante. Sí, pruébala muy poquito. Sí.
3: Muy picante.
1: 매운 거라면 제가 자신 있습니다.
4: 저 dije que iba a picar. Soy malicia,
0: ¿vale? 아, 이게 매운맛이 뒤에 오는구나. 아. Sí. Fuego en mi boca.
4: Sí.
1: 양념한 송어는 호일에 감싸 화덕에 올리고 충분히 익혀주면 끝. 멕시칸 특유의 매콤함과 향긋함이 추가된 고산지대의 별미 요리입니다.
0: 와.
1: 와. 향이 먼저 코끝으로 전해져 도파민이 터집니다.
0: 아, 배고파. 하루 종일 자전거 탔더니 진짜 배고파요, 지금.
1: 소스가 풍부해 언뜻 보면 생선조림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0: 한국인 입맛에 맞게 매콤하면서 살짝 새콤하거든요. 그래서 입맛을 계속 돋궈줍니다. 와, 썰리는 소리 봐. 바삭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해요. 근데 간이 안 세네요. 짜지 않아서 더 맛있습니다.

0: 잊지 못할 베라크루스의 맛입니다. 여정을 마치기 전 아직 우리에겐 생소한 멕시코의 숨은 명소를 찾아갑니다. 산 루이스 포토시주 북부에 위치한 작은 산악마을 레알 데 까톨세입니다. 1770년대 은이 발견되면서 한때 세계적인 은광도시로 번성했습니다. 폐광 후 꽤 오랫동안 유령마을이었는데 다시 관광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 이 벽도 신기하다. 이 큰 바위 사이사이에 얇은 돌들을 끼워 넣었네. 예쁘다.
0: 첫 번째는 독특한 역사입니다. 알만한 분을 수소문했는데요.
1: 여기 말들이 있네, 말. Hola, señor. Buen día. Mucho gusto. 이, que tan rico era la gente aquí.
2: En aquella época era riquísimo. Había mucho dinero.
1: Mucho dinero.
2: La gente, los mineros, usaban una garra aquí que le nombraban un cotense. Y ya se lo abrían aquí y aquí aparaban el dinero. Por palas o por cuarterones de dinero.
1: 야, 나도 진짜 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Me gustaría hacer los dineros así.
2: Sí. Se le llamaba cotense.
1: Cotense.
0: 한참 전성기 때는 광산이 60개 이상, 주민은 15,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마을에 조폐국도 있었다니 얼마나 호황이었을지 짐작이 되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건 역사만이 아닙니다.
1: 이곳이 바로 레알 데 까톨세, 이 마을의 중심인 컨셉시온 성당입니다.
3: 와, 성당 너무 예쁘다. 와.
0: 스페인 식민 통치 말년 광부들을 위해 지어져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규모가 웅장하고 총 8개의 제단을 갖추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성지입니다. 바닥이 독특한데요. 전체가 메스키트 나무입니다.
1: 그리고 지금 이 성당의 바닥이 들리세요? 나무예요. 제가 멕시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많은 성당을 가봤지만 이렇게 나무 바닥으로 된 성당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거나 한데 이곳은 이렇게 삐걱삐걱.
0: 이곳에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성 프란치스코 성상을 보러 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밤마다 성인은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한다는데요. 실제로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 샌들 밑바닥이 달아있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믿음이 돼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죠.
4: Tranquilidad, amor y pues siguiendo la fe, que es la que nos da a nosotros cada no nada más cuando venimos todos los días. Visita Real de 14 y viene a ver, especialmente a San Francisco de Asís.
0: Simplemente.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사라질 뻔했던 마을에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1: 빵집! 출출한데 뭐 좀 먹어야겠다.
0: 이 마을에 오면 꼭 맛봐야 할 빵이 있습니다.
1: 올라! Buenas tardes. Y estoy buscando el pan de concha. ¿Tiene?
4: ¿Concha? ¿Sí?
1: ¿Sí tiene?
4: Déjame.
1: 빵 냄새. 지금 막 빵을 굽고 있나 봐요. 와.
0: 화려한 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 빵은 멕시코의 전통빵, 콘차입니다. 국민 빵이죠.

0: 되겠다.
1: 빵은 갓 나와서 따끈할 때 먹어야 제맛이죠.
0: 아, 맛있겠다.
1: 녹색 콘차는 이 지역 선인장 페요떼를 본떠 만들었다는데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0: 진짜 맛있어요.
1: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맛있는 건 나누면 행복이 됩니다.
0: 이 빵 이름이 콘차잖아요. 뜻이 조개라는 뜻이에요. 잘 보면 여기 새겨진 문양이 약간 조개 같죠. 그래서 이 빵을 콘차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이 가장 기본이에요. 멕시코 사람들이 약간 달달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콘차를 특히 좋아합니다. 배고프다.
1: 달달하게 아침을 여는 그들의 일상이 지켜지길 바라며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단순히 좋았다라는 말로는 아쉽습니다. 몰라서 설레었고 새로워서 앞으로 더욱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움직인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0: 엄청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이런 순간들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환상적이었고 진한 추억 하나 남기고 갑니다.
2: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전 처음이다 정말. 이 타오르는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얘 장관이다 장관. 얘 마치 어떤 우주의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3: 저 어머니 뱃속에 들어온 것처럼 시원하다.
2: 아 이분이다. 야, 나 세치요.
4: 81.
2: 어, 80. 80이.

0: 싶었을래. 아이고. 그대의 목표가 예. 아무래도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0: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이어서 변신, 타이오와 중장비 레인저스가 방송됩니다.
14: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위기의 중장비 레인저스.
1: 여긴 어떻게 된 거지? 맥스, 포코, 크리스, 다들 어디 있는 거야?
2: 얘들아.
1: 저건?
2: 나도 같이 놀자.
1: 로비잖아.
3: 열심히 준비했는데.
4: 이젠 아무도 우리 쇼를 좋아하지 않아.
1: 조이와 하트까지 모두 슬퍼하고 있었구나.
5: 졌다고 야보지 말아요.
2: 절로는 답답하단 말이야.
6: 그냥 장난친 것 뿐인데.
7: 레인저스,
1: 다들 진정해.
2: 이제 남자
1: 제발 좀 그 마음을 진짜가 아니라고. 저건 나잖아.
8: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0: 설마 이 마음도...
1: 안 돼! 이렇게 흩어지면 위험해!
0: 진짜가...
1: 내가 쓰러지면 안 돼!
0: 아닌가...
2: 용사님! 용사님!
3: 아, 깨어났구나.
4: 괜찮은 거야?
0: 어떻게 된 거야?
2: 기억 안 나세요?
3: 윙을 구하고 갑자기 쓰러졌잖아. 얼마나 걱정했다고.
1: 크리스, 너희가 윙을 유인해주면
4: 그럴 일이 없어.
1: 내가 쓰러지면 안 돼. 조금만 더.
0: 그랬었지.
4: 저 빌리.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앞으로는
1: 됐어. 어차피 또 제멋대로 굴 거잖아.
4: 그렇지 않아. 네가 쓰러지고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
1: 이번만이 아니었어. 임무가 힘들다며 뒤에서 투덜대고 자기 혼자만 뽐내려다 사고나 쳤지. 너희 우리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3: 아, 빌리,
5: 말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도 최선을 다했다고.
4: 맞아, 우린 힘든 게 없는 줄 알아. 늘 참으라고만 하고 우리에겐 듣지도 않았잖아. 대장은 그래도 되는 거야?
3: 뭐? 아니, 크리스, 너까지 왜 그래?
5: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1: 잘 됐네. 그럼 너희끼리 잘해봐.
6: 빌리, 빌리!
2: 용사님! 윙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7: 다음 에어쇼 때는 윙도 볼 수 있겠지?
5: 그럼!
7: 아까 윙이 본 건 뭐였을까?
5: 아참! 아까 하늘에서 이상한 우주선 같은 걸 봤어.
7: 우주선이라면 설마?
8: 저기 봐! 저렇게 큰 새는 처음 봐!
7: 저건...
9: 저리 비켜라!
7: 설마...
9: 저 미개한 녀석들 겁나서 도망치는 것 좀 봐!
10: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냐?
9: 야! 조금만 가면 돼요! 뒤쪽으로 쭉 더 가면... 저건... 레인저스? 그런데 저 녀석한테 마음에 든 반응이 잡힙니다.
10: 잘 됐고, 어서 저 녀석을 따라가.
2: 어서 레인저스에게 알려야 해.
5: 우리 마음도 몰라주는 대장은 우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0: 다신 돌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모두 함께 했기 때문에 닉스를 막을 수 있었던 건데.
2: 용사님들, 출동이에요.
1: 응. 얘들아, 지금이야.
0: 그래, 대장인 내가 먼저 사과를 하자.
10: 왜 네가 그래야 하지? 그들은 네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0: 이건 설마.
10: 왜 너만 그런 모자란 녀석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해?
1: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친구들이 아니야.
10: 그럼 대장인 네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난 너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마. 그러니 이제 팀을 이끄는 책임감이 정의를 지킨다는 의무감 따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자.
2: 꼬마 버스 타이어.
3: 얘들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빌리를 데려와야지.
5: 응, 싫다고 제 발로 나갔는데 우리가 왜?
2: 용사님들,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중장비 레인저스는 모두 하나 아니었어요? 그동안 함께 쌓은 믿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랬어요. 닉스의 함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4: 방어막이 있는데 어떡해.
2: 제가 한번 볼게요.
3: 바로 근처인데. 아니, 하필 빌리도 없을 때 어떡하지?
5: 오히려 잘 됐어.
4: 우리끼리도 막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야.
3: 뭐? 아니, 너희 어떻게 그런 생각을?
2: 용사님들 시간이 없어요.
3: 야, 이런.
5: 어서 출동하자.
11: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4: 솟구치는 물줄기야.
6: 타오르는 화염이야.
4: 생명의 파도를
6: 소멸의 불길을
4: 겁도 없이 우리 기지를 쳐들어왔겠다.
5: 온때를 보여주겠어.
3: 루아, 현재 상황은?
2: 함선에서 나온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익숙한 에너지가.
5: 틀림없이 닉스일 거야.
2: 앞으로 100m, 50m, 30m.
4: 저기 뭔가 나타났어.
5: 숨어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3: 모두 준비해.
4: 그런데 저건
6: 뭐?
5: 저 얼마지 꼴 좀 보십시오.
10: 우리 젤로스 부대의 새로운 사령관을 소개하지. 아주 듬직한 녀석으로 골랐다고.
12: 그동안 우리 지독히도 괴롭히다니 꼴찌야.
10: 너희의 죄도 모두 회수해주마. 물론 새로 오신 빌리 사령관님이 직접.
4: 뭐라고?
10: 저 녀석들을 쓰러뜨리 에너지 잼을 모두 가져와라.
13: 네, 닉슨님.
10: 자,
13: 빌리 전원 공격.
5: 저리가.
4: 나한테 맡겨.
3: 괜찮아? 기지를 지키려면 빌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
4: 하지만
3: 얘들아!
5: 고마워. 그래, 지금 망설이면 다른 친구들까지 다칠지도 몰라.
13: 실력 좀 볼까?
5: 얘들아, 지금이야!
13: 이 정도인가?
5: 얘들아! 이제 어떡하지?
4: 예전처럼 빌리가 우리 편이라면.
10: 좋았어! 이대로 모두 끝내 말이야!
3: 빌리...
5: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4: 미안해.
10: 뭐야 저건? 어떻게 된 거냐?
12: 아, 그게
2: 걱정 마세요. 이제는 제가 레인저스를 지키겠어요.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부엌에서 일할 거야. 쿠키 재료를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반죽을 펴려면 밀대로 밀어야 하잖아.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제과제빵 사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쿠키 만들기 놀이할래? 우와, 정말? 아우! 자, 그럼 다 같이 맛있는 쿠키를 구워보자. 잔뜩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쭉, 쭉, 밀고, 밀고. 난 무지개 사탕가루 뿌린 쿠키가 좋아. 너희는 어떤 쿠키가 좋니? 그래? 맛있겠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제과 제빵 사놀이. 그럼 맛있는 쿠키를 구워보자.

드디어 오늘 모두가 기다려온 그 경기 시작합니다. BC 선수 오른쪽으로, KG 선수 왼쪽으로 자 갑니다. 과연 들어가나요?

0: 얘들아 안녕. 재과자 빵사 놀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2: 당연하지. 나도 제빵사 할래. 반죽 토닥토닥 펴는 거 잘하거든. 이 꼬리로 말이야.
0: 쿠키 장식 전문가? 좋아.
1: 자, 그럼 난 누구냐 하면 바로 첫 번째 손님이야. 그게 나라고. 쿠키 하나 주실래요?
0: 금방 나와요.
1: 밀가루, 사탕가루.
0: 어, 근데 사탕가루가 어디 갔지? 제빵사들, 손상안경 준비. 쿠키 장식할 때 쓰는 알록달록한 게 보이니? 저거야! 무지개 사탕가루 찾았어! 뒤적, 뒤적, 뒤적.
2: 우와, 딱 좋아!
1: 이제 반죽 나눠줄게.
0: 자, 밀어보자!
2: 근데 나 밀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밀 데가 어디 있지? 밀 데야 어디 있니?
1: 우와, 찾았어! 딱 좋아!
0: 쭉, 쭉, 쭉, 쭉, 쭉, 쭉.
2: 쿠키 트리야! 턱, 턱, 턱. 쿠키!
0: 쿠키!
1: 쿠키?
0: 와우! 아직 덜 익었어. 곧 될 거야!
1: 오, 알겠어.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고.
0: 이제 쿠키를 오븐에 넣어보자.
2: 내가 오븐 가져올게.
0: 자, 오븐 속으로 쏙. 그럼 기다리자.
2: 얼마나 걸리는데?
0: 다 구워지려면 홀짝뛰기 다섯 번.
3: 하나, 둘, 셋, 넷, 다섯.
0: 띵.
1: 다 구워졌어.
0: 어, 이제 꺼낼게. 먼저 오븐 장갑 끼고. 조심조심. 아직 뜨거워.
2: 쿠키 냄새가 어때?
0: 이제 가서 팔면 되겠다. 봐봐.
1: 쿠키 하나 주세요.
0: 여기요. 맛 한번 보세요.
1: 우와, 이건 내가 먹어본 쿠키 중에 최고예요. 들판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네. 야호! 아하, 예! 쿠키 하나 주세요.
0: 또 손님인가 봐. 예!
1: 나도 하나 주세요.
0: 그럼요. 자, 여기요. 다들 쿠키가 마음에 드나 봐.
2: 오, 손님이 잔뜩 몰렸어.

0: 아직 안 나왔어요. 엄마가 아기 낳는데 갖다 드리기로 했다고요. 띵.
1: 빨리 크림 뿌려줘.
2: 주세요.
1: 쿠키를 더 빨리 구워야 해.
3: 이게 제일 빠른 속도야. 우리보다 더 빠른 게 있나?
2: 우리보다 빠른 거라면

0: 그럼 이게 시작 버튼인가? 쿠키 로봇 가동 삐뽀삐뽀. 이건 뭐 하는 버튼이지? 삐! 초고속 쿠키 만들기 가동. 반죽 밀기 찍기 쿠키 빠뽀삐. 반죽 밀기 찍기 쿠키 빠빠빠빠. 삐빠뽀삐. 로봇 굽는 중. 땡. 따끈따끈 쿠키 나왔어요. 유후.
1: 냠냠냠냠냠. 기다림 보람이 있네. 12개씩 12줄 주세요.
0: 12개씩 12줄? 그건 너무 많은데. 쿠키 로봇 더 빨리 할 수 있어?
2: 슈퍼 초고속 쿠키 만들기 가동. 드리프 띠빠뿌빠.
0: 너무 빨라.
3: 그럼 다른 버튼 눌러봐.
2: 쿠키 먹기 가동.
0: 쿠키 먹기?
2: 냠냠냠냠. 빅. 쿠키 로봇 쿠키 먹고 배부르다. 가만히 못 있겠다. 빅.
0: 이제 쿠키를 어떻게 빨리 굽지? 맞아. 쿠키가 작으면 훨씬 더 빨리 구워질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우와, 좋았어, 빛이. 이제 빨리 오븐에 넣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됐어.
3: 예.
0: 휴. 근데 뜨거워서 크림을 못 바르겠어.
3: 안 기다릴래. 안 기다릴래.
4: 쿠키가 없으면 손님이 왜 있겠어?
0: 어떡해. 손님들을 어떻게 붙잡지?
2: 빕빕빕빕빕. 쿠키 시키는 로봇 춤 나랑 같이 추자.
3: 와, 재밌겠다. 나도 할래.
2: 빕빕빕. 그리고 빕빕빼. 이제 쿠키가 전부 다 식었다. 만세.
0: 쿠키가 다 됐어. 먹을 만큼 충분하다고? 우리가 해냈어!

토끼 로봇 배부르다.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다 같이 쿠키 로봇 해보자.

0: 이어서 기가 빌더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

0: 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윙윙윙 꿀벌 로봇.
1: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2: 제가 화성에서 이뤄낸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1: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3: 저게 뭐야?
1: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1: 그만 쫓아와, 저리 가.
0: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1: 기가 빌더에게 연락 좀 해.
0: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기가 빌더, K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0: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 빌더 출동!
5: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5: 하지만 어떡해.
0: 예,

0: 좋은 생각 있어?
1: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으로 가볼까?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사탕을 보면 관두자.
2: 또 다른 방법 없을까?
3: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벌을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0: 효과가 있잖아.
4: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3: 기가 들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0: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우와!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5: 근사하겠죠?
6: 예, 그럼요.

0: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란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저게 뭐지?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라 받아라. 이렇게 놀고 있어? 난 탈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몬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압한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빌더 출동.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준비 완료.
0: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3: 클릭. 같은 글자 찾기
2: 마우스로 코딩을
3: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2: 로로가
3: 컴퓨터
2: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0: 미미월드.
4: 이야, 설마 페루루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3: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5: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3: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6: 고마워 페루루.
3: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7: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8: 실제 열애!
3: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4: 메립지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3: 시장님의 딸은 책임이 막중하구나.
4: 그래서 딥파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6: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4: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9: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10: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6: 와일드 카드 복사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11: 네.
6: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7: 이건...
6: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트렉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4: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6: 기간트렉스의 사고 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7: 뭐라고?
10: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모셨어?
8: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3: 얘들아, 편견은 안 돼.
7: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10: 괜찮아, 나 이제 신경 안 써.
4: 장하다!
12: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 복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웹폰 카드도 그렇고.
6: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7: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4: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글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7: 이해한 거 맞지?
3: 그럼 딥파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6: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의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6: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12: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10: 아니,

0: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증인인 셈이다.
1: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2: 뭐라고?
1: 메가인블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0: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1: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3: 어? 너희도 파이팅!
0: 자, 그럼 다음은 핑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3: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4: 솔레이유랬나?
5: 그 앤 플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6: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
7: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8: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3: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7: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아.
6: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3: 루캅, 테이크 백.
6: 잠깐.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3: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6: 알겠어.
5: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4: 휴식도 중요해.
6: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9: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네.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주방 버텨보자고.
3: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세요.
11: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0: 네, 알겠습니다.
11: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6: 무슨 일 있으신가요?
11: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6: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1: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0: 여기 커피랑 루캅 도넛 3개예요.
11: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12: 어떡해요?
11: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12: 얼마?
3: 안나, 너야?
4: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게 들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13: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그치?
4: 그러니까.
5: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4: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12: 벌써?
4: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3: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4: 그럼 딥화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3: 알았어, 알았어. 시에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4: 그래, 걱정 마.
10: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6: 조심히 가.
4: 잘 먹겠습니다. 시에로, 잘 봐줘.
14: 계속 찍지.
12: 어서 오세요.
15: 덱덱 허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5: 솔레이유?
12: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0: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5: 포장해 주세요.
10: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12: 엄마! 너일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5: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12: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0: 여기 있습니다.
15: 감사합니다.
5: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12: 맞아!
15: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플레이온?
16: 잠깐!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7: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이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메탈 카드 모십니다. 쌍둥이를 든 메탈 카드 모시 모입니다.
12: 정녀석!
17: 타이거리자!
16: 메탈 카드 소방대원 헬스 파이어를 조심하시다고 했는데요.
12: 솔레이유!
17: 준, 가자!
4: 우리도!
10: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6: 걱정하지 마세요.
7: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3: 좋아. 플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6: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12: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7: 준,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국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6: 보통 국부가 아닌가 본데. 준, 어떡하지?
3: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7: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12: 미안. 집중할게.
6: 내 물 회어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3: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6: 좋았어.
7: 타이거는 어딨지?
18: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19: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7: 네, 날 따라와.
9: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7: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0: 욕망치러 가오! 거기 가만히 있어!
1: 네 차례야! 딥파이트 대동!
0: 오히려 시키시라! 대오그라!
2: 지원인가?
0: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1: 응! 블루카, 마무리야!
0: 응! 퍼! 이것들이 물놀이 하러 온 게 아니라 말이다! 물놀이!
1: 우리 블루캅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0: 모르겠는데, 진짜냐?
1: 알파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어? 어?
2: 펜터머리
1: 와일드 카드본.
2: 어?
1: 체인지.
0: 어디서
1: 쓰시길? 팬텀 코너 세바 딥파이트 세바 테노스피
3: 딥파이트야!
1: 지금! 솔레이유!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4: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타이거니 보이지 않아?
3: 얘로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다니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은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이온.
3: 알겠어. 오메가 힌트
5: 그준 괜찮아?
6: 딥파이트.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홍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홍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이야.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3: 더 커져하면 플러스.
0: 몰라 그래?
3: 플러스.
2: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얜 집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3: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4: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5: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비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1: 무슨 일인가요?
2: 응? 딩딩이는 어디 가고 둘만 와?
3: 어? 딩딩이 저기 오고 있습니다. 저기.
2: 뭐야, 딩딩이. 핸드폰 보면서 오늘 안 늦은 거야?
1: 야, 딩딩!
4: 너 어디 가? 여기야, 여기!
5: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 야, 너 뭐하냐?
1: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다니다 큰일 나.
5: 미안. 박사님, 죄송합니다.
2: 그래, 오늘의 주인공도 딩딩이처럼 핸드폰에 푹 빠져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막 다니는 그런 어린이야.
6: 저런.
2: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조종사!
1: 이 사건은 저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홍나영 어린이로부터 시작됐다.

0: 식탁이 왜 여기 있냐?
1: 홍나영, 식탁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핸드폰 보면서 온 네 잘못이지.

0: 것이 없어요.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으니까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지 냅킨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땐 밥만 먹는 거야.
1: 엄마, 저 놀이터에서 놀다 올게요. 그러니까 핸드폰 주세요.
0: 나영이, 너 밖에서도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다니면 큰일 난다. 항상 앞을 보고 다녀야 돼. 자, 핸드폰 보고 다니다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알았어? 자.
1: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쟤 진짜 불안한데.
2: 그런데 엄마의 걱정은 괜한 것이 아니었지. 나영이는 밖에서도 핸드폰을 보며 돌아다녔으니까.

0: 조심 좀 해야지. 너 그렇게 핸드폰 보면서 길 건너면 큰일 나. 너 지금 차에 치일 뻔했잖아. 조심 좀 해야지.
1: 조심했는데 괜히 그래.
2: 아, 기분 좋다. 오늘은 어떤 어린이를 골려주나? 아니, 핸드폰 보느라 악당이랑 꽝 부딪혀놓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네. 그래, 찾았다. 오늘 이 악당 크크가 골려줄 어린이는 바로 너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쥐. 수리수리 크크수리 변해라 변해. 핸드폰 마을로 변해라.

0: 깜짝이야.
1: 웰컴 투 핸드폰 마을. 핸드폰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핸드폰 마을?

0: 아시다시피 핸드폰만에선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며 걸어다니죠. 그래도 아무도 야단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영님을 위한 환상의 마을이죠.
1: 근데

0: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1: 에이,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핸드폰 마을에 주민이 되시겠습니까?
0: 네? 네, 뭐.
1: 자, 그럼. 여기 주민.

0: 그럼 핸드폰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둘, 셋, 뿅!
1: 어? 어? 어, 뭐야? 어?
2: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 영상이나 마저 봐야겠다.

괜찮으세요?

핸드폰만 보고 다니니까 막 부딪히지.

무슨 냄새지? 어? 햄버거다! 하나 사 먹어야지! 사장님! 햄버거 하나 주세요! 여기요! 햄버거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기요! 사장님이 핸드폰 보느라 주문을 안 봤는데 실례지만 그 햄버거 어떻게 사셨어요? 어? 그거는

0: 하지 마세요.
1: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상해. 다 유령 같아.
2: 그럴 수밖에. 여기가 핸드폰 유령 마을이니까.
1: 와, 어쩐지 무섭더라.
2: 참, 얘, 너가 더 무서웠거든. 너 말이야. 걸어다닐 때. 밥 먹을 때. 길 건널 때도 핸드폰 보는 아이잖아. 그런 네 모습도 꼭 유령 같았다고. 그래서 널 이 핸드폰 유령 마을로 초대한 건데. 왜? 여기가 싫어?
1: 아, 싫어요! 나 집에 갈래요!
2: 이미 늦었던데. 자, 그럼 이만 둘, 셋, 뿅!
1: 누가 좀 도와주세요!
2: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3: 아따 캐캐! 너 또 우리한테 혼나려고 어린이를 괴롭히냐?
2: 하, 내가 니들한테 왜 혼나냐? 그리고 나 오늘 혼자 온 거 아니야? 나와라, 핸드폰 유령들아!

자, 핸드폰 요령들, 요정들을 향해 돌자!

0: 되겠어. 사라져라 폰. 오호리딩딩.
1: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요.
2: 다들 핸드폰만 보고 다니니까 넘어져서 여기저기 다치고 눈도 나빠진 거잖아요.
0: 자, 모두 여기서 탈출해요. 어서.
3: 이놈들아, 어디가? 내가 핸드폰 빌려줄게. 가지마.
0: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2: 공동!
1: 불대!
3: 악당은 언제나 외롭다! 둘, 셋, 뿅!

0: 나영아, 이제부터는 핸드폰 보며 걸어 다니지 않을 거지?
1: 응, 핸드폰 보면서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깨달았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2: 그래, 나영이 최고!
3: 행동에서 조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5: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6: 우리가 누구?
3: 응. 응. 응.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0: 인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여름엔 수박이 최고.
3: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4: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건지.
2: 어, 그러게.
3: 아빠 빨리 수박 갈라주세요.
5: 오빠 오다가.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6: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2: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4: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2: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4: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2: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고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7: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8: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7: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9: 여보!
10: 아버지, 괜찮으세요?
8: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9: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8: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7: 잘 봐,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10: 아버지, 목 말라요.
8: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9: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7: 물? 없다!
9: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7: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8: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7: 너무하긴? 다 갑시다!
9: 갑시다! 정말!
8: 홍보가 기가 막혀.
9: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8: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2: 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9: 아유 덥다.
8: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9: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8: 부인, 조심하세요.
11: 으아, 제비 살려!
9: 아버님!
10: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8: 구렁이 녀석!

0: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1: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제비를 구했어!
2: 우리 아버지! 만세!
3: 만세!
0: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1: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0: 아유,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1: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2: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4: 아버지, 목 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0: 아니,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니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3: 아버지!
4: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 말라!
1: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저기요!
0: 제비야, 왜 그러느냐?
1: 내 목숨을 구해준 담례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0: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1: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5: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2: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4: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아이, 얼른 심어요.
0: 아유, 근데 물이...
2: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5: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3: 물론이죠.
0: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밭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밭이다.
3: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밭은 처음 봐.
4: 우와. 어? 저건 밭이 아니, 제비.
5: 얘들아, 이건 밭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6: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예, 아버지.
5: 자.

0: 파이터!
1: 와.
2: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자!
3: 다른 게 하나 없어요.
4: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버블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박수 박수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수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수다
1: 알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동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상서 괴물을 물리치러 왔지다
2: 으라차차차

0: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1: 박수!
2: 박수!
1: 박수!
3: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5: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1: 아유 목말라. 아유.
6: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0: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 누가 물 좀 주세요.
7: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1: 홍보네 집.
0: 갑시다.
1: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8: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6: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1: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8: 아이고 목말라.
9: 내가 더 목말라요.
1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8: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야. 아시오.
7: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9: 탈수? 아니요.
7: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6: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9: 돈 없는데?
7: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8: 공짜! 공짜!
9: 어머, 형아, 공짜!
8: 진작 말을 하니!
6: 아이고.
11: 아이고, 기운 없어.
6: 버블도
1: 믿고 팬도
12: 비타민C 함께 가세.
13: 들어가세 들어가세.
11: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이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8: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9: 고마워요.
7: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6: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0: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1: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13: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 먹어보세 채우고 수박 먹어보세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5: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4: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5: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4: 알쑤! 박수받아 맛깔한 수박이야!
5: 알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4: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5: 우와! 나도 생겼어!
0: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5: 네, 아빠! 아,
0: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5: 응? 아, 좋았어.
0: 하야!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2: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3: 헛!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4: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3: 좋지. 핫뜨거 뜨거 하.
2: 이글이글 쨍쨍.
3: 핫뜨거 뜨거 하.
2: 이글이글 쨍쨍.
1: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5: 아, 벌써? 아,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3: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아, 뜨거, 뜨거, 아!
2: 이글이글 쨍쨍!
3: 아, 뜨거, 뜨거!
1: 아, 시원해!
6: 더워! 아, 더워, 더워! 아, 누나, 누나, 에어컨 좀 켜줘!
1: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6: 아니, 아니, 아니! 더 시원하게!
1: 어?
6: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1: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6: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1: 난 춥다고.
6: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7: 냉방병, 냉방병, 냉방병.
1: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6: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뭔데, 뭔데?
1: 어?
6: 에이치!
1: 오이!
6: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1: 목도 아픈 것 같고.
6: 콧물도 나오네.
1: 에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겠다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6: 갑자기 이런다고?
1: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6: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8: 해롱, 해롱.
9: 아유.
8: 아, 쓰러진다.
9: 채운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운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채온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1: 어? 무슨 일이에요?
9: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0: 왜 또 왔어?
1: 아, 뜨거. 띵글이글 쨍쨍. 아, 뜨거. 띵글이글 쨍쨍.
2: 아, 뜨거워.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자분에게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 가.
3: 혈장
4: 체크해그.
3: 혈장
4: 체크해그.
2: 어, 혈장님, 체크해그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3: 헐, 알겠소이다.
4: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5: 같이 가요.
1: 같이 가요.
5: 같이 가요.
1: 같이 가요.
2: 어, 열들이 혈장님과 척혈부님을 따라왔어. 설마.
6: 좋아.
3: 체온 장군님. 아, 피부장벽에
4: 열이 발생해.
5: 열이 옵니다. 옵니다.
1: 열이 옵니다.
6: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3: 와, 우리를 따라 들어오시다.
1: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아, 뜨거워.
5: 열이 옵니다.
1: 열이 옵니다.
6: 어,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거.
1: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올려.
6: 어,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1: 왜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5: 열이 옵니다.
1: 열이 옵니다.
6: 어,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5: 추워.
1: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6: 어?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아,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어, 저, 어, 어, 저리 가. 아이고.
6: 아이고.
5: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요?
6: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5: 어, 찬바람이 쌩쌩쌩. 어, 혹시. 아, 시원하다.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1: 아이고.
5: 아, 냉기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6: 그게.
7: 쌩쌩쌩! 쌩쌩쌩!
1: 저리 가. 저리 가라고.
6: 체온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1: 그만.
6: 정신 차리세요.
1: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병이다. 귀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7: 쨍쨍쨍.
1: 아우, 추워.
6: 추워.
3: 혈장
4: 착혈구.
3: 혈장
4: 착혈구.
3: 아, 빗줄이 좁아졌다.
4: 아, 네,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체온 장군님의 명이셔.
3: 체온 장군님, 명 받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5: 열, 왜 이러세요?
4: 혈장
7: 착혈구.
4: 혈장
7: 착혈구.
4: 혈장
7: 착혈구.
4: 혈장.
8: 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쨍
3: 네, 채운 장군님 명 받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죠.
6: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다행이구만.
6: 체온 장군님, 맹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1: 왜이야?
0: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0: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1: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2: 아 춥다고.
3: 덥다고.
2: 아, 추워.
3: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4: 쌩쌩.
3: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5: 어,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3: 넌 누구?
5: 아,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3: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5: 빙고!
3: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5: 난 폐렴을 일으키고
3: 가자!
5: 가자!
1: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3: 아! 여기가?
5: 호떡이의 코 속인가?
6: 너희들은 누구냐?
5: 아!
6: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3: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7: 점액 발사! 점액 발사!
3: 아, 나올 줄 알았지.
5: 샤! 샤! 샤!
3: 피해서
5: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3: 가자!
1: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5: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3: 그럼.
8: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3: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채택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이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5: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3: 아,
5: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2: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1: 그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0: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3: 열.
1: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0: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1: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0: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2: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0: 아, 에어컨 좀 켜라.
1: 예.
0: 덥다.

0: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이어서 꼬마 마법사 주니토니가 방송됩니다.
5: 얜 집 없어?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 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로블리의 휴가.
1: 아이고야.
2: 괜찮으세요?
1: 괜찮습니다. 빨리 아이들 미술놀이 준비를. 사서 선생님.
2: 로블리, 미술놀이 준비는 미술 선생님께 맡기셨어요.
1: 제가요?
2: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제 잠은 얼마나 주무셨죠?
1: 일이 많아서 3시간 정도.
2: 방금 넘어지기 전 어지러웠나요?
1: 살짝이요.
2: 기억력 문제, 수면 문제, 어지러움까지. 그러다 큰일 납니다.
1: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요? 난 괜찮아요.
3: 만약 로블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마법 유치원 아이들은 어떡하나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만 해요.
1: 그렇네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사서 선생님.
0: 로블리? 로블리, 어디 아프세요?
1: 네? 아닙니다.
2: 아니, 좀 전에도 쓰러져서 큰일 나기 직전인데 아니라고.
1: 쉬면 괜찮아요, 맞지요?
2: 네, 그렇긴 하죠. 아하, 주니, 토니, 로블리가 없는 동안 내일 하루 마법 유치원 특별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0: 네?
2: 로블리에게는 특별 휴가를 축하합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거야.
1: 우, 재미없다.
2: 우, 재미없다, 핑.
0: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아하. 놀이터 놀이, 책 보기, 마법 장난감과 놀기,
3: 간식 시간까지.
0: 신나게 노는 것만으로 꽉꽉 채워놨어.
3: 같이 할 친구.
0: 그럼 놀이터로 출발.
4: 놀이터니까 따라가 주는 거야.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로블리도 좋구나. 지금쯤 마법 유치원에 있었다면.
5: 아이고야.
4: 휴가가 좋긴 좋구나. 마음이 안 놓여. 아이들을 살펴봐야겠어. 놀이터에 모여있네.
6: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4: 꽃찾기 놀이 중인가?
5: 너무 예쁜 우리 아이들.
4: 이제 마음이 좀 편하군.
6: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0: 안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나의 승리, 내 말을 따르시지?
7: 싫어, 절대 싫어.
3: 시간표대로 놀기로 한 거 잊었어?
0: 다 같이 약속한 거였잖아.
7: 싫어, 난 물감 물풍선 놀이 하고 싶다고.
3: 아니지, 가위바위보 지면 이 시간표대로 하기로 했잖아.
7: 난 그런 거 몰라. 아예 시간표를 없애버릴까? 이제 시간표 같은 건 없으니까 우린 물감 물풍선 놀이 할 거야.
0: 할 거다, 핑.
3: 시간표라면 얼마든지 있지. 약속을 지켜, 쿤타.
7: 모르겠다.
0: 쿤타, 너 오늘 각오해.
7: 어디 한번 해볼까?

0: 그만! 관찰의 바라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로블리가 관찰의 바라기로 우릴 찾고 있는 거야!
1: 어? 로블리가?
2: 어떡해?
3: 이거 아이들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 응? 이게 왜 이러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까지. 이 로블리 감격도 감격.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러 마법 유치원으로 돌아가야겠어.
0: 이걸 언제 다 청소한담?
4: 같은 벌레로 한 번에.
0: 한 번에 피. 잠깐. 코트. 물감이 더 번지고 있잖아. 근타, 멈추라고.
4: 너무 예쁘잖아.
0: 예쁘다 핀.
4: 더더 예쁘게 만드는 거야.
0: 만들자 핀.